0: 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졸레를 부으면서 마음속 깊이 감동을 했다. 졸레야말로 참된 공산주의자며 깨끗하고 맑은 품성을 지닌 전우이자 동지라고 생각했다. 생각이 오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기심이 없고 권력을 다투지하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었다. 못해도는 오래도록 경의에 찬 눈빛으로 졸레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오솔길에 핀 들꽃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었다. 마음이 개운해진 덕분에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아무런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한동안 조용하던 당내에 다시 바람이 인다. 림표는 군사 지도자를 바꿔야 한다고 중앙의 표현지를 올리었고 정치위원인 서병진은 단호히 반대한다. 그들은 어느 농가에서 예사롭지 않은 말다툼을 한다. 홍군은 타고 신장을 공격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한 뒤에 계속 때를 놀이하다.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고 하지만은 싸움은 더욱 그러하야 하다. 한껏 지쳤을 때는 피해가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다니 지금은 시원하게 맞붙으려 해도 틈이 보이질 않았다. 홍군 지도자들은 또다시 고민에 빠지었다. 3월 10일 마침내 기회가 왔다. 조은원종대 가운데 한계사가 노반장에 온 것이다. 비록 다른 사들이 가까이 있었지만은 재빨리 포위한 뒤에 싸움을 끝낸다면은 역시 먹을 만한 요리가 될 터이었다. 지도부는 곧바로 3군단이 북쪽에서 도우러 오는 오기미 군대를 막고 5군단은 남쪽에서 지원하러 오는 조은원 부대를 차단하는 동안에 1군단이 병력을 집중하여 로반장에 있는 적을 소탕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5일 오후 3시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막상 싸우면서 보니 적들이 며칠 동안 만들어 놓은 진지가 몹시 튼튼하였다. 산호의 사격 진지를 쌓고 밖에 참호를 팠는데 그 둘레를 말뚝과 가시나무로 울타리까지 채워놓은 것이다.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싸워서 겨우 사격 진지 몇 개를 차지하게 된다. 적들도 타격을 입었지만은 홍군도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게 됐다. 동쪽에 있던 오기위 종대는 벌써 앞길을 건너 노반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도부는 공격을 멈추고 전군이 1군단의 음호를 받으며 모태진에서 또다시 적수화를 건너기로 결정을 하였다. 군주의부는 노반장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에 들어있었다. 조금 전 군주의부로 돌아온 림표가 손에 전보를 움켜쥐고 서성거리었다. 말쑥한 얼굴에 짜증이 서려 있었다. 림표는 당시 28살이었다. 얼굴은 좀 파리해 보였지만 짙은 눈썹 아래 두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말수가 적고 몸가짐이 얌전하지만 용맹한 사람이었다. 그는 맹렬히 치고 맹렬히 공격하고 맹렬히 추격하는 삼맹 전술로 부대를 이끌었다. 게다가 숨어있다가 대부대로 방심한 적을 치는 전술을 꿰뚫고 있어 모태동과 주올레가 이끄는 반포위 도벌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덕분에 진급이 아주 빨랐다. 남창 봉기 때까지만 해도 주덕이 이끄는 부대 패장이었는데 지금은 홍군에서도 전공이 혁혁한 명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정치위원은 왜 아직인가? 림표가 걸음을 멈추고 나지막한 소리로 짤막하게 물었다. 정치위원 동지는 지금 부상병들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젊은 참모가 대답했다. 림표는 짙은 눈썹을 더욱 찡그렸다. 얼마 뒤 키가 제법 크고 옷차림이 말쑥한 군인이 뜰에 들어섰다. 영진 동지, 왜 이제야 오는 겁니까? 들 것이 너무 많아서요. 서병진은 집 앞 돌 계단에 앉아 모자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사상자가 얼마입니까? 400명이 넘어요. 련인과 폐의 간부도 적지 않습니다. 또 무더기로군요. 림표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쥐고 있던 전부를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보십시오. 적수화를 또 건네라고 하는군요.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서병진은 전부를 보고 나서 림표에게 넘겨주었다. 적을 이끌어내려면 자연히 좀 더 걷기 마련이죠. 그는 사리 깊은 눈빛으로 림표를 바라보며 타이르듯이 말했다. 좀 더 걷는다고요? 이걸 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싸늘하게 웃었다. 그는 참모와 오이병이 곁에 없는 것을 보고 빠르게 속삭였다. 우리 홍군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나 보세요. 강서를 떠날 때는 8만 6천 명이었습니다. 상강삼에서 절반을 잃고 귀주에 돌아올 때는 4만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2, 3개월 힘들게 뛰어다니고 나니까 이제 2만 5천 명밖에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귀주에서 수두룩하게 입대하지 않았다면 이 숫자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 종일 걷기만 한 데다가 애 돌아가는 길밖에 없으니 싸움은 둘째 치고 걷기만 하다가 망할 것 같습니다. 홍군의 중년 지휘벌인 림표마저 이런 의견을 내놓자 서병진은 마음이 덜컥 해놨다. 그는 정치위원으로서 몇 마디 보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병진은 상냥한 말투로 설득을 하였다. 림표 동지, 걷는 것을 그렇게 단순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지요. 걷는 것도 일종의 방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적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는데 어찌 안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서병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집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손짓을 하였다. 이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주우는 종대가 우리 앞에 있고 오기비 종대는 또 뒤를 쫓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에는 사천 군대가 있고 왼쪽에는 손도의 6개 려우와 왕가리를 거느린 여러 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림표가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서병진은 림표의 속마음이 지피어 걱정스러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림표가 웃으면서 말했다. 지금 형편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나는 3인 군사 지도 소조를 믿고는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림표는 마치 큰일이 아니라는 뜻이 태연하게 말하였다. 보세요, 도성전투는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싸움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제 싸움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서병진은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서둘러 말허리를 잘랐다. 그럼 어쩔 생각입니까? 림표는 좀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도자를 바꾸는 수밖에요. 아무튼 지금 이 3인 소조로는 안 됩니다. 서병진은 놀란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물었다. 당신은 누가 이끌었으면 합니까? 팽덕의 동지가 지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림표는 솔직하게 말하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보세요. 만약 동의를 한다면 서명하십시오. 서병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편지를 펼치었다. 편지는 군사 지휘를 잘못해서 홍군의 규모가 줄어들었으니 주울래 모태동 왕가상은 힘을 모아 현 정세를 파악하는 데 전념을 하고 군사 지휘는 팽덕회가 맡아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서병진은 편지를 곧장 림효한테 건네며 말을 했다. 나는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림표는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영진 동지, 이건 절대 나 한 사람 의견이 아닙니다. 제법 간절한 말투였다. 또 누가 있습니까? 그건 묻지 마십시오. 누가 더 있든 나는 서명을 안 하겠습니다.
서병진은 단호하였다. 그는 의림표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의림표 동지, 참 이상하군요. 당신이 어찌 총사령관을 지명을 하고 지도부를 바꾸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서병진을 한번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우리 당은 준의회에서 이 지도부를 세웠습니다. 모주석이 끄는 게 싫다면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동지는 준의회에 참가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또 반대하는 겁니까? 이건 당의 규례를 어기는 행동입니다. 서병진이 날카롭게 다그치자 림표는 얼굴을 붉히었다. 게다가 당신은 모주석을 가장 오래 따르지 않았습니까? 모주석의 지민 능력이야 당신이 가장 잘할 게 아니겠습니까? 동지 호주머니 속에는 노역한 물건들을 써놓은 수첩도 있다면서요? 늘 자신이 노역한 것이 가장 많다고 자랑을 하더니 지금 와서 어찌 모주석이 지민을 잘못한다고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정치교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생각을 굳혔으니까요. 림표는 손을 내어주며 말했다. 당신은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은지만은 분명히 밝혀주세요. 1925년 서병진이 황포군관학교에서 정치부 비서 겸 정치교관으로 있을 때 림표는 18살 난 학생이었다. 그는 림표보다 8살 우였다. 서병진이 일군단 정치위원으로 오자 림표는 그를 어른으로 깎듯이 대하였다. 서병진도 성품이 노그롭고 부드러운 사람인지라 웬만한 일에는 양보를 하였다. 그런데 성전하는 일이 늘면서 젊고 괄괄한 림표는 점차 자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병진은 군사 문제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은 편이어서 원칙 문제만 아니라면 두 사람이 얼굴을 붉히는 일은 드물었다. 논쟁이라고 할 만한 일은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5차 반포위 토벌 때였다. 림표는 리덕이 한창 세력을 얻고 있을 때 홍성보의 짧고 빠른 공격을 노남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리덕과 박고의 마음을 사려는 얕은 수인 것 같아서 못마땅해놨지만 서병진은 정확한 루선을 옹호한다는 깃발을 내건 림표와 깊이 있게 논쟁을 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장정이 오른 뒤에 세 번째 봉쇄망을 돌파할 때였다. 군사위원회에서는 광동군벌이 먼저 락창을 점령을 하고 홍군이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되니 일군단대로 오한로 동북 쪽에 있는 요충지 구봉산을 점령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주왕종대를 의무하는 큰일이었지만은 림표는 주왕종대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으로 진격하려고 하였다. 서병진은 림표와 크게 다툰 뒤에 결국 일부 병력을 구봉산으로 보내였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던한 서병진이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지었다. 홍군은 당의 군대이지 개인의 군대가 아닙니다. 누구도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편지를 기억하고 우에 올려보내겠다면 동지가 모든 걸 책임지세요. 만약 마음대로 부대 행동 명령을 내린다면 나는 정치위원으로서 집행하지 말라고 명령할 겁니다. 조용한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지라 림표는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아, 좋습니다. 그럼 나 혼자 제출해 보겠습니다. 림표는 손을 휙 내줘며 돌아섰다.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두덜거렸다. 정말 뜻밖이군. 미주와 강변의 위험 상황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애를 태우니 갈 길이 막히고 물러서지도 못했다. 아급의 나무 아래에서 문득 묘책이 떠오르면서 어느새 술도 운치 있고 사람도 멋들어지다.
적수이다. 세계의 소문이 높은 모태똥의 산지 모태진이 바로 적수와 강변에 있다. 모태주가 마치 깔끔하기로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기실 적수와 강변에서 나는 다른 술도 맛이 좋은데 모두 하늘이 내린 강물로 빚어낸 것이다. 그러니 적수와는 그야말로 미주하였다. 어떻게 되다 보니 결국 노농홍구는 이 강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35년 3월 16일 홍구는 모태진에 이르렀다. 여기서 세 번째로 적수와를 건너려는 것이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루백성은 대례를 끼어 행군하고 있었다. 오위병들은 말을 끌고 뒤를 따랐다. 전사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산등성이를 넘어왔다. 아래로 적수화가 보이었다. 지난번에는 일랑탄과 태평나루터에서 동쪽으로 강을 건넜다. 이 두 곳은 절벽이 많아 강 양결의 마을이 모두 낭떠러지에 매달린 듯 붙어 있었다. 하지만 산세는 무척 부드러웠다. 그 산길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은 모태진이 보인다. 이제는 봄인지라 햇살이 환하고 따뜻하였다. 적수하에는 푸른 물이 정겹게 넘쳐 흘렀다. 강 건너에 있는 푸른 대나무 숲도 싱싱하게 물이 올라 강물 우로 검푸른 그림자를 들이왔다. 비바람에 시달려 희뿌옇게 색이 바랜 조갓집 수백 채가 강가에 빼곡히 들어차 그지없이 고풍스러웠다. 장편소설 대장정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 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매술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요물아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중년이라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익숙한 이런 병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는데요. 위치적으로서 여러분들이 찾기 쉬운 이런 위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백하에 오시게 되면 머리를 쳐들고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금방 일백하하고 거의 그 한길 사이를 두고 있는 도강중년이라는

0: 큰 간판이 붙어있는 가면 신화수성 그쪽으로 오게 되면 또 금방 서쪽으로서 도강중연의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강중연은 하나는 시내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기도 쉽고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앉아 있는 가면 그리고 여기에서 병 보고 계시는 이사 선생님들은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우수한 이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병 보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은 저렴하고 그리고 병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이런 우수한 그 중연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병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조일만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심장뇌혈관 전문가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이분은 보통 뭐 한 집에서 한 분이 보셨다면 그 주위의 분들은 거의 이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식구들 찾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 형제들 이렇게 뭐 한 분이 찾아보고 효과가 좋으면 따라보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 리명길 중의 선생님 계시는데요. 리명길 선생님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20여 년간 중의사업을 근무하면서 중의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이런 치료 경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기명 주임 선생 이분은 피부과에서는 알아주는 전 나라적으로 명망이 높은 우수한 치부과 주임 선생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피부 질병은 최기명 주임 선생 찾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뭐 보통 5년, 10년, 30년간에 한 번도 다시 재발하지 않았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분한테는 또 최근에 산후퇴라는 이런 아주 특수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산복에서는 이런 좋은 또 새로운 발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도강중연의 흠가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거창 세계금자인데요. 싱커거창 여기에 오시게 되면 2층에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 구강에 있어서는 아마 연결세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구강병원에 속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2층은 뭐 디우란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하면 1층 이쪽에 그 서쪽 그 대문으로 들어와도 거기서 안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2층에 오게 되면 흠과 구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체 구강 내 문제를 모두 잘 풀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먼저 치과 이 방면에서 무료로서 주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주신해도 주신비를 받는데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료로서 발표합니다. 사진 찍어줍니다. 그리고 무료로서 구강 검사를 해드립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치아를 씻는데 얼마나 싼 가격으로 나가는가 하는 걸 보셔. 19,90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치과를 뭐 심고 고정하고 들릴하고 특히 심는 거 임플란트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다 빠져야 합니다. 80%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요새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이 방송을 통해서 예약하든지 이렇게 하면 예약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때 찾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지금 동황병원에 가서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어서는 두 번째 받았습니다, 치료를. 네. 예, 나는 혈압이 왜 그냥 온종 아예 되고, 그리고 심장이라는 게 그냥 놀랍니다, 허리. 가끔 놀랍니다.
0: 아, 예.
2: 예, 그리고 밤에, 밤잠은 밤에 못 잡니다. 밤에 예. 반대상이 늦게 되게 되면 올라온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동원들이 딱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무슨 일 같은 거 하다게 되면 숨이 차서 못합니다. 너무.
0: 심장과 뇌혈관의 전형적인 문제 가운데 지금 증상은 심장병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이발이라는 게 자꾸만 말라들고 예, 먹이도 먹아야도 맞으면 그다음에 이발 시급도 다 그렸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내 저희만 선생님이 전문적인 심장병에 심장에 심혈관에 전문가라는 건 소문 듣고 갔습니다. 가 보인 게 전까지 봤어요. 치료 받아도 영 효과 다 나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2: 예, 벌써 세라비가 벌써 도돌 온정되면서는 그다음에 이 반짝 밤이 제대로 작이다.
0: 예.
2: 예. 그러면서 이제 좋은 효과를 첫감에 봤을 때 효과가 있었다니까, 이 선생님이 확실히 용화 선생님을. 그래서 두 번째 그 치료받은 게 여기까지 완전히 좋습니다. 영편하답니다, 지금.
0: 그럼요. 예, 예.
2: 크게 알차고 아침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와도 이렇게 바쁜 줄 모르고, 예. 그렇습니다. 그 입안에 하면 잠깐 식었던 것도 지금 괜찮고. 그래, 내 이 선생님께서 치료를 이런 좋은 효과도 이제 두 번에서 이런 치료를 잘 받아보니까, 요번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나시게 좀 바짝 더 치료하려고 오늘 좀 더 이야기 오늘 또 갈려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셔. 절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2: 예, 네, 그럼 지금 가면 되겠습니다.
0: 됩니다. 예, 예. 전화 놓고 예. 금방 오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절만 선생님은 치료를 받고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예, 태양성 관절이고, 그 다음 수간 협착도 있었어요. 거의 다리도 세게 아파, 허리도 세게 아팠어요. 다리 폈다, 부담, 구석 소리 나면 발을 먹고, 그 허리도 아팠어요. 오래 앉아도 멀고, 오래 서도 멀고, 예. 그 진동 맡아 그렇게 아팠습니다.
0: 예.
3: 치료한 후에 지금, 예, 이런 용사를 걸어 다니고, 아, 오래 앉아서도 이렇고, 오래 서고 있어도 이렇고, 예. 가만히 있어도 저는 그리 아프지 않습니다.
0: 예, 예.
3: 예, 중국과 약을 같이 쓰는데, 이 예, 뭡니까? 약값이 영 저렴합니다.
0: 모두 그렇게 말씀하네요. 예, 자기 약방 큰 거 갖고 있는 게 신약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자기 약을 쓰니까 그 착가를 낼 필요가 없지요. 다른 데 가서 한 그 착가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약값도 저렴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용하니까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찾았습니다. 예.
3: 그래 내 딴 사람도 할머니를 하나 알려준다. 그 할머니의 허리 꼽을 때 당기기에서는 허리 펴고 다닌다. 아예 아프가.
0: 그렇죠. 아프지 예, 말아야 폐지요. 아파서 못 폐지요. 예, 예.
3: 그리고 예. 또 이 중에 치과 또네 한 우리 회사가 세 사람 소개해줬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다 좋단다.
0: 그렇죠. 치과 실망이 예. 있습니다. 지금. 예.
3: 예, 네, 그래, 이제, 우리 딸이 또 이제, 온다, 다음 달, 차순이 어머니, 우리 딸도 가서 이빨 씻기도 하고, 또, 이전에 행거 잡고 아프다 사자고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셔. 여기 치과에서는 전연기실에서 소문날 정도로서 우수한 의사 선생님 여기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잘 찾았으니까 열심히 치료하기 바랍니다.
3: 네, 예, 이빨도 하는 사람마다 다 좋다고 칭찬할게요.
0: 그렇죠.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4: 저는 이 골가병일도 좀 영이 고생 몇 년 하다가, 다른 데 가서 그런 치료를 해도 다 떼놨는데, 이 젊은 선생님인데 가서 보이고, 우리 가족은 젊은 선생님 보이는 가족입니다. 나는 저걸 처음에 이때를 볼 때는 위는 아파서 가서 좀, 위 그렇게 아프고 위가 쓰리고, 밥은 내 몸에 이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지금 위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0: 그래요. 예.
4: 최종사 어떻게래? 그 힘이 댕기면 그래. 이 선생님이 이 신호체관 하고 윗배만고 신기해라에 여러 가지.
0: 그렇죠.
4: 아병도 잘 고친다 하더라 말.
0: 그래. 그러면.
4: 골가병이. 골가병이 진짜 어렵다. 좀 허리 다리 세게 아프고 주방판 다 줄이고 북수성 화두염 있어. 허리 나는 더 한다. 나를 저녁부터 비가 올라오면서 막 그것도 버릇들이 쏴나고 다리 치는 그 올라오지. 근데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는 원래 이 진찰을 세심하게 하더라고.
0: 모두 그 방면에서 예. 인정합니다.
4: 예, 진찰 세심하게 하고 다른 데서 대간 것도 아무데나 아프면 아무데나 치면 꼭지로는 그래. 상세 보고서는 어디다 치면 나야 되겠다는 그거 딱 예산하고 그다음에 중약도 예, 중약 지는 것도 예, 그리 무슨 비싸지다. 값이 이런 것도 무슨 다른 데는 중약을 왜 비싼가.
0: 모두 그렇게 평가합니다.
4: 어건 세 번 갖다 먹었습니다.
0: 예.
4: 친구라 그런데 지금 허리는 기본상에서 아이 아픈다.
0: 어, 그 문제 해결이죠. 예.
4: 신날이 무릎 아래로 막 다 잡아당기면 아프고, 야팔 선지게 그렇다면서.
0: 예.
4: 그리고 그 순사 지금 마이서 세 번 보였는데, 이렇게 하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4: 어, 그래서 예, 나는 예, 이래서 내 계속 지금 계속 하니까 지루하길래, 오늘에 아무래도 한 두 번 약 더 주다 먹어야 돼서 완전히 안 왔을 때가 지루하다. 그래. 그리고 또 나니, 이빨도 안 좋습니다.
0: 예,
4: 이빨이 아팠는데.
0: 치과 문제. 예.
4: 세 번째 갔을 때, 그 다리를 완전히 지루하고서 나올 때, 나온 사람들 모두 지하를, 한 사람들이, 난 지하를, 제일 위에 이빨 네 개, 영, 다른 데서 한 개 자꾸만 흔들거리고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이빨 한 번 먹더니 이밥 먹다 그래. 이빨 한개 밥을 못 먹고 그래. 가슴 바라겠어. 야, 이거 잘못, 번호 잘못 떴다는
0: 시대. 예.
4: 야, 영 밥, 그날로 벌써 밥을 영 잘 먹지.
0: 여기 흥가구강에 왔는데 아주 리상적이다. 그 말씀이죠. 예.
4: 영 리상적인데 요즘에는 밥을 잘 먹,
0: 야. 그건 허벅이라지 않습니까? 치과가. 예. 예.
4: 딱 고맙다 하면 그랬던 게 지금은 저를 고생시켜놓거나 영, 아야, 병도 그래서 선생님이, 야, 위도 잘 고치지, 이 관절도 잘 고치지, 2층에서는 또, 지하에 이빨까지 잘 고친지, 이 병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병이라는 거 믿고서 난 정말, 어느 내일이나 또 한 번 더 가자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치과도 보시고 그 절만 선생님도 찾아보시겠다. 그 말씀이죠.
4: 한 번 몇 번 중요한 서서 더 먹어야죠.
0: 그렇게 하셔.
4: 예.
0: 나을 때 한 번 더 하시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4: 예, 그렇지.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그 소변이가 진짜 고생하다 하니까 그래서 예, 방송을 통해서 조인만 선생님 용어를 착수했는데, 한 번 계단 먹었는데, 7첩 계단 가져다 먹었는데, 벌써, 3첩일까는 소변이 아기더라고 합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5: 그러면서 또, 저기, 무슨, 잠이 다 와서, 그래서, 그래, 거기다 한 대다 여섯 개인데, 아무하다 뭐, 크게 약도 안 쓰고 했는데, 그, 몇 첩 가지고 지금 효과 이렇게 좋다만.
0: 하드
5: 용해놓을까 또 그래서 내일로 예약하자 그랬다.
0: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일 완전히 예. 가능합니다. 오전에 오세요. 젊은 예. 선생님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환자가 너무 밀려서 힘들 겁니다. 이러면 예약된 겁니다.
5: 예. 선생님 안녕.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선생님, 그, 조일만 선생님도 오늘 예약하기시오. 우리 동서가 치료받고 좋으니까, 그, 자기네 그 뒷줄에 아주머니를 이렇게 약항문해가지고, 심장도 나쁘고, 항상 모가지 뭐 있는 것 같고 하면, 밥 못 싸고, 그래서 용 고생하던 게 심장이 답답하면서리. 그랬던 게, 어떤 조일만 선생님 치료 여러 번 받고 났거나, 어떤 완전히 눈도 이렇게 남보기도 좀 튀어나왔다. 두루간 감이 난답니다.
0: 그게 심각합니다.
6: 그래서 뭐 있다기 그 갑자기 선을 해가지고 뭐 있는 것 같아서 밥 먹기도 용 힘들고 뭐이나 자꾸 부딪혀가지고 용도 답답했는데 그게 지금 예 많이 좋아졌답니다.
0: 감성선이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그게 얌전한 암이라지만 쉽게 악성으로 넘어가는 거 막아주는 데는 초기 치료가 중기 치료가 잘 맞습니다. 예, 예.
6: 그래놓으니까 밤에니 심장이 답답해서 이렇게 숨이 올라와서 용 고생하던 게 지금 고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여러모로 많이 좋아졌다.
0: 갑상선 치료하니까 심장 기능도 좋아졌다. 갑상선 기능 항진인 것 같습니다.
6: 아저씨 선생님이 진짜 잘하지 하니까 오늘 오전에 또 가겠다 하는데는 그 한 가지 또 물어보고 이 자리도 치료할 수 있는지 물어봐달란다.
0: 뭐 이랍니까?
6: 갑상선 자 하나는
1: 네.
6: 약하면 하나는 자리
1: 그렇죠 두 가지죠
0: 그렇죠 완전히 됩니다 조일만 선생님 찾아오셔 예예 예, 예.
6: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자기 그 뭐 본가집에 누가 있는데 이렇게 용 뚱뚱 하단다 자리를 해가지고
0: 예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그 항 예 뚱뚱해집니다.
6: 뚱뚱하다.
0: 예. 그렇습니다.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 예.
6: 항상 맥이 없어 하고 이렇게 잠식이 잔답니다.
0: 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그렇습니다. 자기만 하고 몸은 뚱뚱해지고 그게 직접 예. 심장병을 초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갑상선
6: 우리
0: 여기에는 젊은 선생님 전제합니다.
6: 그 그 뭔가 집이 좀 먼 친척이란다 그래 데리고 가겠다고 소리 그거 좀 알아봐 달라 하더란 말이에요.
0: 어, 그러니까 두 분의 이야기죠.
6: 예, 예, 젊은 선생님.
0: 젊은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가능하니까 오늘 거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가능하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6: 아, 그리고 이그 뭔가 치과에 우리 고모가 치료를 그 틀리도 그 교정하고 어제는 찰떡도 잡수고 뭐이나 잘 잡수는다 하니까 그 아래층에 그 할머니가 또 이렇게 가서 그거 뭔가 틀리도 옛날에 한지 오란데 자꾸 어제 잇몸이 쏟아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벗어졌다 이런
0: 그렇죠.
6: 잇몸이 예. 상한단다 그래서 우리 고모가 이렇게 교정한 게 좋다 하니까는 마음대로 떡이랑 씹어 잡을 수 있다 하니까 그 할머니도 가겠단다 그래서 그 치과를 예약해 달라고요.
0: 어, 그렇죠. 치과 예약하고 절만 선생 예약입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찾아오세요.
6: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7: 저는 동방중년 흉과 치과를 갔다 했습니다.
0: 예.
7: 예, 전문가는 그 전에 어제 한 10년 되는데 다른 치과에서 분리를 해온 게, 아, 계속, 그 전문가 하면, 그 이빨이 야수한 그게, 자꾸 쓰리면서, 그, 가서 교정하고 교정한 건데, 어디 아예.
0: 아, 그러면 동토에 심해 씻기 힘들어지죠. 예, 예.
7: 예, 예. 아, 그리고, 뭐, 음식을 좀 단단한 거 씻기도 바쁘고, 무죄 가서, 그죠?
0: 예.
7: 구부려서 계속 그래 먹었죠.
0: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예, 예.
7: 예, 소문 듣고서, 그 다음에, 그니까, 치과 분리를 해. 교정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전문가 뭐 메일로 다 아이다 치고 저래 다시 하라며 그랬대다.
0: 예, 그렇죠. 그게. 원래 그게 잘 맞지 않을 수 있죠. 예, 예.
7: 잘 맞지 않는다며 그랬대다. 요 그래서 전문가 뭐 메일로 사진도 찍어주고 뭐 검사를 다 메일로 해줬대.
0: 아, 그렇죠. 예, 예.
7: 이게 분리를 했는데 이거 대단히 마음 든다. 그죠? 지금은 뭐 밥을 마음대로 씹어 먹습니다.
0: 예,
7: 아프지도 않고.
0: 예.
7: 예, 그리고 뭐 저 이빨도 잘한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내 전문가 뭐 우리 집사람이 이빨을 계속 그래서 저 이빨 하자 오나 뺨 잡은 게 두 개 있습니다.
0: 아, 예.
7: 그래서 같이 전문가 뭐 내일이나 예약하면 아이 됩니까?
0: 됩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내일 예약한 걸로 거기서 전화번호 대세요. 그러면 손님이 많더라도 오늘 방송에서 예약했기 때문에 순서를 앞에다 배려해 줄 수 있으니까 신 놓고 찾아오세요.
7: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8: 예, 아, 그,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위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소화도 안 되고, 이래, 좀, 고생에 당한데, 계속 약을 계속 달고 있었는데, 그, 이민규 선생님 의사, 그, 보고 나서 한, 이건 한 두 주째, 저는, 예, 중약을 계속 쓰고, 저 보내줘서 한 번 더 갔다 맙니다. 우리 이모가 지금 한국에서 오는데, 우리 엄마 이 소화 잘 알아야 되는 게 효과 보고 있다니까, 우리 이모도 좀 이게 소화 쪽에, 이게 위쪽이 잘 알 좋다 맙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가서 보여야겠다. 그 소리 한다. 그래서 예약하려고 한다.
0: 네, 이민규 선생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예, 토요일 예. 하루만 빼곤 다 나오시니까, 실 놓고 찾아오세요.
8: 오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예
8: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9: 예, 그든 저 언니 좀 저 일만 전세를 예약하자고 그랬다.
0: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9: 그래서 언제에 중풍 후유증으로 지금 전약을 두 번 갖다 먹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0: 예.
9: 입이 떨고 그래고 그랬던 게 얘 사변도 지내 잡고 그 저희 발도 개구나 디뎌서 그 집행일 짓고서 그랬는데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답니다. 그래 나사지고 있을지 또 친구하고 청약을 또 쓰려고 그래 예약한다. 오늘이
0: 그렇게 하셔. 완전히 가능합니다. 조일만 선생님 찾아보시는 게 그 확실하게 많은 분들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환자가 밀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예약했기 때문에 실험 놓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9: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10: 예. 저희 언니가 예, 도강병원에 이명길 선생님이 치료를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예, 예.
10: 몸에 경화가 있고 내 피곤급이 아예 되고 가슴이 좀 황황해서 예, 어떤 두 번 약을 계속 잡았는데 지금 많이 낫습니다.
0: 예.
10: 그런데 제 동생이 아, 60대 초반대 한국에 있다가 예, 기내내기 없고 음식이 소화가 돼서 예, 병원에 그 어딘가나 병원에 가서 보니까 유추성 위험이더랍니다.
0: 예.
10: 그래서 이름을 팔 바에 집에 와서 치료하겠다고 집으로 온 지 이제 일주일이 났는데 언니가 같이 이명길 선생님 치료하는 데를 가겠다고 배우겠다고 합니다.
0: 예.
10: 두부입니다.
0: 예. 네. 두부입니다. 예. 예. 예. 이명길 선생 예. 토요일 빼고는 다 가능하니까 그 토요일 빼고는 요즘 다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오전하고 다 예. 가능합니다.
10: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이명길 선생 도강중연에서 이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상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명길 선생 찾아보시고 와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서 그렇게 효과가 확실하더라고. 그리고 약값도 많이 저렴하고 찾아보시니까 특히 우리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에 속하는데 소화 공동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치료했지만 해도 임시 그 뭐 임시 치료를 해봤지만 해도 긴 효과에는 닿지 못하는데 이명길 선생 찾아와 보시니까 와 그렇게 효과가 좋더라고. 그래서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리깨야 되는데 자꾸 올리밀어서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저게 올라온다 이렇게 비위가 허하니까 올리밀 수밖에 없습니다. 내리톡도 꺼져야 되는 건데 이명길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소화계통에 있어서 소화계통은 단순히 우리는 위하지만 위장에서 음식을 부시워서 거기에서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간장에서 다시 그것도 완전히 재합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장을 통해서 간장을 통해서 각 기관에 전달되는 이런 복잡한 소화계통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걸 제대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고 도리를 설명해 주게 되어 있고 이명길 선생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감동적인 그 진찰을 받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특히 물건을 드신다면은 보통 그 숙변은 17시간을 초과하거나 24시간 초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흘 닷새 한번 보시거나 어떤 분들은 음식을 드시면 그 자리에서 화장실 달려가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이명길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이 종합적으로서 간장, 비장, 그리고 위장, 대장 이런 것 장도를 포함해서 얼마나 그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찾아오시게 다 아, 이제 제대로 살 때가 왔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명길 선생 직접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2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쌓고 있으면서 임상도사를 모셨는데 국의대사로 불리우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을 국의대사로 하게 되면 국무원에서 임명하는 우리 전 나라에 대해서 100명 초과하지 않는 이런 우수한 그 국의대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병을 진찰하고 처방을 내는 이걸 임명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명길 선생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위장도 간장 그리고 담낭 그의 장도를 포함해서 좋은 효과를 보는가 하면 그리고 이명길 선생 중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느 한장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때문에 소화계통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 찾아와서 노인성 질병 가운데 소화계통의 문제가 큰 문제지 않습니까? 찾아와 봤는데 너무 해결이 좋으니까 한입 끝내 두입 끝내 전달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분은 종합적으로 잘 치료하는 우수한 이런 치료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습진이 있거나 혹은 또 그 위에 두통이 있거나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뭐 경추 요초의 문제가 있는 분들 이 이명길 선생님 치료는 단순하게 처방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의 치료 방법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기친구로법도 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층에 올라오게 되면 최기명증, 최기명원장 이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거기에 간판을 보게 되면 피부병원 그 최기명원장, 피부과에 과라고 전반 큰 그 병원을 놓고 말하게 되면 피부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 주임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최기명 주임선생 피부과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명의입니다. 우리 연변지

0: 그리고 길림성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 나라에서 모두 꽃에 타고 자가용 몰고 여기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대상포진 한 번 범하면 2차 네. 3차로 범합니다.
1: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도강중의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예, 가족 무엇일까요?
1: 가족은 어쩌면 세상에 그 어떤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세상에서 가장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네, 성공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실패할 때 가장 먼저 다가와서 위로해주는 그런 덕분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항상 또 감사히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족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든든한 배경입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도 뒤를 돌아보면 항상 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믿음을 안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거죠.
0: 네, 가족의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선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의 작은 관심과 배려로 쌓여집니다. 네, 식탁에 차려진 따뜻한 밥, 잠들기 전에 간단한 이야기, 또 힘들 때 내려주는 따뜻한 한마디 위로가 세상 가득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1: 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보내는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평생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겠죠.

네, 오늘 또 여러모로 우리 주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주 문화관광이 관련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도문 100년 불화관광 역참이 331 국도 또 하나의 인기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문 100년 불화관광 역참은 지난해 10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름철 관광 시즌을 맞아 역참 주차장에는 천진, 하북, 광동, 절강 등지에서 자가용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종합복무청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의자에 앉아 휴식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전통 음식 구역에는 순대, 떡, 소고기국 등 전통 음식이 맛깔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날 도로가 험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숨겨져 있었던 100년 불악은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가 정식으로 개통된 지 3개월 만에 연인수로 근 2만 명의 자가 운전 관광객을 맞았습니다. 이 같은 탈바꿈은 백룡촌 당지부가 정확한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한 책임감과 담당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역참을 관광객을 위해 봉사하고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자가운전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주차자리 163개를 마련했고 충전설비 7개를 설치했으며 주유소, 관광안내봉사소 등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우선 요식 기업을 유치하고 주변 민박과 연동해 주유 충전, 요식 숙박, 안내 자문을 잇는 산업사슬봉사체계를 형성했습니다. 관광대 통로가 개통돼 인기가 많아지면서 백룡촌 촌민들의 수입도 더불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룡촌은 변경문화 플러스 전통민속의 이중 우세에 의탁해 몰입식 민속체험구역을 내오고 촌민들로 모아진 표현팀이 백년가옥 앞에서 매주 농락무와 상모춤을 공연했습니다. 공연에 힘입어 촌민들은 한 달 평균 3천여 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난해 촌 집체 수입은 1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백룡촌은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 일시적인 성과를 탐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백년 불화의 민속 대표에 의탁하여 남방 과일 북방 재배 모식을 혁신하고 백향과 지능 온도 통제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기존의 막걸리 공장을 승격 개조했고 백향과 막걸리 등 창의적인 음료를 개발하여 특색 재배 플러스 정밀 심층 가공 플러스 문화 관광 소비 전 산업 사슬을 형성해 1, 2, 3차 산업의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동시에 당지부 플러스 산업 플러스 농가 연결 기재를 구축하고 2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해 보다 많은 촌민이 집 앞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당정군 경민 5위일체 합동 방범 기재를 보완하고 당원과 군중을 조직해 상시적으로 국경을 순찰 수호했습니다. 민속문화를 유대로 삼고 민족 단계를 촉진하며 국경 수호의 합력을 응집해 촌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 구간이 개통된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대 통로는 변경선 여러 마을을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촌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백룡촌은 착실한 실천으로 촌민의 실제로 혜택을 보고 변경이 활력을 띠는 흥변 풍민의 새로운 답안지 작성에 오늘도 땀덩이를 쏟고 있습니다.

0: 네, 계속해서 연결시 문화관광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연결시가 야간관광 코스를 한층 다양화하고 소비 형태를 보완함으로써 문화관광을 매개로 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름철 피서사월을 충분히 발굴하고 야간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결시는 도시의 우수한 야간 자원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2026년 연결시 피서 야간관광 시즌계열 문화관광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네, 활동을 통해서 야간 관광 코스를 한층 다양화하고 소비 형태를 보완함으로써 문화 관광을 매개로 도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연결시의 구상입니다. 연결시는 활동을 계기로 6대 정품 테마 야간 관광 로선을 내왔습니다. 선보인 6대 정품 테마 야간 관광 로선으로는 다리 관광, 강 관광, 산 관광, 거리 관광, 경기 관광과 파크 관광입니다. 다리 관광은 비나올랑에서 시작해 광룡 분수를 거쳐서 비나공원까지 이어지는 코스이고 강 관광은 열애방주에서 시작해 불화통화 음악 분수, 불화통화 별밤을 거쳐서 청년광장 즐거운 연결 무대까지입니다. 네, 산 관광은 공룡왕국에서 시작해서 해랑면주탑과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거쳐서 민속원 미식거리에서 끝나고 거리 관광은 인민공원에서 시작해 연결시 인기 왕홍벽과 연변대학 왕홍 미식거리를 거쳐서 다채로운 연결 매력적인 플래시몬 음악 해민 공연 현장까지 이어집니다. 네, 경기 관광 코스는 영혼이 지지하는 꽃 구경을 시작으로 축구 경기 관람 후 발전 미식거리로 연결되며 파크 관광 코스는 1978 문화창의원이 시작해서 버드바이저 맥주 축제를 거쳐 1978 예슴 전람관 순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지난해 8월 초 운영을 재개한 연결 열애방주 프로젝트는 불화통화의 뛰어난 자원을 활용해서 특색 있는 수상 야간 운항 코스를 선보이며 아름다운 강변 야경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결시는 올해 프로젝트를 한 단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이번 피서 야간 관광 시즌과 어우러진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연길의 야간 문화 관광의 립지를 한층 더 풍성하게 넓혀갈 예정입니다.
1: 자, 이번에는 민생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3년간의 건설 끝에 연결시 제2인민병원이 오는 9월에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결시 첫 의료와 양로를 결부한 종합성 공립병원인 이 대상은 지난 2023년 9월에 첫 삽을 떴습니다. 총 투자가 1억 9,6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2.1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문진, 급진 종합청사, 내과 병동 및 관련 부대 시설을 건설 포함하고 있는데 병상은 108개 마련됐습니다. 연결시 제2인민병원은 종합성 2급 공립병원으로 연결시 치질병원, 노블구강병원 등을 통합 승격시킨 것입니다. 병원은 장외

안과, 구강과, 중이과, 내과 등 기본 의료 봉사를 제공하는 외 공립병원의 우세를 살려 사회구역 공공위생봉사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울러 의료 양도를 추진하며 구역 내 응급 중점 환자 치료 능력을 보완함으로써 대중의 진료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전망입니다.

네, 가족의 정의는 단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의미로 볼 때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기본으로 합니다. 가족이란 상호 책임감과 애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관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가 정해준 형식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집에 온 것 같은 안정감을 느끼는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법적 기준보다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 아플 때 병원에 가는 사람, 기쁨과 슬픔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는 정서적 정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이번 소식은 이러한 가족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따뜻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룡시 정부 판공실 기관 사무과 과장 김웅은 다년간 존조제 일터에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주민들과 돈독한 가족 사랑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1989년생인 김웅은 2016년 화룡시 정부 판공실 기관 사무과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김웅은 사회 참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시의 편리한 환경을 뒤로하고 농촌 파견 근무를 신청했습니다. 가장 기층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김웅은 2017년 소원대로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 당지부서기 겸 조민위원회 주임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웅은 촌사무실을 두 번째 집으로 삼고 매달 거의 꼬박 태흥촌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일을 발벗고 해결했습니다. 태흥촌에는 독거로이나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촌민들이 많았습니다. 김웅은 주동적으로 이런 가정을 찾아가 독거로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병원에 함께 가거나 약을 배달해주는 등 일상생활 면에서 어려운 점을 적극 도와나섰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안 김웅은 마을에서 13명 청장인을 동원해서 특별 돌봄 대우를 내왔습니다. 독거로인, 장애인 등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밥도 해주고 집 청소도 도와주고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장기적인 방조 기제를 마련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홀로 거주하는 강도인은 다리가 불편해 누워서 지내며 밥을 짓기도 힘들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웅과 대원들은 강도인의 집을 륜본으로 찾아가 식사와 약을 챙겨주면서 보살폈고 덕분에 노인은 기력을 점차 회복하고 지팽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석이와 대원들이 이렇게 관심하는데 나도 힘을 내야지요. 강로인은 김웅과 이웃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말합니다. 2021년 김웅은 화룡시 대시장 근처에서 수공예품을 팔며 어렵게 생활하는 뇌성마비 소녀 주모를 알게 됐습니다. 김웅은 화룡시 장애인연합회 가도동 부문과 연결해서 주모에게 렴가임대주택을 성공적으로 신청해줬습니다. 장애인 가정을 위한 무장애 시설 개조 정책에 따라서 실내 환경을 개조해줬고 해마다 난방비를 포함한 기본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주모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히자 김웅은 장춘에 있는 장애인 학교에 연락해서 그네가 컴퓨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 주모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웅은 자기한테 돈을 쓰는 것은 아까워 옷소매가 늘어난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주민들을 위한 일에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1,000원 정도 남기고 나머지 돈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돕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2024년 금방 빈곤에서 벗어난 승모 가정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닥쳤습니다. 고중딱을 앞두고 있던 승모의 두 딸은 김웅을 찾아와 학교를 그만두고 직업을 찾겠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두 아이의 딱한 사정을 들은 김웅은 선뜻 자가용을 처분하고 그 돈을 모두 이 가정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웅은 승모의 두 딸에게 공부만 잘하면 나중에 석사 과정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책임질 테니 안심하고 공부하라고 다독였습니다. 태흥촌에서 근 10년간 일하면서 내가 얻은 가장 큰 자산은 주민들의 신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저를 믿고 또 한 농촌에서 일하며 주민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네, 김웅의 소박한 신념이 담긴 한마디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김웅과 같은 기층사업 일꾼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라는 이 가족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춘천시에서 농촌 거주 환경 정비 사업을 참답게 추진해 거주에 적합하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농촌 거주 환경 정비는 향촌 진흥을 추동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훈춘시는 줄곧 촌민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들어주었습니다. 시당위 시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일선에서 지휘하고 조율 하면서 상시적으로 향, 진, 촌, 촌민 소조를 방문하고 대설만 그루를 심어 생태적이고 살기 좋은 변경 향촌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매체 전문단을 개설하고 각 향진 마을에서는 위챗 공식 계정, 짧은 동영상 플랫폼 등을 활용해 환경 정비 동태, 선진 전형, 7위 경험을 선전했습니다. 정비 전후의 실경 비교, 간부의 정책 해설, 촌민들의 체험 공유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정비 성과와 향촌의 변화를 전면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전시를 통해 촌민들의 환경 정비와 촌 면모 일신이 뛰어드는 주동성과 적극성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으며 간부가 앞장서고 대중이 참여하며 전 구역이 연동하는 거주 환경 질의 상시적 장기적인 새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훈춘시는 폐가, 노후 화장실, 무너진 담장 등 문제 장소 578곳을 철거 정돈했고 함부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불법으로 건축한 건물터 2만 3천여 곳을 정돈했습니다. 55만 연장미터의 도로 정비 및 보수, 잡초 제거 작업을 마쳤고 생활과 건축 쓰레기 1만 3천여 톤을 지정된 곳에 반출해 향촌 환경위생 면모를 근본적으로 개선했습니다.

0: 네, 가족 사이에도 의견 충돌이나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각자에게 발언권을 주는 마음이 오래가는 가족관계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어릴 적 다툼도 있었지만 성장할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가 되니 그 특별한 유대감은 소중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0: 네, 가족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존감과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은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최강의 힘이 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0: 입니다.
1: 가족과의 소통은 가족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습관을 기르면 마음과 마음이 더 가까워집니다.
0: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제 가족의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저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기능 저하와 근육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2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교인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백액, 참가한다는 참, 남쪽이란 남, 별이란 성자입니다. 참남성 구백액. 이 제품 자체는 한 곽의 가격이 598원인데요. 이번에 지금 노인절 맞이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에 우대활동은 한 곽에 598원인데 원래는 15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도 되어 있습니다. 구복액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식전에 복행합니다. 식전에 복행한다는 것은 보약 등석에 속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노년계에 들어서서는 적당하게 너무 보약을 써서 부상터하는 머리에 올라가서 뭐 혈압을 올리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전제하에서의 보약이 필요한데 어떤

0: 보약을 쓰겠는가 많이 고민하던 끝에 참남산 구박약 이 제품이 나왔는데요. 원래는 한 가게 598원인데 지금 우대 정착을 해서 다섯 가게 세 각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 세 각, 열 가게 야드 각을 드리니까 눈에 붙이는 고약 열 각을 드리는 전제라면 33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수한 제품은 우리가 일단 노령기에 만난다는 게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안전성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안전성은 완전히 맡겨도 됩니다. 복용하셔도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지 갑자기 혈당이 오르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이런 거는 피해갈 수 있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으로서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제품들 자체는 100근을 그 중약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추리고 추려서 20근을 선택했습니다. 20근에서 또 추리고 추려서 2근을 선택해서 고순도 고농도의 이런 제품을 만들어낸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참남산 구박약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그 쫄리에 접근할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주지수 잔챈 그 자기 단독으로만 제조할 수 있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다른 데서 이 처방을 이용해서 만들 수 없는 특수한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위생부의 특수한 비준허가가 있고 하얼빈 중약사창에서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이 제품 자체의 기본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후마이 꾸도하는 무슨 말인가 맥을 다시 돋아서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 바로 우리가 중위가 딱 진맥을 해보게 되면 맥이 너무 약하다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심장 박동이 원래는 쿡쿡쿡 하던 게 쿡쿡쿡쿡 이렇게 힘있게 뛸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원기를 돋아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참남산 구박약 저도 지금 다 저기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야, 근데 이야기 참 멀지에 오다지 않은데 효과가 좀 좋습니다. 네, 지금.
0: 효과가 너무 빠를 겁니다. 하루에 세 번 드시는데 벌써 며칠 복용하지 않으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온몸이 날 것 같은 그런 감 느낀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을 겁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2: 잠 못 자는 게 잠 잘 자고 지금 점자 요지간에. 예. 그래, 거기 소화가 잘 됩니다, 지금.
0: 예.
2: 이거 먹은 다음에. 그리고 이게 뭔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불이 이상하게 맥이 없고, 예, 정신이 아니라는 게 정신이 안을 이거 먹은 다음에 온, 원래 낮에는 그냥 넘어 있었습니다.
0: 예, 그렇죠.
2: 근데 이 아침에서부터 정신이 아니까, 예, 그래도 나가서, 예, 한이차 돌고 이렇게 와도, 예, 뭐, 맥음줄 모르고 지금 넘어있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서적으로 댕기 쉽고, 예, 지금 이 약 쓴 다음에.
0: 이게 수간 제위라는 게 있습니다. 간 경락이 잘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맥이 나고 기분 나고 정신이 좋아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2: 네. 그래, 원래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에 불꽃이 안에 띄고 이제는 중초도 완전히 됐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전세인데 이 약 전번에 먼저 수업원들하고 많이 알았습니다.
0: 예.
2: 그래. 이 약 써보니까 이거 좋으니까 효과도 저래 이제 얼마 안 썼는데 효과 이렇게 빠르고 하니까 확실히 약은 예, 믿음직한 약이고 확실히 좋은 약입니다. 선생님 써보세요.
0: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2: 예, 그래 오늘 저래 더 대화를 받으려고 더 쌀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0: 예, 이 제품 자체는 이분이 우대 정착이 좋게 되었으니까 다섯 가게, 세 가게, 열 가게, 여덟 가게, 이때 가격은 한 30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세 번 드시는데 벌써 들어보시게 되면 그만하셔 해도 많은 분들, 와, 나는 이 제품이 아주 좋더라. 이렇게 후인력이 강한 제품 자체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동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이 참남산 구박약 지금 내 한 열흘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3: 근데 처음 시작에 먹으니까 영 느낌이 좋습니다.
0: 그렇죠.
3: 이 약 먹으면 별로 신심이 나더란 말입니다.
0: 신심 납니다. 예, 예.
3: 예, 그래도 이제 열흘 넘어 먹으니까 예, 완전히 효과가 좋습니다.
0: 그렇죠.
3: 예, 어떤 약보다 예, 효과가 빠르고 영특별히 좋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여기 질병원이 내는 이렇게 낙공시 부수가 심해 낙가나이 항상 어지럼증이 나고 이 경력이 없고 항상 머리가 아프려던 이증사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혈압이 좀 이렇게 바람이 심하고 혈압이 좀 높습니다니. 그런데 지금 혈압이 많이 좀 온정.
0: 오히려 혈압이 온정됩니다. 예, 예.
3: 예.
0: 예. 혈압이 조절받고 혈당이 조절받고 예.
3: 예. 그리고 저 유치성염이 있어가지고 저리 따금이네 못 먹었습니다.
0: 예.
3: 뭐 먹기 싶은 생각도 없고 소화 안 되니까 남이네 항상 두부룩하고 이렇게란 말입니다. 그러던 게 이 약 몸에부터 지금 배가 쑥 꺼져 내려가는 게 아닌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이렇게 쌀이라는 성분 자체가 충분하게 부중해주는 원중해주는 능력이 이 중초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소화 촉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3: 예, 그래 놓고나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좀 먹으면 잘 먹으면 맥이 납니다.
0: 그렇죠.
3: 잠 영잘 잔다.
0: 이 제품 자체가 전형적으로 잠을 잘 자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예.
3: 잠 잘 자 정말 좋습니다. 네, 이선희는 잠 자지 못해서 잠밤 정말 언니 신고란지 모른다. 이렇게 자진하게 조금 잤다도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못 잔단 말입니다. 그럼 잠밤 샜습니다.
0: 예.
3: 그랬던 게 지금은 무슨 다시 일어나 다시 자자도 영 잘 잔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아, 그러니까 몸이 좀만 편안하고 영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3: 그래, 예. 예. 먹어보니까 확실히 약이 영 좀 특수하게 효과도 빠르고 이건 좋습니다.
0: 예.
3: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이 명소방도 내가 지금 눈이 백내장도 있고 이 눈이 자꾸 가렵고 눈물 나고 예. 무치가 저기 또 객체도 보이고 이래서 이거 썼는데 지금 많이 좋습니다.
0: 예.
3: 그래 저기 이 백내장도 예전 보고 많이 맑아지고 예. 눈물 그린다든지 눈물이 안 난다.
0: 그렇죠.
3: 그리고 예, 눈이 가렵던 것도 이렇고 이렇게 이러면은 효과가 오니까 계속 쓰려고 소리 오늘 이 두 가지 약 좀 배달받아 줘서 나겠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분에 참남성 구복약하고 명서방 배합도 잘 되지만 해도 쓰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3: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예, 저도 참남성 구복약을 먹는 한다는데 이제 얼마 안 먹었습니다.
0: 예.
4: 예, 제가 이거 먹은 원인이 계속 이 가슴이 두부룩하고 가슴이 짱하다 말입니다.
0: 예.
4: 예, 그러니까 이 소화 안 되는 것처럼 이 계속 입장해가지고 소리는 어때? 아빠 소화제를 먹고 뭐 약을 먹어도 말 아이 듣더라.
0: 단순 소화제 갖고 안 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4: 그래서 내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는 이거 먹어보자 해서 이거 싸서 먹었는데 진짜 이거 먹어서 며칠 아이 됐는데 이 가슴이 쑥 꺼지는 감이 난다 말입니다.
0: 예.
4: 예. 이 소화 안 되는 것처럼 계속 가슴이 두부룩한 게 이 자꾸 얼리 받치는 같은 게 짱하더라 말입니다.
0: 예.
4: 그런 게 이거 먹어서 이게 좀 이래 가슴이 쑥 꺼지는 감이 납니다.
0: 그렇죠.
4: 예. 그리고 이 골관절도 이게 좀 이렇게 나가 활동하자면 불편하고 잠도 잘 아려고 심장이라는 게 자관이 후들후들함이 그런 증세가 있었는데 그 증상도 좀 많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0: 이게 모든 그 순환을 혈액 그 혈관 안에서 상통하게끔 도와주는 서시하게끔 도와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자기 갈 길까지 빠져나가거나 어디 막히거나 이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참남성 구복액입니다. 예.
4: 이 미치라이 썼는데 이게 효과 이렇게 좋으니까 예. 이 언제나 이 돈에 우리 나이에서 언제나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기는 마련인데 이 며칠에 썼는데 이렇게 효과 좀 알긴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울금이나 성발이 호시에 통합니다. 예, 예.
4: 처음에는 진짜 약을 이래 너무 많이 쓰고 이래니까 이 약을 얼마 안 쓰고 자과 먹어보자고 좀 쌌다 말입니다.
0: 예.
4: 예, 근데 이 효과 좋으니까 예. 근데 활동 방송 들으니까 활동이 좋으니까 이거 좀 더 싸서 먹으려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0: 이 제품 자체를 놓치게 되면 아쉽게 지나가게 되실 겁니다. 주약에 우리가 논의에 많이 범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주는 여기 재료들이 좀

0: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홍삼이라든지 자유후라든지 황계라든지 울금이라든지 치자라든지 원지, 청국, 담남성, 쌀을 이런 성분 자체는 우리가 하나하나 그거 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처방에 들어가서 처방 역할을 하는 게 여기에 참남성 구복에게는 아주 피가 잘 수통되고 맥이 나게 하고 잠을 잘 자고 골격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게 하고 머리가 맹석해지고 기분이 나게 하는 이런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변덕 마시고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좀 더 배달받아 계속 먹으시고
0: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좋은 제품은 예. 저도 이 성분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놀랐습니다. 와, 처방 확실하구나 그런 감을 느끼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추천하는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맹서방 눈약을 쓰고 있는데요, 효과 너무 좋습니다.
0: 예, 눈약에서는 맹서방이죠. 예.
3: 눈이 그냥 뭉개지는 것 같게 하고 깔깔하고 눈곱이 그냥 뻘겋고 피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약을 먹어서부터 좀 너무 좋고요, 좀 싹 해결됐습니다.
0: 예.
3: 그리고 무시 나 더 좋은가 뭐 개나 결막염이 있어 그냥 눈이 갈아봐서 기딱 사이 그거 비벼놨댔습니다. 근데 결막염이 언제 없었는지 싹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해결되지 않을 수 예. 없을 겁니다. 결막염증 해결받습니다.
3: 예. 예. 인제는 시간이 오랫동안 이 약 먹었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난다. 증상이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3: 제거 약입니다. 예. 진짜. 예. 그래서 이 새로 나온 참남성 900 우리 집에 아저씨가 지금 요 시간에 좀 한 열흘 채 먹고 있는데 영 효과 좋답니다. 너무 빠르고 예. 효과 빨리 알린답니다.
0: 그렇죠. 예. 효과 저, 빠릅니다. 예. 일주일 자욱에단 벌써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예. 없을 정도로서 간세, 효과가 시작됩니다.
3: 병원에 가 보니까 간선 쉬하다 미래다.
0: 예. 간선 예.
3: 그래서 그냥 좀 허약하고 이래서 그냥 맥이 없어서 밥도 바로 먹고 누워있고 예. 운동하기도 싫어 그냥 늦잠 자고 그냥 어지거리면 아침에 일어나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거 먹고서 이제 아침에 뭐하는 내버도 더 빨리 일어나 꼭 새벽에 일어난다 맥이 난다.
0: 그렇죠. 예, 잘 자고 예. 나니까 정신하죠. 예,
3: 예, 미네 정신하고 밥이 맛있어서 깨지 거리면 먹던 게 요즘 소화 잘 된다면서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새끼 꼴딱 먹습니다. 꼬박꼬박 먹습니다.
0: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예예. 예.
3: 그래 확실히 효과가 진짜 잘 보면 확실히 나은 게 알립니다 지금.
0: 그렇죠. 이 원지라 예. 성분 자체가 잠을 잘 자게끔 예. 도와줘 안선 주면 하고 그리고 예. 기억이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부종을 빼주고 염증을 예. 제거해주는 화단해주는 예. 이런 성분도 들어갔습니다.
3: 원양수 늦잠 자고 그냥 그래서 어지거리면 아침에 일어나도 그래서 나는 꼭 새벽에 일어나 자기도 못한다 부스럭거리면
0: 예.
3: 확실히 효과가 잘 알린다 했습니다.
0: 대내가 희석했다는 걸 예. 말합니다. 예.
3: 예, 그래 치료 받던 바 이런 좋은 약이니까 계속 또 더 먹고 치료 더 효과 더 잘 보려고 지금 아무래도 두 가지야 또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시오. 이번이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여기에 참남성 구박액은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효과가 다각도로 되어 있고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빨리 보충해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게 하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치자란 성분 자체는 화탄, 즉허, 그러니까 가래를 세게 주면서 기침을 먹게 하고 관창, 통변, 변이 잘 나갑니다. 그리고 담낭에 유리합니다. 담낭은 모든 우리가 단백질 혹은 또 그 외에 유식물질 같은 거 드시게 지방 같은 거 드시게 되면 빨리 소화해주는 이런 능력이 있는가 하면 특히 여기에 포함된 담낭성 이 성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호흡계통에 있어서 나이가 들면 호흡계통은 주의해야 되는 건데 이 제품 자체의 성분 가운데 맥의 성분이 우리에게는 너무 잘 어울리는 성분 자체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2: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공기의 온도가 어쩐지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살며시 흔들어 놓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익숙한 책상 앞인가요? 아니면 붐비는 버스 안인가요? 아니면 드디어 떠나기로 결심하고 여행 가방을 꺼내놓은 침실의 불빛 아래인가요?

네, 오늘은 특별한 계획 없이 그저 여행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떠남의 설렘,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내 방의 낯선 구석까지 우리가 왜 그렇게 길을 나서고 싶어 하는지 함께 천천히 산책하듯 걸어가 볼까요? 네, 가끔은 이유 없이 길을 나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행을 떠나는 걸까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한 탈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행은 나라는 틀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익숙한 동네에서는 우산 없이 나서는 것이 불안하지만 낯선 도시에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발목이 젖어도 그 차가움이 오히려 묘한 해방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거리에서 길을 잃었을 때 비로소 몸에 딱 맞게 굳어있던 시선의 각도를 조금 비틀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종종 여행을 떠나기 전에 완벽한 동행을 찾거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외로움과 낯설미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뚫고 들어오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행자만이 알 수 있는 특권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고 싶지만 망설여지시나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여행을 가도 결국 그 자리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돌아올 것 같아서. 맞습니다. 여행은 마법이 아닙니다. 떠나기 전 가졌던 걱정의 무게는 어깨에 그대로 얹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그 걱정을 바라보는 거리를 조절해 줍니다. 도시에서는 거대한 괴물 같았던 건물이 2만 메터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을 외우고 모르던 언어로 메뉴를 주문하는 사소한 성공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장백산 풍경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풍경구는 길림성 장백산 보호개발구 경내에 위치하여 있고 풍경구 구역 면적은 52.42평방킬로미터입니다. 장백산은 유라시아 대륙 동쪽 가장자리의 최고 산계로 중국과 조선의 경계에 인접해 있습니다. 장백산 풍경구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온대 대륙성 산지기후에 속하며 일반적인 산지기후의 특징 외에도 뚜렷한 수직기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특징은 봄은 바람이 많고 건조하며 여름은 짧고 서늘하며 가을은 안개가 많고 시원하고 겨울이 길고 매섭습니다. 장백산 풍경구의 지형은 전형적인 화산 지형입니다. 해발 고도에 따라 아래에서 우로 주로 현무암 대지, 현무암 고원과 화산 추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풍경구는 서북남 세 개의 큰 풍경구로 나뉘며 주요 명소로는 천지, 장백산 폭포, 장백산 16봉, 고산 화원 등이 있습니다. 장백산 식생수직경관 및 화산지형경관은 최초로 중국 국가자연유산, 국가자연문화이중유산예비명록에 등재된 국가자연유산지입니다. 일찍이 최초의 국가급 자연보호구, 최초의 국가 5위급 관광풍경구, 유엔 인간과 생물권 자연보류지 및 국제 A급 자연보호구로 확정됐습니다. 장백산 및 천지, 폭포 등은 여러 차례 기네스 세계 최고 기록에 선정됐으며 더 나아가 중화 10대 명산, 중국 최고의 5대 호수, 중국 최고의 10대 삼림 등 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8일 장백산 풍경구는 중화민공화국 국가여행국에 의해 국가 5위급 관광풍경구로 확정됐습니다.

아래에 장백산 풍경구의 주요 풍경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백산 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천지는 길림성 동남부 장백산 자연보호구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과 조선의 경계 호수로 쌍방이 각각 일부 수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남북 길이가 약 4,400m, 동서 너비가 약 3,370m이며 호수의 해발 높이는 2,189.1m, 제일 깊이 수심은 373m, 평균 수심은 204m이며 수면 면적은 9.82평방킬로미터, 둘레는 13.1km입니다. 장백산 관광지략에 따르면 천지는 장백산 정상의 중심점에 있으며 여러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고 지면에서 높이가 약 20여리 떨어져 있으므로 이름하여 천지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백산 천지는 중국 경내에서 가장 잘 보존된 신생대 다중원인 복합화산으로 천지 주위 화산구벽은 가파르고 12여 개의 고리 모양 산봉우리를 형성했으며 해발 고도는 모두 2,500m 이상입니다. 장백산 천지는 또한 송화강, 암록강 및 두만강의 발원지로서 삼강의 발원지라는 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하순 이후로는 주로 앞서 저장된 물의량으로 유출되며 수위는 계속 하강하다가 이듬해 5월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천지의 물은 강우 보충 외에도 지하수 보충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결빙일은 일반적으로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이며

해빙일은 이듬해 6월 중순으로 7~8개월의 결빙 기간이 있습니다. 2000년 장백산 천지는 상해 대세계 기네스 본부에 의해 해발이 가장 높은 화산호수로 공포됐습니다.

있습니다. 장백산 폭포는 길림성 안도현 장백산 북쪽 비탈의 천지에서 1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국가 5위급 풍경구입니다. 그 수원은 장백산 천지물이 흘러나가는 곳에서 나와 성차하를 거쳐 끊어진 벼랑에 이르러 락차 68m의 비폭을 형성하며 2000년에 세계에서 락차가 가장 큰 화산 호수 폭포로 대세계 기네스 기록을 획득했습니다.

폭포 입구에는 우랑도 거석이 물줄기를 두 갈래로 나눴고 아래쪽에 20m 깊이의 못을 형성한 후 이도백하와 합류합니다. 주변에 보천석, 취룡 온천군 등 지질 유적이 분포되어 있고 폭포구역은 물안개가 자욱해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며 400m 경관대로를 따라 천지전망대에 곧바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 출영천 온천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영천 온천군은 장백산 북쪽 비탈 장백폭포 북쪽 약 900m 지점에 위치하며 장백산 북쪽 비탈 온천군 중 수온이 가장 높고 분포가 가장 넓은 온천군입니다. 온천군 분포 면적은 약 1000평방미터이며 총 30여 개의 샘물이 있고 최고 수온은 82도에 달해 고열 화산 자분출 온천에 속합니다. 여러 갈래의 연류가 용소 숨쳐 룡들이 물을 뿜는 듯한 형상으로 이름 지어졌으며 이도백하가 온천군 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고 오른쪽 기슭에 샘구가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샘물은 황화, 수소 등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주변 암석은 광물질 침적으로 인해 붉은색, 노란색, 청색 등의 채색을 띠고 겨울에는 안개와 설경이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형성합니다. 온천의 형성은 장백산 화산 활동의 여열과 관련이 있으며 지하수가 지각에 의해 가열된 후 균열을 따라 용출되고 있습니다. 샘물은 달걀을 익힐 수 있으며 약한 류황 냄새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국가 2급 보호식물인 온천병이초가 자생하고 일부 구역에는 온천 목욕탕과 특색 약욕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해 장백산 금강대협곡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금강대협곡은 길림성 장백산 서쪽 풍경구에 위치하며 천지에서 약 20km, 총 길이는 70km, 최대 너비 300m, 수직 깊이 160m에 달합니다. 협곡은 화산 분출 후 용암 표면 물질이 강물이 침식되고 구조운동으로 형성됐으며 화산암구역 위자형 협곡지형에 속합니다. 그 형성은 약 1000년 전 화산 분출 후에 퇴적물이 장기간의 단열구조작용과 류수침식절단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협곡은 남북 진장 협곡 구간이 합류해 인자형으로 뻗어있고 골짜기 바닥의 금강강물은 물살이 매우 세며 계곡 비탈은 경사가 70에서 80도에 달해 가파르고 일부 구역은 수직에 가까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협곡 양안에는 쌍웅등산, 서우왕월, 공작, 병풍 등 용암 석봉림 경관이 발달해 있으며 암벽은 벽돌색, 은회색 등 여러 층의 색조를 띠고 있습니다. 골짜기 안에는 소나무, 자작나무, 용수 등 원시 삼림이 있고 나무 표면은 이끼로 덮여 자연 그대로의 원시 생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랭 풍화 작용으로 인해 골짜기에는 낙타, 쌍봉, 금계 보효 및 공룡석 등의 빙연 암주 경관이 형성됐습니다. 그중 공룡석은 협곡 중에서 비교적 두드러진 경관 중 하나인데요. 많은 유람객들이 장백산 관광구에 오시어 이색적인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여행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삶의 모든 처음은 작은 여행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너무 먼 곳만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휴가를 내고 비행기를 타야만 한 건 아닙니다. 주말 오전 평소에 내리지 않던 버스역에서 내려서 걸어보세요. 동네 뒷산 올레길을 처음으로 가보는 것도 좋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골목 식당에 용기내어 문을 열어 보는 것도 훌륭한 여행입니다. 중요한 건 낯설물 기꺼이 맞이하는 마음의 태도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여행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따뜻한 햇살, 살랑이는 바람, 그리고 알록달록 피어나는 꽃들이 어우러진 꽃동산을 노래한 가요. 허동철 작사, 허상춘 작곡의 남성 중창 꽃피는 동산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속에 조용히 새겨줍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밤이 되면 연길의 거리에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펼쳐집니다. 연길의 황홀한 밤이 주는 특별한 여운을 노래한 가요. 최문섭 작사, 박광춘 작곡의 김옥화 가수가 부른 연길의 야경은 황홀하여라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종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쇄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건신고의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계는 세 과를 더 드립니다. 한 과계 한 병사를 들어있는 게인데 우리건 몽땅 꼬우방으로 된 게입니다. 꼬우방이라는 거는 중약재를 가공하는 방식 열 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꼬우방은 하기 제일 바쁘고 약이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농축에서 나오고 효과가 또 제일 빠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놓고 말하면 하루 잡순량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순량과 같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꼬우방은 좋은 점인가? 안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다. 또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다. 예. 이런 거는 우리 이 건신고밖에 없습니다. 예. 예. 공농 주치 명백하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병사리가 300g 되는 게입니다. 예. 그래서, 뭐, 레아이가 많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6과학, 3과학 더 드리고, 9과학이 되게 되면, 반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과학에는 8과학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한 1년 복용할 수 있고, 15과학에는 직접 15과학을 더 드립니다. 그럼 30과학 되죠.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침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과학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 결정해서 여기입니다. 전화 채서 사겠다 하는 분들, 또 황금색 응담분 1680원짜리 한과학을 증송해드립니다. 이 한과학이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예,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예, 현대인들이 이런 질병 본다 할 때는 예, 어디게 모자라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무슨 어디면 그 허에서 걸리는 병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예. 그 우리 황제내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예, 시증 쓰른 쉬증 부쓰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사람 몸이 허하다 하게 되면 예, 그럭저럭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근데 실증이가 빨리 죽는다 그 뜻입니다. 그럼 실증이란 건 뭐인가? 몸속에 무슨 게 있다, 원래 없던 게 생겼다 이런 걸 말하죠. 예를 들어서 물이 안에 또 있다. 네, 개체하면 무슨 낭중이라면 있다, 뭐 지수이라면 생겼다, 네, 뭐 강경화라면 예, 이런 게 생겼다, 노지수의, 폐지수의, 이게 다 지수에 속하는 게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람 빨리 죽는다 그 뜻이죠. 허증이라는 거는 없다, 좀 허하다 이런 걸 말하죠. 예,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핀들핀들 앓으면서 예, 89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나는 암병도 없다, 영 건강하게 서리 잘 지낸다 하던 게 불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어려가지고 불쇠로 돌아가죠. 이게 몽땅 실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0: 하게 되면 예, 지금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오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고혈압, 네, 중풍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잘 먹으면서 이런 영양가가 인산차 대사에서 나가지 못하고 리용되지 못하고 떡 남아 있으면서 마지막에 잘못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제내경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진구야오리 그리고 쌍한론 여기면서 주장하는 게 뭐인가? 자꾸 뭐 보충하는 데다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남방 의사들은 대부분 지금 남방 의사고 북방 의사고 우리 그 기본적인 병을 치료한 뒤로는 어느 걸 쓰기 쓰는가? 남방 의사들 그거 많이 씁니다. 안전하게 서리. 예, 그래서 보양하자 이런 짝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뭐 모자라 뭐 보충한다 자꾸 보충해준 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쌍한론이라면은 진구야오래라면은 보충해준 짝을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뭐인가 몸속에 나쁜 것들을 빨리 내보낸 짝으로 즉 다시 말해서 경락을 열어준 짝으로 집중적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내가 소화가 잘 안되고 예, 그 위안에 무지개 꽉 들어찼다. 예, 이런데 더 먹자 해도 먹지 못합니다. 예, 예. 그래서 소화가 아예 되는 데도 되고 영양가를 흡수도 못하고 소화를 못 해내는 데도 되고 그래서 자꾸 거기다 비타민도 보충하고 미네랄도 보충하고 단백분도 보충하고 대구 보충합니다. 뭐 부산한 약을 부화하거나 예. 이것이 아니라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이 진짜 리론은 뭔가 고명한 이사들은 먼저 약 처방할 때 먼저 이 사람 몸에 있는 나쁜 거 오래 남아있는 건 무조건 나쁜 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안에 음식이 들어간다면 꼭 24시간 안에 다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막 며칠씩 남아있고 특히 어떤 사람 변비라면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변화해봐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몸속의 온도가 36.5도입니다. 36.5도 안에서 대변이가 계속 막 일주일씩 남아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밥도 그렇습니다. 밥이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씩 남아있어 보세요. 뭐 되겠는가? 그러면 썩지요. 그러면 그 독소가 올리밀면서 뇌경색도 오고 혈압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신고는 점점 뭔가 근신고는 맨 보충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충하고 씨에 부시에 동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진심. 그러니까 먼저 시에하고 부하고 부한다고 뭐 부하는가? 혀를 보충해줍니다. 사람 몸의 기본은 피입니다. 피 모자라게 되면 무슨 거나 다 문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공쇠 부주 피 모자라죠. 그 다음에 신지최쇠 이것도 피 모자라는 게죠. 어쨌든 피 모자라게 되면 손발도 시련하고 구구대나고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병을 전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람 건강 상태를 되찾아주는 겁니다. 때문에 피를 보충해준다? 일단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혈압 조절을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약 처방 본다 할 때 혈압 조절이 홍삼 들어갔습니다. 홍삼은 아래우 혈압 차이를 조절해 주는데 제일 좋습니다. 그 쌍향 调节 쉐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황계 들어갔습니다. 황계는 손발이 사지가 마목이 오거나 그 다음에 중풍 반신불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황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궁이라는 약자는 천슝. 천슝은 호쇄해주고 대뇌 혈액 공급을 잘 되게 해주고 여기면서 당귀하고 천슝과 결합하게 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땅구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를 보충해준 작용 제일 좋죠. 땅구이는 피도 보충해주고 변비를 개선해주는데 또 엄청 좋습니다. 결국 천슝은 무슨 작용을 하나? 피를 보충해줘서 이 피를 사지 말단까지 다 보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 반신불수 이런 사람들이 땅구이 천슝 이걸 대량적으로 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말씀 주세요.
2: 그 신고를 쓰면 한답니다.
0: 네.
2: 이 약 쓰기 전에는 오장육부 아픈 데 없이 아팠습니다.
0: 네.
2: 고리 다리 다 아팠습니다.
0: 네.
2: 그리고 간염 있어 맥이 없고 뭐 다니기 바빴습니다.
0: 네.
2: 선생님이 저를 이거 밭에 구멍과 신체 약한 거.
0: 예, 예.
2: 신체 얼마나 약했습니까?
0: 네.
2: 선생님 친구를 친구하고 이 시가지 약을 계량해서 썼는데
0: 네.
2: 효과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0: 좋죠.

0: 그렇죠. 예.
1: 선생님이 인약과 침을 맞기 전에는 온대를 다니면서 또 많이 쓰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0: 네.
1: 선생님이 저희 정말 살기 고통스럽게 맞습니다.
0: 네.
1: 예. 전 선생님이 약을 쓰니까 온몸이 좋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신체도 좋아져서 체중이 올랐습니다. 밥맛이 없었는데 하루에 두 명씩 먹었는데 지금은 밥도 맛이 없어서 하루 세 끼 다 먹습니다.
0: 예, 어머님 면풍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1: 예, 예, 면풍도 이제 돌아왔습니다.
0: 예.
1: 그리고 밤에 담낭이 아프고 입이 뜨겁고 마르고 하는 것도 저는 약 쓰니까 먹은 첫날부터 담낭이 아예 아프대다.
0: 강경화, 담결석 이런 처방 여기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반샤시신탕이라고. 예.
1: 선생님 약은 다른 약보다 정말 엄청 효과 좋습니다.
0: 예.
1: 예, 계속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번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네, 예.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뭐 필요로 해서 지금 선생님의 건신과 헬배가 풍수빵 다 먹습니다.
0: 예.
3: 예. 그런데 어째 그런지 자꾸만 입금에서는 자꾸만 피가 나고, 예.
0: 네.
3: 아,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만 코피 나오더라 말입니다.
0: 네.
3: 코피가 주르륵. 그 다음 뜸하면 피를 조금씩 토하고, 예.
0: 네.
3: 깨끗거림이. 그리고 밥 먹자 모래 앞에서 불경 갖고, 예. 밥 맛이 없고, 예. 그러니까 기억력이 참 더 못해져서 약 먹고 또 먹고 이랬었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항상 어지럽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쩌면 심지어 양배가 올라갈까 또 고급차로 예, 병원에 실어 가기도 이렇게 땡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지금 예, 선생님 추천하니 건신과를 먹고 해병학을 먹고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벌써 친구의 나을만이가 이 몸에서 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예. 그러니까 지금은 혈압약 뭐 주수한다 해 먹고 밤에서 올까. 기억력도 전체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올까.
0: 기억력이 좋아서.
3: 네. 몸이 거품하면서 예, 마음이 유쾌하단 말입니다.
0: 건신고 공농수치 약과기다 직접 썼습니다. 기억력을 해결해준다. 변비를 해결해준다. 딱 썼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예, 벌써 마음이 이렇게 병이 나서 유쾌하단 말. 그래 내가 이렇게 효과를 보니까 우리 집에 아빠이지 지성이 뇌경색이 왔습니다.
0: 뇌경색이.
3: 예, 그러니까 발과 다리도 이렇게 막 움직이지 못하고 예, 숨 차서 헐떡거리고 예, 아, 그 다음 밥 먹으면 깨끗고, 예.
0: 예.
3: 예, 그러고서 개성원도 내가 받아내야 했습니다.
0: 예.
3: 예. 그러니까 일하니까 나도 예, 아픈데다 효과는 보지만 해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0: 예.
3: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효과 볼까. 지금 선생님이 이 혈배관과 건승을 대합하고 또 선생님 친구 하니까 예, 지금 친구 한 달 만에
0: 네.
3: 너무 야단만에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아, 그러면서 왔습니까? 예.
3: 예, 예. 선생님 친구가 이렇게 효과가 빠르다 말입니다.
0: 예,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건이, 일반로 백성들이 이거 잘 알아먹었는데, 우리 고대로부터 우리 중풍을 치료하는 중풍 바다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딱 해놓게 되면 모든 이런 중풍 환자들 반신 못 쓰거나 그 다음에 뇌위축이나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고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 기억력이라면 점점 떨어지거나 파킨슨 증상 또 뭐 자살하고 나서 뭐 탕후이 됐다 예, 이런 분들 약도 중요하겠지만 이 친구가 직접 들어가서 그 경락을 열어주기 때문에 효과 빨리 보는 겁니다. 예.
3: 벌써 침을 맞을까 지금 오늘 그 28이 되는데 벌써 예, 자기들로도 깨끼지 않고 침도 아예 흘리고 숨이 아예 헐떡거리지 않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자기들로 예, 혹했을까 침대에서 일어나고 팔과 다리도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0: 네.
3: 그러니까 대사분도 내가 이제 받아내야 했는데 지금 예,
0: 네.
3: 자기들로 예,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도 걸을 수 있고
0: 예, 옆에 사람 편안하죠. 예,
3: 예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건신과가 이 선생님 친구가 얼마나 정말 선생님 친구를 얼마나 잘할까.
0: 네.
3: 야 정말 우리 아바의 친구에서 선생님 친구에서 정말 아바의 살렸습니다.
0: 네.
3: 네 정말 이 친구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0: 아 우리는 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예.

0: 받아도.
1: 예, 예.
0: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 친구에서 이렇게 기적 같은 효과를 볼까? 얼마나 도망에 좋았습니까?
1: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 친구도 계속하고 지금 약도 계속 먹고 지금 우리 아바이가 지금 기뻐서 하는 말이 야, 이 세계적으로 이런 선생 처음 봤다며.
1: 야, 내가 이 선생을 알았구나. 차를 다 모셔다 드렸는데 우린데 몇 개 없어.
0: 예, 예. 아이 그러니까 차를 다 치러 가고 싶었는데 이런 선생 어디 있는가.
1: 네.
0: 어, 전 세계도 없겠다며. 예, 대단히 기뻐합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또 우리 영감이 하는 말이가 선생에게 한 번 더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고요.
1: 아이.
0: 예, 감사하던 말을 예, 자꾸만 하랍니다. 그 선생님 건강하시라고 예,
1: 네.
0: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 네.
0: 예,
1: 네.
0: 그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예. 이번에도 지금 친구도 계속하고 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 예.
0: 정말 진짜 이러도 몰랐는데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네. 같이 건강합시다.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리고 저기 중요한 처방, 불영하고 백출 들어갔습니다. 이 불영 백출은 온몸에 이런 습기 이런 것들을 불영이가 몽땅 그것을 한데 모다 놓는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불영만 들어가서 안 됩니다. 꼭 백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백출이 무슨 작용? 리뇨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영이가 모든 습을 한데 몰아놓고 그 다음에 이 백출이가 리뇨를 통해서 그 습기를 내보내죠.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예.
1: 네.
3: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3: 예, 오늘도 참 수고가 많습니다. 예, 저는 예, 이전에 경호과를 쓰던 환자인데,
1: 네.
3: 그, 이 건신고는 경호과보다 더 성급한 이 약이라니까, 그 건신고, 경호과를 먹으면 많은 효과를 받습니다.
1: 량도 고분에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3: 예, 그게 예, 안전하고 먹기도 좋고,
1: 네.
3: 모든 병이 다 떨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건신고를 쓰는데 지금은 이전에는 예, 손발이 따뜻하지 않고, 그 다음 식은땀이 밤에는 따뜻함이 많이 흘리고 어떤 때는 그래서 선뜻선뜻 하면 감기도 걸리고 또 선생님도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래 땀을 많이 흘리면 그건 피를 흘리는 것 같다고
1: 네.
3: 좀 놀라기도 하고 좀 불편한 점도 많은데 어제는 이 건신과를 먹으면서 땀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건신도 들고 사람이 정신이 개운해지고 예, 몸이 급분해집니다.
1: 네.
3: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일반 처방이 들어갔다는 게 경추며 견주며 자고 성격등이 예, 다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예, 또 선생님이 묘한 진구려법을 해주니까 예, 시원하고 예, 몸속에 더비람에 다 예, 한기란 다 없어져서 용 좋습니다. 그래 아프지 않고 예, 다리 붓긴 거는 다 낫고
1: 네.
3: 병목 건신고에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1: 그렇지.
3: 예, 이게 뒤도 좋아지고 기관지도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 약 선생님이 이래 알선하는 약은 얘네 여러 가지 다 먹고 있는데 다예 한번 나무 예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많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1: 네.
3: 뭐 다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은 한 가지 어디 아프면 거기에 대응해서 침 넣는 게 아니라 전신을 회복해 주기 때문에 넣는
1: 네.
3: 침이라서 더 예, 효과가 빠른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나는 예, 하나도 부작용도 없고 많이 경호법보다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효과가 더 빠르니 앞으로도 계속 건신고를 쓰고 풍습방과 혈배강을 계속 쓰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선생님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전진하면서 박선생과 같이 항상 그저 머리를 뒤집자면서 좋은 약만 예, 알선하고 좋은 친구만 나오니까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선생님 참말로 고맙습니다. 예.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전에 있잖아. 예, 혈지하고, 그 다음에 혈통하고 다 나빠가지고, 예, 약을 예, 많이 썼습니다. 약은 계속 쓰고 있지만, 예, 가끔씩 전문가 화음도 해보고, 이러면 예, 검사하면, 예, 그래도 이제 잘 내려가고 그다음에는 어떤 때 정사돼서 약을 좀 끊어본 끊으면 특히

0: 조치 같은 거는 또 다시 반복하고, 그 다음 혈당도 그렇게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 이, 어떻게 됐어요? 이 감기, 여름이고, 걔가 면역력 또 모자란 이제 감기고, 감기 온 다음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감기 오고, 그렇게 감기 올 때면 또 이 예년이 또 발작해서 또 그냥 하여튼 용 이렇게 애를 먹는단 말입니다. 그게 이전에도 제가 이때 뭐, 이때도 날씨와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감기 오면 기침이 다 오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을 그저 먹고 나면 그냥 또 얼마 이제는 또 감기 죽고 또 재발하고 그다음에 호두염이 또 와서 그렇게 또 애나오고 근데 이 죽은 신고 먹은 다음부터 그다음에 저는 또 전문의가 선생님 또 세배강 또 같이 먹으면 또 효과 좋다 해서 같이 먹습니다. 걔 먹고 그다음에 전문의 가서니 선생님들이 약 땜에서 선생님들 침도 맞고 이래고 나니까 이제가 이 여러 가지 약 하나의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가 이 기침 아이하고 감기 아이 한지 오순에 약 먹어서 그것만 얼마 안 돼서부터에 좋아진 게 이제가 이제야 이때 또 아니 어머니 항상 기다린다만 또 언제 또 감기 오겠는 건데 제발
1: 어머님은 뇌경색도 왔지 않습니까? 예.
0: 예예. 그 그다음 혈지 이 약 먹고 얼마
1: 관심병도 있고
0: 오래, 예. 예 오랫동안 이렇게 약 먹고 나니까 예. 이 전문의가 혈지 검사를 우선 가서 해봤습니다. 굉장히 혈지도 정상이고 지금 혈당도 용 이렇게 전문의가 조사를 잘
1: 당뇨도 해결됐지.
0: 예예예. 예.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러니까 제가 좀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와서 그래서 아픈데 없고 그다음 이러니까 예. 좀 사는 가고 그다음에 내 감기도 아예하고 그다음 기침 하여튼 이 여러 이 특히 호두염은 그래서 싫을 때도 없이 이렇게 온단 말이다. 근데 이게 전문가 이번에 전제 무엇을 때보다도 어떻게 하여튼 전문가 이 효과도 또 알리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여기에 그 호흡기 계통 놓고 말한다 할 때는 홍삼이 일단 들어갑니다. 이것이가 폐가 허해가지고서리 기관지 이런 천식이라면 있는 분들 자꾸 마른 기침이라거나 이런 데 좋고 그 다음 황계, 부령, 쯔간초, 그 다음 천피, 반샤 이 다섯 가지 이런 약재들을 본다 할 때 폐기를 도와주면서 자꾸 이렇게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가래를 또 녹이 내보내고 숨이 차고 이런 데 엄청 좋습니다. 결국 여기에 더 당뇨 방면에는 그 백출 또 구기장 여전자 이것이가 혈당을 직접 낮춰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도수라면 달고 있는 분들라면 점차적으로 이도수 끄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0: 그렇지. 그래서 전문의가 홍삼도라 여러 가지 황제도라 이런 약재도 들어가니까 이제 선생님이 한 것 좀 좋지만 그다음에 또 면역력도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지.
0: 예, 그렇게 매국 이러는 게 하여튼 전문가 여러 방면으로 이 효과를 보고 하니까 예, 좀 안개를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1: 예예, 네 건강하세요.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거는 여전자 약재가 직접 양간 민무한 작용이 있으면 눈을 밝게 해주고 그리고 간을 자양해주고 여전자하고 질허서우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혈관 탄력을 회복했습니다. 동맥경화 생긴 분들 결국 하수어가 직접 심장의 공혈 부족 이것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쌍쓴 천피 또 구기자 허서우 이 네 가지 약재 결합하게 되면 예, 혈지 혈당을 조절해 줍니다. 네, 예, 그래서 반샤가 또 결합하다니까나 반샤는 예, 우리 선농분초징에서 뭐라는가 심류를 제대로 돌가셔가지고 반샤가 주요한 작용입니다. 예, 평상시 우리 심류를 고르지 못하다 이런 분들 제가 옛날도 말씀드렸죠. 심류라는 거는 심장이 한번 뛸 때면 대뇌까지 피를 공급해 줍니다. 심류를 고르지 못하다 한다 할 때는 심장이 뛰다가 중간에 서거나 이렇게 되면 그 설 때면 대뇌에 피를 공급 못합니다. 아, 이러면 뇌경색이란 무조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심류를 제대로 돌아가줘야 됩니다. 거기에 반시암에 좋은 약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숙지가 들어감으로써 숙지는 기억력을 회복해주는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공농수치 우리도 귀에 소리 나거나 그 다음에 기억력이 못해진다 잠 잘 못 잔다 이것을 치료해준다고 서는 명백하게 딱 써

0: 좋습니다. 그리고 한 방면에는 소화계통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 소화계통 도와준 약재, 황기, 바이설 이 두 가지 약재는 밥맛이 없는 분들, 특히 또 변, 무른 대변 보는 분들, 변탕이 이김에 전문 해결해주고, 또 불용이라는 약재는 밥 먹은 다음에 이 물이라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해서 배가 자꾸 짱해나거나 소화 흡수 공능이 못해지거나 이런 데 불용이 또 쓰입니다. 그 다음 백출 천피가 위궤양에 좋습니다. 여러 가지 궤양,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이런 데 좋고, 그 다음에 또 바이솔, 쯔간차온, 여선자, 반샤 이 네 가지 약재 결합해서 위장도에 경련이 생긴 거 풀어준 게 좋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저기람 있다 이런 분들, 그리고 간 경락을 열어준 작용 엄청 좋죠. 당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변비를 해결해 준다고 소리. 예, 그리고 당뇨 합병증 이런 분들한테 그 백출 구기자 여선자 쌍선 들어갔습니다. 쌍선이가 성진, 우리 당뇨 환자들이 산쇼에 속합니다. 상초, 중초, 하초, 말라드는 이런 질병이죠. 진액을 대량적으로 보충해주는 데는 쌍선이가 좋습니다. 환기에도 좋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몸속에 쓸데없는 물을 빨리 없애줍니다. 이 물이란 건 간 비장에 지수가 생겼거나 중거, 중초, 거기에 그 헌금어, 거기에 지수가 생겼거나 이럴 때 심장이 막 바쁩니다. 그 다음에 전신의 수중, 붓기거나 예, 그리고 폐지수이 생겼거나 노지수이 생겼거나, 제가 노지수 이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뇌에 종양이라면 생겼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그 종양에다 대고 집중해야 합니다. 종양을 자꾸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영양가를 보내주는 무리가 뭔가 나쁜 물입니다. 나쁜 물이란 게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한수이랍니다. 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체내 찬물이란 거는 이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 이런 세포들이 자라날 수 있게끔 영양가를 부단히 보충해 주죠. 이 물을 빨리 내보내줘야 됩니다. 이 물을 내보내준 데는 우리 이 건신고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신고는 네 가지 처방에 들어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간단방. 간경화나 담낭결석이나 이걸 해결해주는 결석이라면 녹에 내보내는 이런 처방, 반샤세신탕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골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고대로부터 취장탕이랍니다. 그러니까 지팽이를 집던 거 지팽이를 버린다 이런 처방이죠. 그 다음에 정우탕, 정우탕은 리뇨한 작용이 있습니다. 폐 곰파치 처방이죠. 그 다음에 수우탕이란 피를 보충해준 처방, 이런 처방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치료해준 뒤 건신고가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요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이어서 저려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한평생 함께할 부부가 되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힘든 날 서로 기대어 살아 견뎌온 부부들의 진솔한 마음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강화 최래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의 순간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하나초 작사 허설아 작곡의 보석 인생 보내드립니다. 뒤에 화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황혼을 열심히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여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황혼인생 보내드립니다.

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요. 최근 작사 리테오 작곡의 장수타령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떠나온 그리움과 고향의 정겨운 풍경을 노래한 가요죠.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가자 보내드립니다. 점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옌변 노래가 저와 함께한 음악 여행 어떠했는가요? 내일도 좋은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친천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제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하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 사업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0: 조민족 사무위원회의 선전 강연조가 일정 연결시 건공가도 요농사업의 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본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습금병 종석이나 체육은 나라의 강성, 민족의 진흥에 대한 꿈을 담고 있는 바 체육이 강하면 중국이 강하고 국군이 흥하면 체육도 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년 내 우리 조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처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인재 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고 대중 체육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특색 경기 브랜드를 빛내 민족 전통 체육을 1층 발전시키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 사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부배체육장에 들어서면 여러 민족 전통체육 집중훈련팀 선수들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체육장 곳곳에는 긴장하고도 열띤 훈련 열기가 넘쳐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선수들이 힘차게 몸을 움직이며 근혜를 타고 있습니다. 근혜는 여자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근혜가 올라간 최고 높이와 규정된 시간에 방울을 치는 횟수를 겨룹니다. 경기는 개인 종목과 2인 종목으로 나뉘며 체중에 따라 조별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자신 경주는 팀원들 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종목입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한상에 긴 판자신을 함께 신고 달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의 보폭과 절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민족건강체조 진주공 민족무술팀 선수들도 실내 체육장에서 땀덩이를 쏟으며 김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광범위한 대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운동회는 민족 전통체육을 담채로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 꿈 이루자를 주제로 여러 민족 대중을 응집시키는 중요한 행사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법촉진법의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이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을 하는 중요한 담채입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모두 16개 종목을 설치했는데 그중 경기 종목이 11개, 공연 종목이 5개입니다. 이번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109명으로 구성이 된 대표단을 조직하여 근혜 널뛰기, 진주공, 민족건강체조, 민족식 실험, 민족무술, 윷놀이 등 10개 경기 종목과 팽이, 판자신, 경주, 활쏘기 등 5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게 됩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조영맹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경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은 여전히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죠. 동료들과 적극 협력하여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신미혜입니다. 반자신 경주는 단결과 협력을 시험하는 민족 전통 체육 종목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우리 반자신 경주팀은 금메달 3매와 은메달 1매를 따내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연변을 대표해서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완강하게 분포하는 경기 정신을 기원하면서 품격과 소준을 보여주고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의 정신 풍모를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2024년에 반포 실시된 연면 조선족 자치조 소수민족 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조례 법치 보장에 의탁을 해 우리 조에서는 자금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경기장 시설을 보완하며 중소학교, 체육학교, 대학교 일체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근혜 널뛰기, 민족식 씨름 등 여러 종목이 국가급 성급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되었으며 여러 명의 각급 무형문화재 전승인을 부유해 민족 전통 체육의 전승 발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강근설 사판공실 주임 지보화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판자신 경주를 이용하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 종목을 좋아하게 하는 한편 민족 전통 체육 종목이 길림성과 연변에서 계속 전승되고 발전되도록 일조하랍니다. 2024년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 전통체 운동회에서 우리조는 1등상 24개, 2등상 16개, 3등상 12개를 따내어 총 52매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24년 해남 사마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소수민족 전통체 운동대회에서 우리조는 길림성을 대표하여 근해 민족건강제조, 민족식실험, 민족무술 등 4개 경기 종목과 널뛰기, 윷놀이 등 4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여 두합 25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조는 성숙한 경기 조직 경험과 완비된 시설, 짙은 민족 단결 불익에 힘입어 4년 후 열리는 길림성 제10회 소수민족 전통체 운동회 개최권을 성공적으로 따냈습니다. 단연 내 우리조에서는 시종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전통 체육의 교정 400구역, 풍경구 진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경기, 체험공연, 취미활동 등을 상시적으로 펼쳐봤습니다. 동시에 체육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융합발전을 심화하고 민족 전통 체육의 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며 특색이를 체험전경과 견학 코스를 조성해 민족 전통 체육 문화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생활 속에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합력을 지속적으로 결집하여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과 체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 공사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공사 대상은 올해 4월 10일에 착공됐습니다. 시공 구간은 북쪽으로 애달로와 연결되고 남쪽으로 인밀로와 연결되며 도로 전체 길이는 720m입니다. 현재 아스팔트 표층 포장 공사를 제외한 기타 도로 주체 공사는 모두 완공됐습니다. 현재 시공팀은 인밀로 보조도로 빗물도관 나머지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10일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지역 교통망을 원활히 하고 도시도로망 배치를 보완해 주민들의 출행 쾌적도와 구역 통행 효율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도시도로망 보완과 교통병목구간 소통은 연결시에서 도시갱신을 추진하고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는 도시도로 질적 향상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으로 영춘거리, 광진거리 등 15갈래 도로의 건설 개조를 완수했으며 루계로 약 7.79km의 도로를 소통시켜 여러 곳의 교통 병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도시 단절도로에 초점을 맞춰 선으로 동진거리, 인품거리, 우이로, 와룡서거리, 민주거리 남쪽 구간, 영춘 남거리 등 6갈래 도로 소통 개조 대상을 실시했는데 개조 총길이가 약 2.51km입니다.
2: 주민족사무위원회의 선전강연조가 일전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배 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본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전강연조 성원들은 사백구역 대종과 둘러앉아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둘러싸고 융합식 사백구역 환경조성,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촉진 등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연면주 3가지 공동 4가지 함께 융합식 사백구역 건설 실제와 결과하여 법률 조문을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백구역 주민 주오가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민족 대단결의 의의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민족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민족 단계를 잘 다지며 이웃끼리 더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에 사회구역 주민들은 붉은의 병강 비춘회를 함께 불렀습니다. 모두는 노래와 춤으로 병강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는 뜨거운 정회를 되새겼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기관 당총지 전임 부석의 최뢰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반포 실시된 이래 조민족 사무위원회는 전체 기관 간부를 7개 조로 나누어 사백구역, 농촌, 학교, 부대 등 곳으로 파견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기층에 널리 선전해서 온 사회에 고락을 함께하고 영역을 함께하며 운명을 함께하고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이름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연변조 총상회에서는 일전 민영기업과 견학행 체험일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전조 상회 책임

0: 자와 우수 민영기업가 대표 40여 명이 변경의 혁명 전통이 깃든 터전과 향촌지능 일선을 찾아 몰입식 견학 실천을 펼침으로써 우리 주 민영경제의 지능 발전과 변경 수호 및 지능을 위한 강대한 함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G331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량질 자원에 의탁해 현장 교수, 선전 강연, 주제 당수업, 산업 교류, 이동 중 미니 수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영 기업가들을 위한 학습 교류, 자원 연결, 발전 역량 부여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견학팀은 선으로 용정시 명동촌과 삼합촌, 화룡시 상천촌을 찾아 혁명전시관, 혁명유적지, 변경전망대와 향촌지능시범기지를 현지 답사하면서 변경지역 여러민족 대중의 혁명이야기를 청취하고 우리주의 민족단결 창건, 변경치리, 생태산업, 향촌지능 분야의 실천 성과를 깊이 학습했으며 연변의 대외개방 구역 우세와 특색산업 발전 잠재력을 직관적으로 체감했습니다. 연변 자동차 임대 봉사업종 상회 회장 조파입니다. 견학기간 참관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우수 기업가들과 교류하고 학습했는데 저에게는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였습니다. 자동차 임대 봉사업에 종사하는 민영 기업가로서 앞으로도 자체 업종 우세에 입각해 연변의 문화관광 출행 수요와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변경 관광의 품질 향상과 승격에 조력하며 실제 행동으로 흥변 부민에 조력하렵니다. 활동기간 주당위 통전부 부부장이며 주공상업 연합회 당조서기이며 주총상회 부회장인 리호가 주재 당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민영 기업가들이 변경 지역의 우세에 입각해 발전 위치를 정확히 찾고 기업 발전을 전조 지능 발전의 전반 국면에 주동적으로 융합시키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스타일 쇼핑 광장 리사장이고 연변주 총상회 집행위원인 왕효입니다. 하루 동안의 몰입식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기층의 변강 건설 이야기로부터 산업 발전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새로운 발전 변화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견학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기업에 적용하고 실물 경제 신용 경영을 견지하며 업종 상회가 단합해 함께 발전하도록 이끌겠습니다. 민영 경제의 실천과 담당으로 연변 변강 고품질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변기 내용입니다. 인민일보는 일전 제10년 신주 관심사 고장마다 고유한 맛 전문란의 연변냉면 한 그릇에 깃든 시원하고 깊은 맛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여름 주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냉면이라고 하면서 여름 한창 때에는 냉면집의 하루 최고 고객수가 연인수로 5,000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2007년 연변의 조선족 냉면 제작기에는 길림성 무형 문화 유산 명록이 등재됐습니다.
0: 중국 민족보는 일전 제2면에 길림성 연변주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고 한마음의 힘시려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주에서 여러 민족이 집거하는 변강지역 실제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연변 좋은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함으로써 부민 증수 경로를 넓히는 한편 국가 통영언어 문자 보급 사업을 깊이 추진해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기 보급 브랜드를 구축해 원활한 언어 교류가 대중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추동하며 변강의 안정을 수호하는 튼튼한 교량으로 되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국제상부는 7월 29일 제4면에 한 마리 킹크랩으로 피어난 바다향 내륙도시 훈촌의 해양개방 비결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훈촌에서 해마다 킹크랩 150만 마리 이상을 수입하는데 화물 가치는 33억 원을 웃돌고 전국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훈촌 다국전자상관의 이야기에 서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2018년 훈촌의 다국전자상거래 무역액은 4,300만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142억 원으로 급증을 하여 7년간 300여배 성장을 가져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0: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로인젤맞이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 건강베개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 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 동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번호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가을철이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가을 계절은 많은 병들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이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 공장 측에서는 우리 노인들하고 함께 이 계절을 잘 넘기게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약도 많이 드리게 되고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사용하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 익선균이라든가 셀린이라든가 심장이 좋은 부메큐십이라든가 콜가에 좋은 안탕이라든가 그리고 비타민 부족으로 우리 그 도와주는 B족이라든가 이런 약품을 많이 드리는 이런 괴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충하초란 거는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또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곡이 동충하초를 발효하여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그리고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대류라든가 알파분해매, 피모포자균, 셀린 등을 축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동충하초 발효균면에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2: 저도 동충하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이건 벗습니다. 이 동충하초를 쓰니까 나의 우선 제일 좋아지는 게 위 좋아서 밥을 용 잘 먹으면 맥이 난다.
1: 맞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수은이 나빠서 그도 소변을 그도 하루 전에 한 7번, 8번 일어나다 나면 밤에 원래 잠이 안 오는데다가 어떻게 잠 자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지금 이 소변 차수도 지금 이 하루 전에 2번 내지 3번이다 많아야.
1: 예.
2: 그래서 잠은 폭 자니까 용도 장거가 두 아침에 일어나면 눈정실 안 한다.
1: 맞지요.
2: 예, 내기라고 그 다음에 한 2년 전에 이 녹고에 왔다 가는데 오, 용 좋습니다. 그냥 녹고에 왔다 간 후에는

0: 안 공하는 그런 말에다 욕구 다녔습니다. 이, 제가 필요할까봐, 그냥 입에서 숨이 흐르는 거 모르지. 어떤 때 눈이 시물거리지, 얼굴이 시물거리지. 이래서 이제 안 공하는 욕구 댕겼는데, 지금 그것도 까다 이렇습니다.
1: 맞죠, 예.
0: 그리고 머리도 아예 아프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1: 맞습니다.
0: 그 다음에 이 심장은 무슨, 또 뭐, 관심병도 있고, 신경계 생긴 소설이, 그냥 그도 예, 심율이 낮아가도 소리 숨이 넘어가는 차하고 이래던 게 지금 이 동청 아파서는 예, 심달래 병원을 한번 다 해갔습니다.
1: 그랬겠죠. 예, 맞습니다. 예.
0: 그리고 왜 이 폐는 또 심장이 나빠지니까 같이 나빠지는데 목이 마르면서 마른 심자꾸 하고 가래 목에 딱 붙어서 떨어져서 예, 야, 그것도 용신 든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던 게 지금, 예, 그 중에 까딱이없이 기침도 안 하고, 가래도 없고, 그도, 예, 까딱이없이 영 좋습니다. 원래는 동청화토를 시작할 적에는 하루에 내에 두 봉지씩 썼단 말입니다, 예.
1: 아, 예.
0: 예, 그렇게 몇 달 쓰다가, 그럼 지금, 예, 이 여름 잡아 선생님 두 봉지 쓰라는 것도 그냥 한 봉지씩, 그도 하루에 한 번만 딱 쓰는데, 예. 까딱일 없이 이 여름 났습니다.
1: 아, 예.
0: 예, 심장도 좋아지고, 그도, 예, 오고 가는 감기인다 하는 게 감기다, 하고, 예.
1: 맞습니다.
0: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 네. 이 동청화초 하여튼 써볼 만한 약이고, 믿음직한 약이고, 정말 좋은 약이라고, 네. 선생님께도 막 감사드리는 약이 있는데, 있잖아, 예. 우리 또 친구이 동청화처럼 배달 받아온 게 전기밥가만 그리 좋더란다.
1: 맞습니다, 예.
0: 예, 밥 하니까 밥이 그리 맛있고, 뭐, 닦음도 할 수 있고, 허거도 할 수 있다며, 이래잖아.
1: 맞습니다.
0: 그래서, 지식도 준다지, 약은 좀 있는데, 오늘이 아홉 가 배달 받자고 그린다.
1: 그러십시오. 그러게 되면 밥가마도 가게 되고, 봄에 교식도 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제품들은 지금 면비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약 사게 되면. 예.
0: 예.
1: 예. 이 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례 연결하십시오.
0: 예, 약도 좋은지 선물이 좋아. 감사합니다.
1: 맞습니다. 건강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선생님. 예. 예. 우리도 부부가 지금 다 이렇게 동성화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그렇게 좋으니까 우리 오빠가 있는데 우리 오빠도 중풍 한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아프효과 봐요. 무서워서 저기 그런 이 동성화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도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그랬겠죠.
3: 그래서 저기
1: 예.
3: 많이 썼는데 별로 효과도 없고 예. 걸음걸이도 온천하지 못하고 말도 잘 어눌하고 밥 먹을 때도 그 손을 떨며 흔들며 다 돌림에 이랬는데 동청화설에서 한 1년 쓰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죠.
3: 특히 이렇게 중풍 맞고 예, 심장이 너무 나빠서 예, 심장이 빨리 뛴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 넘어가는 사이에서 밤새 병원도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이렇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결국에 예, 손을 떨고 화장실도 결국에 구간데 지금 화장실 갑니다. 제일로.
1: 맞죠. 예.
3: 예. 밥 먹을 때 그저 손을 지내 떨어서 뭐 숟가락 한 술도 뭐 절반도 집에 뭐 입에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 관절이 원래 또 옛날부터 관절이 심해가지고 걸지 못하던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결국에 코로나 때 또 그런 저기 코로나 때 또 알아가지고 피해도 그랬는데 기침 자꾸 깊고 예. 아래 나오고 이랬대는데 기침도 슬기고 가래를 그렇게 쓰기 그랬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1: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예, 이번에 또 활동에 줬을 때다 예, 그 다 전기밥 소스 준다고 하니까 우리 형님이 또 그 약도 싸매 아무래도 이 약을 한 평생 먹어야 되겠는데 그것도 싸매 활동에 좋을 때 또 그래 서비스도 받으며 이래서 아홉 각 주문한다.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83-0666번이다 지금 인차례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4: 예, 선생님, 출발하십니다. 저기 지금 동청화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약이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자꾸 피염도 왔다 가고, 관심병이 있으면 심혈도 고르지 않고, 남의 일 특히 소비

0: 다수가 다사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선택의 수민들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맞지요.
0: 네, 해납도도에 있는 것도 많이 났겠죠. 자꾸 지금만 참을 기침가를 성에 그랬는데 그게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0: 10년, 10년도 고기 같은 것도 많이 온정되고 밤에 소변 다수가 이래 깨나든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맞지요.
0: 네, 대부분의 활동, 이분이 특별히 박감에도 든다지, 무슨, 이분이 90도 든다지, 이래, 9개월 정도 배달받아 계속 쓰자고 된다.
1: 예, 모두 가만히서 하신 거만, 예. 그러십시오. 이 83-0666번이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예.
3: 저도 동청서 발견 접세 문제선 있는 거이디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좋아진 거는 여러 가지로 좋지만은 내가 만성 후두염, 인후염 있고 경추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 목이 아프고 사연제를 그냥 먹고 그다음에 감기만 온다면 더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 그 동청서 발견 먹은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게 좀 예. 제감 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나아집니다. 꼭. 예.
3: 그러면 감기 와도 예, 이전처럼 그렇게 목이 그렇지 못하더라면 아, 그때 그럴 때는 정말 목이 막 따가운 목 안에 열이 나지 막 죽겠을 때다. 영 그렇게 힘듭니다. 이게
1: 손님 인후하고 후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원래 감기 후에 많이 발생하는 건데 발병하고 그런 건데 요 가을에 와서 또 꼭 주의하십시오. 예.
3: 옛날에 기대니까 감기를 그냥 이렇게 지랄 빌 아야우 지시 와가지고 그 해석한 바람에 이래면 걔가 만세 온갖 트레 함도
1: 맞습니다. 예.
3: 이래 와 이제 와서는 이렇게 자꾸만 이게 이래 목이 아프면 감기염도 하고 이래가 이사 병과 이사 그랬대 만세라는 게 다 지금 만성 돼가지고 지랄 바쁘다 이래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만성 구두염 인후염 다 있다면 이랬대다. 그래서는 이거 어떻게 하는가 어디 무슨 미안 방법도 없지 그래서 맨날 소염제에 싸먹기 심하게 그럴 때는 그리고 이 말도 오래 못했습니다. 말 하면 목이 막 길이 마르고 쏙쏙 찌르는 것처럼 막 말라들어서 예, 목소리 막 낮아진단 말입니다. 변함이
1: 그랬겠죠.
3: 예. 그런 게 지금 이거 동청서 발효병 먹은 다음부터는 예, 그 동사에 좀 덜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꼭 좋아집니다. 예.
3: 그래서 이번 활동이 이게 무슨 아유 뭐 밥솥에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밥솥도 준다지 아무래도 또 이거 먹던 바에 그냥 계속 먹어야 되겠으니까 보건약 먹으면 아이 먹겠습니까 계속 그래서
1: 그렇죠.
3: 숱한 거 여러 가지를 먹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를 좋아지고 하니까 이거 먹자고 내 지금 그래서 전화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1: 그러십시오. 네. 손님은 더구나 인후 후두에 문제 있기 때문에 기충에서 말하게 되면 중한병으로 여깁니다. 요 가을에 와서 또 꼭 주의해야 되는데 바람이랑 맞지 말고 예. 그래서 이때 또 우대 활동할 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네,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4: 예, 저도 동풍화차 먹는 사람인데, 이 동풍화차 또만 썼을까요? 여름에 한 번도 그저, 비 없이 영 잘 보내고, 예. 산 것도 있고 하고, 난 기관지 첫째 영 나빴다만, 다 그래서, 이 치바오까지, 그게 제일 무섭지, 좀 선선해가서, 좀 선선하가. 저 감기 먹으려면 감기 또 라이지고 기관에 나빠니까 계속 가려지라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열흘 먹순다 우리 집 식구들이 이 너무 좋을까 어디나 다 좋습니다 이게
1: 예. 맞습니다 예.
4: 이 병도 좋아지고 간 담낭 다 좋아지더라고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먹는 바에는 여기 저기 바꿀지게 아무래도 더 쌓아야 되겠으니 열려도 꽉 쌓는 할때 참가해서
1: 그러십시오 집 식구들이 예. 여러 좀 복용하게 되면 어쨌든 그냥 써야 되니까 그 많이 살 때 많이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게 경제상에서 제일 큰 도움이 됩니다. 2832-0666번이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4: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 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우리 그 1년 4계절 가운데 우리 항상 보양해야 되는 것이 가려와 보양해야 되는 것은 폐입니다. 우리 지금 폐공능 저하로 인해서 또 우리 그 4계절 가운데 감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이 가을 계절인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해야 되겠지만 우리 폐공능 저하로 인해서 우리 감기만 걸리게 되면 천식이라든가 기관지염이라든가 인후라든가 호두염 그리고 폐렴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내가 원래부터 좀 폐공능 저하로 인해서 감기를 그냥 하시던 분들 이럴 때게 되면 우리 지금 가을에 와서 꼭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우리 폐의 음이란 것이 허하게 되면 오심 우리 오심이 열이 나게 되고 도둑땀을 흘리게 되고 오랜 기침을 하게 되고 입이 마르거나 인후가 간조하고 신체가 여이게 됩니다. 그리고 폐의 그 열실증으로는 호흡이 급촉하거나 숨이 차고 기침이 나거나 가슴에 통통 있고 열이 나고 변이 아주 간조해집니다. 우리 폐란 거는 인체의 모든 기를 주도합니다. 그냥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우리 폐가 공작하는 시간이 예, 아침 3시부터 5시 시간입니다. 제가 그냥 얘기 드렸는데 우리 장기가 공작하는 시간에 누워있어야만이 우리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3시부터 4시 시간에는 또 각 조직에다 피를 나눠줍니다. 그냥 얘기하지만 우리 배란 것이 기를 주도하는데 이 밀어주는 작용이라서 각 곳에다가 피를 나눠주게 되는데 그것도 이 시간이 되게 되면 심장에 피가 제일 많이 모자라게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떤 분들이 잠이 오지 않은 데서 일어나서 뭐 아침이라 하거나 이러게 되는데 아침 5시까지는 꼭 누워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폐가 공작하는 시간에 피를 심장이랑 나눠주는 이런 것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기가 어느 시간에 공작하는 걸 알려주게 되는데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예. 네.
4: 뭐인가 뭐 예, 이 저기 우리 이 동초 하초 먹은 지 한 3년 됩니다.
3: 예,
4: 걔 이거 먹고서 이제 내 그 전에 병원 쇠가 됐었다. 피부병이라서 걔네 그게 피부병도 났고 그 다음에 또 예, 다 무릎이 아픈 것도 났고 그 다음에 또 예, 저녁에 잠 잘 잔단 말입니다.
3: 맞죠.
4: 예, 걔 이 무릎이 나 아픈 것도 아예 아프고
3: 맞습니다.
4: 이 약 먹고 영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일 잘하지. 여보시오.
3: 예. 듣습니다. 얘기를 하시죠.
4: 뭐 이거 옛날 이 동초 하초를 먹고 우리 영 예. 그런 게 예.
2: 네.
3: 얘기를
2: 말씀이 끊어집니까? 여보세요.
3: 얘기를 하십시오.
2: 네. 신호가 안 좋은가 봅니다. 말씀 주시죠.
3: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폐기가 그

상승할 때가 되면 체내 대사 물질이 탁기가 재배출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개드랑이가 열리게 되고 하파는 이는 것이 또 좋아질 수가 있고 한액이 우리 배설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폐기가 아래로 내려갈 때가 되면 대자연이 청신한 기를 흡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폐하고 호흡도 내 이물을 숙청해버리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호흡도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폐기 승강, 그러니까 운동이 실조된다면 호흡이 급촉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코가 메고 기침이 나거나 각혈 등 이런 증상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라는 것은 혀를 통솔하게 되는데 혈액의 활동은 귀 추동에 의해서 이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흐름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이런 폐기가 충족해서 기라는 것이 얘기되었지만 밀어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폐기가 충족해야 됩니다. 만약 폐공능이 실조된다면 신체의 모든 기가 허하게 되면서 혈을 운행이 무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환만은 혈액 중에 대사 쓰레기가 첨집되고 유집되면서 인체에 쇠약하고 질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 우리 중에서는 인체의 피부 그리고 한선이라든가 한모 등 이런 폐기 온난한 보양하고 윤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중에서 말하게 되면 피부에 문제가 있게 되면 중에서는 그 원인을 폐에서 찾게 됩니다. 폐의 문제가 생긴다면 피부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면 잘 해결받을 수가 없고 또 우리 지금 머리라든가 우리 털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가 폐기 이런 좀 온난한 보양에 우리 이래할 수가 있습니다. 폐 생리 공능이 정상일 때 피부라는 것은 긴밀하고 탄력 있고 광택 있고 산화된 쓰레기는 한액을 통해 가지고 제때 재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내에 나쁜 노폐물이라는 것이 배출하는 것이 하나는 대변, 소변, 땀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하나는 우리 폐기가 충족해지면서 땀으로 나가는 나쁜 노폐물들이 빨리 밖으로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의 노화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피공능 실조가 나타나게 되면 쉽게 피부가 초췌해질 수가 있고 마르거나 우리 지금 간소하다는 분들 많이는 우리 폐를 돕자게 되면 비장이 좋아야 됩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서 진액을 올려보내야 곧 마르던 증상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액이 또 많아지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피부가 광택이 낫게 되고 쉽게 주름이 늦을 수 있던 것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폐가 오는 실조가 나타나게 되면 이 피부가 초조해질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주름이 많이 산생하고 색방 등이 산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운동을 한 후에 낯색이 특별히 붓거나 피부가 특별히 윤택해 보이게 된뒤 폐 이런 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운동 중에 폐가 호흡이 충분히 진행되게 할 수가 있고 전신의 기제가 조절되고 장통되고 기 도움으로 혈 운행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빨리 빨라지면서 산화된 쓰레기를 더욱 많이 밖으로 배출되게 하기 때문에 폐기가 우리 그 좋아진다면 피부를 더욱 촉촉히 윤활하게 하는 이런 작용을 가강하게 할 수가 있고 폐를 우리 미용의 장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일반적으로 폐병이라고 나타나는 폐병이 초기 이런 증상으로는 기침이 나거나 코가 막히고 숨이 차거나 가래가 많고 가슴이 답답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 호흡곤란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중하게 되면 각혈도 할 수가 있고 호흡쇠활 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이런 증상들이 원인으로 변하면서 폐렴이라든가 천식이라든가 폐농증이라든가 폐결핵, 폐암 등 이런 질병들이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폐의 문제가 나타나서 폐공능 저하를 인하게 된다면 우리 비장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 피부랑 지금 마른다, 가려움증이 온다. 이거는 우리 비장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진액을 산생해다 폐에 올려보내

0: 야 피부가 요래지게 된데 폐 문제가 생긴다면 비장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진액이 폐에 올라가서 작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비장이 상하게 된다면 폐라는 것은 더욱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요 가을에 와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가을에 와서 감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감기라는 것도 폐공능 저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감기라는 것이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우리 감기를 하게 된다. 감기를 하는 거에 상업도 문제. 지금 우리 독감이랑 해가지고 오랫동안 우리 상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폐공능 저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가을에 와서 우리 폐를 꼭 보양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려 한다게 되면 우리 지금 동충한 초 바르기 분 우리 지금 그런 우대 활동도 하게 되고 약도 많이 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제품들을 약품들을 많이 들고는 이런 우대 활동들을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가지만 올해 마음에 남는 것은 결국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잠시 걸음을 늦추고 삶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충전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개였다가 점차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8도, 최저 기온은 17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래 2026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8라운드 경기 연변팀과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2026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8라운드 연변 룡정 커시안 팀이 홈 경기에서 심수 청년 인팀에 0대1로 석패했습니다. 주축 용병 조반니와 포부스가 결정한 가운데 연변팀은 5-4-1 전형을 맞섰습니다. 전반전 38분경 김태현의 반칙으로 내준 페널티킥 결승골을 허용하며 끌려갔고 이후 여러 차례 동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에 연변팀은 적극적인 교체와 공세를 펼쳤지만 마지막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연변팀은 오는 8월 15일 홈장 4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대련 권성과 맞붙게 됩니다. 다음은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 제5라운드 경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 제5라운드 경기가 8일 오후에 펼쳐졌습니다. 경기 결과 훈준 대표팀이 홈에서 1대1로 연길 대표팀과 손잡았고 화룡 대표팀이 3대0으로 안도 대표팀을 제압했습니다. 도노아 대표팀이 2대3으로 왕청 대표팀의 승리를 내주었고 도문 대표팀이 홈에서 2대6으로 룡정 대표팀에 패했습니다. 이상 축구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나무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존재를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거대한 동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구에서 가장 긴 시간을 견뎌온 생명체 가운데는 묵묵히 한자리를 지켜온 나무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바람과 비, 가뭄과 폭설을 견디며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계절을 맞이하는 나무들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책이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록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 산맥의 해발 3000m가 넘는 험준한 산지에는 브리슬콘 소나무 한 그루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무두셀라인데요. 이는 현재 알려진 살아있는 비복제 나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나무의 나이는 약 4,80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대 이집트에서 거대한 피라미드가 막 세워질 무렵 이미 이 나무는 어린 묘목이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수없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이 나무는 같은 자리에서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으며 살아남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나무가 자라는 환경입니다. 화이트 산맥은 강한 자외선과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 추위, 매우 적은 강수량이 반복되는 척박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이라면 살아가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브리슬콘 소나무는 오히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천천히 성장하며 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대신 조직이 단단하고 병충해에도 강해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견디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유명한 나무들이 관광객들의 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위대한 유산을 오래도록 지키기 위한 선택인 셈이죠. 우리가 흔히 오래 산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나무는 시간을 버틴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오래 걸으면 결국 가장 먼 곳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무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크기로 세계를 놀라게 만든 나무를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퀘이아 국립공원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바로 제너럴 셔먼이라는 자이언트 슈케이아인데요. 이 나무는 높이만으로는 세계 최고가 아니지만 줄기의 피부를 기준으로 하면 지구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단일 나무라는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는 약 84m, 밑동 둘레는 31m가 넘으며 줄기 피부는 약 1480립방미터에 달합니다. 단순히 큰 나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정도의 규모인데요. 밑동 주변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손을 맞잡아야 겨우 한 바퀴를 돌 수 있으며 위를 올려다보면 꼭대기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무게 또한 엄청난데요. 전체 무게는 약 2,000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형 여객기 여러 대를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으며 매년 새로운 가지와 잎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이언트 쉐퀴이아는 두꺼운 껍질 덕분에 산불에도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나무라면 큰 피해를 입을 불길도 두꺼운 수피가 막아주며 오히려 산불이 지나간 뒤 경쟁 식물이 줄어들면 어린 쉐퀴이아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연은 때로는 파괴처럼 보이는 현상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록은 하나의 나무가 하나의 숲이 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미국 유타주의 고지대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숲처럼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숲을 이루고 있는 수만 그루의 나무들은 사실 모두 하나의 생명체인데요. 이 거대한 사시나무 군락의 이름은 판도입니다. 라틴어로 나는 퍼져나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판도는 약 4만 7천 그루 이상의 줄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복제 개체입니다. 즉 겉으로는 수많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판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생명체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판도의 면적은 약 43헥타르에 이르며 무게는 약 6,000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뿌리의 나이가 수천 년에서 수만 년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줄기가 죽으면 같은 뿌리에서 새로운 줄기가 다시 자라기 때문에 생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뀌어도 보이지 않는 근원은 살아있는 셈이죠. 판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연은 때때로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가장 깊은 철학을 들려줍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도와주고 비타민 A, C, K는 면역력을 키워주며 미네랄은 피로회복과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존재죠. 또한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속 노화를 늦춰주고 다양한 색을 띤 채소와 과일은 눈과 마음을 모두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냉장고 속 이 보물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신선하게 지키는 노하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 타월로 감싸 보관하기입니다. 채소 중에서도 특히 잎채소, 예를 들면 상추, 깻잎, 시금치 같은 친구들은 수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냥 씻어서 넣어두면 묽기 때문에 금방 무르고 심하면 곰팡이도 생기죠. 그래서 잎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종이 타월이나 키친 타월을 한 장씩 이용해 잎을 하나씩 감싸줍니다. 이 종이 타월이 잎에서 나오는 수분을 흡수하면서 과도한 습기를 조절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살짝 공기를 뺀 상태로 넣어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는 뿌리대로, 잎은 잎대로 분리하기입니다. 무나 당근, 비트처럼 뿌리와 잎이 함께 달린 채소들 있죠. 이 채소들은 잎과 뿌리를 분리해 보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소는 수화 이후에도 살아있어서 잎이 계속 뿌리의 수분과 영양을 빨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뿌리 쪽이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맛과 영양도 떨어집니다. 보관법은 간단합니다. 잎은 뿌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잘라주고 각각 따로 보관합니다. 뿌리 채소는 신문지나 종이 타월에 싸서 서늘한 냉장고, 야채 칸에 보관하고 잎은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서 물기 없이 따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소와 과일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종류별로 채소와는 분리해서 둬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한 곳에 넣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보관할 땐 반드시 과일과 채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틸렌 가스 때문인데요. 사과, 바나나, 키위, 토마토 같은 과일은 숙성을 촉진하는 에틸렌을 다량 방출합니다. 이 가스는 주변 채소나 과일의 부패를 빠르게 유도합니다. 특히 상추, 브로콜리, 당근처럼 에틸렌에 민감한 채소들과 함께 두면

과일을 많이 보관하다 보면 가끔 냉장고 안에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또 채소는 냄새보다는 신선도를 잃는 게 문제죠. 이럴 때는 레몬 반 개가 정말 마법처럼 효과적입니다. 반으로 자른 레몬을 채소나 과일 보관 칸 한쪽 구석에 두면 레몬이 냉장고 속의 불쾌한 냄새를 흡수하면서 자연 탈취제 역할을 해줍니다. 게다가 레몬은 향균 효과도 있어서 곰팡이나 세균 번식도 억제해주고 또 작은 그릇에 담아두거나 키친타올에 싸서 살짝 올려두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꿀팁은 바로 밀폐력 조절입니다. 채소를 너무 꽉 밀폐해서 보관하면 안에서 발생하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덩어리 채소는 랩을 너무 꽉 감싸기보다 숨통을 틔운 채 살짝 감싸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밀폐 용기에 넣을 때도 살짝 공기를 남긴 채 보관하는 것이 더 오래 싱싱하게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냉장고 내부에 수분이 너무 많을 땐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함께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채소와 과일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나무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오전 시간이었더라도 오늘 들은 한 문장이 오래 남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후는 오전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속도를 믿으며 걸어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못했더군. 오늘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주울레를 보면서 마음속 깊이 감동을 했다. 주울레야말로 참된 공산주의자며 깨끗하고 맑은 품성을 지닌 전우이자 동지라고 생각했다. 생각이 오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리기심이 없고 권력을 다투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장점이었다. 모태동은 오래도록 경의에 찬 눈빛으로 주울레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오솔길에 핀 들꽃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었다. 마음이 개운해진 덕분에 아무런 말도

사물은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한동안 조용하던 당내에 다시 바람이 인다. 림표는 군사 지도자를 바꿔야 한다고 중앙의 표현지를 올리었고 정치위원인 서병진은 단호히 반대한다. 그들은 어느 농가에서 예사롭지 않은 말다툼을 한다. 홍군은 타고 신장을 공격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한 뒤에 계속 때를 놀이하다.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고 하지만은 싸움은 더

그라이아다. 한껏 지쳤을 때는 피해가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더니 지금은 시원하게 맞붙으려 해도 틈이 보이질 않았다. 홍군 지도자들은 또다시 고민에 빠지었다. 3월 10일 마침내 기회가 왔다. 조은원 종대 가운데 한계사가 노반장에 온 것이다. 비록 다른 사들이 가까이 있었지만 재빨리 포위한 뒤에 싸움을 끝낸다면 역시 먹을만한 요리가 될 터이었다. 지도부는 곧바로 3군단이 북쪽에서 도우러 오는 오기미 군대를 막고 5군단은 남쪽에서 지원하러 오는 조은원 부대를 차단하는 동안에 1군단이 병력을 집중하여 로반장에 있는 적을 소탕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5일 오후 3시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막상 싸우면서 보니 적들이 며칠 동안 만들어놓은 진지가 몹시 튼튼하였다. 산호의 사격 진지를 쌓고 밖에 참호를 팠는데 그 둘레를 말뚝과 가시나무로 울타리까지 채워놓은 것이다.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싸워서 겨우 사격 진지 몇 개를 차지하게 된다. 적들도 타격을 입었지만은 홍군도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게 됐다. 동쪽에 있던 오기미 종대는 벌써 앞길을 건너 노반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도부는 공격을 멈추고 전군이 1군단의 음호를 받으며 모태진에서 또다시 적수화를 건너기로 결정을 하였다. 군주의부는 노반장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에 들어있었다. 조금 전 군주입으로 돌아온 님표가 손에 전보를 움켜쥐고 서성거리었다. 말쑥한 얼굴에 짜증이 서려 있었다. 님표는 당시 28살이었다. 얼굴은 좀 파리해 보였지만 짙은 눈썹 아래 두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말수가 적고 몸가짐이 얌전하지만 용맹한 사람이었다. 그는 맹렬히 치고 맹렬히 공격하고 맹렬히 추격하는 삼맹 전술로 부대를 이끌었다. 게다가 숨어있다가 대부대로 방심한 적을 치는 전술을 꿰뚫고 있어 모태동과 주올레가 이끄는 반포위 도벌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덕분에 진급이 아주 빨랐다. 남장 봉기 때까지만 해도 주덕이 이끄는 부대 패장이었는데 지금은 홍군에서도 전공이 혁혁한 명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정치위원은 왜 아직인가? 림표가 걸음을 멈추고 나지막한 소리로 짤막하게 물었다. 정치위원 동지는 지금 부상병들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젊은 참모가 대답했다. 림표는 짙은 눈썹을 더욱 찡그렸다. 얼마 뒤 키가 제법 크고 옷차림이 말쑥한 군인이 뜰에 들어섰다. 영진 동지, 왜 이제야 오는 겁니까? 들 것이 너무 많아서요. 서병진은 집 앞 돌 계단에 앉아 모자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사상자가 얼마입니까? 400명이 넘어요. 련인과 폐 간부도 적지 않습니다. 또 무더기로군요. 림표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쥐고 있던 전부를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보십시오. 적수화를 또 건너라고 하는군요.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서병진은 전부를 보고 나서 림표에게 넘겨주었다. 적을 이끌어내려면 자연히 좀 더 걷기 마련이죠. 그는 사리 깊은 눈빛으로 림표를 바라보며 타이르듯이 말했다. 좀 더 걷는다고요? 이걸 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싸늘하게 웃었다. 그는 참모와 호위병이 곁에 없는 것을 보고 빠르게 속삭이었다. 우리 홍군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나 보세요. 강서를 떠날 때는 8만 6천 명이었습니다. 상강삼에서 절반을 잃고 귀주에 돌아올 때는 사망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2, 3개월 힘들게 뛰어다니고 나니까 이제 2만 5천 명밖에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귀주에서 수두룩하게 입대하지 않았다면 이 숫자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 종일 걷기만 한 데다가 애 돌아가는 길밖에 없으니 싸움은 둘째 치고 걷기만 하다가 망할 것 같습니다. 홍군의 중년 지휘번인 님표마저 이런 의견을 내놓자 서병진은 마음이 덜컥 해놨다. 그는 정치위원으로서 몇 마디 보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병진은 상냥한 말투로 설득을 하였다. 림표 동지, 걷는 것을 그렇게 단순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지요. 걷는 것도 일종의 방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적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는데 어찌 안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서병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집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손짓을 하였다. 이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주우는 종대가 우리 앞에 있고 오기비 종대는 또 뒤를 쫓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에는 사천 군대가 있고 왼쪽에는 손도의 여섯 개 려우와 왕가리를 거느린 여러 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림표가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은 서병진은 림표의 속마음이 지피어 걱정스러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림표가 웃으면서 말했다. 지금 형편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나는 3인 군사 지도 소조를 믿고는 이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림표는 마치 큰일이 아니라는 뜻이 태연하게 말하였다. 보세요. 도성전투는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싸움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제 싸움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서병진은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서둘러 말허리를 잘랐다. 그럼 어쩔 생각입니까? 림표는 좀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도자를 바꾸는 수밖에요. 아무튼 지금 이 3인 소조로는 안 됩니다. 서병진은 놀란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물었다. 당신은 누가 이끌었으면 합니까? 백덕의 동지가 지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림표는 솔직하게 말하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보세요. 만약 동의를 한다면 서명하십시오. 서병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편지를 펼치었다. 편지는 군사 지휘를 잘못해서 홍군의 규모가 줄어들었으니 주울래 모태동 왕가상은 힘을 모아 현 정세를 파악하는 데 전념을 하고 군사 지휘는 백덕회가 맡아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서병진은 편지를 곧장 림효한테 건네며 말을 했다. 나는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림표는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영진 동지, 이건 절대 나 한 사람 의견이 아닙니다. 제법 간절한 말투였다. 또 누가 있습니까? 그건 묻지 마십시오. 누가 더 있든 나는 서명을 안 하겠습니다. 서병진은 단호하였다. 그는 림표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림표 동지, 참 이상하군요. 당신이 어찌 총사령관을 지명을 하고 지도부를 바꾸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서병진을 한번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우리 당은 준의회에서 이 지도부를 세웠습니다. 모주석이 끄는 게 싫다면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동지는 준의회에 참가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또 반대하는 겁니까? 이건 당의 규례를 어기는 행동입니다. 서병진이 날카롭게 다그치자 림표는 얼굴을 붉히었다. 게다가 당신은 모주석을 가장 오래 따르지 않았습니까? 모주석의 지휘 능력이야 당신이 가장 잘할 게 아니겠습니까? 동지 호주머니 속에는 로역한 물건들을 써놓은 수첩도 있다면서요? 늘 자신이 노역한 것이 가장 많다고 자랑을 하더니 지금 와서 어찌 모두석이 지휘를 잘못한다고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정치 교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생각을 굳혔으니까요.

0: 님표는 손을 내저며 말했다. 당신은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은지만은 분명히 밝혀주세요. 1925년 서병진이 황포군관학교에서 정치부 비서 겸 정치교관으로 있을 때 림표는 18살 난 학생이었다. 그는 림표보다 8살 우였다. 서병진이 일군단 정치위원으로 오자 림표는 그를 어른으로 깎듯이 대하였다. 서병진도 성품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인지라 웬만한 일에는 양보를 하였다. 그런데 성전하는 일이 늘면서 젊고 괄괄한 님표는 점차 자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병진은 군사 문제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은 편이어서 원칙 문제만 아니라면 두 사람이 얼굴을 붉히는 일은 드물었다. 논쟁이라고 할 만한 일은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5차 반포의 토벌 때였다. 림표는 리덕이 한창 세력을 얻고 있을 때 홍성보의 짧고 빠른 공격을 노남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리덕과 박고의 마음을 사려는 얕은 수인 것 같아서 못마땅해놨지만 서병진은 정확한 로스를 옹호한다는 깃발을 내건 림표와 깊이 있게 논쟁을 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장정이 오른 뒤에 세 번째 봉쇄망을 돌파할 때였다. 군사위원회에서는 광동군벌이 먼저 락창을 점령을 하고 홍군이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되니 일군단대로 오한로 동북 쪽에 있는 요충지 구봉산을 점령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주왕종대를 의무하는 큰일이었지만은 림표는 주왕종대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으로 진격하려고 하였다. 서병진은 림표와 크게 다툰 뒤에 결국 일부 병력을 구봉산으로 보내였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던한 서병진이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지었다.
1: 홍군은 당의 군대이지 개인의 군대가 아닙니다. 누구도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편지를 기억하고 우에 올려보내겠다면 동지가 모든 걸 책임지세요. 만약 마음대로 부대에 행동명령을 내린다면 나는 정치위원으로서 집행하지 말라고 명령할 겁니다.
0: 조용한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지라 림표는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나 혼자 제출해보겠습니다.
0: 림표는 손을 휙 내저으며 돌아섰다.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두덜거렸다.
1: 정말 뜻밖이군.
0: 미주와 강변의 위험 상황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애를 태우니 갈 길이 막히고 물러서지도 못했다. 가급의 나무 아래에서 문득 묘책이 떠오르면서 어느새 술도 운치 있고 사람도 멋들어지다. 중국에는 미주화가 있는데 바로 적수이다. 세계의 소문이 높은 모태동의 산지 모태진이 바로 적수와 강변에 있다. 모태주가 맛이 깔끔하기로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기실 적수와 강변에서 나는 다른 술도 맛이 좋은데 모두 하늘이 내린 강물로 빚어진 것이다. 그러니 적수와는 그야말로 미주하였다. 어떻게 되다 보니 결국 노농홍군은 이 강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35년 3월 16일 홍군은 모태진에 이르렀다. 여기서 세 번째로 적수화를 건너려는 것이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누백성은 대례를 끼어 행군하고 있었다. 오위병들은 말을 끌고 뒤를 따랐다. 전사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산등성이를 넘어왔다. 아래로 적수화가 보이었다. 지난번에는 일랑탄과 태평나루터에서 동쪽으로 강을 건넜다. 이 두 곳은 절벽이 많아 강 양결의 마을이 모두 낭떠러지에 매달린 듯 붙어 있었다. 하지만 산세는 무척 부드러웠다. 그 산길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은 모태진이 보인다. 이제는 봄인지라 햇살이 환하고 따뜻하였다. 적수하에는 푸른 물이 정겹게 넘쳐 흘렀다. 강 건너에 있는 푸른 대나무 숲도 싱싱하게 물이 올라 강물 위로 검푸른 그림자를 들이왔다. 비바람에 시달려 희뿌옇게 색이 바랜 조갓집 수백 채가 강가에 빼곡히 들어차 그지없이 고풍스러웠다.
2: 장편소설 대장정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2: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면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면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워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자, 지난 시간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어머니의 방아소리 다 가르쳐드렸는데요. 오늘은 뭐 마무리해도 되겠죠?
1: 네.
0: 네.
1: 다 잘하는.
0: 깊이 사색에 잠겼어요.
2: 이 노래는.
1: 네. 네. 공부를 다 집에 가 한 것 같은데.
0: 네.
1: 갖다 놔야 할까요?
0: 그럼요.
1: 근데 품격을 장악하자면 뭐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렇는데
0: 예.
1: 선율은 다 알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러면 뭐 돌아가셔서 이 공고히 하신 것은 학생 여러분의 노력에 달렸고요.
1: 그렇죠.
0: 예, 현장에서 그렇다고 몇 시간째 그냥 따라 부르게 할 수도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오늘은 뭐 지난 시간에 소원대로 다 부르시고 나서 한 분 한 분씩 또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 드릴까요?
1: 잘하면.
0: 잘하면. 전제 조건이 잘하면. 네. 그냥 혼자서 자신감이 없으시면 두 분이 같이 하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럼 가볼까요?
1: 한번 함께 네. 불러보고 제가 어떤 데 조금 요구가 있으면 제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해봅시다. 자, 네. 잘 되면 한 분 음악 해줘도 되고.
0: 그럼요.
1: 예, 네, 가봅시다. 우리 또 어선 선생님 장골 또
0: 네.
1: 보통 안 쳐준다. 나를 잘못하면 안 쳐주세요.

0: 잘하네.
1: 네. 그렇죠. 잘하면은 또 한 분씩 해보셔도 되겠네요.
0: 네.
1: 네. 그러면
2: 정서 다 맞습니다. 맞는데 어서 좀 가지고 놓으셔도 이마에 알몸에 그.

0: 자신 분 손 드셔. 누구 못하겠습니까? 오늘 다 잘하는 거나.
1: 네.
2: 야, 아니 뭐.
0: 화람 너무.
2: 야. 웃어서 해 말.
1: 화란 학생부터.
0: 화란 학생 너무 먼저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끊지 말고 해. 1절 하지가. 그다음에 2절 하시고. 그다음 후렴후 떡방 여기를 같이 하시고. 되겠습니까?
2: 마지막 떡방 같이 한다 말이죠.
0: 네, 둘이 어느 분과 합작하면 어느 분과 같이 하겠습니까? 저 준비해야 되지.
3: 전욱이야. 어? 분옥.
0: 네.
1: 네. 자. 두 분이 네.
2: 네,
1: 이제
2: 이제.
1: 딱 그.
0: 공닭

0: 괜찮네요.
1: 가수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를 떡방아소 허바보 리무쿠팔 누구 떨군가 뭐. 네 잘했습니다. 어땠을까?
0: 잘하셨죠. 네.
1: 예, 잘했어요. 자 어느 분?
2: 네 순서대로 하세요.
0: 아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부터 가면서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그래. 네.
0: 그럼요.
1: 네. 네. 전번에 아이 왔지. 아이 왔습니다. 잘 못하지.
0: 잘 못하기 전부터.
1: 아니 배웠어요 네. 집에서.
0: 복습을 하셨겠죠.
3: 전에 배웠어요.
1: 아 그럼 해보시, 해보시.
4: 여기 딱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두 번째 지어라로.
3: 지어라.
1: 그럼 옆 팔에서 해주시.
0: 네.

0: 잘하셨어요.
1: 떡방, 떡방, 앙 들어가네. 문인의 계속 상할 때 말 떡방, 떡방. 거기서 그 위치에서 떡.

0: 해야 소리가 통했는데 잘했어요. 그리고
1: 두 번째 쿵쿵 찌어라 여기 틀렸어요.
2: 네, 쿵쿵 찌어라 찌어라.
1: 우리 반장님.
3: 예예.
1: 쿵쿵 찌어라. 앞에는 소리 대라 이쁘게 나왔는데 군대 갔다 여기 또 눌렀어요. 누르지 마. 그 아까 말처럼 고대로 했던 나 오늘 소리 그 김에 오늘 곱게 나온다 이랬더니 또 눌렀단 말이야. 네, 여기 눌렀. 자,

0: 근데 우리 그 음이 두 가지 틀린다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1: 집으로
0: 집으로 돌아왔다고 이랬습니다. 해보시오.
1: 돌아왔다고
2: 시시시시
0: 돌아왔다고 돌아왔다고 예, 거기 음이 두 곡이 틀린데 하얀 떡가루 머리에 이고 웃음 짓던 어머니 예, 거기 두 곡도 그 다음에 강약을 우리 노래 잘 부른다 잘 부른데 잘 부르 그 장단 타는데 이런 노래를 많이 해봤지만 쿵덕쿵덕 쿵쿵덕 쿵덕 어머님의 방아소리 따닥 쿵따 키통 따다 퉁따 이 장단은 타는 거 이제 조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동해선 씨는 박자 틀렸어요.
1: 예, 한 가지 틀렸어요.
0: 그 다음에 쿵쿵쿵쿵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쿵하고 우리에서부터 쿵하고 올라와야 했단 말이에요. 쿵떡 올라와야 쿵쿵쿵쿵 예, 자, 됩니다. 이래서 요런 시제 요 한두 곡의 장난 타는데 더 탁탁하고 콩콩 찌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디딜방아 콩콩 찌어라 떡방아야 콩콩콩콩 성순한 앞대갈마 앞에 장단은 이 우리 부편으로 들으면 통 하자니까 콩둥 이거 저 이거 꼭 해줘야 된대. 그다음에 군 군째 보세요 시작 군.

0: 나서를 들으라고 치지 무슨 그냥 선생님이 이 더운 데 면허를 치겠습니까? 장단 탈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의
1: 해. 되는 데잘해.
0: 네, 같이 하면 영자. 자, 독사랑에 그렇게 독이십니다.
2: 맞아.
3: 마이크.
0: 자. 어느 분 첫 번째?
3: 마이크 씨였습니다.
0: 자. 이제처럼 해.

0: 떡방아 소리가 웃음소리로 했네요.
1: 괜찮아요.
0: 괜찮죠.
1: 네. 그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말아보세요. 예, 이런 데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알겠다고도 해. 아, 난 그래서 그냥 내 말하면 떡방 이게 구인에 들어가야 되지. 떡방 아 그 자리에서 떡방 아 여기서 어떤 분들은 떡방 아 그거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들 떡.

0: 위치
1: 그 위치
0: 그러지만.
1: 그 위치에 넣어
0: 위치 그냥 거기 위치
2: 저 위치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되지
1: 그 위치에다 놓고
2: 시간 됐을까?
3: 아니만 시간은 괜찮아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 선생님 독창으로 한번
2: 선생님 하나씩
3: 네? 저요?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노래를 지금 하시라고
2: 발분의 요구는 아프마 그 복평마 톡 쳐주고 돈은 풀어준다 했잖아요

0: 좋네요.
1: 노래 좋네요.
0: 예.
1: 노래 재밌지 않습니까?
2: 재밌습니다.
0: 그렇죠. 너무 재밌죠.
1: 노래. 예, 이렇게 듣기도 좋고 배울 때 순한 노래가 좋은 노래인데. 뭐.
0: 선생님 한 곡 하시죠.
1: 제 노래?
0: 그럼요. 제 못 노래? 들어보셨잖아요.
1: 또 들어봐 뭐 할까?
0: 그렇죠. 선생님 키로.
1: 아니 너무 이게 무슨 점까? 이제 무슨 점까?
3: 시점.
1: 시점은 F 너무 높습니다. 아이 너무 높아 올라갈 것 같은데 앉아서.
2: 원키인데.
1: 장기로 해서 장기로 해서.
2: 지점인데 지금.
1: 장기로 해서.
0: 이 원키 지잖아요. 원키가 지잖아요.
2: 지.
1: 이렇게 F 해서 좀 뭐라가면.

0: 진짜
1: 잘하셨어요.
0: 다음 합창을 할까? 그 분길 따나.
1: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노래로
0: 그래서 이거 끝났어요?
1: 끝났죠?
0: 예?
1: 또 필요합니까?
2: 세번 할까는 끝나요.
1: 그니까요.
0: 아, 세번 했던다.
1: 네.
2: 모두 세번 했습니다.
1: 더 필요해요? 시간이?
2: 아니야.
0: 다음에 더 떡상하고 더 잘하게 되고. 다음에 한손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한 번 더.
3: 세우해.
1: 네?
3: 세우해.
1: 그러니까요. 좀
0: 세우 또 재밌는 노래
1: 빠르게 끝났습니다. 네. 오늘도 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병감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어머니의 떡방앗 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저온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저온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저온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치명,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전추감,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미환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진기, 희귀약제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교대해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제일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걸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림상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림상 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생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모질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여기서 그 줄거리를 빼서 이야기하게 되면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잘 기습니다. 지켜보세요. 본인 혹은 곁에 식구들 가운데 지켜보시면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잘 기습니다.
0: 네.
1: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런 걸 말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인선아 문자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2: 예, 예, 저는 저온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2: 어제 세계로 넘었었습니다.
1: 아, 그랬어요.
2: 예. 예. 왜냐하면 간 중간기 걸리는 거 안에서 두 번이나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와도 또 구조되고 그럼 또 들어갔다가 그런 게 아입기다. 그게 점약을 쓰고 땡기는 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거 아닙니다. 누워서 그 실만 가지고 누워 구불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내 이 방송 또 영 애청 잘한다.
1: 아, 예.
2: 예, 예. 체각 쌓아서 한각도 줍니다.
1: 예. 예.
2: 그런 거 그거 한 달 넘어 먹더라가 그래 먹을까. 우선 먼저 이빨 냄새 나던 게 그렇게 이렇고 이빨이 그렇게 아파서 몸소리 나던 게 이렇고 앞도 가슴이 그저 침을 찍어 놓는 것 같은 거 쏙쏙 찌르고 그저 목에서 가랑가랑하고 예. 감기 와도 가랑가랑하고 떨어질 줄 모릅니다.
1: 예.
2: 그래고 먹어도 안 되고 그리고 그저 목이 말라서 그저 지내고서 물 아무리 먹어도 또 안 되지 할까 이거 먹고서 그런 게 하나하나 소심 새는 게 야 그다음에는 한숨 샜습니다. 야 내 이게 심장별리 이런 거 가지고 자꾸만 생각 어떻게 더는 얼마 썼겠습니까?
1: 예.
2: 예, 그런 것도, 아이, 그래, 자자자자 쓰고 한 게 많이 낮아지고, 지금 모자비를 못 눕던 게 모자비를 눕고, 아이, 감기 오던 게 감기도 이렇고, 예, 가랑가랑 하던 게 온데간데 없고,
1: 예.
2: 목이 마르던 것도 온데간데 없잖아.
1: 예.
2: 예, 그러고, 그, 아이, 맥이 나고,
1: 예.
2: 밥을 먹지 못하던 게 밥을 먹고 할까. 몸이 정말 허약했습니다. 1m 아, 64, 뭐, 키도 크고 한데, 지내 갈 것이 됐습니다.
1: 예.
2: 아, 오전에 한 대여섯 분 불렀습니다.
1: 예.
2: 한 90분 됩니다.
1: 예.
2: 예. 그래던 게,
1: 예.
2: 아,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2: 거기다 혈압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몸이 헷갈려가지고,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할까. 야, 두 번째 생명을 얻었습니다.
1: 예.
2: 얼마 좋습니까?
1: 예.
2: 좋은 세월에 또 다수, 살고 싶은 생각이나 마음은 개화라고 정직이 납니다.
1: 아, 예, 예.
2: 이 좋은 세월에
1: 예.
2: 이 아홉각도 더 배달 받아서 계속 장기적으로 떨고 지 않고 신뢰사입니다. 그런 예. 전화 드렸습니다.
1: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2: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저런 정신만으로는 한 반년 넘게 묵고 있습니다.
1: 예.
3: 이거 먹으면서 나는 좀 원래 심장이 많이 애저화됐습니다. 이래가지고 항상 이 조심활이나 이 심장약을 그냥 항상.
1: 어, 구급약을 갖고 다니셨다 그러네. 예.
3: 예. 그러지 않으면 일단 밖에 나갔다가 부쩍이 심장이 막 아파나고 할 때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또 약을 인차 이렇게 먹지 않으면 이 남는 게 또 영 오래 있다 났습니다. 반 시간씩 돼야 낫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은 정신만 먹으면 기본상 이 증상이가 예, 밖에 나가도 영 시름 놓고 약을 안 갖고 다녀도 예, 영 괜찮다 이래 신임이 이렇게 됩니다.
1: 예. 아, 신심이 자기절로 생기죠. 예.
3: 예, 항상 예, 이 뭐가 마르고 거의 뭐 당뇨네 이런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알고 이 심장을 내 이랬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3: 뭐가 계속 마르면 이 가래가 영 이렇게 용 이렇게 골기 있어 그런 가래가 다
1: 굳기고 가래 색깔 진하죠. 예예.
3: 예. 예 그리고 입안에 이 냄새가 닿고 나서 어떨 때는 상대방하고 이제 말할 때
1: 대화하기 그렇죠.
3: 입을 닦고 두드러지니 갑니다.
1: 그렇죠. 예예.
3: 예. 예. 예 그러던 게 이제 처음 정신만을 먹으면서 벌써 한 몇 달 지니까나 이 증상인가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뭐 아무렇게 대화해도 자기들 감각이 아주 어떨 때 냄새 나는가 이게 자기들 닦고 측근해 봅니다.
1: 그렇죠.
3: 이렇습니다. 예.
1: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3: 예, 밤에 특히는 예, 잘 때 이렇게 어떻게 방향 놓아야 할지 가슴이 답답하면서 예, 이거 어떻게 막기지 안될 부서를 이렇게 못할 정도로 있잖아.
1: 예.
3: 막 돌아놓지 못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영 지금 기본상태 얻었습니다. 이래놓고 밤을 영 편하게 삽니다.
1: 예.
3: 그제는 밤 편하게 못 자서 영 잠 못 자는 게 영 애나 때다 그러던 게 지금 잠도 영 편하게 잡니다.
1: 예.
3: 그리고 이 처음 정신만을 먹으면 이 혈압도 좀 온전같이 됐대다.
1: 바로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예. 예,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예,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분포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예, 온정되었다는 분들이 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3: 예, 나도 혈압약을 두 알 먹다 하나씩 먹다 지금 예, 아이 먹어도 다수 혈압 챙겨보면 영 정상입니다.
1: 예, 예, 그렇죠.
3: 예. 어, 이제 처음 정신만을 먹으면서 예, 어, 여러 가지로 개선되는 게 얼마나 예, 변하고 졌는지 예, 이래서 오늘도 아홉간 배달받자고 전화했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삼삼에 다섯 개 오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처음 정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4: 이제는 석 달째 먹는데, 주맹감은 올리숨이 잘 올라와요. 지금 자꾸 기침을 짓고 저는 가면 목이 마르고 얘 입에서 냄새 나고 그랬습니다.
1: 네.
4: 그래서 난 주머니 가면 피해가 좋아 이제 나 뭐 CT를 해봐도 폐검사를 해봐도 얘 이렇다며 그랬지요?
1: 심혈이 심한 증상인데 그걸 오해하고 계셨죠? 예.
4: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래 듣고서 그 다음에 심장 문제겠다 그래서 촌촌심한 그래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 좀 넘으니까 이 증상이 그 좋아지는 게 알릴게요. 이제 올리순도 이렇게 지금 다 올라요 그렇고 그 다음 기침 자꾸 나고 그렇던 것들 좀 찾아보고 이뤄서 계십니다.
1: 그렇죠.
4: 정말 이거 참 정신하네. 진단이 좋습니다. 그 생각 밖으로 이거 뭐 기침 다 깼습니다.
1: 그렇죠. 예예. 심혈이 심하니까 기침 나는 건데. 예예. 예.
4: 가래도 이제 목에 딱 붙어서 그래 계속 기침했습니다.
1: 예.
4: 그러더니 이하고 뭐 이게 정말 예. 확실히 전문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 내 이거 앞으로 뭐 신장이 철저히 해보될 때까지 내 계속 먹자고 그랬다. 그래서 활동이 지금 저녁에 오늘도 9가위에 배달받아오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료정을 따라서.
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근본에서 심장병을 치료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미 심장 주자를 하셨거나 혹은 주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부에 어느 정도 물이 찼는데 잔치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빠지다도 또 생기고 이런다는 분들 포함해서 심근염

0: 면밀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감기 뒤끝에 감기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에 침투돼서 심근염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다리에다 천근털을 매단 것처럼 다리를 내디디기 힘들어진 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도 필요합니다. 이래서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분들, 심장 근육이 일부분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제하에서 심장 功能이 저하를 가져오면서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지금 이미 부정맥이 나타나는 분들, 실리부치가 나타납니다. 1분이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기본으로서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자하면 됩니다. 너무 떨어져 40몇 차 빨리 떼서 1, 2,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뭐 치부치료 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본 제품을 시작해서 복용하신 결과 심률이 지금 원래는 40몇 차던 게 65차 그 이상 좌우로서 올라왔다고, 다시 병원에 가니까 치부치료 여지 않아도 되겠다고 이렇게 진단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 이런 분들 신저통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 왼쪽 앞가슴, 오른쪽 앞가슴, 그리고 뒷잔등이를 껄껄지 아파나는 게 협심증에 속하게 되어 있는 반사통입니다. 심장 그 구체 그 통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반사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은 보통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100분의 40 내지 70이 막힌 걸 말합니다. 관상동맥을 말합니다. 관상동맥은 바로 심장 근육 안에 왕자행으로 배치되었는데요. 그게 100분제 제일 낮아도 중도로 막혔을 때는 40 이상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당신이 이미 100분제 40 이상 막혔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고, 중하게 막힌 경우 100분제 70 내지 90 막힌 이 경우를 중도 두세 중하게 막혔다 합니다. 이때 밤에 실려가게 되면 주자를 호소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좋기는 뭐 주자를 하는 게 끝이 아니니까 막힌 부분만 열어주게 돼 있는데 또 몇 년이 지나가게 된 다른 부분이 막힐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주자를 한 다음에 쓰는 약은 종생 쓰는 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도로 막힌 이 경우에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은 청심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제가 제기하는 평소에 몇 가지 보조 제품 함께 복용하시면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하는데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 치료를 했는데 혈압약을 끊었다, 혈압이 정상 돌아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심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특히 고혈압을 해결받으셨다는 분들,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이 쉽게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병, 너무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심장병하고 가깝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너무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경우,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라면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적게 분비하는 경우, 적게 분비하는 경우는 자기만 하고 싶고 맥이 없습니다. 그리고 뚱뚱해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면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는 심장이 늘 빨리 뜁니다. 지속적으로 긴장한 감을 느끼고 초조한 감을 느끼고 특히 불면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는 걸 그거 참고하면서 자기 심장병 여하를 어느 정도라도 자기절로 판단해서 약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거나 병원에가 검사가 필요하면 병원약도 필요하지만 해도 제가 생각한다는 초원 청심환은 믿고 쓰시겠다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은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쓰러져서 사망하는 무서운 10분입니다. 10분이니까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일단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심장병으로 이미 진단이 내리셨다면 집 식구들을 포함해서 뭐 제우수한 병원에 찾아간다고 물론 요일링은 부르겠지만 해도 가까운 병원에서 구급해갖고 우수한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100분제 그 70 그 정도로서 산소가 모자라면 쓰러졌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40 정도 모자라게 되면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병은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아니고 호흡계통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친척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제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하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사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길시 동진거리 도로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춰 예정합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의 선전 강연조가 일정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섭의 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반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습금병 종석이나 체육은 나라의 강성, 민족의 진흥에 대한 꿈을 담고 있는 바 체육이 강하면 중국이 강하고 국군이 흥하면 체육도 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년 내 우리 조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제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인재 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고 대중 체육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특색 경기 브랜드를 빛내 민족 전통 체육을 1층 발전시키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 사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부배체육장에 들어서면 여러민족 전통체육 집중훈련팀 선수들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체육장 곳곳에는 긴장하고도 열띤 훈련 열기가 넘쳐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선수들이 힘차게 몸을 움직이며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네는 여자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네가 올라간 최고 높이와 규정된 시간에 방울을 치는 횟수를 겨룹니다. 경기는 개인 종목과 2인 종목으로 나뉘며 체중에 따라 조별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자신 경주는 팀원들 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종목입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한상의 긴 판자신을 함께 신고 달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의 보폭과 절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민족건강체조 진주공 민족무술팀 선수들도 실내 체육장에서 땀덩이를 쏟으며 김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광범위한 대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운동회는 민족 전통체육을 담채로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 꿈 이루자를 주제로 여러 민족 대중을 응집시키

0: 는 중요한 행사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이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을 하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 운동회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모두 16개 종목을 설치했는데 그중 경기 종목이 11개, 공연 종목이 5개입니다. 이번 소수민족 전통 체육운동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109명으로 구성이 된 대표단을 조직하여 근혜 널뛰기, 진주공, 민족건강체조, 민족식실험, 민족무술, 윷놀이 등 10개 경기 종목과 평이, 판자신, 경주, 활쏘기 등 5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게 됩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조영명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경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지만은 여전히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죠. 동료들과 적극 협력하여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신미혜입니다. 판자신 경주는 단결과 협력을 시험하는 민족 전통 체육 종목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우리 판자신 경주팀은 금메달 3매와 은메달 1매를 따내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연비를 대표해서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완강하게 분투하는 경기 정신을 기원하면서 품격과 수준을 보여주고 연면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의 정신 풍모를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2024년에 반포 실시된 연면 조순족 자치조 소수민족 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조례 법치 보장에 의탁을 해 우리 조에서는 자금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경기장 시설을 보완하며 중소학교, 체육학교, 대학교 일체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근혜 널뛰기, 민족식 씨름 등 여러 종목이 국가급 성급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되었으며 여러 명의 각급 무형문화재 전승기를 부여해 민족 전통 체육의 전승 발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강근설 사판공실 주임 지보화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판자신 경주를 이용하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 종목을 좋아하게 하는 한편 민족 전통 체육 종목이 길림성과 연변에서 계속 전승되고 발전되도록 일조하랍니다. 2024년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에서 우리조는 1등상 24개, 2등상 16개, 3등상 12개를 따내어 총 52매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24년 해남 사마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대회에서 우리조는 길림성을 대표하여 근혜 민족건강제조, 민족식 실험, 민족무술 등 4개 경기 종목과 널뛰기, 윷놀이 등 4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여 두합 25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조는 성숙한 경기 조직 경험과 완비된 시설, 짙은 민족단결 부력의 힘이와 4년 후 열리는 길림성 제10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 개최권을 성공적으로 따냈습니다. 단연 내 우리 조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전통 체육의 교정 400구역 풍경구 진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경기, 체험 공연, 취미 활동 등을 상시적으로 펼쳐봤습니다. 동시에 체육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을 심화하고 민족 전통 체육의 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며 특색이를 체험 전경과 견학 코스를 조성해 민족 전통 체육 문화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생활 속에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합력을 지속적으로 결집하여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과 체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연교시 동진거리 도로 공사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공사 대상은 올해 4월 10일에 착공됐습니다. 시공 구간은 북쪽으로 애달로와 연결되고 남쪽으로 인밀로와 연결되며 도로 전체 길이는 720m입니다. 현재 아스팔트 표층 포장 공사를 제외한 기타 도로 주체 공사는 모두 완공됐습니다. 현재 시공팀은 인밀로 보조도로 빗물도관 나머지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10일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지역 교통망을 원활히 하고 도시 도로망 배치를 보완해 주민들의 출행 쾌적도와 구역 통행 효율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도시 도로망 보완과 교통 병목 구간 소통은

0: 연결시에서 도시 갱신을 추진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는 도시도로 질적 향상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으로 영춘거리, 광진거리 등 15갈래 도로의 건설 개조를 완수했으며 루계로 약 7.79km의 도로를 소통시켜 여러 곳의 교통 병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도시 단절도로에 초점을 맞추어 선으로 동진거리, 인풍거리, 우이로, 와룡서거리, 민주거리 남쪽 구간, 영춘 남거리 등 6갈래 도로 소통 개조 대상을 실시했는데 개조 총 길이가 약 2.51km입니다.
1: 주민족 사무위원회 선전 강연조가 일전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배 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본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전 강연조 성원들은 사배구역 대중과 둘러앉아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둘러싸고 융합식 사배구역 환경조성,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촉진 등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연면주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배구역 건설 실제와 결과하여 법률 조문을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배구역 주민 주오가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민족 대단결의 의의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민족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민족 단계를 잘 다지며 이웃끼리 더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 사배구역 주민들은 붉은의 병강 비춘회를 함께 불렀습니다. 모두는 노래와 춤으로 병강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는 뜨거운 정회를 되새겼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기관 당총지 전임 부석의 최뢰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반포 실시된 이래 조민족 사무위원회는 전체 기관 간부를 7개 조로 나누어 사배구역, 농촌, 학교, 부대 등 곳으로 파견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기층에 널리 선전해서 온 사회 고락을 함께하고 영역을 함께하며 운명을 함께하고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이름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연변주 총상회에서는 일전 민영기업가 견학행 체험일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전주 상회 책임자와 우수 민영기업가 대표 40여 명이 변경의 혁명 전통이 깃든 터전과 향촌지능 일선을 찾아 몰입식 견학 실천을 펼침으로써 우리 주 민영경제의 지능 발전과 변경 수호 및 지능을 위한 강대한 함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G331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량질 자원에 의탁해 현장 교수, 선전 강연, 주제 당수업, 산업 교류, 이동 중 미니 수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영 기업가들을 위한 학습 교류, 자원 연결, 발전 역량 부여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견학팀은 선으로 용정시 명동촌과 삼합촌, 화룡시 상천촌을 찾아 혁명전시관, 혁명유적지, 변경전망대와 향촌지능시범기지를 현지 답사하면서 변경지역 여러 민족 대중의 혁명이야기를 청취하고 우리 주의 민족단결 창건, 변경치리, 생태산업, 향촌지능 분야의 실천 성과를 깊이 학습했으며 연변의 대외개방 구역 우세와 특색산업 발전 잠재력을 직관적으로 체감했습니다. 연변 자동차 임대 봉사업종 상회 회장 조파입니다. 견학 기간 참관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우수 기업가들과 교류하고 학습했는데 저에게는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였습니다. 자동차 임대 봉사업에 종사하는 민영 기업가로서 앞으로도 자체 업종 우세에 입각해 연변의 문화관광 출행 수요와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변경 관광의 품질 향상과 승격에 조력하며 실제 행동으로 흥변 부민에 조력하렵니다. 활동기간 주당위 통전부 부부장이며 주공상업연합회 당조 서기이며 주총상회 부회장인 리호가 주재 당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민영기업가들이 변경지역의 우세에 입각해 발전 위치를 정확히 찾고 기업 발전을 전조지능발전의 전반 국면에 주동적으로 융합시키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스타일 쇼핑광장 리사장이고 연변주 총상회 집행위원인 왕효입니다. 하루 동안의 몰입시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기층의 변강 건설 이야기로부터 산업 발전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새로운 발전 변화를 전

0: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견학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기업에 적용하고 실물경제 신용 경영을 견지하며 업종 상회가 단합해 함께 발전하도록 이끌겠습니다. 민영경제의 실천과 담당으로 연변 변강 고품질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 매 제가 보는 연변 이변기 내용입니다. 인민일보는 일전 제10년 신주관심사 고장마다 고유한 맛 전물난의 연변냉면 한 그릇에 깃든 시원하고 깊은 맛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여름 주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냉면이라고 하면서 여름 한창 때에는 냉면집의 하루 최고 고객수가 연인수로 5,000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2007년 연변의 조선족 냉면 제작기에는 길림성 무형 문화 유산 명록이 등재됐습니다.
0: 중국 민족본은 일전 제2면에 길림성 연변조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고 한마음의 힘실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주에서 여러 민족이 집거하는 변강지역 실제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연변 좋은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함으로써 부민 증수 경로를 넓히는 한편 국가 통영언어 문자 보급 사업을 깊이 추진해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기 보급 브랜드를 구축해 원활한 언어 교류가 대중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추동하며 변강의 안정을 수호하는 튼튼한 교량으로 되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국제상부는 7월 29일 제4면에 한 마리 킹크랩으로 피어난 바다향 내륙도시 훈촌의 해양개방 비결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훈촌에서 해마다 킹크랩 150만 마리 이상을 수입하는데 화물 가치는 33억 원을 웃돌고 전국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훈촌 다국전자상관의 이야기에 서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2018년 훈촌의 다국전자상거래 무역액은 4,300만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142억 원으로 급증을 하여 7년간 300여 배 성장을 가져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 후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리예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지금 로인절 맞이 우리 활동 시작합니다에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에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에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에 17 과를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이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지금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리죠.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이때까지 3곽을 더 증송해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푸른팔 그 누에 섬유 여름 이불인데 이런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이 장약 심리방 본

0: 지금 로인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본인이 드셔도 좋겠지만 선물용으로도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상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죠.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특히는 이 약은 서상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로 제조된 약이고 이 약재들 가운데서 홍경천은 해발이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입니다. 그리고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진귀한 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좋은 약재가 그 항상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이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은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이 들어가 있고 성공적으로 새로운 치료 방법인 파핵용지효소 이 성분이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입니다.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서 우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해준다. 그리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손상된 대뇌신경망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도 제대로 해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주면서 뇌경색이나 뇌출혈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나 뇌중풍 후유증을 말하죠.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심장이 기가 부족한 분들, 심장이 기를 충분하게 보충해 줄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 주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 가지고 심근 세포도 격활시켜 준다. 주요하게는 심장이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 주고 기를 조절해 주고 기혈 보충도 해 주고 풍한 습도 빼 주면서 관상 동맥 경화라든가 또 관심병 심교통 용경협심증 혈액형협심증을 치료해 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딱 그 약과기 치료범이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전화합니까?
0: 맞습니다.
2: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저도 장애학 심리방 쓰는 한단다.
0: 네.
2: 이 약은 정말 써보니까 그 어느 이야기에도 정말 그런 비할 수 없이 효과 좋습니다.
0: 맞습니다.
2: 저는 이 노세산에도 못 와서 반신질 줄 것 없고 눈이 다 덮이고 어느 얼굴마디 어느 장애에 약이나 물 먹자도 태그 떨고 밥 먹기조차 힘들었대는데 많은 약을 써왔고 많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은 그래서 얼마간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던 게 이 약 쓰면서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정상이 돼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반신을 못 쓰던 게 제대로 됐지 이 말이나 언어장애나 태그 떨구고서 얼굴 말이 다 해결받았습니다.
0: 맞습니다.
2: 약을 써보니까 이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아요.
0: 그런 효과를 보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2: 예, 이
0: 약이 아주 특수한
2: 단지 내이 4,500m 이상의 이슈 여러 가지가 다 그런 데서 아예 생산된 약이 제품인가.
0: 예, 약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2: 예,
0: 어느만큼 해발이
2: 항상 강이 많아 제품인가.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0: 예, 그렇지.
2: 이런 좋은 약재들 다 그런 약이 되는 건지 효과 확실하고 좀아 그런 효과 빠르고 이렇게 확실하게 효과 보더라.
0: 맞습니다.
2: 그리고 이 소장에서 연한금을 부르는 약이 네 가지나 들어가지 그모가.
0: 맞습니다.
2: 그러니까 효과 볼 수밖에 없대 그모가.
0: 네, 그렇죠.
2: 그려놓으니까 이 약이 또 이 나라의 그런 뭔가 보물급 약이지.
0: 국가 아니, 보물급 약이다.
2: 세계에서 모두 다 주목하는 이런 약이지.
0: 아, 그렇죠.
2: 어떤 약이길래 이 세계에서 주목하겠습니까? 이게
0: 맞습니다.
2: 아니, 이런 약 이렇게 좋은 우수한 약이니까 세계에서도 모두 그래서 아이 수탄
0: 돈은 내 걸고 하는데
2: 걸고 이거 아이 그런 상담하자 이 이석거지도 약을 많이 써왔지만 공룡도치 자기 병 치료한다고 딱 쓰여있지 쉬어 있는 약 쓰니까 아무래도 효과 못 봤는데 이 약에는 딱 중풍 후유증 치료한다고 뇌경색도 치료하고 아이 관상동맥경화에 뇌동맥경화에 모든 관심병 다 치료한다고
0: 예, 그런 거 다 치료한다고, 예.
2: 치료한다고 써놓으니까.

0: 이렇게 확실한 효과를 보세요. 뭐.
1: 맞습니다.
0: 야, 저놈도 막 이 약 선택을 잘한 덕에 선생님이 또 이러냐고 알선해서 뭐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1: 선택을 잘하신 거죠.
0: 이 선생님만 얻은 이 약을 5년 4개월 당약 심리방 강의했지만.
1: 예, 그렇습니다.
0: 어디도 막 이 약 그럼 이렇게 오래 강의란 약은 없대고 약이 효과도 없길래 이만큼 이렇게 오래 강의라
1: 그렇죠. 예.
0: 그리고 많은 환자들도 막 병 나부터 아예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도 다 병에서 해산되고 얼마나 지금 모두 그래서 정상 살림하고 얼마나 가고 싶은 일 다 하고 가고 싶은 일을 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지.
0: 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약이 있습니까? 야, 내 병 치료할까? 나는 이거 정말 최고 약이고 정말 명약이라고 생각돼요.
1: 원래 제 병 치료되면은 다 제일 좋은 약이랍니다 그거.
0: 예. 예. 아이 저는 신장도 부자라는 사람인데 이게 관성동맥 경화를 치료를 한다니까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용해시키 되니까 이 5년 동안 정말 신장에 대해서 병원 갈 일이 없고 아예 모든 검사 수치 정상이 되지 아예 이 뭐 또 신호세발 병만 도는 게 오장육부 어디나 다 좋고 먹으면 먹을수록 얘 머리 맑아지지 옛날에는 어지럽고 기억력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비뇨로 고생하면서 항상 맥이 없고 두통이 나고 지금 따먹어서 바질바질하고 어지러워 이러 못 나든지 지금은 그런 정상 하나도 없습니다.
1: 다 해결되는 이야기네.
0: 소보다 이런 좋은 약이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정말 다른 약이 무슨 아예 그런 사람이라면 이 약은 정말 교수급 약입니다. 약 싸우보면 정말
1: 계제도 그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0: 나는 우리 예. 친척 친우들 모두 이 주변에서도 내 좋아지는 거 보고 모두 쓰고 좋다고
1: 예, 모두 이 약의 이야기에 대한 긍정을 해줍니다.
0: 맞습니다. 예. 그 스스로 이야기 긍정에
1: 그렇죠.
0: 대해서
1: 예.
0: 아예 확신할 수 있죠.
1: 예.
0: 예. 그래서 선생님 난 이렇게 쓰고 좋아지니까 나 이 활동할 때마다 이렇게 써서 쓰니까 뭐 이 약은 가격도 싸고 효과가 빠르고 얼마도
1: 그게 특점입니다.
0: 예,
1: 우리 이 약은
0: 예. 예. 그래
1: 오래 썼죠.
0: 세 번씩 꼭꼭 먹으니까 대사병이 일어났나 못 나니까 나 뭐 병원 갈 일도 없대 그만.
1: 이 세 번씩 잡순다는 게 이 바짝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데 혈액 중이 그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면서 이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딱딱 세 번씩 잡숫게 하면서 바짝 치료를 해주는 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이
1: 예.
0: 신장병이나 아이고
1: 얼마나 그러니까. 중한 병인가 다.
0: 예, 다 그래서 목숨 앗아가는 병인데
1: 예, 그렇지.
0: 아이. 그런 세 번씩 먹으니까 뭐 그런 대발 근심 걱정 없대 그뭐
1: 그러니까나 예.
0: 선생님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나 우리 요 그런 요 한 줄이 있는 저 꼭대기 할머니도 이렇게 그래서 품 맞아가지고 옛날에는 막 떨면서 이렇게 뽑혀놓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랑 다 쓰던 게 어제는
1: 예.
0: 뭐 이렇게 대빌로 다닐 수도 있고 식사도 대대로 할 수 있고 하니까 나 너무나도 그 딸이 같이 있는 게 좋아해가지고 딸도 잡수고 그 집이 떠고 아내 오래비도 이렇게 미경색이 와서 이거 잡수는데 이번 활동에도 이 현금 감해주지 아이 선물이 많지.
1: 예.
0: 번약도
1: 주지. 얼마나 좋소.
0: 예, 그래서 이거 36가구 배달해달랍니다.
1: 예, 그분은 어쨌든 연세가 많기 때문에 또 중풍이 왔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1: 하다 못해 예. 정말 유지량을라도 계속 잡숴주면 좋습니다. 예.
0: 용 도와줬습니다.
1: 예.
0: 아, 그 아멘
1: 그렇죠. 예. 그래서 2417979번으로 아, 저녁에도 배달되니까 예. 예, 예, 예.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이 심리방에 선생님 강의하시는 소리를 듣고서 야, 약이 정말 써볼까 정말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중풍
1: 예,
3: 환자가 이 약을 다 쓰고 끝내 대풀이 오지 않고 혈압이 조절돼 심장이 조절된다. 그 약하게 그렇게 딱 써있을까 고르고 쓸까 효과 납니다.
1: 심장이 조절되는 게 아니라 심장이 치료됩니다.
3: 예, 예, 그렇죠.
1: 심장병이.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 어지럽지, 눈이 뿌옇지. 아니 그 다음에는 그 반신 쓰지 못해 누워서 거서 일어날 때 거서 양쪽에서 부추겨서 이렇게 일어나 위생실 가서 한 사람 부추는 게라 두 사람 부추겨라. 그러니까 혈압이 또 내려가 제품이 무조건 온다 마온다 요약이 딱 거서 막아 나서서 제품이 어제 하는 게.
1: 그렇죠. 제품 아이 맞은 예. 사람들이 얼마 좋습니까 지금 이 약 드시면서.
3: 예. 예. 엄마의. 정말 이렇게 좋은 세월 만나서 정말 이런 좋은 야구 만나가지고 예, 서장 야구는 또 해가지고서 4,500m, 5,400m 이상이
1: 예, 네 가지를
3: 한국으로 되는 게 그것이 아니 네 가지가 들어갔으나 아 이게 그것이 야기 그것이 얼마나 좋은 야구 잡을 때마다 자기는 기분 좋고 어쩌는 조금 많이 살겠다는 이름도 오래 얻어 잡으라
1: 그렇죠. 예, 오래 살자는 거는 그 누구나 욕심입니다. 예, 예 그렇죠.
3: 얼굴 피부색이 좋아지지 예. 맥이 나지 중풍하다 맥이 난다 눈이 거슬리지 이런 이야기도 아까 맥이 날 수 있으니까
1: 기혈부속이란 치료를 해할수매설이 이렇게 맥이람 나게 하는 게입니다. 또
3: 그렇습니다. 예,
1: 면역을 또 높여주는데
3: 연구도 부 이렇게 해라 뭐라가 되면 희끗 먹고 뻘겋고 검푸르색이 되던 게 싹 벗겨지고서 오랫동안 썼으니까 어둠이 그래서 펌펌하는 사람과 한 가지입니다.
1: 예, 좋지.
3: 기본이 거기 딱 써있는 것이니까 결국 또 선생님이 또 어둠 이건 5년 4개월
1: 5년 4개월이나 이 양만 이 양만 5년 4개월입니다. 우선은
3: 예, 그러니까 이야기 얼마나 좋은 이야기라는 건 예. 그냥 다 이건 알 수 있고 또 다 승인한다 말입니다. 예, 선생님.
1: 예, 이야기에 대한 공성을 해줍니다. 모두
3: 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뭡니까 예. 자기 써보니까 확실히 정말 아, 생명에서 구원됐지 그 채무 무슨 어찌겠습니까 이러더냐가 알만하면 제프 제프 오지 노고이 노고이지 싱고이 오지 이 사람이 목숨 대사간다만 이 큽니까
1: 저녁에 제가 이 퇴근해도 이 그 효과를 본 사람들은 너무도 예, 그 흥분돼가지고서 저 집에 제 퇴근했는데도 막 전화 와서 선생님 내 오늘은 어떤 면에서 나사지고 또 그 다른 날에는 내 어떤 면에서 나사졌다는 거 계속 회보를 합니다. 막
3: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 잡수고 감동돼서 그런다.
1: 그렇죠. 예.
3: 예, 감동되니까 내 정말 야, 이 약 먹기를 내가 살았어. 내 이 약 먹기를 얻었으면 연사했어. 이것과 하는 긍정한 게지 그지. 예. 말에. 예, 그러니까 약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나도 어서 뉴욕에서 입국이 됐습니다. 이 약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런 좋은 약이 아무런데도 없습니다. 어서는 오래 강의를 하시고 쓴 사람들이 다 이 배 중한 배 됐고 뭡니까 이게.
1: 중한병을 치료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원래.
3: 이게 약재 그게 다 좋다 말입니다. 그런
1: 돈이 약재인데다.
3: 없습니다.
1: 예.
3: 없습니다. 우리가 다 따져보면 예. 예. 다 그렇지. 들어봅니다. 나도 방수다.
1: 예.
3: 그래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자고 그랬는데.
1: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예. 현금도 빼드리고 총금액에서 예. 그리고 번약도 더 주고 그리고 또 그 김에 증송하는 예물도 이번에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그렇죠.
1: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네,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예, 고혈압을 환자입니다.
1: 예.
4: 이 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하고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네.
4: 2년 자고 예, 당약 10매방 먹고 있는데 예, 몇 달 자고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지.
1: 좋죠. 예.
4: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5일, 7일, 10일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또 알려주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맞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는
4: 약. 약에는 예, 당약 10매방만 먹고 있어도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네.
4: 신경성을 귀에서 소리 나서 예, 10여 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나 너무 좋습니다.
1: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에요.
4: 예, 그리고 예,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대다.
1: 예.
4: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간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대다.
1: 예.
4: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차 일없었대다.
1: 예.
4: 지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좋죠. 예.
4: 우리 부부가는 예, 다른 약 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만 쓰고 있는데 예, 둘 다 이 약 쓰고 예, 효과가 영 좋단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예, 이번 우대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그렇죠.
4: 예, 배달 받아왔는데 예,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니다.
1: 예.
4: 우리 우집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좋아진 거 보고 예, 지금 자네는 어째서 무슨
2: 여보세요
4: 이렇게, 예, 예. 둘 다 이렇게 좋아지는가 예. 물어본단 말입니다.
1: 아, 예.
4: 그래서 로트에서 만나가지고 예, 아매한테 우리는 이런 약 쓰고 있다니까 예, 그 아매는 예, 자기도 대신병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약 쓰면 어떻게 하는가 물어봐달라니까
1: 아 예, 이, 예, 우리 몸을 이 상처, 중처, 하처로 나누는데, 예. 심장과, 아, 피가 다 상처에 있습니다. 예, 예, 이 배심배라는 거는, 심장이라는 거는 혈액순환을 책임진 장기고, 피라는 거는 호흡을 책임진 장기인데, 이런 중요한 장기가 다, 둘 다 문제 생겼다 할 때, 환자 본신은 매우 바쁩니다. 예, 숨이 많이 차면서, 그렇죠. 예, 예. 예. 이 배심병이란 피하고 심장이 동시에 병이 든 걸 말하는데 먼저 피동맥이 굳어진다.

0: 그래서 심장에 피가 들어가지 못하죠. 이 피동맥의 압이 높아진다면은 심장에서 특히 우심실이 피가 심장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간다 해도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심실 비대가 온다. 이 두꺼워진다 이 말이죠.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래 심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는 좌심실이 돼야 됩니다. 이 그런데 우심실 비대가 오면서 심장에서 충분한 혈액을 내보낼 수 없게 되죠. 예. 그러면 심장은 전력을 다해서 폐에다 혈액을 수출하는 수출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입니다. 예. 견대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그 여기서부터 원래 저해를 받게 됩니다. 예. 폐의 제일 기본 단위가 폐포인데 폐포의 섬유변이 오면서 그에 따르는 그런 혈관도 굳어지고 그다음 동맥경화도 있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 폐에다 피를 보내는 순간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옵니다. 예. 이런 걸 우리 폐심병이라고 하죠. 예. 우리 장약 심내방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예. 이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황계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지룡, 소목욕이 심장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예. 심장 기능을 높여주고 또 심근세포도 격할시켜준다. 예. 그다음 또 예. 폐경락에 들어가는 약재 황계, 담남성, 지룡, 홍경천이 여기 폐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또 폐를 윤활하게 해준다. 예. 그러면서 송열도 풀어주고 폐음이 허약해가지고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또 그 가래가 많고 이런 증상도 없애주고 염증을 또 없애주는 이런 작용도 하고 폐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숨이 찬 이런 증상이 빨리 해결될 수 있죠. 예. 그래서 폐심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아주 치료작용이 좋은 약입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0: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방송 중입니다. 지금 나도 듣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우리 아바이는 20, 30년 혈압약 먹었는데 끝내나 중풍을 면하지 못하고 걸려서 수탄고사했습니다.
0: 아, 예.
3: 예, 근데 혈압이 이게 온종 안 되고 그다음에 이 팔다리 저리고 차고 손발이 차고 다리 맥이었고 잠은 못 자고 그 다음에 어제 위나빠 밥은 못 먹고 예.
0: 예.
3: 그럼 머리가 이 경력이 없어 어리버리하고 이러고 예. 자리 하기 영 힘들어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래 그 소리 완성 못하던 게 예. 끝내나 예. 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0: 예.
3: 급히다 했는데 예. 어느 때 보니까 나 예. 5학년에 이거 예. 뭐 방송을 기다 들으니까 나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는가 기다리다 듣는 게 우리 아빠 말한 게 저희 약이 저기 중풍 치료한다고 이럴까 기본적에 아주 소리에 그 약이 썼는데 서민 후에 석가민은 모르겠을 때도 대구대구 말만하고 이랬는데 그게 공농수지에 딱 씌워있다니까 그거에 생각했는데 아 야단도 할 수니까 혈압이 엄청 잘 돼 그 소리에 또로로 해야지 때다 밥 잘 먹고 잠 잘 잤대다 예. 아 그래던 게 차차 이때까지 여전히 일년이 거의 되겠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새 사람을 변해서 얼마나 좋은데 제 살이도 달하고 바깥에 막 달아댕기고 장기 놀라댕깁니다.
0: 하, 예.
3: 우리 마을에서 다 이렇게 뚝 돌아다 봅니다. 예.
0: 하하.
3: 너무 좋아졌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덕에 예, 이약 쓰니까나 예.
0: 예.
3: 그래 용 좋아한다. 예.
0: 선택을 잘하신 거죠.
3: 어떻겠는가 하고 예, 이런다. 예. 나도 심장이 나빠서 예, 짜증나고 신경질이 많고 그다음에 예, 맥 심장이 어째 맥박이 눕고 빠르고 하면서 온전하게 되니까 맥이 없어가지고 예, 꼼짝 못하고 정말 무슨 말로 죽음 했다이 납니다. 이런 것도 하고 예. 예. 이래 그랬던 게 아니 이 약을 쓰니까 나 정말 이게 내 건강해졌습니다. 춤추나무 춤추기 싫어서 그래야 된게 지금은 하기 싶어서 나 팔고르고 노래를 얼마나 하기 좋아하는
0: 그 마이 몸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3: 예,
0: 하기 싶지 않습니까?
3: 그때는 아무것도 다 귀찮지 않았어요.
0: 사람 몸이 아프면은 예, 귀찮게
3: 있어요. 지금은 예,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얼마나 좋은데 얼굴도
0: 그렇지.
3: 예뻐지고 피색이도 뭐 팔팔해지고 이랬는데
0: 예. 좋은 일이죠.
3: 좋기만 하겠으니까 예. 꿈에도 생각 못했죠. 이런 이야기 있는 거. 예. 그래도 예. 우리는 저기나 활동할 때마다 쌉니다. 그래 우리 선생님이 저기나 이 가르치는 이 혈압약을 마음대로 그거니 먹어서 아이들

0: 되는 게, 얘, 내나, 우리 아빠나, 얘 시켜준대, 딱딱하고, 그 다른 방법도 이렇게 얘 가르쳐준대, 요래 먹으니까, 이게 엄청 잘 되고, 지금 얘 완전히 얘 좋아졌습니다.
1: 아, 예.
0: 내 목적을 했으니까, 아이 됐대라, 예.
1: 아, 예.
0: 그래,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예, 우리는 전번에 활동할 때 쌌습니다. 활동 좋으니까, 나 그때. 예. 어쨌든간 니도 보려고, 소리, 예, 더구 많이 보려고.
1: 그렇죠, 예. 그때마다 우리 활동 있어야 되죠.
0: 예. 근데 우리 아래, 내 많이 소개를 했댔습니다. 예. 다 친척하고, 친구, 전우 다 아는 사람도 좋다고, 이래. 나를 보고, 눈을 쪄, 우리 좋아져 할까. 이하고 소개를 해서, 그래, 여사 말했던 게, 다 용 좋아, 내 좋아진 거, 집방 보니까, 나, 예, 미숙디다, 예.
1: 그렇죠, 예. 예.
0: 그런데 특별히 우리 아래 집에 아줌마 있는데, 예, 내 굉장히 두 번 걸렸습니다. 어리거리 해서 얘 그 신이 얘 두꺼부에 쭉쭉쭉쭉 꽂고 다니고 꼬리기도 못해서 딱 뜨거운 곳 딱 나보고 다닐 때
1: 그때
0: 내 인생이 두 번 걸려가지고 소리
1: 후유증 원래 그렇습니다.
0: 예, 심해가지고 소리 그냥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맥이 없답니다. 그냥 뭐 머리 말하면 멍멍해 있습니다.
1: 아,
0: 뭐 이거 알아 못 듣습니다. 모조리 소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오늘 때 말해서 그래서 제가 문안하고서 이 학생인데 아 조금 배드레 해서 좀 떨떨해진 것 같고 나답니다. 예 그래서 아. 오늘도 얘, 약, 얘, 뺏내 치료를 해보라고, 내 그때 공고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먹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 한 번, 두 번 써서 아이 된다고, 났다가 또, 이, 재발을 한다고, 이래서 끝났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도 얘 할도에서 가나, 얘 선생님 습관 배달받겠다.
1: 예, 저녁에도 배달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저도 근 20년 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예.
3: 그래, 우연한 기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기 좋다 해서 이야기 쓰기 시작했는데, 8달 먹다가 선생님이 또 약을 적게 먹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써서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은 혈압이 완전히 고정됐어요.
1: 예.
3: 얼마나 큰 일을, 큰 고통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 예.
3: 예, 그래, 왜 다발성 뇌경 색이 있으니까 자꾸 머리 어지럽고, 흉하고, 소리 나고, 정신이 안 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약마저 쓰고 있습니다, 좋으니까.
1: 예.
3: 없단 말입니다, 예.
1: 예.
3: 그랬는데도 이 골이 말쑥해진 느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고, 옛날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1: 네.
3: 허리멍텅한 상태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고라니 말쑥해지고, 정신 나는 느낌이 들고, 상쾌하단 말입니다,
1: 예.
3: 기운이가. 그리고 이 관절도 계속 평행선 관절에 반예반 쓰레 지혜 있어서 다리가 천근무게 돼서 붓기고 들기 힘들고 꺾기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다리가 많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걷든해져서 걸기도 얼마나 편하고 승승제도 그래서 정말 한 달음에 올라올 정도로 좋아졌단 말입니다.
1: 좋았죠.
3: 그래서 우리는 이하고 먹고 남편과 같이 먹고 있는데 또 활동할 때마다 싸서 예비해놓고 둘 같이 있을까 영 좋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1: 맞습니다.
3: 우리 시동생이 있잖아.
1: 예.
3: 혈압도 높고 위축성 위염이 있고 또 변비에 또 체내시염도 있답니다.
1: 예.
3: 그래 우리 형님과 형수님이 쓰는 약이 좋다면 자기도 다 써보겠다 해서 대접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한동안 썼는데 지금 효과 영 좋다지 않을까.
1: 예.
3: 그래 이번에 발의로 활도 이렇게 좋은데
1: 지금 이 9번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마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 4

자, 어렸을 때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을 어른이 돼서 다시 읽어본든지 감동받은 영화를 다시 본다든지 하는 이유는 그 작품을 다시 만난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보던 그때 나를 지금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물가물하는 줄거리를 다시 꿰맞추는 즐거움이 있긴 하겠지만요. 산전초전 다 겪고 나서 보면 이 속꿉장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겪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쩌자고 매년 마음을 흔드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가을바람이 마음이 살살 흔들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다가 이따금 개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6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0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소수민족 중 하나인 위글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글족은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지닌 소수민족 중 하나입니다. 중국 통계년감 2021에 따르면 중국 내 위글족 인구는 이미 1177만 4538명에 달합니다. 그들은 주로 신장 위글 자치구에 거주하며 특히 천산 산맥 이남의 카슈가르, 화전, 아크수 등 오아시스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일부는 호남성 도원, 상덕리 하남성에도 소규모로 분포되었습니다. 위글은 이 민족의 자칭으로 단결, 연합, 협력을 의미합니다. 이 민족 명칭은 역사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한자 표기가 있었는데 가장 이른 기록은 기원 4세기 위서 고차전에 등장하는 위흘입니다. 이후 회홀, 회골 등으로 포기됐고 1935년에 공식적으로 위글로 정착돼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글족은 다원적 기원을 가진 민족으로 주로 두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몽골 초원에서 유래한 휘흘린이고 다른 하나는 이 남강 오아시스의 토착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840년 회골 제국이 멸망한 후 회골인들이 이 서쪽으로 천이해서 서역 지역의 토착민들과 대규모로 합류했고 16세기 초에 이르러 완전히 융합되어 오늘날의 위글족이 형성됐습니다. 위글은 매우 풍부하고 위글족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유산을 창조했습니다. 열두막함은 위글족의 가장 유명한 음악무용서사시로서 노래와 기악곡, 무용을 포함한 대형 고전 모음곡으로 카슈가르 막함, 도랑 막함, 하미 막함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6세기 뛰어난 위글족 여성 음악가 아마니 사하는 각지에서 유행하던 막함을 수집해서 정리해 12편의 가무대곡으로 편승함으로써 막함의 형식을 정형화했습니다. 2005년 열두막함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보호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위글족 무용은 빠른 회전과 다양성으로 유명합니다. 전통 무용으로는 정잔, 머리에 그릇을 얹고 추는 춤, 대고춤, 철환춤 등이 있으며 사이남은 가장 보편적인 민간 무용 형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즉흥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와즈는 공중 줄타기를 의미하며 위글족의 천년 역사를 지닌 고개 예술입니다.

연기자는 수십 미터 높이의 공중줄을 긋고 뛰어넘으면서 어떠한 안전장치도 착용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고 장관을 이룹니다. 2006년 다화지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몽독에 등재됐습니다. 민간문학 분야에서는 아바틴 이야기가 매우 널리 퍼져 있으며 이 유머스러하고 함축적인 언어와 깊은 교훈을 담고 있어서 각 민족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음식 면에서는요, 위글족은 밀가루 음식을 주식으로 하며 양고기와 소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가장 흔히 먹는 주식으로는 난, 그리고 필라프, 만두, 라면 등이 있답니다. 난은 밀이나 옥수수 가루를 특수 화덕으로 군 둥근 빵이고 이 필라프는 쌀, 양고기, 당근을 함께 찐 요리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당나귀고기, 개고기, 노새고기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자, 의복면에서는요, 전통적으로 남성의 겉옷을 차판이라고 하며 무릎까지 내려오고 소매가 넓으며 깃과 단추가 없는 허리띠를 찹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 조끼를 걸칩니다. 위글족은 남녀노소 모두가 가파라고 불리는 네모난 자수모자를 즐겼으며 여러가지 색상의 비단실로 다양한 민족 문양을 수놓습니다. 자, 과거에는 미혼 여성이 여러 개의 땋은 머리를 하였으며 긴 머리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왔답니다. 예절면에서는 길에서 어른이나 친구를 만나면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인사하며 남성끼리는 악수하고 여성끼리는 서로 포옹하며 오른쪽 뺨을 맞대고 살람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자, 위글족은 농업을 주업으로 삼으며 목화, 밀, 옥수수, 벼 등을 재배하는 데 능숙하고 원예 재배에도 정통합니다. 투르판 분지는 중국 최대의 포도 생산 기지입니다. 위글족은 오랜 상업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이 바자르 시장은 전통적인 거래 형태로 카슈가르, 호탄 등 지역은 모두 전통적인 상업 중심지입니다. 위글족은 중화민족 대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독특한 언어 문화, 예술 전통, 생활 지혜를 창조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위글족 인민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과 함께 중화민족 공동 정신적 터전을 함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우리 건강과 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을 띠는 식품들은요,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 예방, 눈 건강 및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식탁을 더 건강하게 채우는 보라색 식품들을 살펴볼까요? 자, 우선 베리류 과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와 블랙베리, 오디 등 베리류 과일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신체 건강을 돕고 인지 기능 유지에도 아주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주로 껍질이 많이 들어있어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것이 좋으며 가공하지 않은 생과일 상태로 섭취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 다음은 자두인데요. 이 자두는 익을수록 보랏빛이 짙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항산화 성분도 함께 증가합니다. 특히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많은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깨끗이 세척해 통째로 먹는 것이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포도의 진한 색은 안토시아닌에서 비롯되는데요. 더불어 포도에는요, 폴리페놀 계열의 레스베라트롤이라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돕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관 건강 유지와 염증 완화, 노화 방지 등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검붉은 색을 띠는 체리는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네,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관절 건강과 운동 후 회복에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자, 보라색 감자는 일반 감자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습니다. 껍질에도 항산화 성분이 분포되어 있어 가급적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밖에도 비타민C와 식이섬유,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색 콜리플라워는요, 일반 콜리플라워의 영양소에 안토시아닌이 더 더해졌습니다. 비타민C와 식물성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하며 영양소 손실을 줄이려면 이 생으로 먹거나 찌는 거나 이렇게 드시는 것이 짧은 시간에도 볶아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비트의 붉은 보라색은

베타레인이라는 황산화 성분에서 나옵니다. 베타레인은 심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안토시아닌보다 열이 비교적 약한 편이므로 장시간 굽거나 볶기보다는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영양 보존에 유리합니다. 빛깔도 곱고 영양가 만점인 보라색 음식들. 자, 오늘 저녁에 우리들의 식탁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남은 음식을 더 오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나물

입니다. 자, 나물은 공기에 접촉하면 변질되기 때문에 이 진공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한번 볶은 후 용기에 넣으면 더욱더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튀김과 전입니다. 사실 튀김과 전은 최대한 빨리 먹는 걸 추천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관해야 한다면 이 남은 튀김과 전 또한 종류별로 나눠서 서로 겹치지 않게 밀폐용기에 넣어서 보관해주면 좋겠습니다.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고 먹기 전 상온에 해동한 후 그대로 데워주면 처음 만들었을 때의 맛과 식감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떡입니다. 떡은 오래 두면 바로 딱딱해져서 보관을 잘해야 하는데요. 떡 종류는 바로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먹을 만큼만 꺼내서 개인 취향에 따라 굽거나 쪄 먹거나 데워 먹으면 음식이 남아있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과일입니다. 이 과일도 오래 보관하기엔 상하기 쉬워 걱정입니다. 이 사과나 배는 신문지나 랩으로 각각 하나씩 산 후 냉장실에 보관하고 바나나, 그리고 도마도, 키위 등과 같이 실온에서 숙성되는 후숙과일은 상온에서 보관하면 좋겠습니다. 곶감은 냉동 보관하면 좋습니다. 먹을 때 하나하나 꺼내서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랑 함께 이 계절에 따라서 또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 따라서 어떻게 음식들을 잘 보관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절마다 그 계절의 아름다움과 설렘이 있다고 하네요. 자, 설레는 이 계절을 모두가 유감없이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절의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 한 장 써보는 거 어떨까요?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현대병원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병원이 많고 의사도 많고 하지만 연길시 현대병원을 많은 환자분들이 찾게 되는 이유, 그건 바로 연길시 현대병원은 여러 병원들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병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해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독특한 치료 방법, 예, 아무 이유 없이 치료해 드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독특한 특색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 면역각성료법과 부강주사료법. 예, 이 치료 방법은 그 어디가나 있을 수 없는 다만 현대병원에만 있는 치료입니다.

지금 이야기 수순에서는 특히 환자의 증상은 아주 명확한데 고통스러운데 진단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진단은 있지만

0: 이란 또한 예, 완고한 불면으로부터 우울증이라든지 긴장 초조 등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 또한 예, 그 위장의 질환, 예, 담도 질환, 예, 예, 그리고 수뇌관 전립선 질환 모두 증상만 공지해 줄 뿐이지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여기저기 예, 많이 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영길씨 현대병원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2: 아, 저는 무릎이 지내봐서 걸른다는 게 3년 빈비 짓고도 세구나 걸어다닙니다.
0: 네.
2: 무릎마대에서 걸 때 딱 그 소리는 그래서 난다 말한다. 소리 삐끗삐끗함이 그래서 특별히 또 오른쪽 다리 더나 그렇습니다.
0: 예.
2: 그래서 안전 산지병을 짓고도 재원을 했는데 아 현대병원에서 이거 내 방수 들어볼까 구강 수사를 뽑으러
0: 부강 구강이 아니고 부강입니다. 예. 예.
2: 예. 그래 그 수사를 들나요? 가서 한번 맞은 게 효과였으니까 또 두 번째 갔다 했습니다.
0: 아 두 번. 예.
2: 두 번째까지 맞은. 그래 아프는 게 요새는 아프지 않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그 쌍둥이 다 제대로 거서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0: 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팽이 짚고 걸을 정도면 그거는 좀 예, 엄중한 단계입니다.
2: 예, 대략 아팠습니다 오늘은.
0: 네.
2: 그러니까 내 돈미래 지금 내 지팽이 짚고 다니는 거 보더니 어제 지팽이 다시 그러니까 내 지금 말해 이 현대병원에서 이렇게 구강주사료법을 하는 게 잘한다고 하니까 그 가도 지금 내처럼 내 무릎이 아파서 재원을 걸린다 말합니다. 그래 가서 또 자기들 가서 그럼 치료하겠다면 그럽니다.
0: 네.
2: 그래 좀 내 동네들 그러면 전화를 다시 진행해야 됩니까?
0: 네.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2: 네. 알았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런 여러 이난병 치료에 지금 영길씨 현대병원의 특색 치료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아주 좀 어려운 홍반낭차, 예, 루푸스라고도 부르는데 예, 이 병은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왜 잘 낫지 않는가 예, 예. 환자분이 얘기 주셨는데 평생 그 격소 호르몬을 복용해야 그냥 아 낫기만 하는 게 아니고 면역이 수치는 자꾸 떨어지고 얼굴에 홍반이 예 그냥 없어지지도 않고 스스로 또 약이량을 줄이면 얼굴에 홍반이 돋고 면역 수치는 예, 자신이 몸을 보호해주는 면역 수치에 이거는 또 자꾸 떨어집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현대병원에 가서 요 무릎 관절이가 영 많이 아팠습니다.
0: 무릎이 예.
3: 예, 이게 조금만 걸어도 쉬었다 다녀야 되고 어지간하면 이게 밖에 나가 다니기 무서웠습니다. 이게 막 통풍이 생기고 뭐 아파서 어떻게 할 방법 없이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막 아프고 통새 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지금 치료를 예, 두 번 받았습니다.
0: 두 번 예.
3: 예, 두 번 받은 게 지금 효과 영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무릎이 여기 이 그러까나 이 또는 빼 있는데 여기서 이 자꾸 걸으면 무슨 소리 나는 것도
0: 소리까지 아, 납니까? 예.
3: 예. 그래 어쩔 때는 이 어디 소리 나는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 내 다리에서 이렇게 소리 나는 게란 말인다. 예, 그런 게 이 증상도 지금이 영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네, 그게 있는데, 예. 무릎에 뼈 끝에 있는 연골이 다 다스려서 예, 연골이 닿으니까 그 아래 위 뼈가 서로 딱딱 맞히기 때문에 소리 납니다. 예.
3: 예. 어쩐지 딱딱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소리가 그냥 나대서 너무 그림에 아팠으니 많이 막 어떨 때는 이 막 붓기기도 하고 이래.
0: 예.
3: 지금 두 번 치료받은 게 영 효과도 와서 어디 나 다녀도 영 이게 다리가 벌써 거뿐한 감이 나.

0: 한다 이게.
1: 예.
0: 의심하던 게 이게 이사 선생님 얘기하는 게 세 번 치료를 받으면 한 번 더 치료 받으면 왜 더 좋다고 그럴때다.
1: 아, 뭐. 기본적으로 한 세 번 치료합니다. 또 예. 엄중한 환자는 네 번. 예, 또 네 번 치료해도 낫지 않을 때에는 병원에서 그 다음부터는 돈도 받지 않고 예,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립니다.
0: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세번 받아보고 안 되면은 또 치료를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반번 세 번 채 또 오라고 그럽니다.
1: 예.
0: 기간이가 한 열흘 오늘 한 열흘 됐습니다. 그래도 다 되지요? 예?
1: 아 열흘부터 됩니다.
0: 아.
1: 예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그 다음 치료에 한 해야 됩니다.
0: 아 예. 그러면 내일 가면은 되지. 그냥 그
1: 그 문의
0: 하고 가야
1: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265-2120에다가
0: 265-2120
1: 예.
0: 예.
1: 예.
0: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이모가 한국에서 일하다가 요추판 투출을 해서 예전에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엎지지도 못하고 지내 바빠서 고통스러워서 왔는데 거기서 치료를 받았단다. 그런 것도 아이디어들한다. 그래서 동기들이 치료 연결해서 예 해서 현대병원에 가서 부강주사로 치료받았단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소리 왔는데 예, 내일 치료받자고 가서 검사도 하고 치료받자고 그래서 예약한 길입니다.
1: 예, 예약은 265-2120에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4: 예, 제 사촌동 최정부사 있는 게 이 한 짝다리 쟁성관절이 있어서 한 짝다리 그것도 가만히 있어도 저기 아프고 진행이 저기 아파서 밤잠도 잘 못 자고 이랬거든요. 예, 현대병원에가 치료하던 게 가서 두 번 부강수 사로 맞았습니다.
1: 네.
4: 예, 이전 욕많이 났습니다. 한 2년 일을 못했습니다. 지내 다리 아파서 치료를 하자고 던지느라고.
1: 가만히 있어도 아플 정도에 보통 관절이 그렇게 갑작스레 아픈 건 아니고 점점 예, 좀 많이 쓰고 나면 아프다가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할 때는 좀 진행된 단계입니다.
4: 예, 사석에 댕겨서 침도 맞고 똥도 뜨고 예, 그것도 무슨 주사도 맞고 사석에서 그래도 예. 그때 나는 같아서 또 다시고 하더랍니다. 근데 그 말이 왜 누기 있었습니까? 치료한 게 몇 년 때도 아이 떠진다는 소리 듣고 그 다음 또 내 말하는 걸 내 말 듣고 할까요? 가서 치료한 게 이런 안을 썼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일도 한답니다.
1: 어, 예.
4: 일해야 사는데 일을 못하고 용생활이 곤란합니다.
1: 그럼요, 예.
4: 그래 가서 또 가서 한 번 더 치료하나 한두 번 더 치료하나 또 선생님은 한 네 번 해라 더랍니다.
1: 네 번, 예,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4: 예, 그래 내일 가자고 예약하자 그랬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오늘은 아주 희귀한 치병 가운데 하나 홍반낭차. 아, 이 병이가 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역시 너무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환경적인 오염 또 스트레스 뭐 등등 요인으로 해서 발병은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5: 예, 제 동생 한국에가 한 15년 일했는데 식당에가 그냥 한국에서 서서에 그렇게 하다 나니까 요새만 탈출에 자골신경통에 다리 내리저리해서 거기서 치료했는데 아이디더란다. 그리고 너무 매겼고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걔네 어떻게 하는가 지금 나도 허리 교대만 탈출이 돼가 치료한 게 용서했습니다. 이럴 수가 걔네 동세리에 내리 가라고
6: 다 병원 수술할 정도는 아이고 이런데 어째서 허리 구불고 예, 좀 집에 일이 약간 시하고 예, 바깥은 나, 이렇게 조금 이래 좀 한 5월이나 10월이 거를 시달아 이렇게 크게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 정원이 어느때 한 번은 영상 고개 시장 고개 했다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그 세 번 한 게 어느 길에 가나 완전 많이 나서졌지. 두 번째 두 번 하고 그 시장 영상 시장 다 당겼다.
1: 아이고 예 그렇지. 아까도
6: 못 나간다. 예,
1: 예.
6: 집에서 집에 일을 하지 그래서 밥을 두 사람 거기서 예, 이렇게 잡스게 이렇게 그래서 집을 조금씩 거두면 하고. 바깥 줄이 못하지.
1: 바깥 줄이 못하던.

0: 내로부터 예. 시장까지 가고 예 아주 전 효과입니다. 예.
1: 예. 예 그래 지금 세번마다 내 오늘 얘기하면 나는 어쨌든 이게 비중하니까 나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70년인데 이렇게 자꾸 고상해서 젊었을 때부터 좀 이게 허리하고 허리를 좀 고상했습니다. 그런 게 자기 얘기하는 게 이제 네번 나는 한번더 맞겠다고 소리 한번더 맞고 소리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서 다시 떼어나지 않겠구만 만약에 떼어나면 또 이렇게 책임진다니까 그거 믿고 소리 한번더 하겠다며 이제 열흘 있다 한번더 가겠답니다 선생님.
0: 예.
1: 예. 그러니까 재미 붙였다 말입니다 선생님.
0: 예. 뭐 효과를 예. 보니까 예. 예. 더 하고 싶죠. 예. 예.
1: 그 돈도 아까봐도 아깝지 않다고 돈도 많도 됐고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조금씩 돈을 받고 어떻게 저기나 우리 아이는 사람이 호탐이 많습니다. 지금 자기는 한번더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 선생님이 고맙다 인사드리라고 니 어쩌면 계속 말하는 게 어떻게 니 해라고 자기 말하지 말라고 그래 선생님 고맙다 인사드립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 계속 전신 홍반 낭창에 대해서 얘기 드립니다. 예, 이 전신 홍반 낭창을 일반적으로 뭐 한국이나 외국에서 모두 루푸스라고 합니다. 이 병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역시 자가 면역 질환. 예, 즉 몸이 면역 기능이 착오를 해서 여러 장기를 침범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죄송합니까?
2: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하세요.
3: 우리 사촌 언니가 예, 저 요초반 토수에 해차 쑥거리 와서 영허리 좀 꼬불라 하고 걸기용 힘들고 다리도 내리더라 이래서 두 번 치료를 받았다 했습니다.
0: 어디 연길시 현대병원에가 치료받았습니까?
3: 예, 예. 모두 거기 좋다 해서 예. 그냥 예. 제가 담을 해서 두 번 치료받은 게 효과가 영 좋단다.
0: 예. 예
3: 아랫다리 내리저리고 동생한테 이중체도 완화되고 예. 마음대로 돌아 눕지 못한 게 지금 돌아 누울 수도 있고 두 번 맞은 게
0: 네.
3: 이제 세 번 치료를 받다고 해
1: 지금 열할이 됐습니다.
0: 아, 예. 예.
1: 그래서 내리 가자고 더 예약해달란다. 그래서 한다.
0: 예. 예약은 26521 20에다 전화하시면

0: 됩니다.
1: 예, 어떤 시간이 넘어가 내리 해야 되지요. 예.
0: 네, 맞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내리 예약하고 가겠습니다.
0: 예.
1: 선생님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홍반낭창이란 도대체 어떤 증상이 있는가? 예. 예, 이런 증상 얘기할 때면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누구나 다 전형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보통 얼굴에 그 나비 모양으로의 그 홍반 양쪽 코 중심으로 양쪽에 홍반의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해빛에 노출이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피부 증상 외에도 또 다른 몸의 몸의 기타 증상으로 만성 피로증이 흔히 나타나고 예, 또 열도 나고 체중도 감소되고 그리고 림프절이 종대되고 또 관절 통증도 있고 관절이 붓기도 하고 근육통도 발생하고 예, 마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기타 장기 증상으로 신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부종도 생기고 소변에 단백이 나가고 또 심낭염에 두통도 생기고 또 뇌신경 증상도 생기고 혈액 검사해보면 또 예, 이상 그 표지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병이 왜 걸리게 되는가? 예? 아,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특히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관련해서 예, 가임기 여성 또 이런 환자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3: 예, 한 가지 나는 좀 비염이 나서 지금 많이 고생합니다.
0: 비염, 예.
3: 네, 아, 이게 겨울이고 여름이고 예, 아침에 일어나게 일어나도 뭐 콧물이 쨉니다. 예. 아, 콧물이 쉴 수 없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한 오전에 났다가 오후에 또 이렇고 어떤 때는 또 뭐 그냥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뜨거 였는 것도 옆구 뭐 이러고 했는데도 무슨 성이 없어요.
0: 어때 보이죠? 예.
3: 네, 먹는 것도 무슨 그 과민 무슨 그런 약 먹는 거 먹어도 봐도 또 그것도 쓸데 없고 다 쓸데 없습니다.
0: 예.
3: 또 엄중합니다. 네, 비염. 어제 한 몇 년 된다.
0: 아, 예.
3: 그래서 내가 지금 현대병원에서 보통 그때 저기 다른 사람들 알아본 게 한 번 치료 어떤 거 끝난다고.
0: 맞습니다. 예.
3: 글쎄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 언제 알았습니다. 언제 가서 그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지금 예약하고.
0: 저 과민성 비염으로 이미 진단받았죠. 예.
3: 예. 이거 미는 게 아니라 콧물이 나옵니다.
0: 콧물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냄새도 잘 알리지 않고 마르기도 하고 예. 어려운 점 많죠. 이게 과민이란 자체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그래서 약간 떨고 있는 약이나 드리고 그래서 증상 공지하고 또 재발하고 예 냉일시 현대병원에 부강 주사 치료 받으면 예 이제처럼 듣는 바와 같이 빠른 분들은 한 번에 다 낫습니다. 좀 엄중하면 두 번 치료에 낫을 수 있습니다.
3: 아 그래도 얼마 더 되고 그러게 되면 내일 좀내 예약하고 갈려집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예, 한 가지 자문합시다. 이 병원에서 노바이스라고 진단받았는데 이런 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까?
0: 뭐랍니까 이제?
4: 노바이스란다.
0: 처음 듣는 말 같은데 한어를 잘못 본 지 그런지.
4: 노바이스란다. 노바이스.
0: 노란 게 무슨 노잽니까?
2: 뇌라는. 여보세요.
4: 이제 전화 온게 그랬는데 네. 좀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0: 예, 잘 알고 문의하세요. 예, 예, 예.

0: 전치 못한 문의를 하게 되면 저도 리에도 못하고 어떻게 해답해 드리겠습니까?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홍반낭창에 대해 얘기 드립니다. 예, 외국에서는 다 루푸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발병의 원인이 다양합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과 관계만으로 예, 가임기에 여성한테 특별히 좀 많습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 자외선에 좀 오래 노출된 예, 이런 경우 또 어떤 특정 약물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또 바이러스의 감염 바이러스란 참 많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이 바이러스 세균 아주 욱실거리는데 감기 걸려도 바이러스 감염이고 예, 대상포진에 걸려도 바이러스 예, 이런 바이러스라는 것은 너무 많아서 예, 그러니까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아줌마 한 분이 지금 녹내장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지금 냉김에 치료를 하는 것에 잘 되지 않아가지고 자꾸 재발하네. 제가 한번 현대병원에가 좀 치료를 받아보라고요.
0: 지금 어떻게 시력이 다 갔습니까?
2: 아, 완전히 다 가진 않았습니다. 지금.
0: 예. 그런 상황이면 2652120에 연락해서 문의하시고 찾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이 홍반낭창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데 그 외에도 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예,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몸이 면역계 이상으로 예, 정상 세포를 외부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이게 바로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예, 면역은 원래 자기 몸을 보호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예, 진균, 기생충 같은 것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거꾸로 예, 자기 몸의 조직이가 공격이 대상이 돼서 예, 이렇게 일으키는 질환. 예,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특수한 영단 묘약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호르몬제 사용으로 즉 독소 사용을 일반적으로 예, 모두 예, 병원들에서 사용하는데 이건 다만 증상만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소염하고 해열하고 예, 지통하고 탈과민 예, 이런 작용으로서 잠시 증상만 공제합니다. 근데 이런 예, 호르몬제 예, 격소치료는 이게 또 하루 이틀도 낫는 병이 아니므로 오래 사용할 때 부작용도 많이 생깁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기는 전망계획 첫해 각지에서 인공지능과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금융 부분이 신질 생산력 기반을 다지고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태풍 돌핀이 전화하여 절강성 옥환시와 락청시에 상륙하고 해당 지역은 안전 방어선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이란 2회 국가안전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요강을 승인했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공지능은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혈액의 중요한 추진력입니다. 습금형 정속에는 인공지능과 실물경제, 각종 산업과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원의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의 각지는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인공지능과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응용 장면은 한층 더 확장돼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인공지능 기업에서 지능화 개조를 거친 기계팔이 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장착된 감지 장비와 인공지능 처리 종수는 눈과 뇌 역할을 하여 재래식 로봇팔을 스마트 용접 로봇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기업 책임자 도금정은 신세대 지능형 알고리즘과 장비를 도입한 후 1차 비파괴 검사 합격률이 90%에 달했으며 낮은 원가, 높은 효율을 통해 용접 능력을 공업 생산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전면적으로 시행해 전통 산업에 대한 개조와 승격, 신흥 산업의 육성과 확대, 미래 산업의 선제적 배치를 협동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제조업의 대성인 광동은 올해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접목 플랫폼을 개발해 배치했습니다. 인공지능체를 탑재한 플랫폼은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진단, 자원 매칭, 프로젝트 접목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동성 공업정보화청 오홍 부총장은 광동은 인공지능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연구개발혁신, 제조생산 브랜드 건설, 시장판매 전 사슬을 둘러싸고 자원수급관계를 정밀하게 연결하는 중추를 구축하고 중점산업, 중점제품, 중점클러스터, 중점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제조업기업의 질적 제고와 효익 증대, 최적화와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초 초대형 유조선 도축이 련영성 대련에서 동시에 명명되고 동시에 인도되면서 글로벌 조선업계의 신기록을 창조했습니다. 고효율 건조, 고수준 인도는 차세대 스마트 제조의 강력한 버팀목 역할을 떠나 운운할 수 없습니다. 항력조선 대련요한회사 왕뢰 부사장은 설계, 계획, 조달, 공급, 생산 그리고 재무에 이르기까지 전반 과정의 데이터화, 정보화를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3개월 동안의 계획을 세우려면 두 사람이 2주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칙을 학습하면 약 30분 만에 90% 이상의 작업을 끝낼 수 있어 효율성이 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신세대 스마트 제조는 인공지능 기술과 선진 제조 기술, 관리 리념의 심층 융합으로서 공장 운영, 결책, 협력 면에서 보다 더 정밀하고 효율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규모 이상 제조업 기업 중 인공지능 기술 보급을 실현한 기업이 30%, 선도적 수준의 지능 공장 업무 상면에서 인공지능 보급 비중은 70% 이상에 달합니다. 한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승격의 공진으로 새로운 소비 수요를 활성화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운영감측 조정국 도청국장은 올 상반기에 인공지능 단말기 기업들이 인공지능 악기와 카메라, 이어폰 등 제품을 내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비즈니스 사무, 스마트홈 등 장면에 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 단말기는 단일 도구에서 AI 컴퓨터, AI 텔레비전, AI 스피커 등 능동적인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제조업의 심층 융합은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플러스 제조 전문 행동 실시 의견 등 새로운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15차원의 전망계획 요강은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포체했습니다. 일련의 포괄설계는 인공지능이 전역의 혁신 활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장립 대변인은 응용 주도를 강조하고 국가인공지능 응용 중간시험 기지의 배치와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며 가치가 높고 규모가 크고 효익이 좋은 분야에 착안해 고가치 장면을 개방하고 일련의 대표적 응용을 개발함으로써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심층 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종합실력은 이미 세계 제1진에 진입하고 대형 언어 모델, 지능체 등 세대 교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판매 시장에서 중국산 사족 로봇의 점유율은 70%에 육박했습니다.
15저근은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혁신을 다그칠 것이며 15저근은 전망 계획 말까지 인공지능 관련 산업 규모를 10조 원 이상에 도달시킬 계획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공간을 개척하고

0: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입니다.
1: 특별기획 기반 다시며 한해 성장 동력 축적. 오늘은 금융을 이용해 신질 생산력 기반을 다지고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사를 보내드립니다. 올 상반기에 전국 과학기술 혁신기업의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한 4조 1,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는 금융은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고 확대시키면서 연간 경제성장에 힘을 응집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각지 과학기술 혁신 생산 라인은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소성 상숙 상업용 우주 양산 기지에서 국내 선두의 진호인 민영 우주 레이저 통신 기업이 신세대 위성 탑재 레이저 통신 단말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의 생산 확대와 승격은 장기적이고 정밀한 금융 지원을 떠날 수 없습니다. 회사 부총재 오남은 연구 개발과 투입이 크고 교체 주기가 길며 경자산의 특징이 뚜렷한 상업용 우주 기업의 경우 전통적 단기 신용대출은 규모화 확장, 집단화의 다원화 발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 6월 교통은행 상해지행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대출 제품을 개발하고 기업을 위해서 5년 만기 과학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전통적인 단기 신용공여 모식을 타파하고 수년간 지속되는 기업의 연구개발 공략, 테스트, 생산능력 향상에 전주기 리듬과 정밀하게 접목시킴으로써 단기 대출의 장기적 투자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자금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교통은행 상해지행 과학기술금융부 트랙경리 주묘흠은 상업용 우주는 신질 생산력의 대표적 성장 분야로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 신용공여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기점을 맞춰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기지 확장, 공급망 결제, 다국 수치와 지불 등 종합적 수요를 둘러싸고 기업의 전반 생명 주기를 포괄하는 과학기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인내성 자본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인민은행은 2026년 1월에 총 한도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 개소 재대출 구조성 도구를 확대 시행하고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며 정밀하게 힘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자원이 과학기술 혁신 산업 수요와 접목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당면 과학기술 혁신 금융은 신용대출이 받쳐주고 지분 투자가 역량을 부여하며 자본시장이 이어받는 양방향 지원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심수시 지역금융관리국 시위관 국장은 과학기술 산업의 장기 동업자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24+8 산업을 위한 단계별 창업 투자기금 체계를 구축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로써 유동자금을 인내성 자본으로 전환해 일찍 투자하고 적게 투자하며 과학기술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자원 자본시장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기업의 전반 생명주기 발전에 지속적 융자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정밀 지원에서 금융생태를 규범하고 정화하기까지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은 신질 생산력에 지속적으로 자양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충분한 동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0: 올해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저녁 무렵에 선화여 절강성 옥환시와 낙천시에 상륙했습니다. 11일 오전 5시에 태풍 중심은 절강성 요소시 경원현 영내에 위치하고 외곽의 최대 풍력은 9급이었습니다. 태풍은 시속 20km 내지 25km의 속도로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고 강도는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태풍에 따른 강한 비바람은 이번 주 내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항기상대는 11일 오전 6시에 폭우 오렌지색 조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1일 오전 8시부터 11일 오전 8시까지 절강 동부와 북부, 상해 서부, 강서 남부, 안위 중남부, 하남 남부의 일부 지구에 큰 폭우가 예상되고 절강 동부, 안위 환남 산악지대의 일부 구역에 큰 폭우가 예상됩니다. 국가홍수방지가뭄대처총지휘부는 9일 상해와 강서에 대해 홍수방지 태풍 4급 비상 대응을 가동하고 절강과 북구는 홍수방지 태풍 3급 비상 대응, 강서와 안위는 홍수방지 태풍

0: 4급 비상 대응을 요지했습니다. 관련 지역은 태풍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며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풍 돌핀이 상륙한 후 총방송국 기자 왕리는 9일 절강성 대주 옥환시에서 관련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장의 비바람은 여전히 매우 컸지만 돌핀 상륙 전과 비교하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대주 옥환시는 태풍에 따른 회남풍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어 소나기와 바람 영향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옥환시 경제개발구는 도로면에 빗물이 고이고 길가의 일부 가로수가 부러졌습니다. 이외에 일부 도로 표지판이 넘어지고 일부 전선주가 기울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긴급 구조와 보수 작업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절강성 중동부 등지의 일부 구역에 폭우 또는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절강성 운하숙의 가흥역의 수위가 9일 저녁 8시 40분에 2m로 상승하면서 홍수 지정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운하숙에는 올해 제1차 홍수를 맞이했습니다. 절강성 초강 백지호 수문역의 수위는 9일 오후 10시 55분에 17.03m로 상승했으며 홍수는 초강 2026년 제2호 홍수로 지정되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기 전에 온주 각지는 위험 지역의 주민들을 질서 있게 대피시켰습니다. 9일 오후 5시까지 대피시킨 주민은 90만 6,050이며 설치한 대피소는 3,592개입니다. 원주 산시 동신과학기술혁신단지 내 대피소에는 11개 공사 현장에 노동자 전원 600여 명이 입주했습니다. 서안시 정전가도 공공봉사판공실 책임자 보용실은 동신과학기술혁신단지 내 공간 3,000평방미터를 이용해 临시 대피소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외곽 환류의 영향으로 9일 상해시에 보편적으로 폭우 날씨가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 특대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의 여러 구간에 침수 현상이 나타나 수무 부문은 펌프를 동원해 배수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9일 오후 5시까지 상해시에서 대피시킨 인원은 21만 5,600명입니다. 해만진 지역사회 당문군중봉사센터 당지부속이 팽로에 따르면 대피소는 하루 3끼와 식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일부 약품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당직을 서는 의료진도 동원했습니다. 10일 낮 상해시 궤도교통의 일부 로선에 운행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강서성 해안에서 현지 교통집법 인원들은 항문 일선에서 경유 또는 정박한 선박의 안전 우환을 조사했습니다. 해안교통부문은 비상대응 기재를 가동했습니다. 회안시 연수현 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 4중대 중대장 량호는 관할 구역 내 항로 순찰을 강화하고 선박의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24시간 비상당직 제도를 시행하고 수상 돌발성 위험부담 상황을 제때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9일 오후부터 절강과 강서 접경지대에 위치한 강서 상여시 옥산현에 폭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옥산현 회옥향은 향촌 2급 응급구조팀 15개를 동원해 산사태 지질재해 지점, 물길과 도랑, 로후주택 등 핵심 지대에 대해 경각성을 높이고 철저한 조사를 전개했습니다. 회옥향 과문촌 당지부속이 주민에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확인하고 마을의 로인과 독거 가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대피시키도록 보장했습니다. 조항기상대는 태풍 잔여 환류가 북상하는 과정에 북방의 강우계통과 겹치면서 북경과 전진, 하복, 려뇽, 산동의 북부 지역에서 노릇한 강우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7월 국제적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해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CPI가 0.1% 하락했으며 하락폭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축소되었습니다. 국제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10.7% 하락했고 식품 가격은 전월과 어비스했습니다. 신선 채소 가격은 1.3% 상승하고 계란 가격은 2.1% 하락했으며 돼지고기 가격은 전월 대비 0.8% 하락해서 4.1%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가통계국 도시사 수석 통계사 동디연은 인공지능이 소비자 전자제품의 세대교체와 성격을 추진하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해 태블릿

0: 및 PC 가격은 11.3%, 컴퓨터 가격은 5.5%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서 0.4%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여행사 수수료는 7.2%, 호텔 숙박료는 6.5%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주로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영향으로 CPI 상승률이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는 0.9% 상승했으며 CPI를 구성하는 8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6개 상승, 2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식품 주류 외식부문과 주거 부문 가격은 하락하고 나머지 6개 부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7월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하고 전월 대비 0.7% 하락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측센터 분석예측처 하효영 부처장은 7월 CPI와 PPI의 일부 변동이 있지만 물가 호전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공급과 수요 관계 개선, 산업 구조의 최적화 성격이 물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탱할 것입니다.
1: 올해 첫 7개월간 우리나라 여러 지역이 지리적 우세와 자원, 산업 우위를 발휘하며 화물 무역 수출입이 고스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첫 7개월간 황하류역 9개 선과 자치구의 수출입 규모는 4조 2,300억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하고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전국 수출입 총액이 14%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대외수주공사 수출이 공장 설비, 건설 기계 등 우세 산업의 해외 진출을 견인했습니다. 한무역기업의 책임자 장위재 씨는 당사는 여러 해양 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해양 플랫폼 기반시설 총괄 시공 사업을 수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회사의 대외수주공사 화물 가치는 3,858만 달러에 달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사 일정은 2028년까지 잡혔습니다. 동북 지역의 대외무역 규모는 역대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첫 7개월간 동북 지역 화물 무역 수출입 총액은 7,732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수출은 사상 최초로 3,800억 원을 돌파했으며 기계 설비 전자제품 수출이 전체의 근 50%를 차지했습니다. 심양세관 산하 료종세관 위례관장은 중국 유럽 전기 화물열차 발송량이 급증하면서 장비 제조 기업이 해외 진출에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위례관장은 신고와 검사, 통관을 1차적으로 처리하는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실시해 기업의 통관 시간을 1일에서 2일 단축하고 운영 비용을 최대 2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심양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발송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복경 전진 하북 지역은 첫 7개월간 수출입액이 3조 5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하고 전국 수출입 총액이 10.1%를 차지했습니다. 7월 수출은 15% 증가하며 월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복경세관 통계분석처 황해 부처장은 올해 첫 7개월간 복경이 복경 전진 하북지역 성장률을 11.3%포인트 이상 견인했고 복경 전진 하북 등 세 지역의 수출 규모가 모두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무역 방식을 보면 일반 무역이 장기간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72%의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어 산업 체인의 자율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보세물류 수출입이 61.4% 크게 증가해 신흥 경영 형태의 활력이 충족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북경 전진 하북 지역의 일대로 공동건설 국가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전체의 52.8%로 성장하여 대외무역 시장 구조의 전환 특징이 두드러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섬소, 내몽골, 하남, 영하의 수출입 증가률이 모두 20%를 초과했습니다. 무역 동반자를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동맹에 대한 무역이 모두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출 상품을 보면 직접 괴로의 수출 규모가 100.8%, 이른바 신3종 제품의 수출 규모가 20.8% 증가했습니다.
0: 현재 여러 도시가 지하철 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모색하며 새로운 장면과 경영 형태를 집결시켜 과거 기능이 단일했던 구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파주 지하철역에서는 약 1,000평방미터 규모의 실내 피클볼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복층 공간은 당초 환승 통로로 계획되었으나 일상적인 환승 동선상 인파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광주 지하철 자원경영회사 역사 상업경영 프로젝트 총책임자 고학의 씨는 피크볼장으로 개조한 이유에 대해서 이곳은 에어컨으로 항온이 유지되고 채광 조건이 좋으며 두 개 지하철 노선과 한 개 도시간 열차선의 환승 중추로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환승길에 들러 경기 한판을 치르고 귀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학의 씨는 구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하며 전 구장을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구상은 보통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고봉이며 주말에는 2, 3일 전에 미리 예약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산동 지남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올림픽 스포츠센터역에서도 최근 농가 지원 대형 장터 지하철 진출 판매 행사가 열렸습니다. 만여 개의 특색 부스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고 제철 과일과 채소, 무형 문화유산 먹거리가 집중적으로 선보이면서 우수한 농산물들이 시골에서 도시 통근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제남시 력성구 채석가도 옥하천촌 제1석이 류해봉은 지하철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인파 갱신이 빠르기 때문에 짧은 몇 시간 내 판매량이 마을에서 하루 종일 장사하는 것보다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도시 지하철역이 단순 통행이라는 정의에서 벗어나 일체형 생활 편의 서비스 복합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유휴 구역을 운동장으로 개조하고 탄력적인 상업 매개체로 배치하는 것 외에도 어떤 지하철역은 정무 서비스 편의소를 도입하여 몰입형 편의 서비스 장면을 구축했습니다. 청화대학교 교통연구소 양심효 부소장은 승객 운송에서 생활 운영으로의 전환으로 편민 서비스를 지하철역에서 체감할 수 있고 이로써 지하철역에 인간미가 더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심효는 미래의 지하철 서비스는 통근 위주에서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변신하고 실제로 도시의 종합 기능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국내 강철의 뉴스입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신산업 신성장 분야 관련 기업의 동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인간형 로봇 분야 신설 기업이 11만 6천 개 소에달해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고 소비수업 관련 경영 주체의 우세가 돋보였으며 제조업 기업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0: 국방부 징병판공실이 최근 징병 업무 종사자 직업도덕 준칙을 발행했습니다. 해당 준칙은 업무인원의 직무수행과 권한 행사의 핵심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도덕적 최고 기준을 확립하고 직업정신을 고양했습니다. 준칙은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사회 공개하고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1: 우리나라 발해 최초의 천억 립방미터급 대규모 천연가스 전인 발중 19.6 가스전 1기 개발 프로젝트가 9일 전면 생산에 돌입해 이를 원유가스 환산 생산량이 5,200톤을 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동부 최대 해상 가스전이 이 가스전에 확인된 천연가스 지질 매장량은 2천억 립방미터 이상에 달하고 확인된 원유 액체 지질 매장량은 2억 립방미터가 넘습니다. 발중 19.6, 발중 26.6 등 심층 매몰산지 석유가스선이 잇따라 개발됨에 따라 우리나라 해상 심층 매몰산지 로적 원유가스 생산 기여량이 600만 톤을 초과하여 개발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0: 우리나라 16차 북극해 고찰대 설룡 2호가 북경 시간으로 9일 오전 북위 84도 링근의 북극해 주황구에서 항차 최초의 빙상종합조사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약 반달간 진행되는 빙상종합조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1: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주최하는 2026 100개 현대 100개 학교 취업촉진행동 학교지역인재수급전목회가 9일 강서성 무석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목회는 전국 경제 100강 현지의 우수기업 500여 개소와 전국 104개 대학을 유치해 일자리 수요와 졸업생 총보를 매칭하고 13,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0: 여러 이란 언론이 9일 보도한 데 따르면 이란 패키지 시안 대통령과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회동해 이란의 경제, 군사 등 문제에 대한 이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란은 9일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무함마드

0: 아들 파괴를 졸가대리를 정치 고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회 국가안전대외정책위원회 대변인은 9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행동계획의 총체적 틀이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대규모 군사행동 재개보다는 경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육군 사령관은 9일 이란은 자국에 대한 어떠한 적대적 행동에도 단호하고 억제력 있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변인은 당일 이란이 적이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패배를 인정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8월 9일은 일본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80일 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 덕계 민중들은 자발적으로 집회를 열어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의 군비 확장과 개헌 시도라는 위험한 움직임에 항의하고 침략 역사를 직시하며 평화주의 이념을 지켜낼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 집회 참가자는 방위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일본은 헌법 고소의 근거에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선언했으면서도 군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표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헌법 구조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위해 절대로 헌법 구조를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일본은 세계 유일의 원자탄 비폭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사일을 배치하려 하고 있다며 일본은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일본이 군사화의 길로 가는 것은 미래가 없다며 핵무기는 일본이 절대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일본은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인데도 도대체 무엇을 갖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당초 전쟁을 반대해왔던 사람으로서 다카이치 정권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매우 불만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근입니다.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스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 건축도시 북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제 조치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1: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북섬 보정시 부평현 남장진 마란소학교의 교원 소문화와 마란과 합창단의 어린이들 그리고 중앙음악대학 사상정치과 교원 우경요 음악교육 전공의 대학원생 대애를 평화그림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동계올림픽의 공연 무대에 올랐던 학우들이죠.
2: 네.
1: 진짜 멋지네요. 그럼 소 선생님,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노래 한 수 가르친다면 그것도 그리스어로 노래 부르게 한다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3: 네, 처음에는 아이들이 모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어떤 꼬마는 너무 어려워서 울기도 했는데 등 선생님이 매일 같이 공부하면서 격려해줬습니다.
1: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2: 얘들아 힘내.
1: 그럼 등 할머니께 어떻게 대답했나요?
4: 힘내자. 힘내자.
1: 우 선생님, 마란촌을 다녀간 경력은 앞으로 선생님의 사상정치 수업에 많은 새로운 개발을 주겠죠?
3: 네, 저는 사상정치 수업에서 반드시 학생들에게 분명히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수람 선생님은 진정으로 자원봉사의 진수를 완벽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헌신정신입니다. 현대대학생들의 자원봉사는 그들이 인재로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됐습니다. 등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여 학생들이 생활실천을 통해 예술의 자양분을 섭취하고 나아가 예술의 초심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대 선생님이 이번 마란촌 방문을 계기로 음악교육이라는 학과에 대해 남다른 생각이라도 가지게 됐습니까?
5: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과 접촉하면서 마음속에 음악이 있으면 어디에서나 가장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저는 등 선생이 쓴 여러 가지 노래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런 견지가 그가 가르쳤던 모든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믿습니다.
1: 오늘 우리는 등소람 선생님이 직접 베낀 악보를 프로그램 현장에 가져오도록 소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자, 이 정성이 담긴 악보를 함께 봅시다. 오래된 달력 종이에 쓰인 것 같은데요.
3: 그렇습니다.
1: 등 선생님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악보를 썼습니까?
3: 여러 권 됩니다. 대 여섯 권 정도일 겁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악보로 계속 공부해왔거든요.
1: 나의 고향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오늘 밤 언젠가 당신이 마란에 오신다면은 등소람 선생님이 특히 좋아하는 노래시죠.
3: 맞습니다.
1: 오늘날까지도 마란아 합창단의 어린이들은 학습할 때 등 선생님이 쓴 이 악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네, 우리는 음악 교실에 등 선생님의 악보를 계속 걸어두고 있습니다.
1: 등소람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마란아 합창단의 어린이들은 계속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3: 네, 우리는 계속 노래를 부를 것이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앞으로 중앙음악대학과 같은 전문대학과 더 많은 협력을 한다면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 선생님, 마란촌의 달 무대가 이미 완성됐습니다. 바로 우리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있는 이 무대입니다.
3: 맞습니다. 바로 이런 달 무대입니다.
1: 지금 어떤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래를 선정했습니까?
3: 여러 곡 준비했는데 그중 한 곡이 사랑해요 중국입니다.
1: 자, 그럼 어린이들, 우리 함께 무대에서 사랑해요 중국을 불러 하늘나라에 있는 등 할머니에게 선물합시다.
2: 좋습니다.

0: 한 나라, 한 민족의 문화가 전성되고 번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를 이어가며 이 땅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상 해설인 애사림 교수를 모시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교정을 지나 새 도정에 오른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문화적 사명을 짊어지고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어떻게 문화 번영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어떻게 문화 강국을 건설하며 어떻게 중화민족의 현대 문명을 건설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습근평 총서기는 세 가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문화 자신감을 가지고 개방과 포용을 전승하며 바른 길에서의 혁신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신시대 새 로정에서 우리는 국가 문화의 소프트 실력과 중화 문화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이 문명의 상호 교류와 참조에서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본 프로그램 사상 해설인 애사림 교수님, 고전 해설인 역파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제가 선명하고 구상이 뛰어난 멋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을 잊지 말고 외부의 것을 흡수하며 미래를 지향하고 개성 속에서 승격하며 학습하는 가운데서 추월하고 옛사람들의 규범으로 자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며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를 울리며 전민족의 문화혁신과 창조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정신적 힘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증강하고 중화문화의 입장을 견지하며 중국의 이야기를 잘하고 중국의 목소리를 잘 전하며 신뢰할 수 있고 사랑스러우며 존경스러운 중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중화문화가 세계로 더 잘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경전식구를 낭송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문화 자신감의 지속적인 힘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한번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戏为六绝句其二，杜甫。亡羊卢骆当时啼，轻薄为文沈未休。尔曹身与名俱灭，不废江河万古流。

0: 成，此夜曲中闻折柳，何人不起故园情。
1: 此夜曲中闻折柳。

0: 지금까지 계절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0: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건축도시 북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유네스코가 5일 북경에게 2029년 세계 건축도시라는 칭호를 공식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북경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 영예를 받은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건축도시는 유네스코와 국제건축가협회가 공동 설립한 글로벌 영예 기재입니다. 유네스코는 3년마다 세계건축가대회 주최도시를 세계건축도시로 지정합니다. 오늘은 세계건축도시를 어떻게 선정하고 이 영예는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관례에 따르면 세계건축가대회 주최도시는 사전선거를 통해 선정합니다. 유네스코 국제건축가협회 세계건축도시연합위원회는 신청 도시 중에서 미리 후보 도시 3개를 선정한 후 국제건축가협회 회원대표대회가 세계건축가대회 주최도시를 선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이를 공식 발표하고 세계건축가대회를 개최하는 해 관련 도시에 세계건축도시라는 칭호를 수여합니다. 제29회 세계건축가대회가 7월 2일 2026년 세계건축도시 영예를 받은 에스파냐 바르셀로나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폐막식에서 당무농 부시장과 중국건축학회 수룡리사장이 바르셀로나 골리보니 시장과 대회 회기 인수를 마치면서 2029년 제30회 세계건축가대회가 북경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북경은 2020년에 리우데자네이로, 2023년에 코펜하겐, 2026년에 바르셀로나에 이어 네 번째로 이 칭호를 수여받은 도시가 됐습니다. 1999년 처음 세계건축가대회를 주최한 이후 북경은 재차 세계건축계 최고 위급 행사를 주최합니다. 3000년이 넘는 도시 발전사를 자랑하는 북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보조사무총장 나예프 바예즈는 역사구역 갱신과 도시재생, 생태복원, 공공구역 건설 등 관련 조치를 통해 북경은 건축이 내포하는 문화정체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표했습니다. 북경이 받은 세계건축도시 칭호는 유산보호, 도시발전 실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탐색 등 면에 대한 국제건축계의 인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영예는 북경이 영예에 걸맞는 책임과 국제교류 플랫폼의 기능도 뜨맡아야 함을 뜻합니다. 세계건축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세계건축가대회를 주최할 뿐만 아니라 1년 내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지역사회, 특히는 젊은 세대들이 행사와 문화유산보호사업에 참여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바예즈는 세계건축도시라는 영예를 통해 북경은 자체의 건축유산과 현대도시의 발전성과를 선보이고 1년간의 문화와 교육, 전문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향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북경은 세계 건축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가열층 향상시킬 것입니다. 올 7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건축가협회 회원 대표대회에서 청화대학 건축학원 장리원장이 국제건축가협회 주석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는 중국 건축가가 처음 이 직무를 맡는 것입니다. 옛 도시에 대한 전반 보호와 지역 갱신, 사업은 골목에 대한 적응성 개조, 문물 건축에 대한 활성화와 리용 등을 통해 북경은 도시의 역사 기억을 보존하는 한편 진실하고 쾌적하고
존엄 있는 현대 생활을 포용할 수 있도록 훌륭한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북경 건축가 학회 공동 부리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가 북경의 건축만이 아니라 배후에 숨은 문화와 생활, 혁신의 힘을 묘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0: 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수석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제 조치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풀부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상무부 등 중국 관련 부문이 8월 5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와 미 국토안전부 계열의 대중국 관련 소극적 조치에 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엄중히 위배하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엄중히 침해했으므로 중국은 필요한 반제 조치를 통해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관련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그릇된 행위를 중지하며 진선 협상과 협력을 통해 이견 상의를 해결하는 정확한 궤도에 복귀하고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중미 정상의 부산 회담 이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안보 개념을 지속적으로 일반화하면서 중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거듭하는 한편 올 7월 말에 선진 로봇 설비 전력 인버터 수입에 대한 규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7월 말 중국 실체 40여 개를 이른바 위글 강제노동예방법 실체 목록에 추가하고 터무니없는 혐의로 중국에 대해 경제 압박을 진행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는 미국의 상투적 수단이며 그 목적은 중국을 압박해 가격을 흥정하는 것으로서 배후에는 중국 발전에 대한 일부 미국인들의 전략적 불안감이 숨어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은 중미 양국이 정확하게 지내는 길입니다. 미국의 연이은 무리한 압박과 일방적 패권에 대해 중국은 부득불 필요한 반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 반제 조치를 보면 정밀성과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DNA 과학회사 등 미국 실체 6개가 중국 신강에 대한 미국의 불법 제재를 협조하고 지지하는 것은 성격이 열악합니다. 관련 미국 회사에 대해 반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위한 중국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총체적으로 자제를 유지하는 중국의 반제 조치는 양국 간 건설적 전략 안전 관계를 위한 높은 책임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중미 양국 간 건설적 전략 안전 관계를 수호하면서 관건은 양국 원소의 중요한 공간.

0: 관대를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중미 관계가 곡절을 겪으면서 정체적 안정을 실현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올 5월 양국 정상은 북경에서 양국 간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새로운 위치를 확정하고 향후 3년 내지 더 긴 시간의 중미 관계에 대해 전략적 인도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중미 관계 총체적 안정에 대한 외교의 기대에 부합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극적 자세는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위배하고 중미 경제 무역이 협력을 통해 이룬 안정세를 파괴하고 글로벌 산업과 공급 사슬의 안정을 심각하게 교란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실제 행동을 통해 양국 원수가 달성한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잘 수호함으로써 대국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믿음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중미 경제 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 상생입니다. 이견 상이나 마찰을 해결함에서 평등한 협상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입니다. 일방의 성공은 다른 일방의 실패를 대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평화와 안정, 번영의 중국은 기회이고 미국에서는 호재입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냉전 사유를 버리고 중국에 대한 인식을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중미 양국은 동반자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끊임없는 보호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중미 화물무역총액은 2조 원을 기록하고 2.4분기에 동기 대비 13.7% 성장하면서 강한 근성을 보여줬습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의 초청으로 중국 기업가 대표단이 일전에 중미국을 방문하고 광범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했습니다. 미중무역위원회 단순 회장은 미국 기업은 중국과의 거래를 희망하지 않고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등 주장은 모두 그릇된 주장이며 모두 틀린 것이라고 직언했습니다.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 발전하고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수치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작년 미국 내 중국 기업은 7천 개,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은 8만 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중국 수입 박람회에 참가한 미국 기업의 전시 면적은 연 7년간 제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체인 박람회에 참가한 미국 기업은 시종 외국 기업 중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렸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은 장약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장약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는 민족의학유한회사입니다. 예, 지금 환자분들이 수요에 의해서 약품의 종류도 점점 더 증가하고 규모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변 주내에서도 예, 우리 감로 장약 영업 특점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상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장약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약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약방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전문적으로 판매합니다. 그리고 장약품이 독창성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예, 특별한 자연 조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갖춘 이런 정기화한 장약방으로서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책임지고 지도해 드립니다. 예, 때문에 장약으로서 병을 치료하겠다 하는 분들은 예, 우리 덕길 장약방에 오시면은 예, 안심하고요 또 약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인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예, 소화불량이 있거나 불면증, 변비, 두통, 어지럼증이라든가 관절통, 예, 눈질환, 심내혈관질환, 예, 이런 여러 계통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품이 다 꾸준하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예, 우리 불면증하고 변비라 할 때에는 중노년분들이 100분의 80%는 겪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이 변비는 예, 우리 건강에만 몸 건강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예, 즉 변비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신체적 불편감을 넘어서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주위에 변비가 있는 분들은 예, 마음도 항상 불안해하고 좀 변화가 많은 이런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변비는 단순한 배변이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즉 우리 수면 패턴은 집중력하고 감정 조절,

0: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실제 연구에서 변비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예, 바로 변비가 없는 사람들에 비한다 할 때에는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을 크게 더 나타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신체의 불편한 상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이어서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정신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장애 건강이가 정서적인 이런 안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인정이 됐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장애 건강은 뇌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기분이라든가 정서, 심지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1: 네.
0: 예, 변비가 있다 하는 분들은 예, 좀 기억력이라든가 정신 상태가 이전보다 점점 못해지는 이런 감을 줍니다. 예, 이러한 상호 관계라 할 때에는 장내 측이라고 하고 또 이 장내의 미생물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치수의 전두알에다 하성커프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야, 이 두 가지 있으니까 나의 이 심리혈관 질병에는 그만입니다.
0: 예.
2: 머리 어지럽지, 머리 아프지, 혈압 조절이 아이디지, 그 다음에 심장에 붙이면서 자꾸만 어디 떨주는 것처럼 그래지. 다리라는 게 막 같이 호돌호돌거리던 게 이 두 가지 있었대. 이런 증세 다 나사졌습니다.
0: 네.
2: 그래서 지금 속도 영편아 안 합니다.
0: 네.
2: 뭐 어쨌든지 머리 아야하고 어지럼증 아야하니까 어지럼증 한다고 막 집이 팽팽 돌아가는 것 같았던 게 지금 그런 증세 없을까요? 영 좋습니다. 그냥 머리 아야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그래서 지금 영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전은 이렇게 났으면은 어느 한 가지만 써도 아이디어가
0: 몇 달을 썼습니까?
2: 이제 한 달을
0: 아 그럼 더 써야 됩니다. 두 개월이 한계 료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좀 병이 심한 분들은 다 너무 오란 질병이 돼서 지금 실제로 쓰는 분들이 이거죠. 두 개 료정 쓰면은 그 다음부터는 화신커프에는 끊어도 됩니다.
2: 두 가지 두에 하나 끊어도 되죠.
0: 예, 예. 우리 지금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결합하면서 치료 범위가 많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저 치수의 전주환도 뇌혈관 뇌신경에서 제일 최고의 약이죠. 거기다가 이 화신커프에는 대뇌하고 주위 혈관 순환 장애를 이 개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결합해서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봅니다.
2: 예, 어쨌든지 손이라 좀 줄이고 시리 되는데. 그것도 옮기도 온다.
0: 예, 맞습니다. 그 외에도 예. 귀에서 소리 나거나 경추병이 있거나 예. 그리고 저 이제처럼 이 좀 정신적으로 좀 조울증도 있고 불안하고 이런 것도 같이 좋아집니다.
2: 예, 예. 기억도 돌아오고.
0: 맞습니다.
2: 그 가지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한 달 썼는데 이렇게 좋아지니 그래 이거는 한 가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내 길에
0: 그냥 두 개월을 쓰십시오.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우리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이거 쓰고 좋아지는 분들은 예, 한 열흘이면 좀 개선되는 게 알깁니다. 예, 잠 잘 잡니다. 예.
2: 잘 잠가.
0: 예, 그래서 두 개월은 쓰셔. 두 개월을 쓰면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다 같이 개선됩니다.
2: 예, 예.
0: 예. 그렇게 하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저는요, 지금, 뭐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요, 이, 짜게 바람 부는 거 아시죠?
0: 어디, 손인가, 발인가?
3: 예, 손발에 짜게 바람이 부는데.
0: 손발에 다 같이 동시에 옵니까?
3: 아니 어떤 때는 손 어떤 때는 발 이렇게 발도 또 이상하게 발가락이 불다가 그다음에 요 발 이래 발바닥에 그 쏙 들어간 데 있잖아요.
0: 네.
3: 아우 거기 것도 땅땅 불어나 뭐 막 감당 못할 걸지도 못할 정도로.
0: 네.
3: 그랬는데 이거 장약 그 이거 들어봤는데 이걸로 되는지 아예 되는지 몰라서
0: 됩니다.
3: 지금 전화드렸어요.
0: 네. 근데 그거는 발가락으로 예, 그 다 내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발가락 두세.

0: 이게 다 내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 여기저기 옮기죠. 예?
1: 예,
0: 예. 예, 여기저기 옮긴다 할 때는 이 오장육부에 불균형이 생긴 거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안 되고, 예, 어쩌면 이 말초에 문제 생겼기 때문에, 그 제일 빠른 거는 이제 참 치수의 전조환하고 화신코프입니다.
1: 아, 그거 먹으면 되죠.
0: 예, 막 저리기도 합니까?
1: 예, 저리기도 하고, 요 장단지도 예, 땅땅 불어나면 완전 돌같아요.
0: 예. 그러면 예, 더 빠르자면 쌍후환 같이 쓰셔. 치수의 전조환, 화신코프의 R15의 쌍후환, 이렇게 세 가지 쓰셔.
1: 세 가지?
0: 예, 예, 그럼 아, 빠른다.
1: 아, 예.
0: 예, 예. 아, 건강하시.
1: 치수의하고.
0: 화신코프의 R15의 쌍후환. 예, 예.
1: 아,
0: 예.
1: 알겠습니다.
0: 심장도 나쁜다. 그래, 경련을 일으키는 거 해결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심장 치료를 하셔. 예.
1: 아,
0: 예, 단계 단계 해야 됩니다. 예, 그 예. 근본적인 원인은 심장에 있습니다. 혈액 순환에.
1: 아,
0: 예, 그렇게 예, 하시오.
1: 알겠습니다.
0: 예.
1: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십니다.
0: 예.
3: 요즘 예, 창지, 망지, 조두다시 이 세 가지를 좀 쓰고 있습니다.
0: 네. 예.
3: 여기 축성염 있는데 소화란 게 잘 알지, 속이 더불어 감히 밥맛도 뜨거지니 맥도 없고 이래서 내가 요즘 선택해서 써봤는데 많이 좀 났습니다. 거기 더불어 감히 그 밥맛도 떨어지는 것도 많이 났고 그다음에 그 밥 먹자 하면 생각이 없던 게 밥맛도 좀 많이 돌아진다 지금. 맥도 자꾸 떨어지니 그러는 것도 많이 났고 속이 늘상 터지감이 소화해 되더니 소화 잘 되니까 배도 쑥 꺼지고 밥맛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네, 이번에 요 세 가지약 좀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자 그랬어요.
0: 예. 그 세 가지약 그렇게 결합했으면 소화계통부터 치료되면서 이런 징창주에는 이 오장육부를 전면적으로 다스려준다. 그러면서 인체의 불균형도 바로 잡아주고 질병의 근본적인 뿌리를 개선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는 예, 꾸준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장력이 예. 하도 좋다니까 좀 문의해보자고 그래.
0: 예.
4: 예. 어제 전에 이 머리가 수근기가 이제 별로가 또 송송송송송 그래서 이러는 것들이 이래 아픈 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0: 네, 그 심장이 나쁩니다. 혈액이 뇌까지 가지 못해 그렇습니다. 예.
4: 근데 이렇게 수근기가 별로가도 바늘로 무슨 실이 얼마
0: 예.
4: 약한 게 그래서 쪽쪽쪽쪽쪽 이러는 것처럼
0: 예.
4: 이래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수근 머리 안에 아픈 게 아니라 두피가 아픈가?
4: 그게 무슨 어떻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근기 짜기 하고 그것도 이 옆판에 하고 어떤 때는 이 뒷머리도 그렇게 소소소소 찌르는 것 같고
0: 네.
4: 감기를 그런 안에 감기약 먹어도 쓸데없고
0: 네, 그
4: 감기약을 또
0: 감기 증상도 있습니까?
4: 예?
0: 감기 증상도 있습니까?
4: 감기 증상
0: 찬바람 맞은 일이 없습니까? 찬바람
4: 예
0: 찬바람이 좀 소풍한 일이 없습니까?
4: 없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예, 그거 이 혈액 순환입니다. 심장과 관계됩니다. 예.
4: 아, 심장 혈액. 아, 그때 그 병원 가서 이 심센터를 한 게 이 심장이 폐쇄라 하더라만.
0: 예, 심지 폐쇄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예, 심장이 예. 질서 없이 또 후두루들 뛰기도 하고, 예. 예, 그러면서 혈액을 이 뇌에다 전달을 못해 그렇습니다.
4: 아,
0: 예, 예. 그래서 예, 그 치수의 전조환하고 바오의 천상환 두 가지 쓰셔.
4: 현대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심진체세라면서 그런 치산 무슨 땡화린도 그거 떼주더란 말입니다. 그거 요즘에는 계속 먹습니다.
0: 그래서 예, 그 치수의 전조환하고 그 바오의 천상환 두 가지 쓰셔. 그러면 예, 다른 약을 에, 쓸 필요 없습니다.
4: 아, 그 심자로 그렇습니다.
0: 예, 심자에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손발이 차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가슴이 좀 숨이 막히는 같거나
4: 그런 거는 없는데
0: 뒷머리 뻣뻣하지 않습니까?
4: 어떤 데니?
0: 예, 그 심장입니다. 그 전생화.

0: 있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1: 예.
0: 이름에 아프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그 지수의하고 저기 예. 바보의 천생환 두 가지 쓰셔.
0: 그 약방에 가면 있습니까?
1: 예, 득길 장약방 가셔.
0: 예, 예.
1: 예, 그 508-9929번에 연계하고 가셔. 예.
0: 예, 예,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 좀 물어봐요. 요새 좀 예. 감기 오는 것처럼 목이 아프고.
1: 예.
3: 예. 목이 아프면 가래가 잘 나요. 저 심장이가 영 두근두근 그거 계속 그렇습니다.
1: 예.
3: 그게 심율이 영 높다는 게 어때요?
1: 아, 심율이 빠른가?
3: 예.
1: 아, 심율이 빠르면 심장약 쓰면서 감기 와도 심율이 빨라집니다.
3: 예. 근데 혈압이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랬습니다.
1: 야, 알만합니다. 그게 다 감기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예 예, 그 저기 덕길 장양방 가문의 주호의 뉴황활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목안도 아픈가?
3: 예, 목안.
1: 예. 목안 아픔의 회성 갈로알을 써야 된다.
3: 네,
1: 예, 회성 갈로알
3: 다 있습니까?
1: 예, 다에 있습니다.
3: 예.
1: 예, 요즘에는
3: 벌써 그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두근두근두근 이렇고
1: 예, 그게 심율이 빨라 그랬어.
3: 염병원 전번날에 염병원 가서 검사님이 심율은 이렇답니다.
1: 아, 심율이 이렇은데 내 느낌이가
3: 심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입니다.
1: 그 100차 나이 넘겠죠?
3: 그것도 100입니다.
1: 100이면 그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덕길 장약방에 예. 그 심장약이 특별히 다 좋습니다. 우리 바오의 천생화, 스오의 천생화, 네 알스오의 천생화. 밤에 잠은 잘 잔까?
3: 아, 잘 안 옵니다.
1: 그렇죠. 심장이 그럼 밤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한자
3: 잠이 안 오고 아침에 영 일찍 깨어나게 된다.
1: 예, 지금 몰라요. 그 환자분은 그 스오의 천생화는 쓰셔. 그러면은 폐하고 심장 같이 치료합니다.
3: 예.
1: 예, 그래서 예, 지금 목에 가래 있으니까 회성갈로화를 쓰고 수호의 천생화는 쓰고 예, 그러면서를 이제 치료하셔. 그러면 된다. 예.
3: 예.
1: 그렇게 하셔.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5: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때문에 지금 이 변비가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예, 건강상에서도 우리 변비하고 소변은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서 제일 기본입니다.
2: 네.
1: 예. 근데 우리 변비가 있거나 이 좀 소변이 불편하거나 하면은 먼저 불쾌 지수부터 올라갑니다. 예, 이 불쾌감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이 자존감 저하까지 생깁니다. 예, 때문에 사회적 활동에도 부정적인 이런 영향을 미치죠. 예, 하지만 지금 보면은 우리 노인분들이 서로 이 질병에 대한 소통하면서 아, 나도 내만 이런 변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다 변비 있고 소화 잘 안 되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렇더라. 이렇게 마음을 잘 평양시키고

0: 지킨다 할 때에는 또 사람마다 영향이 또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서적인 고통이라 할 때에는 쉽게 육체적인 고통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장약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0: 예, 예.
2: 나도 한 가지 또 문의하려고 합니다.
0: 예, 예.
2: 지금 내 이 등을 벗고 되면 이렇게 골이 너무 아프단 말입니다. 머리에.
0: 예, 예.
2: 머리 아픈데 뭐 하루 아프고 무슨 또 나왔다가 좀 아프게라 경상 쪽을 넣어서 머리고도 예. 띵하게고 정신이 안 나고 머리에다 딱 뭐 이렇게 얹어놓고 딱 지들어놓는 것은 무거운 게 머리 자꾸 눌러놓는 감이 납니다.
0: 예.
2: 그래가지고 머리 정신이 안 나고 그냥 꽁해 있는데 맑은 정신이 없단 말입니다.
0: 예.
2: 이런 것도 치료될 수 있나 해서 문의합니다.
0: 치료됩니다. 예. 그런 건 빨리 또 치료해야 되고 예. 총체적으로 예. 지금 혈진 어떻습니까?
2: 나는 무슨 감각 모르겠는데 병원에가 검사해 보면 무슨 뭐 머리 그쪽에 뭐 작은 혈관이 미에서 뭐 녹고이라도 하고 또 무슨
0: 예.
2: 머리가 내 좀 흉한 그런 잠깐 녹궁체 부스라 하기도 이래 하는데 또 그런 데 대한 약 먹어도 효과 없습니다.
0: 맞습니다. 그게 효과 저 그렇게 일반적인 서약이나 중약 가지고 잘 효과 나지 않습니다 원래. 예.
2: 그렇지 말입니다.
0: 예.
2: 돈을 썼는데. 장약이 좋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 어디 가서 안 되는가
0: 예, 장약은 우리 덕길 장약방이라고 예, 공원에 예. 공원 다리에서 공원 정문에서 서쪽으로 연대 쪽으로 한 50m 가면은 덕길 장약방 덕길 중립문진 이렇게 크게 빨간 예, 붉은 파이즐로 썼습니다. 예, 거기 찾아가면 되고, 예. 환자 분호는 예. 지금 혈액 순환이 안 되는데 혈액이가 막지 못한다. 혈액이 예. 나쁜 잡질이 많습니다. 예, 예, 거기는 우리 혈지가 또 관계되고 혈액이 점도하고도 관계되고, 예. 예. 이 혈액이 흐름이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 예.
0: 예, 그러기 때문에 맥도 안 나고 몸도 무겁고
2: 예,
0: 가슴도 답답하고 머리도 항상 저이 좀 정신이 안 나고 이렇습니다.
2: 예,
0: 예. 그리고 이미 또 좀 작은 혈관들이 막혔다는 이런 진단도 받았죠. 예.
2: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저 소중풍이 미니 중풍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럴 때는 크게 남보건대는 알기지만 본인들로는 영 이 불편한데 많습니다.
2: 남보기는 펀펀한 게 어디 아픈가 자꾸 이랬단 말이야.
0: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덕길 장약방 가면은 예, 빨리 낫자면은 치수의 전주화를 쓰셔.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서 이제 머리 좀 그 좀 많이 그렇다니까 예. 빨리 낫자면은 치수의 전주환하고 알수의 상환 이 두 가지 쓰셔. 두 가지 쓴 다음에 증상이 개선된 다음에 증상 개선돼서 그게 나선 게 아닙니다. 예, 그 원인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피를 맑게 하는 약을 또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한 달, 요래 석 달까지 조절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달 가서는 이 유지하는 약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예, 한 반년 약 쓰면 그 다음에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2: 그렇습니까?
0: 예, 이 상태는 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더 엄중해지면 바쁩니다.
2: 이걸 내 머리 숙제 알았는데, 약 무슨 좋다고 여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약 써라 써라 먹어봐 돈만 팔았지.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 5089929번에 전화하고, 내일이 가서 예? 우리 그 장 대표하고 예. 또 상담하고 혹은 이 서취의 사람의 신체 검사 한 게 있으면 가지고 이렇게 오십시오.
2: 예,
0: 예. 가지고 와서 예. 예, 다 결합해서 그 다음에 변증해서 약을 쓰면 됩니다.
2: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2: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예.
3: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예, 잘 치료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1: 네.
0: 예, 근데 단분간에 그저 지통하는 약이라든가 또 남이 좋다는 약을 그저 따라서 쓰거나 이런다 할 때에는 예, 병을 또 키우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면은 예, 좀 최근에 검사한 이런 검사 단도를 가지고 덧길 장량

0: 약방에 직접 찾아오셔서 잘 상담하고 그리고 약을 배합해서 쓰면은 예, 아주 좋은 이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장약은 어제는 우리 4년이 되죠. 환자분들이 신심을 가지고 쓰라는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아주 놀라운 이런 변화를 가져오고 건강상에서 모두 이렇게 병이 나설 줄은 몰랐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 너무 엄중한 분들은 그 상태에서 더 좋아지면 됩니다.
1: 네.
0: 예, 지금 우리 치수의 전주환하고 얼스 치수의 쌍후환이 있습니다. 이 당환돼서 이러도 못 나던 분이가 인전을 짓고 일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직접 덕길 장약방에 찾아가셔서 또 이런 신뢰들도 또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 병증과 자세하게 얘기하고 또 처음 쓰시는 분들은 한 달씩 먼저 약을 쓰면 됩니다. 예, 이 쓰는 과정에서 병 정황이 변하기 때문에 한 달 후에는 예, 처음 쓰시는 분들은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약을 조합해야 됩니다. 예, 우리 인체가 단순히 뇌 하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심장과도 관계되고 혈액순환과도 관계되고 콩팥이 이렇게 오장육부가 다 관계되기 때문에 처음에 잘 조절하면서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석 달을 쓰면은 한 달 한 달 이렇게 석 달을 쓴다 할 때에는 기본상 바쁜 문제는 해결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결합할 때에는 예, 우리 유지하는 이런 회복기에 쓰는 이런 약을 쓴다 할 때에는 또 치료 과정도 단축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예, 많이 또 도움이 됩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1: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고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은 우리 몸속에 숨겨진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비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0: 바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곳인데요. 혹시 짐작 가는 친구 있나요? 바로 우리 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오늘 이야기 제목은 신비한 몸속 소화공장인데요. 우리 몸속 소화공장에서 어떤

0: 어떤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1: 신비한 몸속 소화 공장.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나연이는 정말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에는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잡곡밥에 고소한 계란말이, 상큼한 배추김치까지 골고루 맛있게 먹었고, 등교하기 전에는 엄마가 깨끗이 씻어준 달콤한 사과도 맛있게 챙겨 먹었어요.
0: 낮에는 학교 급식으로 맛있는 갈비찜과 신선한 야채 반찬을 골고루 맛있게 먹고,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공원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시소, 미끄럼틀도 타며 실컷 뛰놀았어요. 그러다 배가 고파서 간식으로 달콤한 바나나와 초콜릿 과자도 맛있게 먹었어요.
1: 저녁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불고기와 시금치나물에 고소한 감자볶음까지 골고루 배불리 먹고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좋죠?
0: 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면 그저 배가 불러 좋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몸에는 정말 신기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바로 우리 몸속에 아주 멋진 비밀 소화 공장이 자리 잡고 있어 우리 건강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 이 소화 공장은 바로 우리 소중한 위가 운영하는 몸속 소화 공장이에요. 이 공장은 우리 배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으며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공장 천장에는 작은 별 조명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언제든 음식이 들어오면 바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항상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있어요.
0: 이 공장 안에는 부지런한 요정 직원 3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새콤달콤한 비법 소화액을 만드는 산뜻 요정이고, 둘째는 딱딱한 음식을 부드럽고 곱게 으깨주는 으깸 요정이며, 셋째는 몸에 좋은 영양분만 골라내 온몸 구석구석까지 배달해주는 영양배달 요정이에요.
1: 세 요정은 모두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도구들을 들고 다니며 우리가 한입 한입 먹은 모든 음식을 받아 정성껏 가공하고 다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0: 우리가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삼키면 음식은 목 안에 있는 길고 부드러운 식도 통로를 타고 슝 하고 미끄러져 내려와 이 신비한 소화 공장에 쏙 도착해요.
1: 그러면 맨 먼저 산뜻 요정이 작은 발걸음으로 살금살금 달려나와 부드럽고 새콤달콤한 특별 소화액을 차르르 골고루 뿌려줘요. 마치 맛있는 요리에 비법 소스를 뿌리는 것처럼 딱딱한 음식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신비한 마법 소스나 다름없어요. 이 소화액이 없으면 아무리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잘 풀리지 않아 소화하기 정말 힘들어지고 배까지 답답하고 불편해지게 돼요.
0: 산뜻 요정이 작업을 마치면 그 다음엔 으깸 요정이 두 팔을 걷어올리고 열심히 일을 시작해요. 으깸 요정은 밥알, 고기 조각, 과일 덩어리, 반찬 조각들을 모두 아주 작은 알갱이로 부드럽게 으깨줘요.
1: 만약 우리가 장난치면서 음식을 대충 씹고 급하게 삼키면 큰 덩어리가 그대로 뱃속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요정들은 훨씬 힘들게 음식을 쪼개고 두드리며 으깨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뱃속 요정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0: 으깸 요정이 음식을 부드럽게 잘 으깨준 뒤에는 이제 영양 배달 요정이 나설 차례예요. 영양 배달 요정은 부드럽게 잘 풀린 음식 속에서 어린이들이 쑥쑥 자라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비타민,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에너지 알갱이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골라내줘요.
1: 그리고 몸속 구석구석 촘촘하게 뻗어있는 혈액길을 따라 머리부터 발, 다리는 물론이고 작은 손가락

0: 손과 발가락까지 빠짐없이 골고루 영양을 배달해줘요.
1: 그러면 우리도 배도 든든해지고 몸에 힘이 불끈 생겨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돼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0: 각종 친구들을 괴롭히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고 말았어요. 저녁밥을 배불리 먹고도 배가 고프다며 엄마 몰래 맵고 자극적인 매운 라면을 허겁지겁 급하게 먹었어요. 심지어 라면을 다 먹은 뒤에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아이스크림까지 꺼내 먹었어요.
1: 그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는 내내 바르지 않는 자세로 구부정하게 앉아 간식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러자 평소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롭던 뱃속 소화공장이 순간 시끌벅적해지고 말았어요.
0: 갑자기 차가운 아이스크림의 서늘한 냉기가 뱃속 소화공장 안을 싹 휩쓸고 스쳐 지나갔고 맵고 자극적인 라면의 얼큰한 향이 사방으로 퍼졌어요. 그러자 공장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확 떨어졌다가 다시 확 올라가기를 반복하며 들쭉날쭉해졌어요.
1: 평소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조용히 일하던 소화공장이 갑자기 한쪽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다른 한쪽은 화끈하게 뜨거워졌어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새 요정들도 깜짝 놀라 당황해하며 당장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0: 평소처럼 여유롭고 부드럽게 음식을 처리할 수 없게 됐고 공장 벽까지 살살 떨릴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이렇게 소화 공장이 한순간에 혼란에 빠지자 나연이도 자연스레 배가 살살 아파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불편한 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1: 새 요정도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몹시 힘들고 당황했지만 맡은 소화 작업만큼은 절대 멈출 수 없었어요. 요정들은 나연이의 건강을 생각하며 일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0: 차가운 아이스크림 덩어리는 공장 안의 따뜻한 온기로 조금씩 천천히 녹여주고 맵고 자극적인 라면의 성분은 조심스레 하나하나 부드럽게 중화시켰어요. 그리고 뱃속으로 들어온 온갖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꼼꼼하게 처리해 나갔어요.
1: 평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며 즐겁게 일했던 요정들이지만 오늘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힘을 다해 일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여도 평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고 요정들은 온몸이 지치고 기운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몹시 힘들어졌어요.
0: 게다가 나연이가 텔레비전에 푹 빠져 구부정하게 웅크린 자세로 앉아 급하게 간식을 먹다 보니 소화공장이 꾹 눌려서 일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어요. 요정들은 좁은 공간을 비집고 다니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1: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나연이는 점점 배의 통증이 심해지고 속도 매우 불편해졌어요. 더 이상 텔레비전을 볼 기분도 없고 마음껏 놀 수도 없게 되자 나연이는 할 수 없이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었어요.
0: 나연이가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반듯하게 누워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지자 비로소 몸이 안정되면서 뱃속 소화공장도 제자리를 찾아 점차 차분해졌어요.
1: 지치고 힘들었던 새 요정들도 한숨을 돌리며 남은 일을 천천히 깔끔하게 마치고 드디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어요.
0: 다음 날 아침 맑고 상쾌한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난 나연이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젯밤에 그토록 아팠던 배가 싹 나아지고 몸도 한결 가뿐해지며 기분까지 아주 상쾌해졌어요.
1: 세수를 마치고 아침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은 나연이는 평소 가장 좋아하는 마라볶음을 보고 손을 뻗으려다가 그만 멈췄어요. 순간 어젯밤에 배가 아프고 속이 불편했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었어요.
0: 나연이는 이제야 비로소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음식을 먹을 때 절대 텔레비전을 보거나 장난치며 급하게 먹어서는 안 되고 바른 자세로 똑바로 앉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소중한 사실을요.
1: 또 너무 맵거나 너무

0: 너무 차가운 자극적인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되고 밥을 먹은 뒤 바로 간식을 과하게 먹는 것도 몸에 좋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1: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너무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먹어야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잘 지키며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0: 자신이 잠든 사이 뱃속 요정들이 밤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자극받은 뱃속을 차분하게 다스리고 지친 몸을 살뜰히 돌봐줬기 때문에 아침에 다시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나연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일찍 자야 뱃속 요정들도 일찍 일을 마치고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래야 소화공장도 언제나 건강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겠구나.

0: 네, 사실 우리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편하게 놀고 잠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뱃속 소화공장 요정들은 쉬지 않고 계속 우리 몸을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요.
1: 이 세 요정은 우리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영양을 골고루 공급해주며 우리가 키가 쑥쑥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부지런한 소화공장 요정들을 생각하며 바른 식사 습관과 올바른 앉은 자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꼭 잘 지켜줘야 해요.

0: 네, 친구들 오늘 뱃속 소화공장 이야기 정말 재미있지 않았나요?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부지런한 요정 친구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어요. 뇌 속 택배센터 요정들도 있고 오늘 만난 뱃속 소화공장 요정들도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몸속 요정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1: 네, 친구들, 뱃속 요정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늘 간직하고 바른 식사 습관을 꼭 지키면서 언제나 건강하게 쑥쑥 자라길 바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복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경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파란 날 빨간 날을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그러나 토요일은 엽서장도 파란 날, 내 마음도 파란 날, 휴식하는 날. 지난주일 배운 지식 되돌아보면은 새파랗게 마음을 물들이는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그러나 일요일은 엽서장도 빨간 날, 내 마음도 빨간 날, 휴식.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럭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1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우리 회사는 기업의 곤란 해소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취업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해 전조 취업 토대를 굳건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 계획 미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근무전 양성이 결속됐습니다.
2: 주현시 련동 가정용 전기제품 자동차 새 제품 구매 활동이 일전 도나에서 가동됐습니다. 금평 총석에는 취업은 가장 큰 민생, 민심, 기초공정으로 반드시 잘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시장 주체 발전의 애로사항과 취업 민생의 난제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곤란 해소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취업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했습니다. 선도 기업의 인재 집결과 일자리 안정, 정책 자금의 정밀한 지원, 정부와 기업

연동을 통한 역량 강화와 효율 증대 등 다원화 조치를 통해 기업의 원가 절감과 부담 경감, 질과 효율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전조 취업 토대를 굳건히 했습니다. 기업은 취업 안정의 핵심 담체이고 인재는 기업 고품질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조 의약산업의 선두기업인 길림오동약업 집단은 인재 전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인재 유치, 육성, 정착, 활용체계를 구축해 전조 일자리 안정과 취업 확대, 산업인재 집결의 본보기 기업으로 됐습니다. 기업에서는 노령모범, 장인, 대학생 등 전문화 인재 대우를 구축해 여러 부류의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성장 공간이 있으며 발전 전망이 있도록 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야급 주식위원회사 신입사원 류연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쌍방향 선택 플랫폼을 통해 마음에 드는 기업을 선택했고 성공적으로 길림오동 대가정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검축 중심에서 중약재 현미 감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업에서도 큰 발전을 가져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 야급 주식위원회사 인력자원부 총경리 왕금봉입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에서는 기업의 곤란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면서 여러 인재유치 플랫폼을 마련했고 기업들을 조직해 온 오프라인 초빙회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기업에서 본기 졸업생과 지난기 졸업생 90여 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지금 이 90여 명의 대학생들은 이미 관련 일터들에 배치돼 기업의 전문 기술 인재 부족을 메웠습니다. 빠른 성장기에 들어섰지만 기술 인재 부족에 직면한 현역 산업 군집을 겨냥해 도나스에서는 혁신적인 인력 채용 보장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조직 건설을 뿌리로 기업 봉사를 맥락으로 삼고 기업의 인력 수요를 산업 발전의 중점 사항으로 간주했으며 자체 역할을 봉사자로 정했습니다. 인재 수송과 안정적 육성을 둘러싸고 정책, 봉사, 보장 세 가지 차원에서 협동적으로 힘을 발휘해 근본을 튼튼히 하는 인력 채용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 부국장 장염입니다. 의약기업의 봉사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약에서 기여를 보충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근본을 튼튼히 하는 사료를 참고해 의약기업의 인력 채용 난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혜택으로 기업의 기여를 보충하고 정보의 경락을 소통시키며 의약기업들을 조직해 성내 대학교를 찾아 전문 기술 인재를 직접 초빙함으로써 인재를 안정시키고 토대를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중점 대상과 기업의 인력 수요에 초점을 맞춰 두 가지 지원, 두 가지 송달, 취업 보장 난관 공략 행동을 전개하고 103명의 취업 봉사 전담원 대우를 구성했습니다. 루게로 기업 841개를 방문하고 169개 기업이 719명 인재를 초빙하도록 도왔습니다. 중소령세 기업을 안정시키는 것은 취업의 가장 큰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기관 책임회사는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설계, 생산, 판매, 봉사를 일체화한 현대화 포장상자 생산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2024년 이래 연결시 취업봉사국의 정밀한 지도 아래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대학 졸업생, 도시 등록 실업자 및 장애인 등 중점 인원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업은 선으로 두 차례 길림성 창업담보 리자 보조 대출을 비준받았는데 총액이 800만 원입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기관 책임회사 영업총감독 뢰천우입니다. 취업봉사국의 세밀하고 전면적인 정책 선전과 전반 과정에 걸친 신청 지도 덕분에 이 정책 자금은 기업이 기술 개조와 생산 능력 승격 과정에서 겪은 유동 자금 부족을 정확히 메워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영 압력기를 안정적으로 넘기도록 효과적으로 도왔고 생산 흐름선의 안정적 운행과 일자리 안정, 취업을 보상했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녹색 승격, 규모와 발전에 든든한 자금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올 들어 주 취업봉사국에서는 국가와 성의 창업담보대출 정책을 적극 실시해 중소령세 기업의 곤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따르면 조건이 부합되는 중소형세 기업은 최고 400만 원, 기한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창업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부문에서 50%

0: 5%의 리자 보조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융자 원가를 실질적으로 낮춰줍니다. 조 취업봉사국 창업담보대출 판공실 주임 장리입니다. 대출 상환에 적극적이고 취업 견인 능력이 강하며 취업 흡수 능력이 좋은 령세 기업은 이 혜민 정책을 계속 향수할 수 있는데 세 차례까지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의 자금 난제를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취업 안정과 창업 촉진에도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에서는 7개 중소령세 기업에 약 2천만 원의 창업담보대출을 발급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주급, 귀향, 입향 창업 기지 3개를 건설해 277명 인원의 창업과 취업을 이끌어 년도 계획 지표의 100%를 완수했고 현급 귀향 입향 창업 기지 11개를 건설해 345명의 창업과 취업을 이끌어 취업 안정과 창업 촉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근무전 양성이 10일 결속됐습니다. 새로 모집된 626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양성 과정을 마치고 앞으로 변경 기층 일선으로 파견돼 1년 내지 3년의 자원봉사를 펼치게 됩니다. 8일 주당위 부석이며 훈춘시 당위석인 림서림이 개강식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림서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광범한 자원봉사자들은 리상신념을 굳건히 하고 가곡정례를 두텁게 다지며 가치추구의 방향을 바로잡아 개인의 리상을 민족부흥에 녹여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청년의 자세로 시대적 책임을 실천하고 연변의 도약 추월 발전로정에서 자신을 단련하기를 바랍니다. 전주각급 각 부문에서는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게 봉사를 제공하며 사상인솔, 일상관리와 긍정적 경제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실제 어려움을 제때 해결해주어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변이 청년들의 성장 옥토이자 공을 세우는 무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개강식에서 2025급 자원봉사자 대표가 변강에서의 성장 과정을 공유했고 2026급 새로 모집된 자원봉사자 대표가 위국 수변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번 양성은 변경 사업 실제에 입각해 위국 수변 수업, 동북항일연군 홍색 역사, 음악당 수업, 심리상담, 응급처리, 인터넷 영업실습 등 다양한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양성은 전문가 수업, 현장 수업, 팀 실습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양성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실무 능력을 키우게 했습니다. 2026년 길림성 서부계획 미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조영입니다. 곧 서부계획 봉사 지점으로 떠날 자원봉사자로서 지난 며칠간 정책 해독과 선배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기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교과서 속의 리상적인 상상이 아니라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실천에 매진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에서 더욱 충실하게 직책을 다해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착실하게 대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2026년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류자원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위대한 민족 정신에 대해 더 깊은 체득을 얻었고 자강분투하며 대국을 품는 책임의 본질을 깨달았으며 길림성에서 위국수변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신념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위국수변 선배들을 본보기로 삼아 일선에 뿌리 내리고 변강 대중 곁으로 다가가 기층 일터에서 실천 능력을 단련하며 자원봉사의 초심을 지켜 변강을 흥성시키고 안정시키는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0: 조 상무국에서 연결 시와 도나 시를 통과해 주최한 조 현시 연동 가정용 전기 제품 자동차 새 제품 구매 활동이 일전 도나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 완제품, 기름 세 가지 소비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보조, 기업 할인, 다중 혜택 조치를 내놓아 소비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민생에 혜택을 줬습니다. 활동 당일 각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 완제품, 기름 전시 참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할인 정책을 전세했는데 제품 종류가 풍부하고 구선했습니다. 그중 자동차 분야 할인폭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활동에 단계별 차량 구매 소비권을 마련해 차 한 대당 최고 8천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0: 폐차 갱신, 보상 판매 전문 보조까지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차 구매 비용을 크게 낮추고 대중 소비 승격을 효과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은 직접 할인을 제공했으며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할인 소비권과 국가 보상 판매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기름 소비에서도 입금 할인과 단계별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할인 활동을 동시에 선보였고 각 상가에서는 추첨, 선물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소비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도나시 상통 자동차 보수봉사위원회에서 판매 격리 장춘봉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다중보조정책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우리 기업에서도 정비, 장식 선물 꾸레미를 추가로 증정하는데 정책이 다양해 차 구매 할인폭이 매우 큽니다. 도나 구화 쇼핑중심 가정용 전기제품 매장 경리 장수입니다. 활동기간 저희는 가정용 전기제품 보상 판매 보조 정책을 전력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낡은 가정용 전기제품 회수, 새 제품 배달 설치 일괄식 봉사를 제공합니다. 다중 보조 할인이 겹치면서 가정용 전기제품 구매 비용이 크게 절감돼 주민들의 참여 의욕과 적극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정부 기업 연동 소비 촉진 활동은 주, 현, 시, 량급 정책 혜택을 정확히 방출해 소비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상업 무역 시장 활기를 진작시켜 도나시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더했습니다. 활동은 8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향후 도나시에서는 소비 전경을 1층 풍부해 시장 소비 열기를 계속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도나시 상무국 부국장 진붕입니다. 이번 새 제품 구매 활동은 우리 시의 소비 안정, 내수 확대, 민생 혜택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 기업 연동 혜택 중첩을 통해 최대한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대중 소비와 품질 소비 승격을 효과적으로 견인합니다. 다음 단계 도시와 농촌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시장 신심을 진작시켜 도나시 소비 시장의 빠른 회복을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1: 연변주 물련지 1953-2023 신간 도서 발표회가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정책연구실, 주당위 당사연구실, 주당위 당학교, 주당안관, 연변작가협회 등 관련 단위 책임자들과 주소속 각 예술가협회 주석, 비서장, 각 현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의 70주년 선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이어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물련지 편찬 과정에 큰 지지를 준 단위와 개인들에게 감사패를 발급하고 관련 단위들의 연변주 물련지 1953-2023을 기증했습니다. 주문학예술계연합회는 1953년 7월에 설립됐는데 전국에서 비교적 일찍 설립된 시주 문학예술계연합회 중 하나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 주 광범한 문예사업일꾼들은 당을 따라 나아가면서 당의 문예방침에 지도하에 일련의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했으며 붉은의 변강 비춘회등 고전 작품들은 지금껏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내외의 영향력이 있는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용소 숨쳐 나왔습니다. 발전 역정을 전면적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2022년 4월 정식으로 지서 편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서를 편찬해온 4년간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1953년 설립 이래의 조직 연역, 문예창작, 중대활동, 대여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연변 문예 분야에 전문지사가 없던 공백을 메웠습니다. 물련지는 올 7월에 정식 출판 발행됐습니다.
0: 관할구역 부분적 아동들의 여름방학 기간 돌봄난, 학습지도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사회구역과 대중단체 자원을 통괄하고 공익 여름방학 돌봄 봉사를 동시에 시작해 따뜻한 돌봄으로 어린이들의 다채로운 여름방학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도현 구령가도 진학사회구역의 꼬마철새 교실은 이미 4년 연속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관할구역의 외지 취업가정, 결손가정아동,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숙제지도와 문제풀이 지도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구령가도 진학사회구역 꼬마철새 교실 학원 왕명택입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 지식을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매우 인내성 있게 우리를 가르쳐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0: 공청단 안도현의 안도현 장흥가도 중심 사회구역 안도현 애심호조협회에서 공동 전개하는 동반자 교육 여름방학 공익 돌봄반도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 수업은 25일간 진행되는데 주로 매지 취업 가정과 곤란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원들은 오전에는 여름방학 숙제를 완수하도록 지도하고 오후에는 서예, 회화, 수공예 등 다양한 특색 수업을 개설해 어린이들의 학업을 돌보는 동시에 취미도 양성해주고 있습니다. 공청단 동반자 교육 교원 주은비입니다. 우리는 수공예, 종이 오리기, 회화, 서예 등 다양한 수업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방학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1: 9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8라운드 심수 청년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0-1로 졌습니다. 경기 시작 후 두 팀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9분경 연변팀은 어렵사리 상대 박스 안에서 슛을 때렸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29분경 김태현이 박스 안에서 반칙을 했습니다. 연변팀 선수와 감독진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주심은 견결이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심수 청년인팀은 가볍게 성사시키며 한 골 앞서갔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김태현이 아크 부근에서 때린 중거리 슛이 높이 떴습니다. 후반 들어 47분경 리세빈이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73분경 진극강이 악한에서 때린 강슛이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75분경 심수팀은 우리 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슛했지만 빗나갔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동점골은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15일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홈에서 대련 곤성팀과 19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0: 육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창구 8월 14일 24시까지 4일이 남았습니다. 현재 원유 변화율이 이미 -9.57%에 달해 한 톤당 395원의 유가 인하가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인하 폭에 따르면 휘발유, 디젤유 가격은 1리터당 30전에서 36전 정도 하락할 전망입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태문입니다. 이 시간 삶의 향렬에서는 여름철 무더위를 견뎌내는 과정을 겪었던 이야기와 고향의 장날 풍경을 서술한 글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먼저 정희정의 수필, 여름은 남는 날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은 남는다. 정희정. 뉴스나 인터넷 신문 기사에 역대급 폭염, 열사병 등 키워드가 난무하는 가운데 더위 때문에 초조한 사람들의 정서를 식혀줄 것은 오직 여건뿐이었다. 하지만 시내 중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의 시스템 에어컨은 잠깐 틀어놓기만 해도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배로 올리된다. 사람 사는 게 참, 이런 탄식을 뱉으며 오늘도 기저귀 가방을 챙기고 4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피신을 떠났다. 우리 공주님들 너무 덥지?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에어컨 빵빵 틀자.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외출을 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만났다. 목적지는 달라도 우리는 같은 처지였다. 무더위 앞에서는 누구나 고만한 고민을 품은 평범한 시민이 된다. 백화점 피신도 하루 이틀이지. 가는 길 내내 덥다고 칭얼거리는 아기를 달래며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다고 생각을 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8층을 향하였다. 가전제품들이 가지런히 늘어선 8층 입구에서 열기를 식히며 여름맞이로 출시된 에어컨들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실외기가 필요 없는 창문형 에어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전기요도 별로 들지 않는다는 설명이 귀에 꽂히었다. 매일같이 더위에 잠을 설치는 아기의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려 결심을 굳히었다. 소음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브랜드 제품으로 이방이면은 디자인

때까지 모던한 쪽으로 고르다가 끝내 무풍 에어컨으로 결정을 했다. 색상은 그린, 화이트, 핑크 사이에서 그린으로 선택을 했다. 죄송한데요, 고객님, 방금까지만 해도 재고가 123대였는데 그게 전부 다 나가버렸습니다. 네? 그 사이 123대가요? 네, 15분만 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재고는 정해져 있고 전국에서 주문이 몰리다 보니 올해 여름을 사람들이 다들 힘들하나 봅니다. 23년 여름도 지독했지만은. 네, 무덥죠? 아이고, 이를 어쩔까요? 길이는 빨라서 일주일 뒤면은 입고 가능한데 창문 연장 키트가 거의 한 달이나 소요되네요. 전자제품에 드라마틱한 매진 속도에 내가 한참 동안 말을 1차 담당자가 물어왔다. 어떻게 할까요? 백화점 특유의 좋은 냄새와 적당한 냉기의 아기는 어느새 유모차에서 새근거리고 있었다. 기다릴게요. 주문 넣어주세요. 조조가 이끈 병사들이 목적지까지 매실을 생각하며 갈증을 참았듯 더위를 이겨나기 위한 나의 에어컨 기다림이 시작이 됐다. 하지만은 그날 백화점에 다녀온 이후로 기다림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 무더위였다. 에어컨 설치 29일 전 이유식을 만들으라고 얼굴에 젖어붙은 머리카락이 환풍기 바람에 조금씩 말라갔다. 마음을 가다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북극의 빙산을 상상을 하며 눈을 감았다. 어미를 잃은 어린 북극곰이 부빙우에 외롭게 버티고 있고 주위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녹아버린 자잘한 얼음들이 둥둥 떠 있다. 언젠가 환경보호 광고에서 보았던 장면이다. 남극은 어떨까? 그릴 새우의 감소 현상에 모기사슬의 붕괴가 우려된다. 이 같은 내레터의 나직한 목소리와 함께 섭씨 1.5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리고 제목 아래에서 얼룩무늬 물범과 펭귄들이 해빙이 줄어든 바다에서 오갈 데 없어 검은 눈망울만 멀뚱거리고 있다. 듣기만 해도 시려나던 남극과 북극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차가운 상상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내 상상 속에서라도 자라고 있어야 할 얼음들이 하나 둘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다.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아기 엉덩이 주위에 벌겋게 발진이 일어난 것을 보고 위험한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다. 전기료는 둘째치고 만약 내가 여기에서 에어컨을 틀면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픽 하고 쓰러질 거야. 하지만은 내 아기는 지금 도덕과 양심 그리고 현실이 끈적하게 얽혀 붙었지만은 결국 내 손가락은 시스템 에어컨 조는 버튼을 향하였다. 꼭 그 순간 북극과 남극이 다시 얼음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만 같았다. 에어컨 설치 15일 전 조금만 틀면은 괜찮겠지. 27도를 유지하면은 괜찮더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잠깐씩 시스템 에어컨을 켠 덕분에 창문형 에어컨을 기다리는 시간을 무난하게 보낼 수가 있었다. 이는 망매지갈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 속에서 북극과 남극과 겨울과 얼음을 상상하는 나날이었다. 그러나 그 시원한 상상도 인해 녹아내려 사라지었다. 일주일 내내 지속된 장마는 결국 무한호우로 이어지었고 끝내 하천 범람 사태를 낳았다. 후덥지근한 7월의 습기가 세상을 감돌았다. 멜푸역에 쏟아지는 빗장 같은 빗줄기와 물줄기에 떠내려가는 채소며 과일이별을 하나라도 건지려고 분주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덩달아 초조해지었다. 아파트 11층에서도 그 광경은 꽤 선명하게 시야 속으로 들어왔다. 빗줄기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등뒤에 꽂혀 작은 물웅덩이들을 만들었다. 집 앞에 광주처는 다리 위로 달리는 자동차들을 당장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품이 안긴 아기가 꿈틀거렸다. 삶은 후덥지근하였고 또한 그것은 안과 밖에서 제각기

에어컨 설치 7일 전. 태풍을 동반한 장마가 지나가자도 혹독한 더위가 시작이 되었다. 집에서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무등산 지질공원을 찾았다. 공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강한 열기를 담은 햇빛의 정수리가 불타버릴 것 같았는데 공원 입구로부터는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 하였다. 여기서 느긋하게 한여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은은한 흙내음과 잔잔한 바람이 나무와 풀을 스치면서 땀으로 범벅대는 얼굴을 시원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무등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급한 물줄기는 바위와 부딪혀 이 여름의 무더위를 산산조각 내주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모든 결과가 좋아서 쾌재를 외쳐도 좋을 것만 같은 순간이었다. 평일이라 등산객이 별로 없어 평상은 텅텅 비어 있었다. 아기를 데리고 평상에 앉아 싱그러운 자연의 냄새를 맡으면서 이름을 모르는 새들의 지저귐을 듣고 있자니 더위에 육아에 평범한 일상에 쌓인 피곤이 잠으로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이 좋은 세상에서 살면서 문득 왜 더 불편하고 피곤할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30대 여성이 느끼는 아이러니는 이 숲에서 극대화되었다. 오후를 그렇게 보내고 다시 지옥 같은 더위 속으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공원 입구에 한참 멍하니 서 있었다. 여름은 하나의 경계였다. 그늘을 이룬 숲과 뜨거운 볕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콘크리트 도로가 대립을 이루고 있듯이 평화롭지 않은 경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무등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는 일주일 전에 물에 잠긴 시장 바닥을 떠올리게 하였다. 여름을 사는 방식은 다양하였고 모두가 그늘 속에서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에게는 선택이 주어졌지만은 과연 감사해야 할 일인지는 별도의 문제였다. 그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전기를 지난달보다 두 배나 더 사용하셨는데 혹시 집안 어딘가 누전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연락을 드립니다. 어, 그래요? 아마도 에어컨을 켜서 그럴 거예요. 아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내심 태어난 적 전화를 끊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곱절로 나온 전기 요금은 나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에어컨 설치 하루 전.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길 수 있다는 걸 이번 여름을 통해 다시 배웠다. 그동안 아기는 조금 더 자랐고 기저귀 팔찌는 많이 가라앉았다. 창밖의 세상은 어떨까? 왜 더운 거? 아파트를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억지 웃음을 지었다. 올해 농사 다 망쳤다. 사거리에서 과일을 파는 할머니도 장마 때문에 썩어버린 복숭아들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 얼굴, 그 표정들은 더워서인지 체념해서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잠깐 켜두고 아기 옆에 누웠다. 부드러운 바람이 이마를 스치자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천천히 다시 얼어붙는 장면이 상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얼음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내 집 한구석의 시원함이 누군가의 여름을 조금 더 뜨겁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차갑게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다음날 창문형 에어컨이 설치되었다. 바람은 기대보다 약하였지만 아기에게는 충분하였다. 아기는 더 이상 무더위의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다. 고운이 잠든 아기를 바라보다가 창문 너머로 8월 초의 땡볕을 응시했다. 한때 상상 속의 얼음마저 녹였던 열기, 그 열기 속에서 피신하던 사람들, 빗줄기 속에서 등을 굽히던 노인들, 그리고 시원 바람을 기다리던 나와 아기의 초조한 하루하루들 모두가 이 계절 속에 겹겹이 쌓였다. 이 계절 끝에서 에어컨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알고 있다. 여름은 끝나가고 있지.

정희정의 수필, 여름은 남는 달을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연휴해에 비해서 무덥고 비도 많이 내려 더위와 장마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실정인데요. 네, 여름철 무덥고

이번에는 박소녀의 소필, 고향의 장날 풍경을 마련했습니다. 고향의 장날 풍경, 박소녀. 오늘은 웬일인지 서랍을 정리하고 싶었다. 언제부터 뒤죽박죽이 된 서랍 안의 사진들을 다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오기만 했다. 사진을 정리하는 일은 시간이 많이 들어서 쉬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이 사진들을 진행한 역사에 붙여 역사 사진첩을 만들 계획이었다. 옛 추억들이 노을거리는 사진첩이 되어 흘러간 세월의 흔적을 다시 꺼내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황홀하지 않는가. 나는 사진을 고르기 시작했다. 이모의 커다란 독사진이 눈에 띄었다. 가느다란 삼각눈에 갸름한 얼굴, 반빠르게 빗어 쪽지 올린 머리. 순간 외지 광주를 이고 장터를 다니던 이모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었다. 옛 추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와 가슴이 찡해났다. 그 당시 두도의 장날은 6일장이었다. 장날이 돌아오며 산지 사방에서 두도 장마당으로 모여들었다. 두도 본지방 사람들은 물론이고 광신, 청화, 태흥, 용신, 흥성, 동성, 룡수, 룡평, 룡원 등 촌에서도 두도로 장보러 왔다. 하여 장마당 안에

사람들이 시루소 콩나물처럼 꽉 차 발을 옮겨 디딜 틈이 없었고 장마당 밖에도 사람들로 붐비었다. 장날이 되면 평상시 보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은 물론 가까운 친척부터 먼 친척까지 모두 마주칠 수가 있었다. 장날이면 빠짐없이 만나는 친척이 바로 광신 이모였다. 이모는 장날마다 매질을 팔러 나왔기 때문이다. 엄마와 이모는 세상에 단둘뿐인 자매 사이다. 이모니는 과일나무가 많았는데 매지철이면 매지를 소술에 가득 싣고 와서 팔았다. 하여 엄마는 장날을 손꼽아 기다리셨다. 그날도 엄마는 나를 데리고 일찍이 장마당에 나가는데 벌써 장마당 안에서 이모의 챙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광신 육대 외지입니다. 새벽에 금방 뜯어온 싱싱한 외지입니다. 이모의 외지라면 두도 장마당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모의 외지 광주리 주변에는 외지 살아나온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었다. 이모는 부지런히 저울에 외지를 올려 그늘을 뜨고 있었다. 저울대가 훌쩍 올라가도 그대로 넉넉히 담아주었다. 일찍이도 나왔네. 먹음직스러운 외지를 많이도 뜯어왔구만. 뽀얀 외지 분이 그대로 묻어있어서 정말 맛있겠다. 언니 왔어? 벌써 한 광주리를 다 팔았어. 햇볕에 까맣게 탄 얼굴에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니모는 신이 나서 외지를 저울에 뜨고 있었다. 사람들은 외지를 척척 잘도 사갔다. 손님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서 이모는 광주리 뒤쪽에 따로 챙겨둔 외지 보따리를 엄마한테 넘겨주었다. 엄마는 이모의 외지를 자주 갖다 먹었던지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적극 넘겨받았다. 장날마다 이모는 우리 집에 졸 외지를 미리 따로 챙겨오거나 팔다 남은 외지를 우리 집에 가져다 주곤 했다. 어휴, 잘 먹을게. 그렇지 않아도 장날이면 애들도 외지를 기다린단다. 언니, 다음 장날에도 나오. 외지가 오라지 않아 막물이요. 이렇게 우리 사남매는 이모 덕분에 장날마다 혓바닥에 자주색 물감이 들 정도로 외지를 실컷 먹곤 하였다. 언니, 연안에 사는 아주버님도 장보러 오셨을 거요. 돌아보고 이 외지를 좀 갖다주오. 이모는 주머니에 외지를 몇 군데에 푹 담아주었다. 엄마는 장터를 돌다가 웅덩이 가까운 곳에서 연한 아바이를 만났다. 수염이 더부룩하고 키가 큰 먼 친척 아바이를 장날이면 자주 마주치곤 하였다. 아바이는 썬 담배와 노랗고 발그스레하게 말려 입담배를 발았다. 아주버님, 세배가 외지를 잡수시라고 보내줍대다. 오, 금자야, 세배도 장에 나왔더냐? 네. 그 전날 외할머니는 낳은 자식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이모에게 세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요행 살아남은 엄마와 이모는 입에 물고 있는 사탕도 깨뜨려 나눠 먹을 정도로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갔다. 연하나바에도 썬 담배를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라고 하였다. 어린 시절 나는 장터에 나온 친척들을 모두 잘 사는 부자들로 생각을 했고 우리 집이 가장 못 살아서 친척들이 우리를 돌봐준다고 여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 시절 누구나 모두 구차하게 살았지만 인심만은 후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엄마 뒤를 졸졸 따라 새끼 돼지를 파는 곳으로 갔다. 돼지를 파는 곳에 이르니 여기저기에서 새끼 돼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털이 까마 반지르르하고 튼튼해 보이는 놈으로 두 마리를 고른 후에 값을 흥정을 하였다. 그 당시 새끼 돼지 한 마리에 10원, 15원이었고 비싸서 25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엄마는 15원짜리 새끼 돼지 두 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넣었다. 돼지우리 널판자를 짚고 반나절이나 서서 눈을 떼지 않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우리 아내는 중돼지보다 좀 더 큰 돼지가 있었는데 한두 달 지나면 팔게 되어 미리 새끼 돼지를 사다 놓은 것이었다.

이제 구란히 큰 돼지를 몇 달도 키우는 사이에 새끼 돼지들도 차츰 중돼지로 자라나 인차 팔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엄마는 진정일 웃음주머니가 흔들거렸을 것이다. 그 세월에 큰 돼지 한 마리를 팔면은 무려 100원이라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었으니 그럴 만도 하였다. 장날이 돌아오면 친척들이 모두 우리 집에 들려 점심을 잡수셨기에 장날마다 우리 집은 잔치날처럼 북적거리곤 했다. 그날 이모는 돼지를 판 돈으로 육촌 이모가 시집갈 때 쓸 모본단 이불 등을 미리 사두었다면서 표보이고 자랑을 하였다. 그 당시 동네에서는 아마 우리 집 친척들을 모두 삶이 포실하다고 부러워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앞마당에는 이모가 매질을 싣고 온 소스레가 놓여있고 덩치가 큰 수까지 버젓이 누워 여물을 먹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이 지난 어느 장날 엄마는 200근 거의 다 되는 큰 돼지를 팔아 100원이 넘는 목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옷 파는 매대로 갔다. 당시 옷 매대는 밧줄을 늘이고 옷을 걸어놓거나 땅바닥에 천을 펴고 그 위에 지네를 놓기도 하였다. 엄마는 이모네 애들에게 줄옷을 한 벌씩 사고 청화에 사는 생활이 어려운 엄마의 육촌 동생에게 줄 토목바지를 샀으며 나에게는 골든 웃옷을 사주었다. 그 시절 골든 옷을 입는 애들이 자주 드물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골든처는 오래 입어도 해지지 않는다며 엄마가 엄청 큰 사이즈로 사주었다. 부도 영화관 무대에서 실황송 대회를 할 때 나는 그 골든 웃옷을 입고 나섰는데 팔소매가 너무 길어서 5번, 6번 걷어올렸다. 옷이 어느 정도 컸는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그 시절 가까운 친척이든 먼 친척이든 이 옷이든 모두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 도와주려 하였다. 생활이 풍족하다면 모를까 자기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넉넉하지 않게 살면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배려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것인지 새삼 느껴진다. 꼭 물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뜻한 눈빛, 환한 미소, 다정한 말 한마디, 진실한 관심이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가 있다. 지금 고향의 옛 장터 자리는 벽돌로 지은 현대식 시장으로 변하였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고향 장날의 따뜻한 정은 잊혀지지 않는다. 외지의 달콤한 향기, 친척들의 환한 웃음, 가난하여도 인품이 돋보이던 고향 사람들의 후도운 마음이 언제나 내 가슴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장난, 이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품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것이다.

네. 고향의 훈훈한 인심을 반영한 박소녀의 소필 고향의 장날 풍경이었습니다. 고향은 어릴 적 꿈을 키워가는 따뜻한 보금자리, 우리들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에 이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려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정다운 고향, 그리운 고향이라고 하나 봅니다. 우리의 고향이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삶의 향연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느덧 24절기 중 입추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더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엄마들의 든든한 친구,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여름철 푸른 보석 오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이 하면 그냥 샐러드나 깍두기에 넣는 채소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방송 듣고 나면 여러분 모두 오이를 영양제처럼 드시고 팩 대신 바르고 오이로 이 여름 더위를 확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이의 놀라운 세계에 빠져볼까요?

네, 먼저 무더위를 이기는 오이의 과학적인 효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이 95%가 수분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수분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바로 규산이라는 미네랄을 품고 있는 알칼리성 이온수입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은 산성화되기 쉬워요. 그럴 때 오이를 먹으면 피로물질인 젖산을 중화시켜 주고 더운 날 찌뿌둥했던 몸이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이의 꼭지 부분 대부분 칼로 싹둑 잘라버리시죠. 그 꼭지에서 쓴맛이 나는 성분이 있는데 이름이 뭘까요? 바로 쿠쿠리 비타신입니다. 이 성분은 써서 버리기 딱 좋지만 실은 우리 몸의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간 기능 개선에 아주 탁월합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서 여름철에 걸리기 쉬운 방광염이나 뇨로감염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많은 엄마들의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부종,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거나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거운 분들 많으시죠?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데 특히 오이 껍질에 이 칼륨이

집중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이 깎지 마시고 솔로 문질러 깨끗이 씻어 껍질째로 두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주부님들 피부를 위해 오일을 얇게 썰어 눈 위에 올려놓는 그 장면, 다들 눈에 선하시죠? 오이에 있는 아스코르빈산과 카페산이라는 성분이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 자외선으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해줍니다. 냉장고에 차가운 오이를 뒀다가 더위에 지친 이 가족들의 얼굴과 팔뚝에 살짝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홈케어가 된답니다.

이제 오이의 효능을 알았으니 시장에 가서 어떤 오이를 골라야 할지가 궁금하시죠? 오이 똑똑하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마트에 가면 오이가 정말 다양하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청오이, 표면이 매끈하고 진한 초록색이 나는데요. 아삭함이 최고라서 샐러드나 쌈, 채소로 딱입니다. 이 백다다기 오이, 연한 녹색의 흰 물주니가 줄무늬가 있는데요. 과육이 단단해서 오이지나 피클 담그기에 제격입니다. 세 번째, 가시오이. 울퉁불퉁한 가시가 특징이죠. 향이 진하고 아삭해서 오이 소박이나 무침에 최고입니다. 오이를 고르는데도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싱싱한 오이를 고르는 팁 소개합니다. 첫째, 손으로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가벼운 건 속이 비었거나 수분이 날아간 겁니다. 둘째, 꼭지를 보세요. 꼭지가 신선하게 초록색이고 단단해야 오래갑니다. 꼭지가 시들거나 노란색이면 이미 오래된 겁니다. 세 번째, 가시를 보세요. 오이 가시 기준으로 가시가 하얗고 뾰족하게 살아있는 게 방금 딴 겁니다. 가시가 누르스름해지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네, 집에 와서 보관할 때는요, 오이는 0 내지 섭씨 영상 4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그냥 넣으면 수분이 증발해 푸석해집니다. 신문지 하나씩 감싸서 비닐 지퍼백에 살짝 넣어두면 일주일도 거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꿀팁, 가끔 오이를 하나 다 못 사용하고 남겨야 될 경우가 있죠. 그때 오이를 쓸고 남은 단면은 밥풀을 바르거나 달걀 흰자위를 살짝 발라두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네, 이번에는 오이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초간단 레시피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여름 별미 오이 냉국입니다. 더운 점심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 생각나는 오이 냉국, 냉장고에 국물 한 그릇만 있어도 한 끼가 든든하죠. 자,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오이 한 개, 부추 한 줌, 다진 마늘 한 큰술, 참기름 또 큰술로 한 술, 깨소금, 식초 두 숟가락, 설탕 두 숟가락, 국간장 한 숟가락, 육수 500ml, 얼음을 준비해 주시고요. 오이는 채 썰어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짜줍니다. 이게 아삭함의 비결입니다. 자, 볼에 오이, 그리고 부추,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무쳐줍니다. 여기에 국간장, 식초, 설탕을 넣고 찬물 혹은 다시마 육수를 부어요. 마지막으로 동동 뜨는 얼음을 띄우면 끝입니다. 새콤달콤한 국물이 더위를 싹 날려줄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밥도둑 오이 양념 장아찌 만들어 볼 텐데요. 밀폐용기 하나면 끝입니다. 이 장아찌는 한번 해두면 일주일은 든든한 밑반찬이죠. 특히 새콤 매콤한 오이 장아찌는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이 5개, 양파 1개, 청양고추 2개 준비해 주시고요. 양념장은 간장 1컵, 설탕 1컵, 식초 1컵, 물 1컵, 각기 1:1 황금 비율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양념장 간단하죠? 오이는 어슷 썰거나 도라지 모양으로 썰어 주세요. 자, 양념장 재료를 모두 냄비에 넣고 한번 끓여줍니다. 설탕이 완전히 녹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완전히 식힌 양념장에 오이와 양파를 넣고 하루만 냉장고에 숙성시키면 끝입니다.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여기에 액젓 한 숟가락을 넣으면 감칠맛이 확 올라옵니다. 또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식감이 더 풍부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오이 냉국과 오이 장아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름밤을 책임질 얼큰한 오이 소박이와 또 오이 덮밥 준비했습니다. 오이 소박이는 김치처럼 묵혀 먹는 게 아니라 생김치처럼 바로 무쳐 먹는 여름 별미죠. 고춧가루 무쳐도 좋지만 새콤달콤한 초고추장 양념으로 아이들 입맛에도 딱 맞게 만들어 볼게요. 자, 오이 4-5개, 양파 하나, 당근 조금, 부추 한 줌 혹은 쪽파를 준비하시고요. 양념장을 만들 고추장 큰술로 3숟가락, 식초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다진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통깨를 듬뿍 준비하세요. 오이는 깨끗이 씻은 뒤 4등분으로 길게 자르지 마시고 3, 4cm 길이로 토막낸 후 각 토막에 십자로 칼집을 내주세요. 밑둥은 1cm 정도 남겨서 터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칼집 낸 오이에 굵은 소금을 듬뿍 뿌려 10분간 절인 뒤 물기를 꼭꼭 짜줍니다. 자, 아삭함의 생명인데요. 양파와 당근은 얇게 채 썰고 또 부추는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볼에 고추장, 식초, 설탕, 마늘을 넣고 양념장을 만든 뒤 채소와 물기 뺀 오이를 넣고 조심스럽게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에 참기름과 통깨를 솔솔 뿌리면 끝입니다.

자, 오늘은 오이 하나로 냉국, 장아찌, 소박이. 정말 오이의 무한 변신에 놀라셨죠? 여러분, 오이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여름철 우리 가족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오이 고르는 방법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장보기 때 활용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주부클럽이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타협이라는 단어는 흔히 양보의 대가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세상과의 타협은 결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단한 바위가 물살에 깎여 둥근 모양이 되듯이 살아남기 위한 지혜이자 성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조향숙이 쓴 수필, 타협, 그 외로운 몸짓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부러지지 않으려고 바람과 타협하는 것일까?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몸을 피하는 것 역시 흩어지지 않으려고 나뭇가지와 타협하는 것일까? 그렇게 서로 조금씩 물러서고 비켜주며 저들은 하나의 공존을 이루는 것일까? 그래서 나무는 다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며 무성해지고 바람은 제 기세를 거두어 더 먼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일까? 저들은 자신을 알고 서로를 알 만큼 신비로운 지혜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자연의 위대함일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타협을 하게 된다. 과연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의미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는 것일까? 혹은 그것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는 것일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변변치 못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다스리며 견뎌내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현실은 우리의 생각처럼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다고 이 자리를 훌쩍 떠나버릴 수도 없다. 원하지 않았다며 거부할 수도 없다. 잠시 외면하고 도망치더라도 다시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안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한 그런 상황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인다. 어느 날 직장 문제로 깊이 고민하는 딸에게 나는 꿈도 가질 수 있고 재능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고 했다. 그 말을 건네면서 스스로 제법 그럴듯한 조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딸애가 연주포를 쏘아대듯 쏟아냈다. 환상을 깨라고. 누구는 배달을 하고 누구는 가게가 문을 닫고 누구는 빈 털터리가 되고 누구는 미치고 그들 모두가 그런 삶을 원했겠느냐고. 모두 살아남기 위해 밥벌이에 급급한 것이라고. 그 중에 어느 누가 꿈을 모르고 어느 누가 성장을 원하지 않고 어느 누가 리상이 없겠느냐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며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거라고. 그때 나는 비로소 애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잇따라 내 딸과 같은 고민을 하며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몸부림치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다. 그동안 나는 나와 내 아이, 내 가족의 일에만 열중하느라 주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급하게 밀려왔다. 작고 평범한 내가 이 세상의 온갖 아픔의 종류와 깊이를 다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그냥 흘려보냈던 여러 암울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현실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문제들로 가득하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태풍이 휘몰아치고 눈사태가 덮쳐오고 웅댕이, 절벽, 가시밭길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모든 순간에 얼마나 큰 공포와 막막함을 견뎌야 하는지 모른다. 소심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면서 항상 불안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나면 그제야 하루를 안도한다. 머릿속에 그려보는 미래의 계획은 자주 빗나간다. 리상적인 세상은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세상과 세상 속의 꿈,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구겨지고 괴로워한다. 늘어나는 우울증 환자의 수와 각종 사연에 얽힌 사건들을 보다 보면 너무 경악스럽다.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뇌와 회한만 목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을 것이다. 꿈이 부서지고 꿈속의 세상도 부서지고 결국 자신도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그들을 두고 세상과 생활과 타협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타협은 정녕 자신의 욕망을 적당히 줄이기만 하면 될 만큼 그리 가벼운 일인가? 당사자가 되어 직접 겪고 느껴보지 않고는 그 고통에 온전히 닿지도 그래서 이해하지도 못한다. 자신과 타협하는 시간, 그 무한한 심연 속에서 오롯이 혼자 겪는 치열한 시간은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의 반복이다. 제 안에 웅크리고 돌아앉아 자신의 생사를 찢고 헤집고 뼈를 잘라 들여다보며 낱낱이 해보한다. 피 흐르는 절단면을 응시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가 깊숙이 숨겨두고 소중히 지켜왔던 꿈을 깨뜨린다. 꿈이 부서지면 에는 소리 없는 비명만이 가득 차오른다. 그 속에서 꿈의 파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덜어는 쓸쓸히 쓸어버린다. 혼자서 상처를 직시하고 자욱한 아픔의 냄새를 맡는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직접 발견하는 순간 최대의 굴욕감이 밀려온다. 그러나 그 무관해함이 우리의 진실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초라하고 무력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런 자신을 붙잡고 스스로 질문하고 부정하고 다시 주장하고 반박하며 그렇게 지쳐간다. 그러다가 필요의 절정이 이르러서 비로소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한다. 어쩌면 지쳐서 쉬운 쪽으로 기운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상 지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악물고 싸우면 언젠가는 화려한 성공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며 락관적인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의 피와 뼈와 살과 신경은 세상과 끝까지 맞설 만큼 강하지 않다. 이토록 극심하게 아파야 하는 타협은 얼마간의 안녕을 가져다 줄 뿐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어느 순간 또다시 목을 졸라오는 불안이 덮칠 것이다. 불안은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뒤따른다. 진심을 다해 열정을 쏟아도 근면한 노력이 언제나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애써 일궈온 것은 부질없어지고 결국 또 한 번 타협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우리는 위축되고 좌절하며 꿈은 또 한 번 작아지고 보잘것 없어진다. 날마다 해는 다시 떠오르지만 진밤에는 변함이 없다. 아무런 보람도 없는 자질구레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냉소하고 분노하고 실망한다. 타협하는 그 시간은 가장 적막하고 타협하는 그 모습은 가장 외롭다. 타인은 아무리 다가서고 껴안으려 해도 도저히 가다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는 조금의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다가오는 일을 바라보는 일조차 불가능하다. 아무와도 나눌 수 없이 혼자 울고 혼자 눈물을 닦아야 한다. 너무 처연한 광경이다.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것은 참으로 독한 아름다움이다. 반면 타협 역시 세상과 싸울 용기가 부족한 자가 약간의 위로와 편안함을 얻으려는 무용한

자기 도취만이 아니다. 이 또한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이며 지극히 슬프면서도 강렬한 아름다움이다. 권태와 체념, 포기를 버리고 타협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의 통째로 삼켜지거나 세상에서 추방당하지 않으려는 저항만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시 연계를 맺고 그 세상 안에서 꿈을 구축하기 위한 뜨거운 도전이기도 하다. 세상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실수도 품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강함일지도 모른다. 삶과 꿈 사이에서 결국 삶의 고통이 압도적으로 전승하여 버티지 못하더라도 시도는 하는 것이다. 우리는 화려한 꿈을 꾸지 않는다. 화려한 삶에 대해 잘 모르기에 애초에 그런 꿈조차 꿀 수 없다. 다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며 자식을 키우고 가끔은 단조로운 삶의 이체를 더하는 작은 선물을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감히 쓰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푼돈을 모으고 그러면 바람이 조금 더 부드럽고 햇살이 한결 따스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사랑하며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일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꿈꾸면서도 그것을 깨뜨릴 때를 알고 깨뜨리면서도 다시 꿈꾼다. 한때 거룩해 보이던 꿈은 이제 사소해지고 뚜렷하던 꿈의 윤곽은 흐릿해지고 선명하던 꿈의 색채는 바래지고 요동치던 꿈의 맥박은 느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아직 있고 우리는 희망하며 오늘을 견디고 미래를 그리며 기다린다. 어쩌면 타협하는 시간의 외로움과 안쓰러움조차 모른 채 슬프게 살아있을지라도 힘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참을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매번 간신히 숨을 고른다. 그 한 번의 숨이 생명이 다시 숨쉬는 법을 배워가는 시작이 되고 조금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 된다. 그것이 삶에 대한 존중이며 생명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이 세상을 껴안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타협, 그 외로운 몸짓을 나는 사랑한다. 우리는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좌절하지만 벽을 허물지 못하면 그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완벽한 이상을 고집하면서 외로워지기보다 적절한 선에서 마음을 열고 세상의 온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더 넓은 풍경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은 흙탕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함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타협 속에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자신만의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군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 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 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 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 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 총리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이라면 여러분들이 위치적으로서 확인하기도 쉽죠. 일백하라면 누구든지 다 찾기 쉬운데 일백하 금방 북쪽에 도강 중년이라는 큰 폐마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게 되면 신화서점 근방 서쪽에 도강중년회라는 폐마가 붙었는데요.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0: 3층, 4층 면적도 크고 1호대호가 구조나고 과실이 아주 여러 개 과실이 여러분들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우수한 과실들도 거기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연은 지금 새로운 의료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의료기계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스핀 MT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의료기계는 척추 제야 치료이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야라는 건 압력을 낮추면서 우리 척추모병 자체는 저에게 인류는 원래는 제일 처음에 류인원 그때 그 전에는 파행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니팽하게 되어 있으니까 척추에는 늘 압력이 가는 거죠. 척추에 아주 강한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모로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척추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척추 모병을 범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범위로 놓고 말하게 되면 지금 요추간반 탈출이라든지 혹은 퇴행성 요추의 병변이 되네 가지고 그 요추간 협착에 온다든지 그리고 척추가 망곡증이 있어서 허리가 많이 구부러진다든지 그리고 척추 소관절 종합증이 있어 가지고 어느 마디마다 아파나지 않은 부분이 없다든지 그 외에 자골신경통 자체도 척추 문제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추에 문제가 있어갖고 경추가 펑쳐왔거나 이래가지고 경동맥을 압박해서 뇌혈관에 노건 같은 게 올 가능성도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내과 척추 질병 자체도 역시 척추와 많이 관련이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들어온 새로운 의료기계는 알레 의료 의료기계에 속합니다. 이 의료기계는 특수한 치료 방법으로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기계는 아주 선진적인 의료기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한국, 중국에서 함께 발명해낸 전문 경추로부터 요추로부터 골반까지 포함해서 이계통을 치료해주는 거기에 수술칼을 대지 않고 또 네크징으로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상처가 없고 총체적으로서 척추 압력을 낮추는 방법으로서 척추의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게 되면 우리는 척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특수한 기형아를 내놓고는 기본상에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년간의 생활하면서 특히 노년이 들어서면서 척추모병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척추모병으로 인해 가지고 척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선 경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팔이나 손이 내리저리고 척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요추간반 협착을 포함해서 주약의 신경관이 절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내리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심지어 척추모병으로 인해 가지고 심근이나 노경이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척추모병은 보통 우리 수술이 방법으로 하는 이런 그 현대적인 치료 방법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수술이 방법은 만능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수술한 다음에 더구나 꼼짝 못하고 허리 아파서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거나 또 혹시 수술 효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 전에 여러 가지 심리 부담이 많이 가지만 해도 여기에서 치료하는 스핀 MT란 척추, 경추, 이 골반을 전문 치료하는 이 의료기계는 고통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제야 압력을 낮추는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신경을 눌러서 동통이 생기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펑션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리고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보증하다시피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추로부터 시작해서 요추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본 의료 의료기계에 이 제품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척추 감압 치료요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물리적인
1: 알겠습니다.
0: 치료요법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도강증원에서 일만 선생님이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0: 한 채로 쓰고 있습니다. 위가 저는 만성 위염을 해서 예, 너무 오랜 만성 위염입니다. 예, 위를 해서 예, 고생해서 이 음식도 바로 못 먹고 음식 조금만 먹어도 막 이 배가 불어나고 또 어떤 음식도 먹으면 예, 화장실 막 드나들고 예, 자꾸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절만선생 약을 먹으면서 이 증상과 영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아, 절만선생 중에서는 명이죠. 알아주는 명이죠. 예, 예.
0: 예. 이 음식이 조금만 먹으면 배가 막 불어나게 되면 아무 음식도 못 먹고 또 인차 배고픈 것 같고 이렇게 이랬는데 지금 이 증상과 예, 좋아지니까 영 편합니다. 음식 먹는 게. 예.
1: 그렇죠.
0: 아무 없이 먹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약을 지금 이번에 먹다가 그래 보면 우리 선생님이 다 선택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 반소변이 다수 이렇게 계속 금방 갔다도 또 소변이 있는 것 같고 이러면서 이래서 예, 밤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1: 예.
0: 또 화장실에 드나들면서 그런 게 지금 예, 밤잠도 영 편하게 잡니다. 우리 어떨 때는 이 화장실에 뭐 두 번 거진 또 어떨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드나들고 하니까 영 아무 편하게 사니까 이튿날 일어나면 영 정신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1: 예.
0: 이래서 내가 지금 약을 지금 쓰면서 이 좋은 효과를 보니까 나 지금 더 치료받자고 그런다. 그리고 예, 그 삼층에서 내 또 그러니까 경축을 해서 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 찡주일 해서 있지 않까 이 찡주일 아파하고 머리 뒤뒤 얼리 막 이렇게 골이 얼리 아프고 그다음 이 바로 이 어깨 우울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1: 예, 예.
0: 이게 아파서
1: 예. 어깨가 아파서 예, 경축 예, 어깨 다 포함합니다. 예.
0: 예. 근데 한 그래도 반 시간 한 번에 한 반 시간씩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를 지금 이 벌써 예, 내 지금 이 치료는 한 번 받고 두 번
1: 아 받아보셨죠? 예.
0: 예 받아봤습니다.
1: 한두 번은 근데, 무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받아봤는데
1: 체험하는 치료입니다.
0: 다리가 예. 예, 이 다리가 지금 이 어깨 위로 올라갑니다.
1: 그렇죠. 이렇게. 그게 경추에 예. 문제 생겨서 어깨가 문제 생겨서 발을 올리기 힘들었는데 이 경추 요체의 문제는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도 뭐 어느새 아무런 감각도 없는데 일어나 보게 되면 너무 시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0: 예, 예. 이거 영 시원하고 계속 이 뒷골이가 원래 아픔이래서 좀 시안 안 갖고 이랬는데 이 특히는 이 발을 제가 어떨 때는 엄마가네 이러면 막 소리나게 아파서 이렇게 올라 못 갔다는데 지금 이 어깨로 쑥쑥 올라갑니다.
1: 그렇죠.
0: 얼마나 됐는지
1: 예.
0: 그래가지고 그래 이 치료도 지금 받고 좋고 이 지금 도감 주면 보니까 나 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가 영 좋고 이 정말 이 약을 써도 효과가 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내 내일 가도 되지요? 예, 지금
1: 됩니다. 예예예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내일 예약해
1: 예.
0: 주세요.
1: 예예예 예.
0: 예. 예. 예. 예.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예, 이 도강병원에 가서 저기 맹각이 되면 도일만 선생님 치료를 얻으면 세 번째 받았습니다.
1: 아, 그래요? 무슨 문제 때문에 받으셨어요? 예.
3: 나는 이 혈압이가 예, 이렇게 아무도 요즘 몇 해 전부터 이게 온전히 아예 됩니다. 약 여러 가지도 바꿔서 나 먹고 예. 그리고 심리가 고르지 못하고 있잖아. 그리고 항상 머리가 어지러워서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예. 일어나서 또, 서게 되게 머리 핑핑 돌고 그냥 그랬습니다.
1: 예, 내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상당할 정도로서. 예, 예.
3: 예, 그리고 낮에는 예, 조금 나가서 아침 먹고 조금 나가 걷게 되게 되면 숨이 차고 예, 자꾸만 어떻게 돼. 아까 선생님 답답함에.
1: 심장 혈관에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겼네요. 예.
3: 예, 답답함에서 숨이 잘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 게 이런 증서도 있고 이래서 예. 네, 지금 옛날에도 다른 데 가서 약도 뭐 청심마약 이런 거 예, 많이 먹었습니다.
1: 그랬겠죠. 예, 예.
3: 예, 그런데 어쨌든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 방송 중에서 예, 전번에 어떤 이 한 달 전입니다.
1: 예.
3: 이 조일만 선생님 데가 찾아가서 예, 이 진단 받고, 그 다음에 약 갖다 줘본 게 지금 많이 더 와서 적감 치료에 지금 있잖아. 많이 좋아서 약 먹을까는 인사하기 때다 이게.
1: 그렇죠. 절만 선생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심장 뇌혈관의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져서 외지에서 많이 찾아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봐서 예, 혈압부터 조절 잘 되고 그다음에 예, 이 마음이 심장이랑 편안하고 예, 옛날 밤도 잘 못 왔습니다. 그냥 이게 답답해가지고 바른 너보도 안 되고 다른 너보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 번까지 내가 지금 치료받았고.

0: 안전하십니다, 저.
1: 예.
0: 여기, 예, 나가 뭐, 암만 걷어대기도 숨도 안 차고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내 전번에 약, 두, 세 번째 약 지나가면서도 뭐 인강이 되게 되면 그 보니까 3층에 기, 저기, 뭐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이 허리암에 치료하는 기계 들어왔어요.
1: 예, 척추 감압 치료 얘기.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내 거기도 가니까 나 그래 올라가서 내 좀
1: 체험 해봤습니까? 예.
0: 예, 예 허리를 해서 예, 어두는 나도 몇 년 됩니다. 야.
1: 그렇죠. 노년기 근무업에 지금 인류가 이거 진행하면서 허리모병을 자연적으로서 얻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비례가 높을 정도로 허리모병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죠. 예.
0: 예. 척추 협정술을 해서 다 전하게 밤에 조금 나가 걸었다고 해서 통새 나고 막 이래고 그래 못했는데 진통제도 먹고 예, 막 붙이는 거에서 붙이고 이랬는데 그 당시 부이지 아이대표다.
1: 그렇죠.
0: 어, 이런 기계 동기에서 다 체험 그날에 아까 멘비를 했습니다.
1: 예, 한 번 내지 두 번 무료로 해서 체험하게 하면 벌써 체험해보게 되면 이 기계가 바로 나에게는 너무 우수한 기회구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벌써 알리게 되어있죠.
0: 예, 그날에 와서 치료를 딱 하고서 왜 뭐 어제도 아예 앞대라 반시간 앞대라
1: 예. 치료. 20분 내지 예, 30분입니다. 예.
0: 예. 딱 나와서 치료를 받고 나오니까 그날부터 뭐인가 하면 이 허리가 편안하면 예. 아니, 딱 한번 움직였다는, 막, 그날로 저래 효과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그게 뭐, 누구만다는 그, 네크징을 수술, 그 수술칼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만히 누워있어서 어떤 분들은 자는 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네. 효과가 너무 좋고, 통통이 없고 펑션이 없고 효과가 확실하고 90%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한번 치료 이렇게 효과도 없고 그래 보니까 치료기 저양에 약 아예 먹고 뭐입니까?
1: 수술칼 아예 되고 예.
0: 아무런 저기 무슨 이런 게 없죠, 이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를 갖다 야, 이 치료 좀 받아야 되겠다. 받아서 좀 이 이런 좋은 기계 만나서 지금 좀 치료를 해서 좀 이 허리병 좀 떼야 되겠다. 그래 그래서. 그날부터 잠이 안 여기다가 넘어서 잠을 잤다.
1: 이게 내 혈관을 개조해주는 역할을 하죠. 척추가 직접 내, 경추, 척추, 이게 내 혈관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예.
0: 예, 예. 그래, 선생님, 그거 내가 지금 내일 주말 또 치료 한번 받으러 가려고 그랬나?
1: 그렇게 하셔. 이제 이 전화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전에 가게 되면 3초에 올라가게 되면 직접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면 됩니다. 예, 한번 치료 이 료정으로 놓고 말하면 열흘 내지 20날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오지 말라 해도 뭐 몇 번 가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오지 말라 해도 그런다면 와 이렇게 좋은데 이전에 내 허리가 아니구나 그런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특히 연변병원 그리고 우리 말하면 한암의 조이병원인데 그 외에 여러 개 그 국내 시립병원, 중의원 이런 데 그 CT단이 있거나 거기 검사단이 MRI 찍은 그런 게 있으면 직접 그 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고 돈이 적게 들고 효과가 확실하고 다른 펑션이 없는 우수한 치료 방법이 지금 3층에 들어왔습니다. 예.
0: 예, 근데 내일로 가겠습니다, 예.
1: 내일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들이대세요.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또 예약하자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어전통 맞아서 있거든, 후유증으로 예, 두 번 갔다 그 약을 다 쌌습니다. 그런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서 기계 검사도 하고 한 게 예, 감사하겠다가 내 검사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다 맥박으로 다 집행하고 또 뭐 언니 한 번 더 약 쓰겠다 하고 그렇게 그래 좋을 때 약을 더 쓰겠다면서 그래도 오늘 예약해달래서 내 그래 예약한 거
1: 저희만
3: 선생님
1: 어느 선생님
3: 저희만 선생님
1: 예, 예. 그렇죠. 예,
3: 손발이 아이 떨고 밥업도 발음 없다고 입에서 예, 충격지지 흐르던 게 그게 많이 나사됐답니다.
1: 예.
3: 그래 나사질 적에 좀 몇 번 더 청약을 제다 먹겠답니다.
1: 예, 절만 선생님 지금 환자가 많이 몰리게 돼 있고 절만 선생 환자분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어느 병원에 있었던 거기 가던 사람들이 여기 또 절만 선생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 본인 한 분만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곁에 지인들 이웃들 친구들 같이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이미 방송에 말씀하셨기 예. 때문에.
3: 예. 그래, 이래 예약해가가 그렇지 사람 많더랍니다.
1: 그렇어요.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나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한국에 있으면서 너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러니까 마비, 다리도 막 마비되고, 예, 자꾸 저리고 이랬었습니다.
1: 예.
4: 그래서 그래서 병원 가서 보니까 서울대 병원에 그러면, 야, 그 일월기계로 치료받았댔어요.
1: 아, 예. 이미 서울에서 치료받았는데 예. 여기로 예. 오니까, 뭐 어쩔 수 없었는데 예. 여기에 지금 예. 그 기계가 바로 여길 들어왔습니다.
4: 예. 예. 그래 봤다가 뭐가 어째 불시를 왔는가 뭐 우리 시어머니가 불시를 알아서 바로 내 들어왔댔단 말이죠.
1: 그럴 수 있죠.
4: 그래 그런데 다시 못 나가고 있는 게 아 그 치료 받으던 형수 같은데 아, 받지 못하니까 어디 있는지 몰랐댔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금 이 선생님 강의 방송 들으니까 이 멤버는 하더라만 너무 좋았으네. 그래서 가서 치료 받았습니다.
1: 도강중현 3층에 그렇죠.
4: 예. 예. 그래 받으니까 두 번 받았는데 두 번 더 체험한다며 더 나이 봐서
1: 어 그렇죠.
4: 예, 예. 그거 받고 왔는데 아예 허리 쪽 사력이 펴지지. 아예 잔들이 뚜끈뚜끈해. 어느 속에서 그렇게 정하니까 젖은 게 제자리 없을 때다.
1: 그렇죠.
4: 그래 누워있을 거나 아예 가슴이 막 편안하지. 그다음에 누워있다 꼬꼬지 누워있다 일어나니까 허리도 구부러진 게 막 펴진 꼬꼬지 펴졌을 때다 막.
1: 그렇죠.
4: 예, 그리고 아프지 않고, 어느 날 정신이 납니다, 그랬거나.
1: 그럼요, 예, 예.
4: 그래서 지금, 마음도 거뿐하셔서, 그리고 이 틀을 받으니까 잠은 너무 잘 자서, 그러니까, 저번날에, 두 번째 날에 받은 날 저녁에는, 막 아침이 된 것도 모르고 나서 왔습니다. 날이 밝은 것도 모르고.
1: 그렇죠, 예, 예.
4: 그래서 저쪽에서 막 깨울 때까지 잤댔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4: 너무 잠 잘,
1: 예. 머리 혈관까지 좋아지니까.
4: 예, 머리만 막아지더란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4: 그래서 내 지금 또 내일 가려고 또 그래. 나는 너무 좋아서 아마 치료받을 때 계속 받아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여기 한개 치료 과정은 열흘 내지 21일로 되어 예. 있으니까 한 번의 치료는 20분 내지 30분에 속하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미 큰 병원에서 이미 앞에 두 번은 무료 치료를 했는데 예. 세 번째부터는 병원에, 큰 병원에 이제 몇 개 그 큰 병원에 그 CT단 펜즈 같은 예. 게 있으면 그거 갖고 오게 되면 이로보험을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각도로서 예. 여러분들 치료하는 데는 척추모배 큰 모배 아닙니까? 예. 경추, 척추 예. 여기 모배 큰 모배인데 이걸 해결하는 연결세 분들은 허리 꼿꼿이 펴고 다닐 수 있고 예. 주위 분들이 허리 꼿꼿이 펴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 예. 있습니다.
4: 예. 그래 선생님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진단을 하고 사진 찍어서 가져오라면 이랬대 그래서
1: 그렇죠.
4: 가져가려고 그러면 내일에 가져가겠습니다.
1: 예. 효과가 100분의 90은 기본 다 학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예. 아 얼마나 시원하겠을까 대단히 시원하십니다.
1: 그렇죠. 예.
4: 몸이 그뿐한 마음 잘 깔아난다.
1: 그렇죠.
2: 예.
4: 예. 예 가겠습니다. 그래.
1: 예.
4: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저는 소위에는 있어 소화 안 되고 서기부들했어요. 밥을 잘 못 먹었어. 아, 영국에 여의였습니다.
1: 예.
5: 거기 또 까미 빙가리 있어서 얘 또 싸매도 넣고 당뇨까지 있어서 달걀 한 개도 못 먹고 다리 쪽이 아파서 다리 폈다 굽혔다 하자면 우둑우둑 소리 나는 소리. 소리 막 나고 얘 폈다 굽혔다 못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우거우거 하면 겨우 일어납니다.
1: 예.
5: 그래서 이민재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5: 이분이 아이 이 아프지 않을까 밥을 잘 먹을까 근육 올라갔습니다. 열몇개 올라갔습니다.
1: 그게 보통 치료 방법으로 대체하기 어렵죠.
5: 예. 예 밥을 잘 먹을까 얘 자꾸 올라갑니다.
1: 그렇죠.
5: 그리고 얘 또 쌈대도 성사해 됐고 얘 달걀도 저는 매일 먹어도 이렇고 얘 아 다리도 만들 폈다 굽혔다도 소리 안 나고 앉아서 잘 일어납니다.
1: 그렇죠. 예 예.
5: 자꾸 선생님. 치료도 받다가 또 오늘 예약하셨습니다.
1: 예. 이명길 선생, 뭐, 위장, 비장, 간장, 담낭, 그리고 장도 여기에서는 특수한 치료 방법, 심지어 간경화 폭수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하다 여기 온 분들 가운데서, 와. 이분이 치료를 받고 나서 오혈도 그렇게 생기고 너무 그 몸이 뚱뚱 불어나서 간경화 복수로 인해서 힘들던 이런 분들도 해결 받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소화계통에 대해서는 명문의사로서 아마 이름을 떨치는 것 같습니다.
5: 예, 예 네, 봤습니다. 직접 이 간복수 와서 배 불러간 사람도 배 끌지 나갑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2: 네.
1: 예, 예.
5: 네, 감사합니다.
1: 예.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좋은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그 형부가 그 쉬고 일어난 게 별로 망 춤이 졸졸 흐르고 말이 되지 않고.

0: 이거 한 따블로 올라가고 그러면 그니까 입이라면 싹 이렇게 비뚤어지고 해가지고 그 반신살 모습 이래서 얼마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는데 어제는 세 번 이렇게 종약은 두 번 가져다 잡수고 지금은 하루건이지 맞는데 용 어제는 효과 빠르답니다. 어제
1: 예.
0: 식사도 잘하고 춤은 근무상 어제 많이 내려고 어느도 그래도 어제는 이렇게 처음엔 알아 못듣게 했던 게 어제 많이 좋아졌답니다.
1: 그렇죠.
0: 지금은 반신도 그렇게 소리던 게 그 친구라며 종약이 같이 쓰니까 많이 좋아졌다 제가 그만까.
1: 그러면
0: 예, 그래서 이 오늘도 친구 맞는 날이 돼가지고서를 하루건이지 맞으니까 월요일 날이가 맞고 지금 또 오늘가 맞겠다 하는데는 그럼 어머니 가서 또 예약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름이 예약된 겁니다. 일단마취를 받아봐주겠다면.
0: 물어보 이제 그 척추라니 그
1: 예, 척추 치료법.
0: 그 예,
1: 척추 감압 치료 방법. 예.
0: 예, 우리 동생이가 이 사사고 후유증을 해가지고 이 인공관절은 바꿔였습니다. 근데 이쪽 어디 그 관절을 바꿔온 다리를 애끼면서 이쪽 없어 그런지 이쪽에도 어째 별로 이렇게 다리도 아프다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니 합니다.
1: 그게 다리가 아픈 데는 척추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겨서 아래다 내리 신경관이 막히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치료 방법을 예. 해보는 게 확실하게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거는 척추 감압 제야 치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에 예. 압력이 가지 않으니까 치료하는 거지 이게 내가 치료했는가 이런 감 느끼기 너무 편안하게 오히려 압력을 그거는 많이 감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이 통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나 보게 되면 와 이렇게 허리가 편하지 다리 쓰기도 편리하고 그런 감 느끼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찾아오세요. 특히 그
0: 검, 예. 다리를 절룩절룩하고 다니지
1: 아, 다리 절는 게 주약에는 허리 척추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단 가지고 오세요.
0: 예, 이런 저의 남아이라 먹어도 쓸데없다 하는 말입니다.
1: 아, 됩니다. 예,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
0: 예, 그러면 어딘가 그 예약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1: 아, 이렇게 하면 예약된 겁니다. 먼저 와서 체험하세요. 한두 번 체험하세요.
0: 오늘이 가도 됩니까?
1: 됩니다. 빨리 오세요. 예.
0: 알았습니다. 그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이축성위원이 어랑이 이축성위원이 약 먹으면 이렇다고 또 재발하고 하는데 지금 범이 잡았어요. 예. 어째 그거 가슴이 그거 딱 대기면서 예, 내려가고 예. 아 저기 기름진 것도 먹으면 졸다라고 또 과일이나 순 우유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으니까 지금에 정지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지금 많이 나았습니다.
1: 이명길 선생님 네. 소문 넣습니다. 예, 네. 위상도 예, 소화겠다. 예.
3: 예, 음식을 별로 가리지 않고 먹어도 예, 소화됐다. 그리고 요 가슴 딱 대기면 내려갔던 게 이것도 내려갈 거 아니야. 속이 시원하면서 예, 좋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1: 예.
3: 그리고 예, 위축성이염이서 그런지 저는 결장염도 같이 있었어요. 예, 한 날에도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녔는데 지금은 예, 이렇습니다. 어정에 거의 정상으로 됩니다.
1: 예.
3: 예,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아직은 예, 더 치료를 받으려면 예, 이명길 선생님은 아주 예, 용하십니다. 이 병에 예, 자꾸 재발하는데 지금 어정에 예, 한 두 달 썼는데 재발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예. 잘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연길시 도강중년이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가운데서 흠과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크거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5일째를 맞이하면서 100분제 80이 치료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치료한 결과 일단 입안의 문제는 모두 해결받게 되었는데요. 치주염이 있거나 혹은 또 치아결석이 있거나 혹은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입금의 출혈이 생기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문제도 해결받는데 주약에는 지금 치과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은 해결을 받게 되었는데 치아를 고정하거나 들리를 하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하거나 사진을 찍고 그리고 구강검사를 하고 이런데 모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여기 치과를 이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제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년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주임 선생 계시는데요. 원장 거기는 이분을 찾아보게 되면

0: 난 피부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10년, 30년 자발하지 않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프로 여기서만 줄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졸레를 부으면서 마음속 깊이 감동을 했다. 졸레야말로 참된 공산주의자며 깨끗하고 맑은 품성을 지닌 전우이자 동지라고 생각했다. 생각이 오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기심이 없고 권력을 다투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장점이었다. 모태도는 오래도록 경의에 찬 눈빛으로 졸레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오솔길에 핀 들꽃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었다. 마음이 개운해진 덕분에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사물은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한동안 조용하던 당내에 다시 바람이 인다. 림표는 군사 지도자를 바꿔야 한다고 중앙의 표현지를 올렸고 정치위원인 서병진은 단호히 반대한다. 그들은 어느 농가에서 예사롭지 않은 말다툼을 한다. 홍군은 타고 신장을 공격하는 일을 그만두기로 한 뒤에 계속 때를 놀이하다.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고 하지만은 싸움은 더욱 그라야다. 한껏 지쳤을 때는 피해가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더니 지금은 시원하게 맞붙으려 해도 틈이 보이질 않았다. 홍군 지도자들은 또다시 고민에 빠지었다. 3월 10일 마침내 기회가 왔다. 조은원 종대 가운데 한계사가 노반장에 온 것이다. 비록 다른 사들이 가까이 있었지만은 재빨리 포위한 뒤 싸움을 끝낸다면은 역시 먹을 만한 요리가 될 터이었다. 지도부는 곧바로

4군단이 북쪽에서 도우러 오는 오기비 군대를 막고 5군단은 남쪽에서 지원하러 오는 준원 부대를 차단하는 동안에 1군단이 병력을 집중하여 로반장에 있는 적을 소탕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5일 오후 3시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막상 싸우면서 보니 적들이 며칠 동안 만들어놓은 진지가 몹시 튼튼하였다. 산호의 사격 진지를 쌓고 밖에 참호를 팠는데 그 돌레를 말뚝과 가시나무로 울타리까지 채워놓은 것이다.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싸워서 겨우 사격 진지 몇 개를 차지하게 됐다. 적들도 타격을 입었지만은 홍군도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게 됐다. 동쪽에 있던 오기비 종대는 벌써 앞길을 건너 로반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도부는 공격을 멈추고 전군이 1군단의 음호를 받으며 모태진에서 또다시 적수화를 건너기로 결정을 하였다. 군주의부는 로반장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에 들어있었다. 조금 전 군주의부로 돌아온 님표가 손에 전보를 움켜쥐고 서성거리었다. 말쑥한 얼굴에 짜증이 서려 있었다. 님표는 당시 28살이었다. 얼굴은 좀 파리해 보였지만 짙은 눈썹 아래 두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말수가 적고 몸가짐이 얌전하지만 용맹한 사람이었다. 그는 맹렬히 치고 맹렬히 공격하고 맹렬히 추격하는 삼맹 전술로 부대를 이끌었다. 게다가 숨어있다가 대부대로 방심한 적을 치는 전술을 꿰뚫고 있어 모태똥과 주올레가 이끄는 반포위 도불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덕분에 진급이 아주 빨랐다. 남장봉기 때까지만 해도 주덕이 이끄는 부대 패장이었는데 지금은 홍군에서도 전공이 혁혁한 명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정치위원은 왜 아직인가? 림표가 걸음을 멈추고 나지막한 소리로 짤막하게 물었다. 정치위원 동지는 지금 부상병들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젊은 참모가 대답했다. 림표는 짙은 눈썹을 더욱 찡그렸다. 얼마 뒤 키가 제법 크고 옷차림이 말쑥한 군인이 뜰에 들어섰다. 영진 동지, 왜 이제야 오는 겁니까? 들 것이 너무 많아서요. 서병진은 집 앞 돌 계단에 앉아 모자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사상자가 얼마입니까? 400명이 넘어요. 련인과 폐의 간부도 적지 않습니다. 또 무더기로군요. 림표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쥐고 있던 전부를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보십시오. 적수화를 또 건너라고 하는군요.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서병진은 전부를 보고 나서 림표에게 넘겨주었다. 적을 이끌어내려면 자연히 좀 더 걷기 마련이죠. 그는 사리 깊은 눈빛으로 림표를 바라보며 타이르듯이 말했다. 좀 더 걷는다고요? 이걸 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싸늘하게 웃었다. 그는 참모와 호위병이 곁에 없는 것을 보고 빠르게 속삭이었다. 우리 홍군에 사람이 얼마나 남았나 보세요. 강서를 떠날 때는 8만 6천 명이었습니다. 상강삼에서 절반을 잃고 귀주에 돌아올 때는 4만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2, 3개월 힘들게 뛰어다니고 나니까 이제 2만 5천 명밖에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귀주에서 수두룩하게 입대하지 않았다면 이 숫자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 종일 걷기만 하는 데다가 애 돌아가는 길밖에 없으니 싸움은 둘째 치고 걷기만 하다가 망할 것 같습니다. 홍군의 중년 지휘번인 림표마저 이런 의견을 내놓자 서병진은 마음이 덜컥 해놨다. 그는 정치위원으로서 몇 마디 보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병진은 상냥한 말투로 설득을 하였다. 림표 동지, 걷는 것을 그렇게 단순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지요. 걷는 것도 일종의 방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적들의

소나기에 들어있는데 어찌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서병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집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손짓을 하였다. 이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나는 3인 군사 지도 소조를 믿고는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림표는 마치 큰일이 아니라는 뜻이 태어나게 말아야 했다. 보세요. 도성 전투는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싸움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제 싸움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서병진은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서둘러 말허리를 잘랐다. 그럼 어쩔 생각입니까? 림표는 좀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도자를 바꾸는 수밖에요. 아무튼 지금 이 3인 소조로는 안 됩니다. 서병진은 놀란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물었다. 당신은 누가 이끌었으면 합니까? 팽덕의 동지가 지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림표는 솔직하게 말하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보세요. 만약 동의를 한다면 서명하십시오. 서병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편지를 펼치야 한다. 편지는 군사 지휘를 잘못해서 홍군의 규모가 줄어들었으니 주울래 모태똥 왕가상은 힘을 모아 현 정세를 파악하는 데 전념을 하고 군사 지휘는 팽덕회가 맡아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서병진은 편지를 곧장 림효한테 건네며 말을 했다. 나는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림표는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영진 동지, 이건 절대 나 한 사람 의견이 아닙니다. 제법 간절한 말투였다. 또 누가 있습니까? 그건 묻지 마십시오. 누가 더 있든 나는 서명을 안 하겠습니다. 서병진은 단호하였다. 그는 림표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림표 동지, 참 이상하군요. 당신이 어찌 총사령관을 지명을 하고 지도부를 바꾸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는 서병진을 한번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우리 당은 준의회에서 이 지도부를 세웠습니다. 모주석이 이끄는 게 싫다면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동지는 준의회에 참가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또 반대하는 겁니까? 이건 당의 규례를 어기는 행동입니다. 서병진이 날카롭게 다그치자 림표는 얼굴을 붉히었다. 게다가 당신은 모주석을 가장 오래 따르지 않았습니까? 모주석의 지휘 능력이야 당신이 가장 잘할 게 아니겠습니까? 동지 호주머니 속에는 노역한 물건들을 써놓은 수첩도 있다면서요? 늘 자신이 노역한 것이 가장 많다고 자랑을 하더니 지금 와서 어찌 모두석이 지휘를 잘못한다고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정치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생각을 굳혔으니까요. 림표는 손을 내저며 말했다. 당신은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은지만은 분명히 밝혀주세요. 1925년 서병진이 황포군관학교에서 정치부 비서 겸 정치교관으로 있을 때 림표는 18살 난 학생이었다. 그는 림표보다 8살 우였다. 서병진이 1군단 정치위원으로 오자 림표는 그를 어른으로 깎듯이 대하였다. 서병진도 성품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인지라 웬만한 일에는 양보를 하였다. 그런데 성전하는 일이 늘면서 젊고 활발한 림표는 점차 자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병진은 군사 문제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은 편이어서 원칙 문제만 아니라면 두 사람이 얼굴을 붉히는 일은 드물었다. 논쟁이라고 할 만한 일은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5차 반포의 토벌 때였다. 림표는 리덕이 한창 세력을 얻고 있을 때 홍성보의 짧고 빠른 공격을 로남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리덕과 박고의 마음을 사려는 얕은 수인 것 같아서 못마땅해 놨지만 서병진은 정확한 로선을 옹호한다는 깃발을 내건 림표와 깊이 있게 논쟁을 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장정이 오른 뒤에 세 번째 봉쇄망을 돌파할 때였다. 군사위

0: 일본에서는 광동 군벌이 먼저 락창을 점령을 하고 홍군이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되니 일군단대로 오한로 동북 쪽에 있는 요충지 구봉산을 점령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주왕종대를 의무하는 큰일이었지만은 어림표는 주왕종대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병문으로 진격하려고 하였다. 서병진은 림표와 크게 다툰 뒤에 결국 일부 병력을 구봉산으로 보내였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던한 서병진이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지었다.
1: 홍군은 당의 군대이지 개인의 군대가 아닙니다. 누구도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편지를 기억하고 우리 올려보내겠다면 동지가 모든 걸 책임지세요. 만약 마음대로 부대 행동명령을 내린다면 나는 정치위원으로서 집행하지 말라고 명령할 겁니다.
0: 조용한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지라 흐림표는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나 혼자 제출해보겠습니다.
0: 림표는 손을 휙 내저으며 돌아섰다.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두덜거렸다.
1: 정말 뜻밖이군.
0: 미주와 강변의 위험상황의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애를 태우니 갈 길이 막히고 물러서지도 못했다. 급의 나무 아래에서 문득 묘책이 떠오르면서 어느새 술도 운치 있고 사람도 멋들어지다. 중국에는 미주화가 있는데 바로 적수이다. 세계의 소문이 높은 모태똥의 산지 모태진이 바로 적수와 강변에 있다. 모태주가 맛이 깔끔하기로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기실 적수와 강변에서 나는 다른 술도 맛이 좋은데 모두 하늘이 내린 강물로 빚어진 것이다. 그러니 적수와는 그야말로 미주하였다. 어떻게 되다 보니 결국 노농홍구는 이 강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35년 3월 16일 홍군은 모태진에 이르렀다. 여기서 세 번째로 적수화를 건너려는 것이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누백승은 대례를 끼어 행군하고 있었다. 오위병들은 말을 끌고 뒤를 따랐다. 전사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산등상이를 넘어왔다. 아래로 적수화가 보이었다. 지난번에는 이랑탄과 태평나루터에서 동쪽으로 강을 건넜다. 이 두 곳은 절벽이 많아 강양결의 마을이 모두 낭떠러지에 매달린 듯 붙어있었다. 하지만 산세는 무척 부드러웠다. 그 산길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은 모태진이 보인다. 이제는 봄인지라 햇살이 환하고 따뜻하였다. 적수화에는 푸른 물이 정겹게 넘쳐 흘렀다. 강 건너에 있는 푸른 대나무 숲도 싱싱하게 물이 올라 강물 위로 검푸른 그림자를 들이왔다. 비바람에 시달려 희뿌옇게 색이 바랜 조갓집 수백 채가 강가에 빼곡히 들어차 그지없이 고풍스러웠다. 장편 소설 대장정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 작가협회 회원으로 계시면서 다수의 소필과 시 창작에 몰두해 주목을 받고 있는 백진숙 작가의 소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찍 연변 도서관에서 퇴직한 백진숙 작가는 지금까지 시, 수필, 동시, 동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문학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그의 작품은 압록강 시문학상, 미인송컵 수필문학상, 백두 아동문학상 등 묵직묵직한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먼저 백진숙 작가의 수필 파란 기다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0: 파란 기다림 백진숙. 기다림이란 무엇일까? 엄마로 되는 순간부터 아득 하나 희망이 넘치는 파란 기다림이 한양 나를 정답게 부르며 유혹한다. 매 하루의 일상은 이 평범한 초록의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여성이 하늘 땅이 맞붙는 듯한 아픔을 겪고서야 엄마란 칭호를 선물 받는다. 칠성판에 올라갔다 살아나는 이 죽음의 세례를 맛보고서야 여성은 비로소 한 평범한 엄마로 다시 태어난다. 큰딸애를 낳고 처음으로 젖을 먹일 때의 일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어른 주먹만한 작은 얼굴이지만 어느 하나 빠진 것 없이 꼬꼬 박힌 눈, 코, 입, 누가 배워주지 않았음에도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없어질 것만 같은 쬐꼬만 입으로 힘있게 젖을 빠는 그 생명의 신비에 온몸을 떨었다. 엄마의 손가락을 꼭 오므려 쥐고는 펴려고 하지 않는 작디작은 애고사리 손. 젖을 먹으면서도 누가 아삭할까봐 한 손으로 다른 젖가슴을 꼭 쥔 아기는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1: 네, 엄마야. 누구도 못 빼앗아가. 엄마, 날 지켜줘요.
0: 그때로부터 아낌없이 주는 사랑과 함께 펑펑 솟아나는 생물마냥 지칠 줄 모르는 엄마의 긴 기다림이 시작된다. 언제면 엄마라고 부를까? 언제면 아장아장 걸어 다닐까? 언제면 유치원에 갈 수 있을까? 기다림의 끝에 무지개처럼 핀 파란 꿈이 감미로운 젊음과 함께 요요히 흐르며 살쪄간다. 건강하게만 자라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아이가 학교에 붙으면 엄마의 기다림에는 또 곁가지가 자꾸 늘어난다. 누구보다 공부를 잘했으면,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초록의 기다림이 자라난 곁가지에서 노격으로 싹 튼다. 저녁 6시 반이면 초중생인 둘째 딸애를, 저녁 9시면 또 고중생인 큰 딸애를 데리러 학교 부근까지 간다. 학교 정문 앞에 서 있는 가로등은 예나 다름없이 정다운 미소를 보내며 반긴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가로등 밑에 서 있는 저 아이스크림 장수. 그녀도 지금 나처럼 저녁 작습을 하고 있는 딸애를 애타게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이스크림 한 대라도 더 팔아 자식의 뒷바라지에 보태려고

저렇게 아득바득하는 것일까? 만약 엄마라는 이름만 아니었더라면 그해 하루에 꼭꼭 두 번씩 마중하는 이 긴긴 기다림을 아마 이겨내지 못했으리라. 자식은 엄마의 희망이고 꿈이다. 희망은 꿈은 엄마의 마음밭에서 파란 순처럼 터져나와 우석우석 자란다. 세월이 흘러 사람은 늙지만 희망과 꿈을 기다리는 엄마의 기다림은 늙을 줄 모른다. 하긴 나는 지칠 줄 모르는 엄마의 기다림에 파란 색칠을 해준다. 엄마는 행복이란 산길을 기다림이란 지팽이로 짚으며 간신히 올라간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해도 이 파란 기다림이 있기에 넘어지지 않고 한양 웃으며 넘어간다. 그날도 큰 눈이 내렸다. 종전대로 둘째 딸의 마중을 가고 있었다. 허나 허리병이 심한 나는 아무리 해도 허리에 기운을 넣을 수 없었고 눈길에서 몸의 평형을 잡을 수 없었다. 그래도 애써 걷고 있었다. 헌데 아플싸 한쪽 발이 미끄는 바람에 어쩔 사이 없이 머리를 땅에 쾅 박으며 대팔자로 벌렁 뒤로 나빠졌다. 오른 팔목에서 오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파란 불지가 일었다. 가로등도 파랗고 지나가는 길선도 파랗고 내리는 눈도 모두 파랗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팔이 부러졌구만. 허둥지둥 달려와 급히 일으켜주던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마치 먼 하늘가에서 들려오는 상 싶었다. 그러나 딸애 때문에 병원으로 임착할 수 없었다. 나는 만두처럼 퉁퉁 붓긴 팔을 움켜잡고 약속 장소로 달려갔다. 헌데 딸애는 그날따라 약속 시간이 반 시간이 지났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일각이 삼초 같았다. 숨 넘어갈 듯한 아픔에 끊어진 팔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마구 뚤렁뚤렁 눈물을 흘렸다. 엄마 어떡해요? 울먹이며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딸애가 달려와서야 병원으로 가서 끊어진 팔을 잇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끊어져 오는 아픔 때문에 그날 밤 꼬박 밤을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에도 여전히 눈길을 헤치며 딸의 마중을 나가야 했었다. 시내 중심에서 떨어져 있고 으슥한 뒷골목에 자리 잡은 집 사정 때문에 나는 12년을 이렇게 거의 매일이다시피 아이들 마중을 다니면서 두 딸의 안녕을 지켜왔다. 기다림은 이렇게 이 세상 엄마들의 인내와 희생과 진한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 기다림이 오늘 평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엄마들의 이 기다림이 그 옛날 피눈물을 흘리며 전쟁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엄마의 기다림보다 열갑절 나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잘 안다. 또 바다에 나간 남편과 두 아들을 기다리다 미쳐버린 우미 할머니 기다림보다 비길 수조차 없는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것도 잘 안다. 또 16살 언니를 비롯한 우리 네 형제를 줄레줄레 지식 청년으로 농촌에 내려보내고 애탄 기다림 속에서 사신 나의 엄마의 기다림보다 몇 배나 더 나은 기다림이라는 것도 잘 안다. 누에나 거미의 삶의 고달픔을 본연히 알면서도 그런 삶을 택하는 엄마의 인생, 엄마의 삶 자체가 그대로 한편의 서사시이고 한두의 눈물겨운 드라마인 것이다. 기다림은 엄마에게만 내어주는 통행증이고 특허권이다. 사랑이 엄마의 대명사라면 기다림은 엄마의 녹시고 기다림의 핵은 모성애인 것이다. 기다림은 한 철부지 계집애를 꿈이 많은 젊은 엄마로 건네주는 징검다리이며 한 나약한 여성을 강한 엄마로 만들어주는 공장이다. 엄마는 자식의 모든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건다. 기다림 속에서 엄마는 본능적인 모성애를 갖춘 엄마로부터 자식을 정도회로 이끌 줄 아는 지적인 모성애를 겸비한 엄마로 성숙돼 간다. 기다림에 사는 엄마의 가슴에는 항상 행복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가을 나무에 맺히는 살찐 열매를 위해 뜨거운 햇볕과 세찬 비바람을 홀로 감내하고 누렇게 황이 들었다가 나중에는 땅에 떨어져 죽고야만 하는 헌신적인 나뭇잎의 삶을 엄마는 달갑게 산다. 자식들이 엄마의 품을 떠나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되어도 엄마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는다. 엄마는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자식들의 성공을 기다린다. 기다림은 엄마의 생명 그 자체인 바 죽을 때야 엄마의 기다림은 비로소 끝난다. 하기에 엄마의 기다림은 영원한 초록이다. 이 세상 천천만만 엄마들의 이 초록의 기다림으로 아름다운 세상은 만들어져 간다. 나는 기다림에 사는 엄마의 삶을 찬미한다. 영원으로 향한 이 초록의 길에 삐뚤삐뚤하지만 또렷한 나의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 기다림이 끝나는 날 파란 추억 한 줌 줄 수 있는 엄마로 살아가고 싶다.

네, 그래서 작자는 두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딸의 안녕을 위해 항상 딸의 신변을 보호하고 딸의 성공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다림이 끝나는 날 파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훌륭한 엄마로 남겠다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계속해 도서관 독자 그리고 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도서관 독자 그리고 나 백진수. 라일락향이 흩날리는 봄이다. 보라색 라일락꽃이 연두색 잎사귀와 함께 도서관 담장 안에서 수줍게 얼굴을 내밀고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봄은 해마다 어김없이 여기 도서관에도 찾아온다. 출근길에 오른 나는 콧속을 파고드는 상큼한 향기에 취해 심호흡을 하며 도서관에 들어선다. 책을 읽어라. 매일 도서관에 들어서면 조용히 들려오는 성인들의 목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경건히 옷섭을 여민다. 마음은 어느덧 감격으로 물결친다. 바삐바삐 아침 청소를 깨끗이 마치고 책이며 잡지며 신문을 제자리에 잘 정리해놓고는 책상에 단정히 앉는다. 이맘때면 매일같이 첫사람으로 들어서는 독자 한 분이 있다. 배장동. 평범한 노동자인 그는 퇴직 후 10여 년을 거의 매일이다시피 도서관에 다니며 열심히 책을 보신다. 잇따라 많은 독자들이 줄래줄래 들어선다. 평범한 나의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열람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좋은 아침 하며 들어서는 직장 친구들을 바라보면 마음은 어느덧 더없이 상쾌해진다. 반가운 얼굴로 들어서는 독자들을 바라보노라면 마음은 그들과 하나로 된다.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나면 나도 독자가 되어 열심히 책을 읽는다. 나만이 느껴보는 행복이다. 그러다가도 책 읽기에 실증이 나면 동료들과 함께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며 한두 가지 잡담을 늘여놓는 것도 기쁜 일이다. 조선으로 된 자료를 찾으려고 전국의 방방곡곡 세계 각지에서 많은 독자들이 오랜 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한 번은 외국에서 석사 공부를 하는 아들 대신 자료를 찾으러 왔으나 찾을 줄 몰라 몹시 당황해하는 농민 독자가 있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대신 자료를 찾아주었더니 너무도 고마워하던 그 순박한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또 외국의 한 박사생이 도서관에 자료를 찾으러 온 적이 있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열심히 책을 보기에 너무도 대견스러워 커피도 타주고 점심 한 끼 사준 적이 있다. 그런데 설날 그녀가 보낸 따뜻한 메시지를 받고 온 하루 기쁨에 잠겨본 적이 있다. 따뜻한 편지 한 장이 때로는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집에까지 도서를 가져다 주면 어린애처럼 기뻐하던 장애인들의 순진한 얼굴. 시간이 모자라서 자료를 못 찾고 떠나는 대학생에게 메일로 보내주면 전화로 환성을 지르며 기뻐하던 일. 나의 작은 관심과 도움으로 만족해하며 돌아가는 독자들을 바라볼 때면 나는 사업의 긍지를 가슴 뿌듯이 느끼면서 반나절쯤은 기쁨에 들떠 있다. 이래서 사람들은 다 제 직업을 사랑하고 또 거기에 집착하는 걸까? 아마 소학교 4학년 때 일이라고 생각된다. 고중에 다니는 친구의 오빠한테서 소설책 홍기벌을 얻어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놈의 책을 통 읽을 수가 없었다. 그때 내가 사는 현성에는 집집마다 초모자를 따서 생활에 보탬을 했다. 온 한 달을 기껏 따야 10여 원 정도 버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그때는 다들 없이 살던 때라 집집마다 죽기 내기로 이 일에 달라붙었다. 초모자를 닦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나 같은 조물애기들이 쥐빨같은 손을 귀신처럼 놀리며 초모자를 따기에 집집마다 우리는 주력이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일로만 부렸지 독서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짜고 짜던 나는 마침내 좋은 궁리를 생각해냈다. 엄마한테 배가 아프다고 설사를 한다고 뽕을 치고는 하루에 몇 번씩 변소에 가서 책을 보았던 것이다. 책에 정신이 팔렸으니 한 시간이 되어도 돌아올 리 만무했다. 결국 엄마에게 들통이 났다. 헌데 엄마는 꾸중 대신 나에게 하루만 책을 보라고 허락을 해주셨다. 나는 그날 밤을 꼴딱 세우면서 내친 김에 아예 다른 소설책 하나 더 빌려서 다 읽었다. 몇십 년 동안 나는 도서관의 많은 책들을 읽어보았다. 이것은 도서관이 나에게 준 얼마나 큰 혜택인가. 독서의 즐거움은 독서하는 자만이 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가 말한 이 평범한 말의 진리는 세월을 좀 많이 살아본 지금에야 보석처럼 다가온다. 누가 나보고 제일 즐기는 것이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나는 독서라고 말하고 싶다. 일찍 한 명인은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바보들은 아무렇게나 책장을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공들여 읽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밖에 그것을 잊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독서는 위대한 인간들과의 정신적 만남이다. 독서를 통해 나는 공자와 맹자 등 많은 성인들을 만나고 노벨, 뉴턴, 아인슈타인과 같은 많은 과학자들과도 만났으며 리백, 두보, 백거이 등 시성들과도 만났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던 채플린과도 만나고 우리 조상 당군과도 만난다. 독서를 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안

인기가 넓어지며 용서를 배우고 관용을 배운다. 또 책과 포탑하면서 성장한 사람은 성공의 지름길과 살아가는 지혜를 빨리 터득할 수 있다. 20년 전 내가 도서관에 왔을 때만 해도 마당은 온통 라일락꽃으로 단장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몇 그루 안 남아있다. 그래도 라일락의 상큼한 향기는 나에게 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몽련이나 벚꽃처럼 잎이 나오기 전에 급급히 꽃을 피워 애상에 젖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지 않고 잎과 꽃이 동시에 나오는 눈부시지도 않고 소담스레 피어 조용히 봄을 지키다가 소리 없이 지는 아름다움을 라일락은 지녔다. 도서관의 라일락 향기에는 책의 향기가 묻어있다. 책의 향기가 묻은 이곳에는 영원한 봄이 깃들어 있다. 라일락 나무는 도서관, 독자는 꽃, 나는 그 꽃을 받쳐주는 파란 잎사귀. 이렇게 우리는 한 그루의 라일락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 네, 그래서 작자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하던 자신이 도서관에서 사업하게 되면서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며 아울러 도서관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준 사연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의 바다와 같은 도서관에서 행복에 겨워 사업에 매진하는 긍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천년 사랑 백진숙. 내 이름은 바위이다. 내 몸을 두 조각 내어 그 품 안에 푸른 나무 한 그루 종이 낳아 키우고 살아가고 있는 오미 바위이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 있는 우리를 보고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어디 있냐며 보는 이들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수근거리기도 하면서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듯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구름도 가든 걸음을 멈추고 새들도 노래소리를 멈춘다. 바람도 절레절레 모리를 흔들다 떠나가 버린다. 사람들은 더더욱 장관이다. 혀를 차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다가 신기한 듯 몇 아름이나 되는 내 몸을 안고 빙빙 돌기도 하고 우리들 서로를 번갈아 보며 말주머니를 풀어놓느라 야단법석하면서 저마다 사진을 찍어대느라 분주하다. 그리고는 내 몸 사이를 뚫고 자란 나무를 쳐다보며 그 왕성한 생명력에 감탄사를 연발하다가 돌아가곤 한다. 내가 나무의 어미이고 나무 또한 내 새끼인 줄 그들이 어찌 알랴. 아프지 않다고 행복하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처음으로 털어놓는 눈물겨운 나의 천년 사랑 이야기.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먼 옛날 젊은 날의 어느 날이었다. 사철 한 벌뿐인 휘뿌연 색깔의 옷에 실증을 느낀 나의 눈길은 문득 푸른 옷을 입고 서 있는 여러 나무들에 가꽂혔다. 얼마나 멋진 나무들인가. 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 구름도 쉬어가고 새들도 바람도 정다운 노래를 부르며 놀다 가지 않는가. 그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때로부터 나무들을 유난히 좋아했던 나. 살붙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렇듯 적막강산일까. 자식 하나 없이 혈혈단신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그때부터 소망 하나 생겼으니 그것은 늘 푸름에 사는 저 나무들의 자식을 하나 낳아 그와 함께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푸른 나무 씨앗 하나만 갖게 해달라고 사철 푸른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한철의 녹음만 주는 씨앗 한 톨만이라도 갖게 해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했다. 모두들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다. 바위인 당신은 돌 한 조각도 벨 수 없는데 어떻게 자기 시도 아닌 아이를 베는가고 이는 수탈기 알을 낳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웃었다. 사람들은 또 내가 새끼를 낳을 경우 손바닥에 장을 찢는다고 비양거렸다. 그러나 나는 맥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말 모두를 귀뚱으로 홀려보내고 뜨거운 불볕과 광풍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이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이나를 막론하고 1년 사시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다. 천년이 안 되면 다시 천년을 더 기도해서라도 이 소원을 꼭 이루고 말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천년을 기다리던 어느 날 뇌성 병력이 폭우와 함께 내 몸을 두 쪽으로 갈라놓던 그 찰나 푸른 씨앗 하나가 빛의 속도로 내 몸속으로 날아들어와 박혔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로에도 꽃이 핀다더니 나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는가.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연신 훔치며 하늘을 향해 수도 없이 절을 하고 또 했다. 해가 가고 달이 가자 어린 생명이 신기하게도 꼼지락거리기 시작했다. 푸른 생명이 내 몸속에서 꿈틀거린다는 건 얼마나 가슴 벅찬 축복인가. 배를 툭툭 차며 엄마 나예요 하고 인사 건넬 때 고고성을 울리며 아이가 나올 때의 그 희열을 어찌 한 입으로 다 말할 수 있으랴. 천년의 만남, 천년의 포옹이었다. 하늘 땅이 맞붙는 듯한 아픔을 감내하면서 내 자식을 받아 안던 그날의 감격. 자식의 이름을 푸름이라 지은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늘을 향해 높이 외쳤다. 푸름아, 내 사랑 푸름아. 태어난 자식은 사철 푸른 소나무도 아니요. 또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 미인 폰나무도 미끈하고 곧은 백양나무도 아닌 평범한 느름나무였지만 내 눈에는 여느 나무들보다 더 예쁘고 멋져 보였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맘하다 했거늘 나를 하나도 닮지 않은 저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느름나무는 더 말해 무엇하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금쪽같은 푸르미는 그대로 나의 심장이고 생명이었다. 새끼를 키우면서 메마른 가슴과 가진 것 하나 없음을 한탄하며 얼마나 많이 숨죽여 우려왔던가. 햇빛이 잘 안 드는 깊은 동굴 같은 내 몸에서 자라는 자식이 가여워 낮으면 있는 힘껏 몸을 늘구어 동강난 몸틈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라도 더 흘러들게 했고 추운 겨울밤이나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추위에 떨까봐 온몸으로 껴안아 주었다.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부들부들 떨면

하면서 키웠던 지난 세월. 도적으로 빠개진 아픈 몸을 돌볼 새도 없이 자식한테 혼을 빼앗기며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지난 날들. 친구 없이 자라는 자식이 외로워할까봐 밤낮 없이 동무해주면서 그동안 보고 듣고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로 엮어 하나하나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 구름의 이야기, 바람과 울고 웃던 이야기, 산의 노랫소리, 꽃과 풀과 물의 이야기. 맑고 깨끗한 동심을 키워주느라 노심초사했던 지난 날들.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해도 되고 달도 되고 꽃도 되고 새도 되고 왕자도 되었던 나의 푸름이 순수하고 예쁜 동심을 안고 무럭무럭 커가는 애를 바라보면서 어미 된 긍지감을 얼마나 가슴 뿌듯이 느꼈던가. 자식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면서 엄마의 도리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됐다. 각이 나던 몸은 어느덧 둥글둥글 다듬어졌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고개 숙이는 겸손함과 지혜도 배웠다. 또 키를 한껏 낮추어 푸르미가 햇살과 공기를 더 많이 마시도록 모지름을 썼다. 이렇게 하기까지 그동안 내가 바친 대가는 그 얼마였던가. 사랑을 먹고 어느덧 푸르청청 어엿하게 자라난 푸르미는 여름이면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이면 커다란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면서 이 어미를 지켜주려고 애썼다. 또 날씨가 따뜻하면 갖가지 새들이 날아와 우짖고 구름과 바람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마음은 한양 즐거웠다. 푸르마, 너와 함께 살아온 지난 세월이 눈물겹도록 고맙고 행복했단다. 자기 이름처럼 푸르미는 온통 예쁜 초록으로 넘쳐난다. 그의 얼굴도 초록이고 그의 몸도 초록이고 그의 목소리도 초록이고 그의 웃음도 초록이고 그의 심장, 영혼 모두가 초록이다. 넘실거리는 초록의 바다에서 자식과 함께 누리는 이 기쁨. 내 삶이 이렇듯 행복으로 넘쳐날 줄이야. 이제 내 나이가 더 들어 몸이 다시 여러 조각으로 갈라진다면, 육신이 망가져 자식을 받쳐줄 힘이 더는 안 된다면 차라리 내 몸 모두를 가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내 기꺼이 푸르미의 뿌리 및 한 줌의 흙이 되어 그러하여금 더 푸르싱싱 살아가게 하리라. 죽어서도 그의 뿌리를 튼튼히 받쳐주는 한 줌의 흙이 되리라. 모든 것을 다 바쳐 금쪽같은 내 새끼를 지켜주고 싶은 이 마음. 세월이 흘러 내 나이를 얼마나 더 먹든지 간에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자식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푸르미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로 뭉쳐 풍진 세월을 헤쳐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계속 엮어 나가리라. 심장과 심장을 갈아부수며 영혼과 영혼 맞대고 섞으면서 천년의 사랑을 다시 써내려가리라. 천년의 사랑, 아, 이 세상 어머니의 노래요.

네, 작자는 그래서 인화수법으로 바위를 어미로 틈새에서 자란 느릅나무를 자식으로 표현하면서 바위의 심정토로를 통해 자식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로 나오는 바위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식 사랑만은 영원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따뜻한 햇살, 살랑이는 바람, 그리고 알록달록 피어나는 꽃들이 어우러진 꽃동산을 노래한 가요, 허동철 작사, 허상춘 작곡의 남성 중창 꽃피는 동산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속에 조용히 새겨줍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밤이 되면 연길의 거리에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펼쳐집니다. 연길의 황홀한 밤이 주는 특별한 여운을 노래한 가요. 최문섭 작사, 박광춘 작곡의 김옥화 가수가 부른 연길의 야경은 황홀하여라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부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M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M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명절 맞이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이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두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부터 노인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대 활동은 활동 그 폭도가 좀 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생각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열두 각을 싸면 열다섯 각을 드립니다. 퍼센트를 썩 높게 줍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도 열 각이 따라가게 되어있으니까 원래 이 각, 한 각의 가격이 498원으로부터 이 정도 열두 각에 열다섯 각을 드리게 되면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입니다. 천이 박사 같은 제품 자체는 뭐 여기 CAMP 기술이 인용됐기 때문에 인류가 150살까지 가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리론성으로부터 실제 이 국약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효과성을 띠게 되어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이 내비추 중부터 시작해서는 가격 인상이 된다고 확실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각은 35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698원 하는데 10각에 15각을 줍니다. 이 정도 되면 한각의 평균 가격이 270원 좌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는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콤파츠 심장 관리한다. 그리고 콤파츠 오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간이 듣지 마시고 제때 잘 파시 가시기 바랍니다. 명사방 눈병 치료약품은 지금 598원 한각을 30일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각에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도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이제 모든 위에서 설명드리는 그만한 비례수로 줄 때는 모두 10각이 눈에 붙이는 고약을 씁니다. 여름에 땀도 많이 나고 이럴 때니까 눈에 붙이는 고약을 누구든지 40대 중후반부터는 뭐 그 전에 애들도 시간을 조절하면서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니까 기회를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에 속하면서

0: 그 외에 청춘 미마의 발견입니다. 우리가 청춘은 바로 젊음으로 건강으로 장수를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파일로 한통하는 새로운 발견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최근 인터넷에서는 여러가지 논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이 바로 그런 논점을 진일보로서 집행하는 인류는 언제까지 어떻게 살 수 있다 어떤 그 논점 가운데서는 실제하고 조금 좀 저 과장된 이런 논점들 다 인류는 무슨 불사의 길로 간다, 사망이라는 걸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데를 간다 하지만 이거는 과장된 설법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가 청춘 미마의 발견, 최신 생명과학의 돌파성 제품, 장숙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제품 자체는 어디에 불편함에 불편한 곳을 따라다니면서 약이 거기에 가서 효과를 보게 되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아주 필요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지금 이거 세심 이럴 수가 있는지 이 약이 효과 좋습니다.
0: 예.
2: 예, 난 이거 위가 아프고 소화 안 되고 자꾸 식구물이 올라와서 예, 밥을 얼마 못 먹고 하니 했는데 지금 이 세심이로 쓰고서 예, 위가 아프지 않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되니 밥이 맛있고 밥이 잘 먹으니 맥이 나온다 지금.
0: 그렇죠. 이렇게 좋은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32가지 중약재 전녹근에 그리고 그 녹혈정예 이렇게 우수한 성분이 어디 많이 없습니다. 예.
2: 예, 그냥 또 이게 여성간판 탈출로 예, 허리부터 다리 내려보다 주로 뻗치면 저리고 통증이 심해서 걷기 힘들었는데, 야,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지고,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어디는 거의 아무리 먼 거리를 걸어도 예, 다리 아픈 줄은 모르고, 허리 아픈 줄도 모른다.
0: 흔히 해결이죠. 중에서는 곰팥이 예. 골격을 관리한다. 그렇게 신주골로 되어 있으니까, 곰팥이 든든하니까 골격이 좋아지는 겁니다.
2: 예, 그리고 난 이게 방광염이라도 의미 있어, 예. 소변 볼 때 아프고, 또 소변도 작고, 재채기 하고, 물소리도 소변이
0: 그렇죠.
2: 나와서, 예. 야, 실수할 때 욕만 했습니다. 야,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이 약 쓰고, 이런 현상이 없어져서, 예, 정말 지름 놓고 외출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2: 야, 약 써보니 여러 면을 효과 좋아서, 예, 이제 들은 날에 값이 오른다니, 오늘 지금 배달받아서, 계속, 저기,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0: 그렇죠. 이렇게 좋은 제품 놓친다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예.
2: 예,
0: 예. 그렇게 하십니다. 예. 건강 견해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 그 제품은 효과가 미미하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의뢰한 시장에 의한다면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녹혈정갑 그리고 여기에 또 전동완을 그 가운데 전녹근 사슴이 전반하고 32가지 중약재가 우수한 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일단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노화가 나이가 병을 불러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든 젊어서는 새로운 세포가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고 낡은 세포가 탈락되고 이 과정이 생성되는 속도가 위수고 탈락되는 속도가 적고 이렇게 돼 지금 바꿔됐습니다. 탈락되는 속도가 많고 생성되는 속도가 더디고 생성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혈액의 조성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가운데서 적혈구는 생명주기가 120일이라 했지요. 백혈구 혈소판의 생명주기가 7일 내지 8일 내지 열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그간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데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낡은 세포는 나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게 나가는 게 길을 막고 생성되는 거는 늦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신신이로 저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전선비다가 소변이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예, 거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쓴 다음에 보니까 지금 소변이 시원하게 나고 거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죠. 전열선이 주약의 곰팥과 관련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곰팥이 물에 가면 전열선이 우쭐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또 위도 안 좋고 비장이 안 좋아요. 고기 먹으면 설사라고 해. 설사.

0: 안 됐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 소화가 잘됩니다.
1: 그렇죠. 예. 예. 비위가 강해집니다.
0: 예. 예. 혈압이 온정되지 않으면 항상 머리 아프 어지러우니 지금 혈압 온정되니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이게.
1: 맞습니다. 예, 예.
0: 이게 또 허리가 아파서요. 돌아놓기도 힘들었는데 이거 쓴다면 지금 허리가 아프지 않아 좋고, 예.
1: 그럼요.
0: 귀에서 또 소리나, 전기 소리나 쓴다. 지금 전기 소리나.
1: 아, 예. 아, 그게 큰 일이죠. 어떻게 말하면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해도 늘 귀에서 소리 난다면 얼마나 그게 귀라는 게 머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머리가 혼란을 가서 하고 정력이 분산되고 정신 집중하기 어렵고 사고나기, 논에는 사고나기 쉽죠. 예.
0: 예. 그리고 이 약수는 맥이 난다. 이런, 저는 집에서거든. 집에 있어 누워있기 맞아요. 나가기 싫어.
1: 아, 그렇죠.
0: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맥이 나거든. 나가 활동당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1: 그렇죠. 움직여야 장수. 장수와 건강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예.
0: 그리고 저희 형님도 아주 좋다며 젊은 기대가서 소변 시원하게 못 보면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허리 아프게 허리도 아예 아프고 다리도 아예 아프고 항상 맥이 없던지 그분들도 맥이 나온답니다.
1: 그렇죠. 최신이라고 예. 우수한 제품입니다. 값이 예. 인상되기 전에 빨리 마련해 놓는 게 기본입니다.
0: 그래서 저희 눈앞에 있는 게 소비 작고 허리 아프고 맥이 없고 그런데 이 약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1: 그렇죠. 맥이 없고 허리 아프고 기맥이 떨어지고 이런 데는 이 세신이로가 빠릅니다.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 녹혈정하고 사슴이 전반 나고 선두가지 중액제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면으로 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누님이 이 세신이로 빨리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 값이 올라간다는 게 오늘 10각 배달에 쓰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활동 잘 10각에 15각을 주고 눈에 붙이는 거약 10각을 주니까 귀해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수고하세요.
1: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집에 남편이 이 세신으로 쓴다.
1: 예.
3: 어째 썼는가 하면 그런 콩팥이나 빠 그러는지 그래서 소변이 닦고 밤에 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원래 또 이 뼈도 뼈별려서도 오랫동안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얘 오더니 연세 많으니까 얘 너무 힘들어서 밭에 나가지 못하고 얘 그 다음에 또 밤에도 통증이 심하고 그냥 그저 얘 그 치통팔로 얘 그저 하루에 뭐 여러 알 잡수었습니다.
1: 예.
3: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 방송에서 세심으로를 듣고서리 또 거기다 또 이 눈도 또 나빠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 예. 그래 별로 예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게 이 증상들에 예 별로 효과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서 믿고서리 어서는 반면 넘어섰습니다.
1: 예.
3: 그래 넘어선 게 커튼이 그런 소변사수 용 닿던 게 작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나가지도 않고 어떤 때는 소변보다 또 덜이기도 하고
1: 예.
3: 이래 힘들던 게 지금 있으니까 소변사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아 그렇죠.
3: 예. 그리고 얘 덜이던 증상도 어느 예 반년 넘었으니까 나의 그건 완전히 없어졌답니다.
1: 아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얘 이 뼈 아파서 용 그랬는데 이것도 얘 통증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되니까
1: 그렇죠.
3: 그래서 지금 이 그 치통패를 잡수는 것도 사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속간이
1: 예.
3: 하루에 한두 번씩 잡수고 이렇게 버틴다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리고 또 안질도 그냥 이렇게 잘 안 보이고 눈물이 나고 또 자꾸 깔깔해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던 게 지금은 이 그 저 눈물이 나는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답니다.
1: 그렇죠. 여기 예. 이징 밍모해수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3: 예. 예 그리고 이 깔깔하던 증상 원래 이렇답니다 지금.
1: 이게
3: 그래서 용 반가워합니다.
1: 예. 그렇죠.
3: 방송 들으니까 이야기 들은
1: 가격 인상이 된다.
3: 답답니다. 예.
1: 예. 예.
3: 그래서 또 10각 주문해서 이 좀 더 대접해보려고
1: 그렇죠. 이게 전면으로 좋아지는 우수한 성분 조합을 저실자 그리고 여기에 그 염보골지라든지 산약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눈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담낭에도 좋고 콩팥에도 좋으니까 아무튼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중약제는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그렇게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니 이게 우리 집에 남편이 써보니까 나 뭐 딱 정말 그렇게 효과를 본다고 이렇게
1: 그럴 겁니다.
3: 합니다.
1: 예. 그렇죠. 예,
3: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우수한 효과성을 깊이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효과가 아닙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콩팥을 씻어주는 제일이라 하는 뜻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노인성 질병, 왕고성 질병, 그리고 오랜 질병, 이런 질병은 어디에 많이 문제가 생기긴 어느 소변 제대로 보는데 거기에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주약에는 콩팥이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콩팥 공능이 정상으로 되어야만이 골격도 든든해집니다. 콩팥 공능이 정상으로 되어야만이 귀가 잘 들립니다. 생각 못했죠. 콩팥이 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콩팥 공능은 직접 비뇨계통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주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콩팥이 이상이 생긴다면 자연적으로서 콩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혈을 려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심장혈은 온 하루 동안 24시간 머리끝부터 발끝 대리까지 일하고는 거기에 많은 독성물질과 로폐물이 혈액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관리하는가? 콩팥의 사구체라는 기관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구체라는 게 왼쪽에 오른쪽에 각각 100만 개 해서 양백만 개의 사구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신소구에 들어가서 피가 몽땅 뇌가 됩니다. 만약 노독증 환자가 투석을 하지 않고 며칠만 있으면 얼굴이 새까맣게 될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혈액 가운데 독성물질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과 같이 이래 얼굴 뇌부터 발끝까지 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피부를 통해서 그게 비추는 거죠. 새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투석하지 않는다. 투석은 또 일시적인 방법이지 영원히 쓰는 방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도 세심이로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5: 전 주약에 이 요소광판 탈출로 인한 자골신경통이 심하고.
1: 예.
5: 그리고 이 다리가 느리 저리고, 어떤 때는 이 저, 마된다기도 하고.
1: 그렇죠.
5: 어쨌든 좀 심하고, 그래서 뭔 거를 걷기도 바쁘고, 바깥에 출입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예.
5: 그러나 그러는 차에 선생님 강의라는 거 이거 접해서 이거 듣고서 이미 싸서 우선은 한 적된 시간 복용해.
1: 세신이로 한동안 복용하셨다. 그렇죠.
5: 예.
1: 그렇죠.
5: 예. 그러니까 예. 이 통증이 완화되고 통증이 완화되니까 얘기가 좀 나가 그럴 수 있고.
1: 그렇죠.
5: 어디 좀 나가기 괜찮습니다. 그래 하도 좋고 이제 또 약값이 오르는 거요. 그런 소리도 듣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5: 오늘 좀 약좀더 살려고.
1: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5: 예.
1: 건강하세요.
5: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도와주게 돼 있고 부종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여기 눈이 잘 보이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이런 토사자를 비롯해서 몇 가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희 남편이 신체가 몹시 허약해가지고 지금 그 뭔가 천이 박사 도태서 지금 그거 쓰고 있는데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런 위료 수술했단 말입니다.
1: 아, 예.
0: 위료 염증이 있어서 3분의 1을 떼냈단 말입니다.
1: 예.
0: 식사도 잘 못하고 밥으로 함량이나 잡수지 말고 배우 잡수면 계속 소화 안 돼가지고 트림이 나오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감기를 계속 달고 살았습니다.
1: 예.
0: 몸이 허약하다는
1: 거죠. 그렇죠.
0: 그래서 친구 소개로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야기 용 마미와 다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우선 건강을 썼습니다.
1: 예. 예,
0: 지금 소화가 벌써 먼저 달겠대다.
1: 예, 그렇죠.
0: 예, 소화 잘 되니까 식사량이 불어나요. 간에 한두 양씩 잡습니다.
1: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0: 예, 오전에 예, 마라에 나와서 혼자서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예, 운동도 잠깐 조금씩 걸었다니 예. 운동도 예. 하고 된단 말입니다. 어, 그게 얼마나 큰 문제 해결.
1: 큰 문제 해결입니다.
0: 예. 딱 걸리는 게 네, 네가 치가 어딘가 싶습니다.
1: 그렇죠.
0: 계속 감기 자꾸 걸리고 감기 걸리면 댄디 아이 마스는 여러 아이지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로 자체 힘으로 예, 한 길어서 열흘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이겨나오고 예, 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벌써 좀 예. 상태가 좋아지고 매일 나고 할까요? 용 본인도 신심이 사고 예, 그래서 위도 많이 우선은 그러니까 밥 잡수가 좀 늘어났단 말입니다. 예.
1: 그렇죠. 그게 늘어나야 됩니다. 예. 근데 한꺼번에 늘어나는 게 점차 늘어나게 돼 있어서 위 공능을 정상으로 발휘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가
1: 너무
0: 좋으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우리 시민은 저기 뭔가, 이 하수구 고혈압이고, 또 감기 잘 걸리고 이랍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좋으니까 자기 좀 물어봐서 자기 이런 병원은 어떤가 물어봐라.
1: 어, 좋죠. 예, 예. 천일 박사가 좋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기본으로서 지금 맥이 다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소화 공능이 약하 40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게 천이 박사입니다. 그리고 한 댄스를 풀어두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운동 에너지 원천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선 심장과 뇌혈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족하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액을 통해서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그게 막히게 되면 그 부분의 공능은 떨어지게 위가 소화 흡수 이거 하자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믿어도 됩니다.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고 국가 행위입니다. 국가 발전계획위원회 고기술 산업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며 국가에서 거의 보증하다시피 이 제품의 효과성은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선택했으니까 위 이미 수술도 받으셨다 하니까 이런 제품이 맥이 나게 하고 어디 부족하면 부족한 데를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이 박사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 대답 받겠습니다.
1: 아,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최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6월 2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2번째 시간입니다.

0: 1935년 3월 16일 홍군은 모태진에 이르렀다. 여기서 세 번째로 척수를 건너려는 것이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류백성은 대례를 끼어 행군하고 있었다. 오위병들은 말을 끌고 뒤를 따랐다. 전사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산등상이를 넘어왔다. 아래로 적수하가 보이었다. 지난번에는 이랑탄과 태평나루터에서 동쪽으로 강을 건넜다. 이 두 곳은 절벽이 많아 강양계의 마을이 모두 낭떠러지에 매달린 듯 붙어 있었다. 하지만 산세는 무척 부드러웠다. 그 산길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은 모태진이 보인다. 이제는 봄인지라 햇살이 환하고 따뜻하였다. 적수하에는 푸른 물이 정겹게 넘쳐 흘렀다. 강 건너에 있는 푸른 대나무 숲도 싱싱하게 물이 올라 강물 위로 검푸른 그림자를 들이왔다. 비바람에 시달려 희뿌옇게 색이 바랜 조갓집 수백 채가 강가에 빼곡히 들어차 그지없이 고풍스러웠다. 모태똥 일행이 강가 이르러 막 다리에 올라서려는데 곁으로 한 청년이 달려오더니 경례를 부치었다. 군사위원회 공병연장 정의였다.
1: 정의동제, 다리를 참 빨리 놓았군요.
0: 모태똥은 정의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다.
1: 여기 쇠밧줄에 묶여있던 다리는 적기의 폭격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홍군의 다리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소금배 몇 척을 보내왔습니다. 다 그 덕분입니다.
0: 정의가 악업의 나무에 매달린 쇠밧줄을 가리키며 설명을 하였다.
1: 백성들이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0: 조울래가 물었다.
1: 그럼요. 우리가 온다고 폭죽까지 터뜨린 걸요. 우리 대신 운남 군대를 약올리자, 귀주 군대를 겁먹이자, 주왕군의 발목을 잡자라는 표를 써붙인 사람도 있습니다.
2: 괴조에 처음 들어왔을 때랑 아주 딴판이로군.
0: 주덕이 기뻐하며 말을 했다. 다리를 절반쯤 건넜을 때 모태똥이 입을 열었다.
1: 백성들한테 배값은 잘 치렀겠지?
2: 당연하죠. 지난번처럼 배 한 척에 은전 선인입씩 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배가 폭격에 부서지거나 떠내려가지 않으면 배는 도로 선주 차지가 되지요. 선주들한테야 뭐 더없이 좋은 조건이니까 다들 잔뜩 들떴습니다.
0: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 적수와 서쪽 기슭으로 올라갔다. 조울래가 정의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탁을 했다.
1: 다리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로는 안 될 겁니다. 폭격이 끊어질지도 모르니까요.
2: 네, 안 그래도 주사보와 관음사 두 군데 다리를 더 놓기로 했습니다.
0: 비탈을 따라 가파른 기슭에 이르자 멀지 않은 곳에 악업의 나무가 한 그루 자라나고 있었다. 사주패에 있던 농나무만큼이나 우람한 녀석이었다. 아래로는 풀밭이 제법 푸르렀다. 둘레도 아주 조용하였다. 모태똥이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1: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회의를 합시다. 적기가 뜨면 집에서 나오느라고 법석을 떨 필요도 없고요.
2: 좋습니다. 비밀이 새나갈 걱정도 없겠네요.
0: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다. 모두 악읍의 나무 아래로 가서 푹신한 풀밭에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료백성은 호위병한테 땅에 비옷을 피우라고 하더니 지도 가방에서 군용 지도를 꺼내어 비옷 위에 펼쳐놓았다.
2: 왕동제, 저쪽에 가서 보초를 서주세요. 가상동지 고민은 곧장 이리로 데려오고요. 다른 사람들은 급한 일이 아니면 못 오게 하세요.
0: 호위병들은 컵과 물통을 지휘관들 앞에 놓고는 말을 끌고 가까운 숲속에 몸을 숨기었다. 장정을 하는 동안에 회의가 잦았다. 함께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이 서두르

행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회의는 여느 때와 달랐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 류백승의 얼굴이 보기 드물게 엄숙하고 무거워 보이었다. 네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고 지도를 뚫어지게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이내 골똘히 생각에 잠기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끝났다. 보초를 서던 참모 왕준은 멀리 나무 아래서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어려운 문제가 풀렸거나 한 고비를 넘겼나 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곧 류백승이 나무 아래에서 걸어왔다. 왕주 동지, 공병위원장을 좀 불러주세요. 정유가 곧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지도자들의 낯빛이 아침하고는 완연 달랐다.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날카롭던 얼굴이 많이 풀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들 밝고 만족스러운 얼굴들이었다. 모태돈 저고리 앞서풀 헤치고 있었는데 발밑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널려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문을 뗐다. 정유,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앉아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요백성을 보았다. 백성이, 당신이 이야기하지. 요백성은 안경 너머로 정유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난번 적수화를 건널 때 태평나루토와 이랑탄에 부교를 놓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두 곳에 부교가 다 있을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류백승은 모태똥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확실합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류백승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했다. 들은 얘기로는 안 됩니다. 얼른 사람을 보내 살펴보라고 하세요. 말을 타고 가되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다리가 있다면 사람을 보내 지키도록 하세요. 적기가 다리를 폭파해버릴까봐 걱정이십니까? 정인은 절벽 아래로 보이는 다리를 가리켰다. 괜찮을 겁니다. 저기 주사보와 관음사에 놓고 있는 다리 도개도 이제 끝나갑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노백성이 아리송하게 말했다. 어서 사람을 보내서요. 이젠 다리도 넉넉한데 태평나루토와 이랑다니는 다리는 왜 알아보라고 할까? 궁금하지만은 더 캐물을 수도 없었다. 정유는 서둘러 경례를 붙이고는 산 아래로 달려갔다. 정유가 보낸 사람이 점심때쯤 돌아왔다. 두 곳에 있는 다리가 모두 멀쩡하다고 하였다. 정유가 싱글벙글 악업의 나무 아래로 달려와서 보고했다. 모두들 기뻐하고 있는데 심호위병과 홍국이 큰 대나무통을 메고 모태진 쪽에서 걸어왔다. 그건 뭐지? 모태똥이 물었다. 모태조를 좀 샀습니다. 심꼬마가 대답했다. 발 닦는 데 쓰려고? 흥국이 해벌쭉해 웃으며 거들었다. 발을 닦다니, 이렇게 좋은 술을 발 닦는 데만 써야 되겠습니까?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너무 아깝군. 자, 우리 맛이나 좀 봅시다. 호위병들은 얼른 마개를 열고는 사람들이 꺼내든 그릇에 술을 조금씩 따랐다. 우리 공병위원장한테도 좀 따라줘야지. 오. 모태똥이 말했다. 흥국이 밥그릇을 꺼내 정유에게 건네더니 술을 따라주었다. 동진의 연에서 먼저 왔으니 동진은 여기 경비사령이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술을 마시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모태똥이 정유를 보고 물었다. 없습니다. 한 사람.

그래야지. 아까 술집 주인이 하는 말이 홍군은 제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니 참 좋다고 하던데요. 전에 귀주 군대나 사천 군대 주한군 놈들은 술값을 낸 적이 없답니다. 홍국이 끼어들었다. 모 대통령의 정위를 보면서 술잔을 들었다. 우리 건배합시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잘 해내느라 정말 수고들 많았어요. 주덕과 주울래도 술잔을 높이 축혀들었다. 공병련을 만들 때 내가 공병을 하찮게 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국에는 천년 전에도 공병이 있었어요. 주덕이 한마디 하며 잔을 들어 술을 들이켰다. 모두들 술맛이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 대통이 눈을 감고 진작의 맛을 보더니 잠시 뜸을 들이었다. 훌륭한 술이에요. 과연 소문이 맞군? 모 대통은 술을 한 모금 쭉 들이키고는 소동파의 글을 읊조리였다. 손님 들었는데 술이 없더니 술이 있으니 안주가 없구나. 달 밝고 바람 잦은 밤 이 안이 좋으랴. 들었지요. 모두석이 술 안주가 없다는군요. 하지만 제 도시락에는 고추밖에 없는걸요. 심꼬모가 난처해하며 웃었다. 아, 저한테 땅콩이 좀 있습니다. 흥국이 대답을 했다. 호위병들이 막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우르릉거리는 적기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기 두 대가 나루터 위에 나타났다. 모태도는 대연하게 적기를 바라보며 낡은 컵에 담긴 모태주의 향긋한 맛을 즐기었다. 집에 간 동지들 몸을 숨기지 않을까요? 몸을 숨기기는 여기만큼 좋은 곳도 드물 겁니다. 모태도는 고개를 쳐들고 우산처럼 펼쳐진 아급의 나무 가지를 보며 땅콩을 맛있게 먹었다. 지금 장계성은 비행기만 믿고 정찰을 보내는데 비행사가 아무것도 못 보고 간다면 뭐라고 보고하겠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리었다.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머리 위로 씽 지나갔다. 아주 낮게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비행기에 새긴 국민당 휘장이 똑똑히 보이었다. 그들은 나루토의 폭탄 두 개를 떨어뜨렸다. 검은 연기가 두 가닥 치솟았지만은 다리를 끈지는 못하였다. 모태도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정에게 말하였다. 나루토를 지키는 연애에 비행기를 갈겨 겁을 좀 주라고 하지. 우리 근거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정유가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아요.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어디 있는 줄 모르면 장계석의 잠을 못 잘 게 아닙니까? 에? 정유가 나루토로 달려갔다. 조금 지나자 나루토 가까이에 있는 진지에서 따다다다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적기는 싸울 마음이 없는지 도망치고 말았다. 하기는 보위 토벌 작전을 펴면서 숱한 사상자를 냈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쥐사병이 밥을 가져오자 사람들은 아급의 나무 아래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일군단의 선두부대가 도착을 했답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류백승이 모태똥을 보고 물었다. 그래야지. 환장을 불러오세요. 곧고 덩치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 나무 아래로 걸어왔다. 산강을 건넌 뒤 들것에 누워 박고와 다투던 그 환장이었다. 조울래가 알아보고는 사람에게 소개를 했다. 한동정 동지입니다. 오강을 돌파한 부대 환장이지요. 동지는 전에 안원에서 광부로 있었다면서요. 자, 여기 모태주가 있는데 한 모금 마시지, 응? 모태통이 웃으며 그릇을 건넸다. 한동전 가무스름한 얼굴을 붉히며 소원을 저었다. 술을 잘 못합니다. 못한다. 내가 알기로 술을 못하는 광부는 없는데. 주는 자는 받아야지.

0: 주덕도 거들었다. 한동전 두 손으로 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비웠다. 그러더니 두 눈을 반짝이며 입을 쓱 닦았다. 지배 감독지 어서 임무를 주십시오. 모대또운 유백승에게 눈치를 냈다. 유백승은 한동정 쪽으로 다가앉으며 지도를 가리키더니 곧장 강을 건너 고린과 서영으로 전진하라고 말했다. 고린은 다른 부대가 치고 한동정 내 탄은 서영을 포위하고 있다가 기회를 보아서 점령해야 했다. 그곳은 많지 않은 사천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나마 병력이 약했다.
1: 점령할 수 있으면 점령을 하고 그러기 힘들면 억지로 공격하지 말고 포위만 하세요. 점령한 다음에는 어쩝니까?
0: 한동정이 물었다. 점령한 다음에는... 모태동이 웃으며 말했다.
1: 군중대회를 열고 우리는 기어코 장강을 건너갈 거라고 얘기하세요. 점령하지 못하면 성 밖에서라도 군중대회를 열어야 합니다.
0: 한동정은 말뜻을 되새기다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1: 지금 출발합니까? 그래요.
0: 류백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1: 대낮인데 지금 출발하는 겁니까?
2: 그렇지.
1: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0: 한동정은 깍듯이 격리를 하고는 물러갔다. 이때 왕주가 왕가상에 왔다고 보고했다.
1: 어서 데려오지. 어?
0: 모태동이 반갑게 말했다. 곧 들것이 올라왔다. 졸레는 들것을 그늘에 놓으라고 말하였다. 왕가상은 얼굴이 해쓱했고 몹시 지쳐 보였다. 그는 괴로운 듯 억지로 웃고는 말이 없었다. 의사는 아까 비행기가 지나갈 때 들것을 들고 뛰다가 고무관이 빠지는 바람에 무척 고통스러웠을 거라며 걱정을 했다. 졸레가 모태동을 바라보며 말했다.
1: 먼저 약을 바꾸게 하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0: 모태동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왕가상에게 물을 좀 마시라고 하고는 약가방을 열고 이불을 벗긴 다음 약을 바꿔주었다. 왕가상은 몸에 박힌 파편을 아직도 꺼내지 못해 상처에서 가끔 고름이 흘러나왔다. 그 고름을 15cm쯤 되는 고무관으로 빼내고 있었다. 오늘 고무관이 또 빠져서 의사가 한참 씻은 다음에야 고무관을 꽂아 넣을 수가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허미옥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견뎌내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최순희 작사, 박성철 작곡의 김경숙 가수가 부른 소나무를 전해드립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함의 소중함을 노래한 가요, 윤금남 작사 작곡의 안병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외롭지 않아요를 전해드립니다.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깊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은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위정수, 조위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전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사이 길태종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박윤덕주임을 찾고 있어요.
0: 네.
1: 이 박윤덕주임을 놓고 본달 때 연변의 맹위 칭호를 받은 분인데 45년이라는 중이 서이 조이 림상 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입니다.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했는데 졸업한 뒤 끝에 조약에는 도문시 중요원하고 연기시 중요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양천공 14년도에 연결시 중요원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림상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맥진하고 설진에 능합니다. 능히 맥진 설진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환자가 어떠한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제때제때 파악합니다.
0: 네.
1: 파악한 뒤 끝에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치료 효과가 좋단 말이죠. 우리 림상 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에 그리고 조리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성 위염이라든가 거기에서 보게 되면 위축성 위염, 밀란성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변비, 설사, 결장염, 만성간염, 담낭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비뇨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0: 소문을 놓고 있는데요.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 당뇨병 신병에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소변이 작고 소변이 급하고 소변을 볼 때 드러나는 이러한 병증에 방광염, 뇨도염, 뇨실금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중 인문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이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이 평소에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사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3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도 절반 수량이라는 분들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늘상 고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늘상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어떤 분들은 머리가 어지럽으면서도 또 아파나고 시력이 모해나고 이러한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이건 조약의 혈압이 온정되지 못함으로써 뇌에 공유하는 이 현상이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이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지체가 사지가 마모라는데 마비되거나 저래나거나 이러한 감이가 느껴지고 또 손가락이라든가 발가락을 말자 움직여보게 되면 령활하지 못할 때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몸에서 말이죠. 개미가 말이죠. 기어대는 이런 감을 느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이 늘상 답답하거나 두근닥거리거나 삼액이 나른하거나 이러한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 속에서 귀라든가 머리라든가 윙윙 소리가 나는 말이죠. 이런 감을 느낄 때 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예.
2: 본인이 좌골신경통이돼서
0: 예.
2: 무기도 아프고 이 다리를 통신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이제 한 주일에 침구도 맞고 약도 먹고 이랬습니다.
0: 예예.
2: 머리 아픈 것도 많이 나고 다리 늘상 통신하더니 굉장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지금.
0: 예예.
2: 예. 오늘 가서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왕왕의 주의력이 말이죠. 집중되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고요. 기억력이 옛날에 비해서 말이죠. 현저히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말이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가장 큰 노병이가 심뇌혈관 질병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관심병에 어떤 분들은 관심병으로 인해서 심교통이라든가 더 심할 때는 심지경색한데 심근경색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 질병이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또 말이죠. 심력 색갈증을 말이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혈압이 갑자기 말이죠 온정되지 못해서 올라갈 때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요. 어떤 분들도 그와 반면에 계열성 질병에 노경스라는데 뇌경색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 뭔가 여름철에 들어서서

0: 예, 밥맛이 이래 떨어지고 하루에 한두 양씩 이래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나면 앞이 캄캄하고, 예, 그래서 맥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뭡니까, 저 길태중이병원에 가서 박용덕 주임한테서 선약을 한 서너 세 축서띠만은 입맛이 돌고, 예, 입맛이 좋고 해서 밥도 좀더 먹고, 예, 그 다음에 맥이 좀 나고 어지러운 것도 쓰라고, 그래서 약을 좀 권고히 하려고 약을 좀더 쓰자고, 박용덕 주임이 약을 좀더 쓰려 합니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3: 저는 예, 그 원래 혈압이 높아서 예, 좀 그런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잘 온종도 아이 되고 머리가 예, 무겁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가슴도 예, 어떨 때는 침침하면서 예, 숨도 찹니다. 그러면서 예, 밤잠을 잘못 자니까나, 잠들기 바빠가지고 밤잠 잘못 자니까나, 예, 사람이 영 맥이었고, 예, 정신 아이 나고, 정말 예, 어떨 때는 정말 그런 앉았다 일어날 때도 예, 앞이 휑 하면서 예, 정신 아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예, 저, 그, 길태중에 박윤덕 그 선생님의 약을 예, 어서는 한세번 개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혈압은 이미 엄청 다 됐고 예, 그다음에 그 어지럽던 걸 그게 지금 많이 났고 예, 밤잠 자는 게 지금 예, 어제는 잠들기 바쁘던 게 그게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 효과가 좋을 때좀 이렇게 치료를 좀더 하라고 오늘 예, 예약 짓자고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1: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그때 혈압이 높고 그래가지고 원장님 치료를 받고 많은 혈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 예약하려고 전화 드린
1: 예약이
4: 겁니다.
1: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4: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2: 말씀하세요.
1: 예,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예, 이가 아파서 이래 밥도 못 먹고 밥만 먹으면 또 시궁물이 올라오고 해서 예, 어떤 때또 변비가 생기고 대변도 굳고 해서 전번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썼습니다. 지금은 위 아픈 것도 많이 나아지고 변이를 잘 보니까 예, 속도 편안하고
1: 그렇죠.
5: 밥도
1: 예.
5: 잘 먹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예, 머리
1: 그렇죠.
5: 아픈 것도 지금 머리 안 아픕니다. 예,
1: 좋은
5: 오늘 또
1: 일입니다.
5: 가서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더 쓰려고 예약하겠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나는 저 박윤덕 교수님이 중학간에 그럽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예, 저는 예, 한잘 모이까나 예, 저 언니가 코리싱하고 예, 그리고 전번 한 보름 전인가 저 아침 일어난 게 마취가 뻣뻣하고 예, 그래서 예, 다치도 아프고 그랬을 때다. 그래서 예, 오늘처럼 이렇게 예약해서 가서 예, 치료 맞은 게 막말은 모르겠을 때다. 그게 점차 예, 아니 지금 이래 다치보면 아프지도 않고 예, 오게 저는 예, 오늘도 또 다시 예약해서 예, 이런 증상이라면 좀 예, 더 볼까 하고 예, 약도 쓰고 할까 하나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일찍 오세요.
6: 예, 수고합니다.
1: 예,
6: 안녕.
1: 건강하십시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그 박윤덕 주임 선생님은 또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예,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7: 예, 그 전번에 그 이렇게 잠이 안 오고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나는 머리 그렇게 막 빠개지네, 그렇게 막 아픈다. 예.

0: 예, 다 예. 됐습니다. 예.
1: 예, 오늘 가겠습니다.
0: 예, 예.
1: 예, 수고하세요. 네.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여기 그 박창호 주임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3: 그 위마에 아프고 예, 메스고 그다음 그 콧물이 자꾸 올라옵니다. 경상적인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 그 점약 한 두 번 썼습니다. 쓴 게 두 번 먹으니까 위 아픈 것도 낫고 그다음 식후물이 나오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잠자는 것도 많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0: 예.
3: 오늘 저기 가서 저기 박창호 주임 약 한 번 좀 더 먹으려고.
0: 예, 예. 그냥 오세요.
3: 예,
0: 예. 예,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나요?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뭐니까 선생님.
0: 예.
4: 뭐니까 박윤덕 선생님 좀 예약하기셔. 전번에 그러니까 나는 소화계통에서 치아나가지고 가서 특약 가져왔는데 영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또 좀 한 번 더 먹으려고 그래 내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 두 사람 예약하기셔. 또 하나는 내 뭐니까 친구 남편이 곰팥이 안 좋으니까 지갈이 좀 높아갖고 예, 전번에도 청약 갔다 잡은 게 효과 좀 있답니다. 그래서 내일 또 같이 가려고 그래서 내일 두 분은 우리 예약하겠습니다.
0: 예,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0: 오전에.
4: 감사합니다. 예.
0: 예,
4: 예.
0: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0: 예.
5: 예, 저는 예, 저, 며칠 전에 이생실에서 넘어졌습니다.
0: 예, 예.
5: 넘어져서 그 당시에는 아예 아팠대다.
0: 예.
5: 그래서 그 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채소 싸가지고 올라와서 저녁부터 안 쌌다 일어나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0: 예.
5: 그래서 딸이 데리고 저 한남대군에 가서 충전했습니다.
0: 예.
5: 그런 게 뺀 후에 아이 다쳤다며, 이렇다며.
0: 예, 다행입니다. 예.
5: 그래, 그저 신경이 뭐 어떻다면서 그랬더라고요.
0: 예.
5: 그래, 우리 딸들이 그 저기 강진대가서 침 맞으라 며칠인데 하도 강진대가 침 맞고 그러니까 많이 다리를 아픈 게 지금 잃어봐서 걸어 댕깁니다. 일 없습니다.
0: 예.
5: 그래서 강진대 가서 침 맞을 해서 침을 감았었습니다.
0: 예.
5: 침 맞고 나이, 이 뭐 딱 양병처럼 침 꽂아놓고 그 강진 선생님 일어났다 앉았다 해라며.
0: 예.
5: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 해도 아예 아프지 않을까.
0: 예, 좋은 일입니다.
5: 예. 예. 그래, 강진 선생님. 친구를 잘하는 이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 또 오늘도 집 맞으러 가자고 예약하자.
0: 예, 예. 그냥 오세요.
5: 예,
0: 연결됐습니다.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네, 머리 너무 아파서
0: 예.
6: 그래서 정도병도 자꾸 먹고, 그래, 우린 충성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소문 듣고 그 박윤덕 교수님의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약을 두 번 썼는데 아니 괜찮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낫다고 하자면 좀 더 배워야 되니까.
0: 예, 그래야 되죠. 공고히 하자면.
6: 아, 그렇습니까.
0: 예.
6: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또.
0: 아,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아, 예, 그, 박윤덕 교수님 좀 해주세요.
0: 예, 예. 이분은 예. 어제만 문제 나길래 어제는 일찍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는 태성 간절님도 그 경수도 아이 좋아서 그래. 자꾸 아프고 그래서요. 길대병원 최영희 선생님한테서 침을 맞았는데 효과가 대단 좋습니다.
0: 예, 예.
7: 예, 그래서 또 효과가 좋은 김에 하니까 오늘 좀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7: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제형이사를 탔습니다.
1: 예,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0: 예, 쟤는 어깨가 많이 아프면서 이 발이 엄청 저리고 밤이면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수 없었습니다.
1: 예.
0: 예, 머리도 아프고 좀 심하며 메스껍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제형이 의사한테서 제가 지금 2주째 침을 맞았는데 통증도 거의 줄어든 것 같고 저린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한주 동안 더 맞고 싶습니다. 예약해 주세요.
1: 예, 이게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 전화 맞아요?
1: 네, 듣고 있습니다.
3: 예, 저는 이미 대동안 팔이 저리고 시리고
1: 예.
3: 발바닥에 담보도 붙여놓은 것들이 영 불편해서 영 생활하기도 영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광고 방송 들었어요. 김태중의 강철수 선생님 잘 한다겠어. 그래서 그 가서 치료 받았어요. 점약 먹고 침 맞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 이전 발 저린 것도 조금 낫고 시린 것도 조금 낫고 예. 발바닥에 붙여놓은 것도 조금 나아져요. 그래서 이럴 때한번더 치료받으려고 예약합니다. 정춘 선생님이.
1: 그냥 오세요. 연결 다
3: 예,
1: 됐습니다.
3: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내가 좀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겹고, 소화가 안
2: 네.
4: 되고, 그래서 한 번, 원장님, 선생님 좀 봤는데, 조금, 어째 몇 번, 좀 써본 게좀 괜찮으니까, 저거 한번더 가서 또 예약을 해 보려고 하는.
1: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오세요. 다 연결됐습니다.
4: 그럼 수고하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심내 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장질환이 선장이랍니다.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 속에서 신장질환을 말려 인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림상에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밥맛이 떨어진다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대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서도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특히 고혈압 환자 중에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 속에서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고혈압 환자 중에서 대략 보게 되면 50% 정도 되는 분들이 이런 증세를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고혈압과 달리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림상에 저혈압이라든가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심율이 말이죠. 고르지 못하게 뛰는 분들, 심리스창이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하는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서 본다 할 때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하강 출혈에 혹은 노끈스의 최신 질병인데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골관절 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이런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이죠. 모든 문제를 빈혈 현상이 생겼을 때 혹은 갑상선 질병에서 말이죠.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세를 보일 때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경계통 질병에서 이 말이죠. 증세를 보일 때 많습니다. 편두통으로 고생하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 얼비허크라 하는데 우리 연변병원은 같은데 과실을 보게 되면 뇌얼지병이 이런 말이죠. 귀에 관계된 질병으로 인해서 또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하는 이런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이학으로는 메니 얼스 증후증이라는 어떤 분들은 알고 있어요. 얼스 증후증이라는데 관건 문제는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밥맛이 떨어지거나 이 문제를 제때 우리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일상생활하고 사업에까지 말이죠.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뭐 길을 걸어도 좋고 사업을 해도 좋고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어떨 때는 하늘로 말하는 훈훈천천히 그러면서 주의력이 말이죠. 떨어집니다. 집중할 수 없단 말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에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놓고 본다 할 때 학습 효율이 말이죠. 현저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이런 증세가 생겼을 때는 박윤덕 주임이라 이런 말이죠. 훌륭한 의사들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6: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각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우리 회사는 기업의 곤란 해소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취업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해 전조 취업 토대를 굳건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 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근무 전 양.

0: 등이 결속됐습니다.
1: 주현시 련동 가정용 전기제품 자동차 새 제품 구매 활동이 일전 도나에서 가동됐습니다. 습금평 총서에는 취업은 가장 큰 민생, 민심, 기초공정으로 반드시 잘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시장 주체 발전의 애로사항과 취업 민생의 난제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곤란 해소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취업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했습니다. 선도 기업의 인재 집결과 일자리 안정, 정책 자금의 정밀한 지원, 정부와 기업의 연동을 통한 역량 강화와 효율 증대 등 다원화 조치를 통해 기업의 원가 절감과 부담 경감, 질과 효율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전조 취업 토대를 굳건히 했습니다. 기업은 취업 안정의 핵심 담체이고 인재는 기업 고품질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주 의약산업의 선두기업인 길림오동약업 집단은 인재 전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인재 유치, 육성, 정착, 활용체계를 구축해 전조 일자리 안정과 취업 확대, 산업인재 집결의 본보기 기업으로 됐습니다. 기업에서는 노령모범, 장인, 대학생 등 전문화 인재 대우를 구축해 여러 부류의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성장 공간이 있으며 발전 전망이 있도록 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약업 주식위원회사 신입사원 류연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쌍방향 선택 플랫폼을 통해 마음에 드는 기업을 선택했고 성공적으로 길림오동 대가정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건축 중심에서 중약재 현미감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업에서도 큰 발전을 가져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약업 주식위원회사 인력자원부 총경리 왕금봉입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에서는 기업의 곤란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면서 여러 인재유치 플랫폼을 마련했고 기업들을 조직해 온 오프라인 초빙회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기업에서 본기 졸업생과 지난기 졸업생 90여 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지금 이 90여 명의 대학생들은 이미 관련 일터들에 배치돼 기업의 전문 기술 인재 부족을 메웠습니다. 빠른 성장기에 들어섰지만 기술 인재 부족에 직면한 현역 산업 군집을 겨냥해 도나스에서는 혁신적인 인력 채용 보장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조직 건설을 뿌리로 기업 봉사를 맥락으로 삼고 기업의 인력 수요를 산업 발전의 중점 사항으로 간주했으며 자체 역할을 봉사자로 정했습니다. 인재 수송과 안정적 육성을 둘러싸고 정책, 봉사, 보장 세 가지 차원에서 협동적으로 힘을 발휘해 근본을 튼튼히 하는 인력 채용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 부국장 장염입니다. 의약기업의 봉사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약에서 기여를 보충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근본을 튼튼히 하는 사로를 참고해 의약기업의 인력 채용 난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혜택으로 기업의 기여를 보충하고 정보의 경락을 소통시키며 의약기업들을 조직해 성내 대학교를 찾아 전문 기술 인재를 직접 초빙함으로써 인재를 안정시키고 토대를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중점 대상과 기업의 인력 수요에 초점을 맞춰 두 가지 지원, 두 가지 송달, 취업 보장 난관 공략 행동을 전개하고 103명의 취업 봉사 전담원 대우를 구성했습니다. 루게로 기업 841개를 방문하고 169개 기업이 719명 인재를 초빙하도록 도왔습니다. 총 소령세 기업을 안정시키는 것은 취업의 가장 큰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기관 책임회사는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설계, 생산, 판매, 봉사를 일체화한 현대화 포장상자 생산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2024년 이래 연결실 취업봉사국의 정밀한 지도 아래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대학 졸업생, 도시 등록 실업자 및 장애인 등 중점 인원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업은 선으로 두 차례 길림성 창업담보 리자 보조 대출을 비준받았는데 총액이 800만 원입니다. 연변아리랑 포장기관 책임회사 영업총감독 뢰천우입니다. 취업봉사국의 세밀하고 전면적인 정책 선전과 전반 과정에 걸친 신청 지도 덕분에 이 정책 자금은 기업이 기술 개조와 생산 능력 승격 과정에서 겪은 유동 자금 부족을 정확히 메워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영 압력기를 안정적으로 넘기도록 효과적으로 도왔고 생산 흐름선의 안정적 운행과 일자리 안정, 취업을 보상했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록색 승격, 규모와 발전에 든든한 자금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올 들어 주 취업 봉사국에서는 국가와 성의 창업 담보 대출 정책을 적극 실시해 중소령세 기업의 곤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따르면 조건이 부합되는 중소령세 기업은 최고 400만 원, 기한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창업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재정 부문에서 50%의 리자 보조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융자 원가를 실질적으로 낮춰줍니다. 주 취업봉사국 창업담보대출 판공실 주임 장리입니다. 대출 상환에 적극적이고 취업 견인 능력이 강하며 취업 흡수 능력이 좋은 령세 기업은 이 해민 정책을 계속 향수할 수 있는데 세 차례까지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의 자금 난제를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취업 안정과 창업 촉진에도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에서는 7개 중소령세 기업에 약 2천만 원의 창업 담보 대출을 발급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주급, 귀향, 입향 창업 기지 3개를 건설해 277명 인원의 창업과 취업을 이끌어 년도 계획 지표의 100%를 완수했고 현급 귀향 입향 창업 기지 11개를 건설해 345명의 창업과 취업을 이끌어 취업 안정과 창업 촉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2016년 연변조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근무전 양성이 10일 결속됐습니다. 새로 모집된 626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양성 과정을 마치고 앞으로 변경 기층 일선으로 파견돼 1년 내지 3년의 자원봉사를 펼치게 됩니다. 8일 주당위 부석이며 훈춘시 당위 석인 림서림이 개강식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림서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광범한 자원봉사자들은 리상신념을 굳건히 하고 가곡정례를 두텁게 다지며 가치 추구의 방향을 바로잡아 개인의 리상을 민족 부흥에 녹여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청년의 자세로 시대적 책임을 실천하고 연변의 도약 추월 발전 로정에서 자신을 단련하기를 바랍니다. 전주각급 각 부문에서는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게 봉사를 제공하며 사상인솔, 일상관리와 긍정적 경제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실제 어려움을 제때 해결해주어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변이 청년들의 성장 옥토이자 공을 세우는 무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개강식에서 2025급 자원봉사자 대표가 변강에서의 성장 과정을 공유했고 2026급 새로 모집된 자원봉사자 대표가 위국 수변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번 양성은 변경 사업 실제에 입각해 위국 수변 수업, 동북항일연군 홍색 역사, 음악당 수업, 심리상담, 응급처리, 인터넷 영업실습 등 다양한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양성은 전문가 수업, 현장 수업, 팀 실습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양성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실무 능력을 키우게 했습니다. 2026년 길림성 서부계획 미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조영입니다. 곧 서부계획 봉사 지점으로 떠날 자원봉사자로서 지난 며칠간 정책 해독과 선배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기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교과서 속의 리상적인 상상이 아니라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실천에 매진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에서 더욱 충실하게 직책을 다해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착실하게 대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2026년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류자원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위대한 민족 정신에 대해 더 깊은 체득을 얻었고 자강분투하며 대국을 품는 책임의 본질을 깨달았으며 길림성에서 위국 수변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신념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위국 수변 선배들을 본보기로 삼아 일선에 뿌리 내리고 변강 대중 곁으로 다가가 기층 일터에서 실천 능력을 단련하며 자원봉사의 초심을 지켜 변강을 흥성시키고 안정시키는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조 상무국에서 연결 씨와 도나 씨를 통괄해 주최한 조현실연동 가정용 전기제품 자동차 새 제품 구매 활동이 일전 도나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자동차, 가정용 전기제품, 디지털 제품, 완제품, 기름 세 가지 소비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정부 보조, 기업 할인, 다중 혜택 조치를 내놓아 소비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민생에 혜택을 줬습니다. 활동 당일 각 자동차, 가정용 전기제품, 완제품, 기름 전시 참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할인 정책을 전세하는데 제품 종류가 풍부하고 구선했습니다. 그중 자동차 분야 할인폭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활동이 단계별 차량 구매 소비권을 마련해 차 한 대당 최고 8,000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폐차 갱신, 보상 판매 전문 보조까지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차 구매 비용을 크게 낮추고 대중 소비 승격을 효과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은 직접 할인을 제공했으며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할인 소비권과 국가 보상 판매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기름 소비에서도 입금 할인과 단계별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할인 활동을 동시에 선보였고 각 상가에서는 추첨, 선물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소비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도나시 상통 자동차 보수봉사위원회에서 판매 경리 장춘봉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다중보조정책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우리 기업에서도 정비, 장식 선물 꾸레미를 추가로 증정하는데 정책이 다양해 차 구매 할인폭이 매우 큽니다. 도나 구화 쇼핑중심 가정용 전기제품 매장 경리 장수입니다. 활동 기간 저희는 가정용 전기제품 보상 판매 보조 정책을 전력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낡은 가정용 전기제품 회수, 새 제품 배달 설치 일괄식 봉사를 제공합니다. 다중 보조 할인이 겹치면서 가정용 전기제품 구매 비용이 크게 절감돼 주민들의 참여 의욕과 적극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정부 기업 연동 소비 촉진 활동은 주 현 시 량급 정책 혜택을 정확히 방출해 소비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상업 무역 시장 활기를 진작시켜 도나 시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더했습니다. 활동은 8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향후 도나 시에서는 소비 전경을 1층 풍부해 시장 소비 열기를 계속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도나 시 상무국 부국장 진붕입니다. 이번 새 제품 구매 활동은 우리 시의 소비 안정, 내수 확대, 민생 혜택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 기업 연동 혜택 중첩을 통해 최대한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대중 소비와 품질 소비 승격을 효과적으로 견인합니다. 다음 단계 도시와 농촌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시장 신심을 진작시켜 도나시 소비 시장의 빠른 회복을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0: 연변주 물련지 1953-2023 신간 도서 발표회가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정책연구실, 주당위 당사연구실, 주당위 당학교, 주당안관, 연변작가협회 등 관련 단위 책임자들과 주소속 각 예술가협회 주석, 비서장, 각 현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의 70주년 선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이어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물련지 편찬 과정에 큰 지지를 준 단위와 개인들에게 감사패를 발급하고 관련 단위들의 연변주 물련지 1953-2023을 기증했습니다. 주문학예술계연합회는 1953년 7월에 설립됐는데 전국에서 비교적 일찍 설립된 시주 문학예술계연합회 중 하나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 주 광범한 문예 사업 일꾼들은 당을 따라 나아가면서 당의 문예 방침에 지도하에 일련의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했으며 붉은의 변강 비춘해던 고전 작품들은 지금껏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내외의 영향력이 있는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용솟음쳐 나왔습니다. 발전 역정을 전면적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2022년 4월 정식으로 지서 편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서를 편찬해온 4년간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1953년 설립 이래의 조직 연역, 문예 창작, 중대 활동, 대어 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연변 문예 분야에 전문 지사가 없던 공백을 메웠습니다. 물련지는 올 7월에 정식 출판 발행됐습니다.
1: 관할구역 부분적 아동들의 여름방학 기간 돌봄난, 학습지도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사회구역과 대중단체 자원을 통괄하고 공익 여름방학 돌봄 봉사를 동시에 시작해 따뜻한 돌봄으로 어린이들의 다채로운 여름방학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도현 구령가도 진학사회구역의 꼬마철새 교실은 이미 4년 연속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관할구역의 외지 취업 가정, 결손 가정 아동,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숙제 지도와 문제풀이 지도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구령가도 진학사회구역 꼬마철새 교실 학원 왕명택입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 지식을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매우 인내성 있게 우리를 가르쳐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청단 안도현위, 안도현 장흥가도 중심 사회구역, 안도현 애심호조협회에서 공동 전개하는 동반자 교육, 여름방학, 공익 돌봄반도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 수업은 25일간 진행되는데 주로 매지 취업 가정과 곤란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원들은 오전에는 여름방학 숙제를 완수하도록 지도하고 오후에는 서예, 회화, 수공예 등 다양한 특색 수업을 개설해 어린이들의 학업을 돌보는 동시에 취미도 양성해주고 있습니다. 공청단 동반자 교육 교원 주은비입니다. 우리는 수공예, 종이 오리기, 회화, 서예 등 다양한 수업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방학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0: 9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8라운드 심수 청년 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0-1로 졌습니다. 경기 시작 후 두 팀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9분경 연변팀은 어렵사리 상대 박스 안에서 슛을 때렸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29분경 김태현이 박스 안에서 반칙을 했습니다. 연변팀 선수와 감독진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주심은 견결이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심수 청년인팀은 가볍게 성사시키며 한 골 앞서갔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김태현이 아크 부근에서 때린 중거리 슛이 높이 떴습니다. 후반 들어 47분경 리세빈이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73분경 진극강이 아칸에서 때린 강슛이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75분경 심수팀은 우리 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슛했지만 빗나갔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동점골은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15일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홈에서 대련 곤성팀과 19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1: 육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창구 8월 14일 24시까지 4일이 남았습니다. 현재 원유 변화율이 이미 마이너스 9.57%에 달해 한 톤당 395원의 유가 인하가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인하 폭에 따르면 휘발유, 디젤유 가격은 1리터당 30전에서 36전 정도 하락할 전망입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30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12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요즘과 같은 삼복절기에 땀때가 나기 쉬운데요. 땀때에 대한 의학 지식을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땀띠는 과도한 땀이나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에 생기는 붉은 발질을 말하는데 주로 땀구멍이 막혀 생기게 되죠. 고온다습한 환경, 원활하지 않은 공기순환, 자외선에 의한 자극, 비누 과다 사용 등이 주 원인으로 되고 있죠. 날이 더우면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샘에서 땀이 만들어지고 피부 표면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때 땀구멍이 막히면 배출 통로인 땀관에 땀이 고여 빨갛게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어른보다 땀샘의 밀도가 높고 또 피부 표면 면적당 열 배출량이 많은 아이들이 땀띠가 더 잘 생기게 되죠. 땀띠는 가려워나도 극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감염 위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렵고 따가운 느낌을 참지 못해 땀띠가 난 부위를 긁다 보게 되면요, 세균이 침투할 수가 있고 세균이 침범하면 농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지 못할 만큼 가려운 증상이 계속될 때에는요, 냉찜질을 하거나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땀띠 부위에 바르면 2차 감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땀띠는 대부분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가 됩니다. 땀띠 치료의 기본은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땀이 차지 않게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땀을 흘렸을 때 샤워를 자주 하여 환부의 땀과 루페물을 씻어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샤워를 할 때 지나친 비누 사용은 오히려 상처의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므로 여러 번 씻을 때는 가급적 물로만 씻는 것이 좋겠습니다. 땀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을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제자하지 않습니다. 분 속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고 땀구멍을 막아놓아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목에 땀띠가 생겼을 때 목에 난 땀을 흡수하기 위해 수건을 두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접히는 부위의 습도가 높아져 땀띠가 심해질 수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네, 삼복도에 땀띠로 고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많은 중시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노년기에 들어서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려면요, 각종 질환에 대한 예방지식을 잘 알아둬야 할 뿐만 아니라 적당히 운동도 하고 좋은 수면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영양 섭취입니다. 노인들이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영양 섭취는요, 노쇠를 연장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또 체질도 증강시켜주며 생활의 질도 높여줄 수가 있지요. 네, 이 노인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또 그에 따른 영양 상태나 영양 섭취의 수요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만성질환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은 영양 섭취에 각별히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선 후에 노인들은요, 어떻게 영양 섭취를 해야 할까요? 오늘 연변대학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에 과학적으로 영양 섭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 중국 영양학회

0: 시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이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요, 노인들은 생리 기능이 퇴화될 뿐만 아니라 식사량이라든가 또 영양 흡수 등 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1: 네.
0: 그만큼 노인들은 영양 섭취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영양학적 측면에서 볼 때 노년기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1: 오늘 이 노년기에는 우리 신체의 그 생리학적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우리 영양소의 소화, 흡수, 대사 방식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0: 네.
1: 네, 영양학적 관점에서 노년기에 나타나는 그 주요 변화를 우리 두 개 방면으로 이렇게 개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신체 생리적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그 노인기에 들어서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점차적으로 둔해지기 때문에 특히 단맛과 짠맛에 대한 이런 감각이 떨어지면서 노인들이 뭐 그 체를 하든가 뭐 이래도 소금을 넣었는데 이걸 아직도 좀 싱겁다 이래서 소금을 자꾸 넣는 이런 그런 그 편만 해요. 그리고 그 또 식욕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음식에 대한 이런 욕망이 점점 떨어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님들 보면 치아 손실 많죠. 이가 뭐 몇 개 빠졌다 혹은 이가 아프다 이래서 치아 손실, 치아 질환 그리고 잇몸 질환 그리고 또 침 그 분비가 감소됩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입안이 자꾸 말라드는 이런 감이 있죠. 그래서 음식을 씹고 침이 분비해야 이 음식을 꿀꺽 잘 넘기겠는데 음식을 꿀꺽 잘 넘기는 이런 기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면서 우리 고기나 채소 이런 섭취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위장 점막의 위축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위장 점막이 점차적으로 위축되는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위장 점막의 위축으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비타민 B12 그리고 칼슘 등 이런 영양소들의 흡수가 점점 낮아집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위산 분비가 있어야 비타민 B12가 흡수하는데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이 B12가 흡수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노인들이 그 장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서 변비가 쉽게 생깁니다. 이 변비는 노인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영양소 요구량의 변화입니다. 성인에 비해서 우리 18세에서 59세 이어가는 우리 성인이라는데 이 성인에 비해서 노년기의 에너지 요구는 낮아집니다. 우리가 그 체력 활동이 점점 적고 그리고 그 대사가 늦어지니까 에너지 요구량은 점점 낮아지는 그 반면에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이런 그 영양소들은 또 성인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단백질을 성인들은 0.8에서 매 킬로그램당 0.8에서 1g이면 충족한데 노인들은 이만큼 한 단백질 가지고는 우리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성인보다 단백질은 더 많이 섭취해야 되고 비타민 D는 또 성인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비타민 D가 노인들이 그 체내에서 합성하는 속도가 아주 늦고 잘 합성이 안 되고 뭐 아무리 볕조임 핸드라 해도 비타민 D가 모자랍니다. 합성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칼슘도 성인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골다공증이 쉽게 걸죠. 그래서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성인에 비해서 노년기에는 사실은 그 이 음식 섭취량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양 부족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0: 노년기 하게 되면 나이 먹는 것도 섭지만은 모든 것에 쇠퇴가 오면서 이 쇠퇴를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0: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자체적으로 뭐 운동도 좋고 뭐 건강 관리 면에서 요즘에는 뭐 자체로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노인들의 영양 섭취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잘 안 돼요.
1: 네, 네, 이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영양 섭취 상황은 노인들이 그 우리 전국의 중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상태 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는 노인들이 통곡물 섭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여기 보면 맨 입앞 하얀 입앞을 드시기 좋아하고 그래서 통곡물을 잘 섭취 안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0: 음식도 그렇고 뭐 만나는 것도 이게 뭐 그 전에 비해서는 다 드시지 않잖아요.
1: 아 예, 네.
0: 못 먹고 그래요. 안 먹는다 뭐 이러잖아요.
1: 네. 그리고 그 유제품 우유 섭취량도 노인들이 좀 적고 과일 채소 섭취량도 적고 해산물 섭취량도 좀 적습니다.
0: 네.
1: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과 소금 섭취량은 높습니다. 기름을 우리 중국 주민들의 그 기름 섭취량은 아주 높습니다. 우리 기름을 사는데 우리가 기름을 뭐 얼마씩 사요? 그 큰 그런 통에 담은 그런 기름통 하나 사서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이 기름을 막 부어서 특히 우리 중국 사람들이 이 튀기는 음식이 많잖아. 그래서 기름 섭취가 높고 그다음에 소금 섭취량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족들의 그 김치 뭐 이런 짠지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서 소금 섭취는 우리 권장량보다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가 일부 노인들의 그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합니다. 단백질 우리 고기 뭐 콩 물고기 이런 그 음식들을 적게 섭취하면 단백질을 당연히 부족하죠. 그리고 비타민 B군이라 하면 모두 8가지가 있는데 이 비타민 B가 대부분 섭취가 부족합니다. 이 섭취 부족률을 조사한 결과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모자라죠. 그리고 그 노인들이 95% 이상의 노인들이 칼슘이 부족합니다.
0: 네.
1: 우유를 안 드시고 하면 칼슘이 더구나 부족하고 채소를 적게 잡으면 칼슘도 또 부족하고 그래서 이 칼슘 그래서 이 노인들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비타민 B 이런 영양소들이 아주 모자랍니다.
0: 그래서 평소에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은 건강을 지키는데 이롭지만은 제대로 드시지 못할 경우에는요 면역력이 낮아져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고 또 영양 섭취가 부족할 경우라면은 노인들의 건강에 참 이러저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죠.
1: 아, 네네네. 이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 첫째는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이것은 뭐 모든 사람 다 아는 것 같아요. 네네네.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감염성 질병이 많이 걸립니다. 막 가고 오고 하는 감기는 다 묻혀오고 감기가 쉽게 오고 또 어떤 노인들은 조금 더 심하면 폐렴도 걸리고 이래서 감염성 질환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가 단백질, 칼슘 이런 영양소들을 제대로 섭취 못하니까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쉽게 걸립니다. 사실 노인들이 다소 근감소증이 노인들이 다 있습니다. 연세가 높으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죠. 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뭐 비타민 D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해야 이런 그 근감소증 혹은 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노인들을 가서 검사하면 골다공증 기본상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가 경한가 이런 차이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보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노인기에 들어서면서 만성질환이 기본상 다 있죠. 고혈압 있고 뭐 당뇨 있고 이런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만성질환이가 영양소가 영양 결핍되면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그리고 그 이 질환이 회복하는 이런 속도가 아주 지연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뇌 기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지금 이 뇌 기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현상이 연세가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특히 지금 고령사회에 들어서잖아요. 뭐 80세, 90세, 100세 이런 계단에 지금 막 들어서는데 이 뇌 기능과 인지 기능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네. 치매에 걸린 이런 노인들도 참 많죠.
0: 진짜 몹쓸병이죠.
1: 네네네. 한 분이 치매, 노인들이 치매 걸리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고생해야 되니까요.
0: 같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함과 몸에 병이 없던 것도 생길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
1: 그래요.
0: 돌보는
1: 사람들이 더 힘들죠.
0: 쓰러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그래.
0: 중국 영양학회에서도 발견한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에는요. 이 노인들의 식생활 지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이 노인 군체의 생리 특점과 영양 수요에 근거해서 보면은 일반 노인과 이 고령 노인을 나누어 식생활 지침을 제정을 했는데 먼저 일반 노인의 식생활 지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네, 일반 노인이라 하면 65세에서 79세의 노인을 우리 일반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노인들이 그 식사 지침은 일반 성인들이 균형 식사 지침 기초상에서 네 가지를 더 보충했습니다. 네, 첫째는 음식 종류가 다양하고 동물성 식품이 충분해야 하며 콩 제품을 자주 섭취합시다. 이게 그 동물성 식품, 그 고기도 노인들이 고기도 드셔야 합니다.
0: 네네.
1: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는 이런 그것을 그 제창하고 좋은 음식을 좋은 식욕을 유지하며 그리고 음식의 맛을 즐깁시다. 그래서 혼자서 드시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우리 기분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죠. 세 번째는 그 실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근육 산실을 늦추면서 우리 적절한 체중을 유지합시다. 네 번째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서 영양상태를 측정하며 자기 영양결핍을 예방합시다. 여기에 그 건강검진은 뭐 반드시 뭐 1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CT를 찍다, 뭐 MRI 뭐 찍는다. 이런 검진이 아니라 영양상태를 가서 검진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검진할 수 없으면 그래서 경상적으로 이렇게 측검해서 자기 영양 상태를 제때제때 파악해가지고 영양 보충을 제때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렇다면은요 고령 노인의 식생활 지침 어떤가요?
1: 아니 고령 노인이라 하면 80세 이상이죠. 예,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들은 종종 그 음식 섭취량이 적고 소화 흡수 능력이 약하며 그리고 영양소 섭취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 노인에 대해서는 음식을 뭐 얼마만큼 제한하라 이런 요구가 없어요. 드실 수 있는 뭐 이런 양으로 다 드시는 것을 제창합니다. 아무리 뭐 드시나 해도 고령 노인들 80세 이상 노인들이 음식 섭취량이 아주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에 그 지침을 보면 첫째는 음식은 다양하고 식사 방법도 다양하게 합시다. 매일 같은 음식을 이렇게 드시지 말고 바꿔 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리해서 이렇게 드시고 두 번째는 질감이 부드럽고 에너지와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합시다. 너무 그렇게 주저한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좀 부드러운 이런 음식을 드시고 영양소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고 세 번째는 생선, 가금류 그리고 계란, 우유, 콩 이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적당량의 야채와 과일을 섭취합시다. 네 번째가 체중 감량에 중시를 돌리고 정기적인 영양검진과 평가를 하면서 우리 영양실조를 예방합시다. 우리 80세 이상이며 체중이 떨어지는 것이 아주 그 무서운 일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체중이 뭐 5kg 빠졌다 할 때는 즉시로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80세 이상 체중이 막 떨어지는 현상이 정말 안 좋은 현상입니다.
0: 그렇죠. 체중 근육이 빠지고 뭐 네. 식사량이 줄고 하다 보게 되면 네. 그와 같이 또 더불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1: 네,
0: 사람들의
1: 그래요.
0: 면역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음식 영양은 면역력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역력과 영양 섭취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1: 예, 면역력과 영양 영양 섭취 혹은 영양 상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영양 상태가 나쁘면 제일 먼저 떨어진 것이 면역력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 하나 첫째는 영양 물질은 우리 면역 세포 그리고 항체 생성의 원료입니다. 전에 그 항체라는 것이 우리 면역 글로벌이라고 부르는데 이 항체나 백혈구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 사이토카인 등 이런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물질은 모두 단백질과 그리고 그 아연 셀렌 등 이런 미량 영양소들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 A, 비타민 C, D, E 이런 비타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우리 면역 세포의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관계를 보면 영양 물질은 우리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영양물질 모자라면 우리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장 건강하고 면역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인체 면역 세포의 70%가 우리 장 세포막에 장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무너지면 인체의 70%의 그 면역력이 무너지죠. 그래서 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아주 좋은 이런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음식을 드시면 그 발효식품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드시는 청국장 뭐 이런 그 쑥장 이런 음식들 좋고 또 낫또도 좋고 요거트도 좋고 이런 발효 음식들이 아주 장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잡곡을 많이 이렇게 섞어서 입살에 잡곡을 섞어서 이렇게 밥을 지어서 드신 것이 좋고 채소를 충족하게 드신 것이 장 건강에 아주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보면 우리 비타민 C, E 그리고 베타카로틴 등 영양소들과 그리고 우리 식물에 뭐 채소나 그리고 우리 차 있죠. 녹차, 뭐 홍차 이런 차에 들어있는 이런 식물성 그 화학물질 우리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는데 그 식물성 화학물질들이 우리 만성염증을 아주 억제하는 이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런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과 비타민 C, E, D 그리고 이 베타카로틴 뭐 당근과 같은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식물성 화합물질의 그 찬물을 경상적으로 뭐 녹차, 홍차 다 줬어요. 이런 찬물을 매일매일 섭취해서 이런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에 아주 도움이 네, 큽니다.
0: 그렇네요. 네. 뼈 건강이라든가 또 근력 유지 등 면을 고려해서 보면은 노년기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이 노년기에 그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우리 뼈 건강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죠. 뭐 어떤 분들은 아마 그 뼈 건강하면 칼슘과 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뼈 건강을 유지하려면 첫째가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0: 네, 맞아요.
1: 단백질을 기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을 이렇게 넣어서 그래야 이 뼈가 든든해지죠.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보면 살코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여기 살코기, 비계 쪽으로는 드시지 말고, 그다음에 매일 달걀, 또 두부, 콩류, 여러 가지 콩류 이런 그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그러면 칼슘을 보충하죠. 우유, 제일 좋은 가장 좋은 음식이가 우유입니다. 우유, 우유를 못 드신 분들은 요구르트를 드시고 요구르트는 가급적이면 그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시는 것이 좋고 거기다 당을 첨가하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맛이 나는 이런 그 첨가한 이런 요구르트는 선택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자빌로 집에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두부, 멸치.

0: 사람들은 들기름을 뭐 매일 아침 들기름을 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한 숟갈씩 이렇게 마신단. 뭐 마셔도 괜찮고 뭐 음식을 조리할 때 들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냉채를 버무려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 들기름에도 오메가 3가 많습니다. 네 번째가 발효 유제품과 발효 콩 제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가 녹황색 채소와 과일들을 좀 많이 충족하게 드신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뭐 에베추 등 이런 식품들.
1: 고루고루.
0: 네, 여러 가지 식품.
1: 예. 예. 이 노년기에 들어서서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0: 네.
1: 먹기 싫어도 또 먹어야 돼요. 그렇죠.
0: 어? 네네네. 먹기 좋은 것만 먹는
1: 그렇죠, 그렇죠. 이 고기는 안 먹고 저건 안 먹고 하는데 네. 고루고루 섭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노년기 평소 노인들의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 삼가해야 할 음식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아, 네. 첫째가 짠 음식입니다. 너무 그렇죠, 짠 음식을
1: 짜죠.
0: 많이 드시면 소금을 많이 드시게 되죠. 그러면 이 뼈에 그 칼슘도 빠지고 네, 고혈압도 철회하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들쓴대로 뭐 가급적이면 비면하고 조금씩 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조금 너무 많이 드신 것이 안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이라 하면 햄 그리고 베이컨 소시지 뭐 우리말한 그 쌍창 순로 뭐 이런 음식들은 그 나트륨도 많고 소금도 많고 그리고 포화지방도 많고 방부제도 많이 포함됐고 이래서 이런 음식을 1년가다 몇 번씩 드시는 것은 괜찮은데 경상적으로 드시는 것은 비면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 트랜스지방이 우리 심혈관계에 아주 나쁜 이런 음식적의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보면 모든 기름에 오래오래 튀긴 이런 음식들이 나쁩니다. 기름에 처음 튀긴 음식은 괜찮은데 우리 그 마트에나 뭐 어디에 가보면 기름을 한가마 넣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마화 맞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유튜 이런 것이 그 기름을 음식점에서 이 기름을 바꾸지 않고 기름이 모자라면 거기다 또
1: 저 제가 고여서 계속 끓으면은
0: 계속 끓으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
1: 맞아요.
0: 예, 나쁜 물질 생기죠. 그 트랜스 지방이
1: 암을 초래한다요,
0: 네, 네, 네, 네. 기름이 모자라면 거기다 또 저 더 첨가하고 그렇죠, 이러면 그렇죠. 원래 그 나쁜 기름이 버리지 않으니까.
1: 그렇죠. 그게 그래서 24시간 내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0: 네네, 그래요.
1: 끓이고
0: 네, 그 기름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맞아요. 쓰죠. 그러면
1: 정말 안 좋죠.
0: 네. 그래서 집에서 뭐 한 번 기름을 넣고 막 이렇게 튀기면 그다음에 그 기름 뭐 채소 할 때 써버리고 이러면 괜찮은데
1: 그렇죠.
0: 특히 우리가 이렇게 사 먹는 이런 음식들을 많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의 이 커피를 드실 때 그 이 봉다리 커피 그 믹스 커피를 많이 드시면 제가 전번에 어느 한 분 노인 한 분이 하루에 한 9개 드신대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두 개씩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면 여기
1: 항문제가 많이 들어가서 안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그런데 노인들이 단 음식을 즐기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를 이렇게 드시면 아마도 단맛이
1: 당도 많이 또 넣는 것 같고요.
0: 네네네네. 그래서 하루에 막 6개, 뭐 9개 이렇게 드신 분들은 이것도 좋지 않아요. 이게 부포 그 이런 트랜스 지방 함량도 많고.
1: 워낙 적당량이 좋은데.
0: 네네네. 그리고 뭐 다 아다시피 과도한 알코올 섭취. 적절한 막 조금씩 드시는 술은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한 번에 뭐 방근 한근 이렇게 술을 마시면 신체에 뭐 물론 해롭죠. 간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심혈관계에도 뭐 영향 가고.
1: 이 고령 노인이 많아지면서 기억력 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매우 큰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 장애 예방은 뭐 빠를수록 좋은데요. 예방이 빠를수록 좋은데. 그런데 뭐 자기 스스로 괜찮은데 그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억장애, 음식 섭취 그리고 우리 평소 또 주의해야 할 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이 기억장애 혹은 그 치매, 기억장애가 더 이어지면 치매 나중에
1: 그렇죠,
0: 치매죠.
1: 그렇죠.
0: 지금 치매 일단 치매에 걸리면 약이 없습니다.

0: 전 세계적으로 뭐 치료약이 뭐 좀 있다 하는데 효과가 좋지 않아요.
1: 치매 환자는 걸리고 싶어 걸린 거 아니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모르잖아 이걸.
0: 네, 예, 그렇죠.
1: 내가 누군지. 예. 곁에 사람도
0: 자식도 모르고. 예, 예. 예.
1: 그래서 밥 먹은 것도 모르니까.
0: 네, 그래. 아. 내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예, 그것도 맞아요. 잘 모르고.
1: 막말로 남의 정신에 사는 거죠.
0: 네, 그래요.
1: 아, 참 안타깝죠. 예. 치료도 안 되고.
0: 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정말 무서운
1: 정말
0: 병입니다.
1: 제일 무서운 질병이죠. 네.
0: 그래서 이 기억 장애가 기억이 잘 안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예방을 하는 것이 지금은 최고입니다.
1: 치료제가 없으니까. 50대 두루두루 남녀노소들이 기억력보다도 뭐 이러저런 거 망각하면은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0: 네네.
1: 손에 죽어도 왜 어쩌 없지 하면 또 네네. 어디다 방금 놓고도 전화 받고도
0: 뭐 네 그런 현상이 예. 50세 이상부터 그런 네, 현상이 많죠, 많이 많죠. 나타납니다. 예. 60세 이상도 많고 치매도 60세 이상이면 치매 걸릴 확률이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장애를 예방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 음식으로 예방하는 것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인드 식단이라고
1: 그렇죠.
0: 합니다.
1: 음식 맛있게 들고 네. 음식도 같이 절친들과 가족이 얘기를 자주 하면서 같이 대화 속에서 음식 들고 대화를 많이 하면 좋대요.
0: 네네네. 그래서 이거 예방하는 음식 섭취에서 예방하는 그런 각도로 하나는 그 식사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을 아무 때나 드시지 말고 식사하는 요 시간을 우리 8시간에서 9시간 요간에서 아마 아침 8시 반 9시에 식사를 했다면 저녁에 5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요 어간에서 식사하는 것이 우리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이런 연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뇌에 좋은 영양소 그리고 영양소와 그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권장 하는 그 식품들을 보면 첫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이런 음식입니다. 등푸른 생선 여기에서 뭐 연어 고등어 이런 음식들을 하루 건네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토시아닌 그리고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을 많이 들면 좋습니다. 블루베리 복분자 딸기 그리고 그 녹차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세 번째가 비타민 E, 비타민 B군, 비타민 B 복합 비타민 B를 드신 것이 좋고 그다음에 비타민 D, 칼슘 이런 영양소들은 비타민 E를 제외한 기타 B, D, 칼슘 이런 영양소들은 보충제로서 어디를 보충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 음식으로 보충하기 좀 힘들죠. 그리고 고품질 단백질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두부, 콩류 그리고 달걀, 우유 그리고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음식 이런 그 영양소가 있는 이런 음식들을 통곡물, 과일, 뭐 채소, 발효제품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나왔습니다만은 수분 섭취 건강에 매우 좋고 찬물보다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건강에 그래도 많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경 물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0: 어제 이 물을 마시는데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마시라 뭐 이만큼 마시라 저만큼 먹으라
1: 맞아,
0: 뭐
1: 맞아.
0: 이러는데
1: 아침 저녁 두 시간 나눠서
0: 네네네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것이 그 노인들이 이 물에 대한 이 감각이가 갈증이나 이런 감각이가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는 물 섭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마시면 좋은가? 사실 그 매일 음식 섭취 외에 뭐 약 8에서 10잔 이 정도를 마시면 좋다 이런데 사실 뭐 딱 이렇게 하지 말고 경상적으로 이렇게 네 규칙적으로 뭐 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물을 한 컵 이렇게
1: 잘 들지 않지 않아요 노인들이 2리터 3리터 뭐 이렇게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이 드는데 노인들은 뭐 우리말로 뭐 2근이다, 서근이다 이 정도도 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
0: 아,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물을 그럼 한 2시간, 3시간 이런 간격을 두고 한 컵씩 뭐 갈증이 안 나도 물을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한 것이가 우리 이른 아침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그 위험이 아주 가장 높은 이런 시기잖아요. 일반적으로 풍이 오면 사실 그 아침에 새벽에 오는 이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실 때 이런 그 현상을 피면하려면 첫째는 밤에 자기 30분 전에 혹은 한 40분 전에도 괜찮아요. 이때 그 물 한 잔, 물 한 컵, 뭐 100에서 150ml 뭐 이 정도로 마시면 다음날 아침에 그 혈액 농축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서 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 온수를 한 컵 마시면, 이 밤새 그, 이렇게 농축한 혈이 피를 희석할 수도 있고.
1: 알겠습니다. 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 앞에서도 뭐 여러모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이제 많이 해주셨습니다. 노인들의 영양 건강 음식 섭취 그리고 또 노인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뭐 변비 뭐 예방 차원에서 음식 섭취도 좋고 영양학 측면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에서도 여러모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바쁜 시간에 우리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노년기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 과학적으로 영양 섭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요 노인들은 신체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영양 상태나 영양 섭취 수혈량도 달라집니다. 네, 게다가 만성질환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 섭취에 각별히 중시를 돌려야 하죠. 네, 노인들은 노인 식사 지침에 근거해서 영양 섭취를 잘함으로써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종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종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종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